0: 알,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7월 여행 예약하는 거다 맞췄어? 오케이. 이제 뭔가 털어낼 수 있겠다. 이런
1: 자신
0: 느낌이요.
1: 있지, 그치?
0: 그렇죠.
1: 얼마나 혼자 고생한 거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겠어요?
0: 그렇죠. 예약 다
1: 네.
0: 맞췄다. 자, 미션 2는요.
1: 네.
0: 아, 이런.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1: 아이고.
0: 아이고, 뭔가 상대방이, 그때라고? 다른 때 아니야?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1: 이게
0: 앞서서.
1: 날짜를 잡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 이걸로 못 박자, 땅땅땅 해야지.
0: 그쵸.
1: 두 가지의 의견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다 보면 흐지부지 끝나서 이건지 막 애매모호할 때
0: 정확합니다. 그리고
1: 있거든요.
0: 중간에 한번 컨펌 해줘야 돼요.
1: 그래요.
0: 그쵸.
1: 이거 맞지? 하면서.
0: 그게 안
1: 예.
0: 된것 같습니다. 자,
1: 아하.
0: 영어로 이 문장들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0: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7월 여행 예약하는 거다 맞췄어.
2: Sorry? What did you say?
1: Who are you?
2: Happy?
1: Yeah, happy.
2: You're happy.
1: Yeah, I'm.
2: Why? Why?
1: English?
2: Only
1: Yeah,
2: English.
1: yeah, yeah, yeah. July holidays. I plan over.
2: You plan, you finished.
1: Yes.
2: July?
1: July trip. Yeah.
2: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August?
2: August, not July.
1: July. 이런.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각자.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야.
2: What?
1: Oh my god.
2: Oh my
1: Oh my
2: God.
1: god. Oh my god. We understand different.
2: Oh,
1: Yeah.
2: we misunderstood.
1: Uh.
2: Oh, no.
1: August?
2: August, July.
1: July.
2: No. Okay, let's fix this before
1: 얘기했잖아, 7월이라고.
2: whatever.
1: 응.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뭐라?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The
1: Price?
2: price will go up. Let's fix it now.
1: French fry?
2: French fries?
1: Yes.
2: What?
1: Fries. French fries.
2: No price. Money price.
1: A price.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Do it now.
1: Okay,
2: Now. You
1: okay.
2: do it
1: Okay.
2: now.
1: Oh my
2: August.
0: 아이고, 결국 두분 따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각자
1: 그랬대요?
0: 갔다 가기로 했다고.
1: 사실 서로 각자 도생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그냥 솔로
1: 각자.
0: 트립으로 그냥.
1: 예, 그렇게 가요.
0: 아, 알겠습니다. 아니요. 큰일 뻔했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
1: 너무 올 뻔했는데.
0: 아, 큰일 뻔했어요.
1: 아쉽다.
0: 제가 영어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4: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3: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4: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지금 기분이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1: 신나죠?
0: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호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1: 싼
0: 거
1: 거.
0: 알아보려고 막 이런 스트레스 은근히 발생하는데.
1: 최저가가 왜냐면 내일도 다르고 모레도 다르기
0: That's
1: 때문에
0: right.
1: 계속 그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0: 그럼요. 그런데 마친 거예요.
1: 어머.
0: 7월 여행 예약하는 거다 마쳤어.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0: 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I'm done booking. 난 부킹을 다 끝냈어. 난 부킹을 다 끝냈어. 여기까지 할까요?
0: 오케이.
1: 네. I'm done booking everything까지 할까요? 아, everything까지.
0: 오케이, 오케이,
1: 이게 요거 아니고요.
0: 오케이.
1: Everything. 뭐를 위한? For our trip. 우리의 여행을 위한 언제?
0: 아,
1: In.
0: 그것도 거기서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1: 여기서 잘라볼까요?
0: That's right.
1: In.
0: 어?
1: 7월.
0: Be careful. 잠깐만요. Hold on.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 이건 7일이에요.
0: 그렇죠.
1: 아.
0: 안 되죠.
1: 7, 숫자로 하면 잘못 알아보겠죠.
0: 자, 오케이, 오케이.
1: 예.
0: 지금 7월을 써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숫자 7을 썼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1: 네.
0: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7.
1: 7.
0: 네, 본인이 생각해도 아니죠. 네.
1: 아,
0: July가 되겠죠.
1: May랑 June 어딘가에서 헷갈렸거든요.
0: 아유, 안 됩니다. July, 바로
1: July,
0: 7월을
1: July.
0: 의미하고요.
1: Yes.
0: 사실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도 점검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1월부터 12월까지도 영어로 모른다고? 이렇게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1: 그쵸.
0: 막상 쓰려

0: 하고 하면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So July 7월이죠. 자 여기서 보세요. I'm done booking everything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book 하는 거가 뭐 하는 거죠? book?
1: book 예약하는 거.
0: 예약하답니다. 네. So 모든 걸 예약하는 거를 I'm done이에요.
1: 끝냈어요?
0: done 한 게 바로 그거죠.
1: 네.
0: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하는 거를 다 마친 상태를 얘기를 할 때 그냥 finished,
1: 네.
0: I did 뭐 이렇게 해서 과거 동사를 쓰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

0: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현재 상태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done 이라는 형용사를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So I'm done, she's done, are you done? So done은 이미 다 마친 상태인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걸? 바로 뒤에 ing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So 여기서는 I'm done, 내가 다 마친 상태고 뭐 하는 걸요?
1: Booking everything.
0: 그렇죠. That's right. So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네.
0: 화장실, 나 화장실 다 썼어. 너 써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난 다 마친 상태다. 일단
1: I'm done.
0: I'm done. 자, 사용하는 거, 그 화장실.
1: Using bathroom.
0: Using
1: the bathroom.
0: Because 왜냐하면 우리 서로 아니까 무슨 bathroom 말하는지 알죠? 그래서 the입니다. Right? So I'm done using the bathroom. You can use it. You can go.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질문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불평하는 거, 불만을 이렇게 뿜는 거.
1: Complain.
0: 그러니까 complain.
1: Yeah.
0: Complain이 동사로 불평하다라는 뜻인데요.
1: 네.
0: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둘이 막 뭔가 섭섭하고 그런 거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네. 정말 얄밉게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 어떻게 해요?
0: 불평하는 거 다 맞췄어?
1: 오!
0: 지금 굉장히 뭔가 혐오하는 페이스였는데.
1: 한 방 맞은 것 같은데요?
0: 그쵸? 어떻게 너 불평하는 거 다 마친 상태니?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You are done이 아니라
1: Are you done complaining?
0: 그렇죠.
1: Hey,
0: are you done complaining?
1: Okay,
0: it's my turn now.
1: 우와.
0: 이러면서 이제 you know
1: 야.
0: 싸울 때는 뭐 젠틀함 없어지죠.
1: 그리고 본인이 말하기 전에 뭔가 약간 의식처럼
0: That's right.
1: Are you done complaining?
0: Okay, 나 이제 준비됐다. 자, 한번 가볼게요. I am done using the bathroom.
1: Oh, I'm done using the bathroom.
0: Are you done complaining?
1: Are you done complaining?
0: There you go. Oh. 자, 그러면 부정문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이거는 레스토랑 같은 데서 꼭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천천히 먹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0: 근데 그걸 보고 고의로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아, 다 드셨나요? 뭐 플레이트를 치워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저 먹는 거 다 안 맞췄어요.
1: 오.
0: 이거 뭐라고 할까요?
1: 오. I'm not done eating.
0: 그렇죠. I'm done이 아니라 I'm not done eating. I'm not done eating. 이렇게 하면 아 먹는 거 아직 안 마쳤다. 물론 이제 eating을 안 넣어도 이 문맥상으로는 충분히 통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done 대신에 쓸 수 있는 형용사가 또 하나 있죠. 끝났다라고 할 때.
1: finish it.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모양이
1: 트.
0: 그렇죠. 드디어 드디어
1: 유후
0: 그렇죠. 예전에는 슬기 씨가 그냥 finish에서 끝냈거든요. 그거는 끝내다라는 동사죠.
1: 그렇죠.
0: 그래서 다 끝난이라는 거 할 때는 형용사로 finished or done. 오케이.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1: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0: There you go. 자, 일부러 사실은 제가 말이 될 수가 있게 in July를 굳이 거기에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잠깐 우리 8월로 동의한 줄 알았는데
1: 아이고야
0: 8월 얘기해가지고 서로 이거 동의한 거 아니었어?
1: 어쩜 좋죠? Wait. I thought we agreed on 8월. 자, 나는 생각했어. 이렇게 끊어볼까요?
0: Mm-hmm.
1: 우리가 동의한 걸로 mm-hmm. 8월에.
0: 8월에 했으면 뭐 2인 이런 게 나왔겠죠. 월 앞이니까. 근데 그 8월에 그때 했다 이게 아니라 8월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1: 그래서 여기 이제 8월을 또 영어로 쓰면 되는데
0: That's right.
1: 제 birthday가 8월입니다. 이건 알고 있죠. 예.
0: 숫자 8 쓰는 거 아니죠?
1: 아유, 왜 그러세요? 칸이 이렇게 긴데.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August.
0: Okay.
1: 그래도 남으니까 하트 갈게요.
0: 하트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쓰신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1: 네.
0: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August.
0: Perfect. There you go. 8월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 지금 보면 동의하다라는 게 하나 나와 있어요.
1: 네.
0: What is it?
1: Agreed.
0: Agree. 이거는 과거형으로 쓴 거기 때문에 네. agreed고요. 기본형은 agree가 되겠죠. 얘는 동의하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1: 네.
0: agree를 문법책이나 뭐 이런 데서 암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1: 예.
0: agree with.
1: 전데요?
0: 맞아요. 오케이. 틀린 거 아니라 그거는요. agree with someone.
1: 뭐뭐에 동의하다.
0: 누군가와 동의하는 겁니다. 아. 누군가와

0: 공인하는 거. 아. 근데 꼭 agree 뒤에 with가 오라는 법이 없어요.
1: 그래요?
0: 오케이. 자, 오늘은 agree with someone, 누군가와 동의하다가 아니고요. 뭔가로 동의하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기로 했다.
1: 할 때는 on이에요?
0: on을 씁니다. 어. So, agree on something 하면 이게 둘의 결론인 거예요.
1: 네.
0: 오케이. 8월? 8월. 오케이. 우리 그때 하자. 그러면 8월로 동의를 하는 거죠. 그것을 쓸 때는 on을 써주셔야 돼요.
1: 그렇군요.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5월로 동의를 했어. 그러니까 서로 뭐, 예를 들어 결혼 날짜 같은 거를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들은 동의를 했다. 5월로.
1: They agreed on May.
0: 그렇죠. They agreed on May. Right? 여기서는 월 앞엔 in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거는 5월에 한 거다. 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럼 벽지 색 같은 걸로 고민을 하거나 가구 색 같은 거 고민하잖아요.
1: 고민 너무 많이 되죠.
0: Right. 자, 이랬을 때 우리 노란색으로 동의를 했어.
1: We agreed on yellow.
0: 그렇죠. We agreed on yellow. Alright, so 여기서 may, yellow가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They agreed on may.
1: They agreed on may.
0: We agreed on yellow.
1: We agreed on yellow.
0: Yes. 자, 그리고 아까 뭐 살짝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필기 하나 해놓으세요. 누군가와 동의하다라고 할 때는
1: agree
0: on이 아니라
1: with.
0: That's right. Agree yes. with someone. 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0: 오케이, 자,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아, 이런.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아, 어떡해.
1: 그쵸, 그쵸. Oh, no.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0: 네.
1: 우리는 아니었네. 같은 페이지에 있었던 게 아니래요.
0: 오늘은 특이한 표현 가져왔어요.
1: 오, 재밌다.
0: Yes.
1: 오,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이런 급박한 순간에. 예. 그러면 여기에, oh no. 아, 이런. 그럼 각자, 확실히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확실히. 그러면은 확실히. absolutely. absolutely.
0: absolutely.
1: We are not on the same page.
0: Okay.
1: Yeah.
0: 자, 뭐 absolutely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요.
1: 네.
0: 여기선 살짝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냐면 바로 clearly.
1: Clearly.
0: 자, 이 clearly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100%네 이런 뜻입니다. So clearly라는 단어는 확실히, 명확히라는 뜻이에요. 이제 뭐 한국어로 뭐 명확히 이러면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100%.
1: 아.
0: 네,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아, 참고로 clearly 대신에 이런 단어도 들어보셨나요?
1: 네.
0: 원어민들이 툭하면 쓰는 말이에요.
1: Obviously
0: 이러면서 right 이것도 명확히 뻔하게 좀 비슷합니다. Right 그래서 그것은 의심할 게 없다.
1: 네.
0: 자 오늘 제가 새로 가져온 거 굉장히 특이하죠, 그렇죠? 서로 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direction이 딴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서로 잠깐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도착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출발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처음에는 몰랐던 거죠.
1: 거기가 몇 시가 아니지. 그때는 6시에 떨어져야지. 뭐 이러면서.
0: 그랬을 때 이제 영어에서는 우리 같은 페이지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1: 오.
0: 그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야?
1: 예.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아.
0: 오케이. 그래서 on the same page에 있다는 말은 서로 같은 생각을 하거나 같게 이해를 하거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나
1: 네.
0: 그걸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얘는 부정문에서 많이 써요.
1: 오.
0: 그래서 우리 엉뚱한 얘기 서로 하고 있잖아. 다른 거 이해하고 있네. 이렇게 not이 들어갑니다. 보통. 오케이.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be on the same

0: 페이지, 이게 형용사라고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1: Are we on the same page?
0: 그렇죠. Wow. That's it. Are we on the same page? 이렇게. 자, 이번에 부정문으로.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그들은.
1: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0: 그렇죠.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같은 페이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하고 있네, 얘네들.
1: 그러네.
0: 이렇게 쓸 수 있고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 Yes.
0: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re we on the same page?
1: Are we on the same page?
0: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1: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0: 네. 자, 여기서는 뭔가 쎄함을 느끼면서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읽어볼게요.
1: Oh no. Clearly, we are not on the same page.
0: All right.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아, 안 되겠다. 여기서 싸우면
1: 그쵸?
0: 의미가 없잖아요.
1: 그쵸?
0: 요금이 이게 항상 바로바로 오르지 않나요? Right? So, 요금 오르기 전에 바로 잡자.
1: 네. 아, 근데 보통 이런 상황에는 네. 좀 원망하기 마련인데 또 바로 이렇게 정정해주는 친구 좋은데요?
0: 현실적입니다.
1: 네. 네. Let's fix. 우리 고치자.
0: 뭐를? 뭐를요?
1: This. 이걸 고치자.
0: 네.
1: 그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0: Okay.
1: Before go up. 요금이 오르기 전에. 그리고 요금이니까 price 할게. Price.
0: Okay.
1: 가격이 go up 하기 전에.
0: 아, yeah. 맞아요. 하루하루가 다를 수 있다.
1: 그쵸.
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o let's fix this before price go up. Hold on. 뭐죠?
1: prices. 또 S가 붙었네요.
0: 왜냐면 이게 만약에 그 price라고 하는 건 엄청 다양하잖아요.
1: 네.
0: 뭐 호텔 price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비행기 뭐 flight 같은 것도 그렇고 뭐 activities.
1: 여러 개네요.
0: Right. Rental cars. 너무 많기 때문에 prices가 go up 하기 전에. 네. Okay. 자, price는 and again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최종 가격을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차이 아세요? Price and cost.
1: 코스트는 비용. 비용이 이제 얼마가 나왔다라고.
0: 든다는 거죠.
1: 예, 예 드는 거고 얘는 그냥 가격을.
0: 맞습니다. 예. 비용을, 이거는 최종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코스트는 얼마가 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비용이죠, 비용. 여기 동사 뭐 썼어요?
1: 동사...
0: Prices가 뭐라고요?
1: Fix.
0: 아, prices가?
1: Go요.
0: Go. 어디로요?
1: Up으로.
0: Up이요.
1: 예.
0: 딱 봐도 뭐예요? Go up이.
1: 오르는 거예요.
0: 맞아요.
1: 네.
0: 별거 없습니다. 위로 가니까 이게 오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전이나 이런 데 찾으면 rise 이런 거 들어봤어요?
1: Rise 알죠.
0: Rise가
1: sunrise.
0: 오르다입니다. 걔도 네. 가능해요.
1: 네.
0: 그래서 news나 이런 데서는 걔를 더 많이 보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격식이거든요. 근데 go up은 회화체에서도 쓰고 약간 formal하게도 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강력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그러면 슬기 씨,
1: 네.
0: go up의 과거형 뭐겠어요?
1: Went up.
0: Went up.
1: Yep.
0: 이것도 같이 알아야겠죠?
1: Mm-hmm.
0: 자, 한번 가봅니다. 그 가격은, 이건 단수로 쓰셔도 돼요.
1: 네.
0: 그 가격은 빠르게 올랐어.
1: 아~
0: 그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
1: The price goes up.
0: 올랐다.
1: The price went up quickly.
0: Quickly or fast.
1: Fast.
0: Right? 자, how about this? 온도가 뭘까요? 온도.
1: Temperature.
0: Okay, 그냥 temperature.
1: Temperature.
0: Temper하고 true 따로 있는 듯하게 한번 해보세요.
1: Temperature.
0: 다시 한번.
1: Temperature.
0: Temperature. 지금 보세요. 많은 분들이 temperature 하려고 하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하지 마세요.
1: RA가 중간에 있잖아요.
0: A가 중간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1: Temperature.
0: 그냥 temperature. 이거 빠르게.
1: Temperature.
0: 한번 더.
1: Temperature.
0: 아직도 raw를 넣고 있습니다.
1: So, temperature.
0: Temperature.
1: Temperature.
0: Okay, so anyway, 그 온도가 올랐어.
1: The temperature went up.
0: Went up. Okay. So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름 같은 때는 온도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1: 아우 쭉쭉 오르죠.
0: Yes, yes. 읽어보겠습니다. The price went up fast.
1: The price went up fast.
0: The temperature went up.
1: The temperature went up.
0: 여기서 여러분 챌린지 하나 드릴게요.
1: 네.
0: 뭐 대단한 챌린지 아니에요.
1: 예.
0: 그 가격은 방금, 오케이, okay,
1: 네.
0: 방금 내려갔어.
1: 오.
0: 오른 게 아니에요. 내려갔어, 방금. Just.
1: 아, yes. The price
0: just
1: went down.
0: 그렇죠. When go up의 반대, go down. But then, 과거형이니까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Make sense, right? Okay, 자, 마무리 하나만 줄게요. Let's fix this. 이랬어요. 네. fix 하는 게 뭔데요?
1: fix 고치다.
0: 고치는 거 네. 바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1: Yes.
0: 그게. 그런데 나중에 우리 repair도 나오게 될 거거든요.
1: 네.
0: 이 차이 혹시 아시나요?
1: repair는 수리하는 거고 수리하는 거니까 약간 진짜 막 눈에 보이는 거. 근데 fix는 뭔가 내 심장이 아플 때
0: 뭐예요?
1: 심장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0: 얘는 다 되는 겁니다.
1: 아~ 네,
0: fix가 더 포괄적이고요. 아~ repair는 정말 말 그대로 수리하다기 때문에 보통은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기계적인 거를 고치거나
1: 그쵸.
0: 이런 뜻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거, right? 뭐 시계 같은 거 repair
1: 네.
0: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뭐 자세, 뭐 태도 이런
1: yeah.
0: 거는 repair 한다고 하지 않죠.
1: 아, 그쵸.
0: 그냥 fix를 쓰는 거예요.
1: 아~
0: so fix가 더 아, 헷갈린다. fix 쓰는 게 나아요. 오케이? So let's repair this. 그러면 그걸 수리합시다.
1: 아~
0: 한국어로도 이상하죠.
1: 예, 예.
0: 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7월 여행 예약하는 거 다 마쳤어?
1: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0: Ooh, nice and smooth.
1: Yeah.
0: 아, 이런.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1: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0: Ooh,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2: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3: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agree on something. Right? With가 아닙니다.
1: 네?
0: 뭔가로 동의하다.
1: 자,
0: 첫 번째입니다. 걔네는, 그들은 5월로 동의했어.
1: They agreed on May.
0: 그렇죠. on을 써서. 자, 다음. 우린 노란색으로 동의했어.
1: We agreed on yellow.
0: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8월로 동의한 줄 알았는데, 자, 나는 생각했어.
1: 아,
0: 이렇게 해야겠죠.
1: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0: 그렇죠.
1: Mm-hmm.
0: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They agreed on May.
4: We agreed on yellow.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0: Alright, 자 다음 볼게요.
1: 네.
0: Go up. 단순하게 뭔가 오르다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1: 오.
0: 오케이, 첫 번째 가겠습니다. 그 가격은 빠르게 올랐어.
1: The price went up quickly.
0: 아, quickly fast. or fast?
1: Fast.
0: 괜찮습니다. 오케이, 과거형이니까 went up이죠, 그렇죠? 자, 온도가 올랐어. 그 온도가 올랐어. 과거형으로?
1: The temperature went up.
0: That's it, the temperature. Went up.
1: Yes.
0: 세 번째입니다. 요금 오르기 전에 바로 잡자. 그걸 고치자. Right?
1: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Oh.
1: Yeah.
0: 맞습니다.
1: Wow.
0: Prices go up 하기 전에. 자, 읽어볼까요?
4: The price went up fast. the temperature went up.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Alright,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하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0: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1: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2: 네,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ow,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5: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4: Huh?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5: Oh,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4: Yeah. Okay.
5: August, not July.
3: Wow.
2: Good job, you guys.
3: 대단하세요.
2: 그러니까 우리 또 저희의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레벨이 다릅니다.
3: 진짜.
2: 파이팅이 넘쳐.
3: 제가 뭔가 분발해야 될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요.
2: 더 열심히 하세요.
3: 네.
2: 오케이.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3: 나한테 그냥 나중에 전화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Just call me later.
2: Got it. Later만 붙이면 되죠.
3: 네.
2: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Mm-hmm. Be done, 그 다음에 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3: 네.
2: 나 먹는 거 마쳤어. 저 다 먹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3: 네.
2: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3: 좋습니다. 여러 번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네. 틀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3: 그럼요?
2: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여러분 혹시 중요한 행사의 날짜나 시간을 착각해서 낭패본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카툰에서는 케빈이요. 세상에 입사 지원서 제출일을 착각해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일인데 이 소동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볼게요. 우와! 케빈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일까요? What's the matter, Kevin? 아니, 무슨 일이야, 케빈? 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을 때 무슨 일이야 물어보는 표현이 What's the matter?도 있고요. What's wrong?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세상에, I forgot today was the deadline for my job application. 무슨 뜻이요? 회사 지원서 마감일이 오늘이라는 걸 잊었어. 딴딴딴, 엄청난 일이죠. 자, 이렇게 마감일, 기한, 마감 뭐 일자, 시간 이런 표현을 우리말도 데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영어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Deadline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약간 비슷한 뜻인데 due date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첫 소리가 d로 똑같죠. due date는 만기일, 또 납기일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뭐 임신을 했다라면 예정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deadline, due date 함께 알아두세요. 아니, 그렇게 가고 싶었던 회사면 잘 좀 챙기지 그랬어요. 크리스틴도 같이 당황해서, 아니, 몇 시가 마감인데 몇 시가 지금 알게 된 거야? 마감은 6시입니다. 근데 지금 몇 시게요? 5시 57분. 낼 수 있는 확률이 없겠죠.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나 했더니 내일이 마감일인 줄 알았대요. 아유, 어떡해요. Christine, I'm so stupid. 나 바본가 봐. 기회를 놓쳤어. 기회를 놓쳤어.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I missed the boat. I missed the boat 입니다. 나는 I missed, 놓쳤다. The, 그, boat, 배를. 배를 놓쳤다. 이 배가 의미하는 게 바로 기회가 되겠죠. 우리말도 막차 떠났어, 버스는 이미 떠났어 이런 말 하는 것처럼요. I missed the boat, 나는 기회를 놓쳤다. 함께 말해 볼게요. I missed the boat. I missed the boat. 나 기회를 놓쳐버렸어. It's all over. 다 끝장이야. 자괴감에 빠진 케빈을 달래주려고요. 크리스틴이 어떡해. 내가 저녁 사줄게. 기분 풀어. I have to use a meal coupon that expires today. 오늘 마침 딱 써야 되는 쿠폰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까지 써야 되는 거 오늘 만료된다는 뜻이잖아요. expire, 만료되다라는 단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Your passport will expire soon. 당신의 여권은 곧 만료됩니다. 날짜가 딱 마감이 된다는 거죠. My driver's license has expired. 내 운전면허증 만료됐었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죠. 다행이다. 케빈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잠깐만. 쿠폰이 어제까지인데 7일. 7일 어제까지잖아. 아니 무슨 말이야. 달력 봐봐. 오늘, today is the 7th. 오늘이 7일이잖아. 그러니까 오늘까지지. What? It's not the 8th? 오늘 8일 아니야? 그렇다면 입사 지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네요. 야호! 기분이 다시 좋아진 케빈. 케빈 때문에 10년 감수했으니까 크리스틴이 안 되겠다. 오늘 저녁은 네가 사야 되겠어. 아직 기회 남았으니까 좋은 일이기도 하고 너 때문에 내가 놀랐으니까 말이야. 네가 밥 사. 그런데 you should use your coupon before it expires. 쿠폰 다 되기 전에, 날짜 되기 전에 사용하는 게 좋을 텐데. 하하하.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유, 케빈 너무 다행이죠?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기회를 놓쳤어. I missed the boat. I missed the boat. 비슷한 표현으로 내가 기회를 날려버렸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불면 날아가겠죠? I blew it. 불었다 라는 뜻입니다. I blew it. I blew it. 기회를 날려버렸어.

0: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1: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었는데 전철을 반대로 타는 바람에 지각을 해버렸어요. 내가 기회를 날려버렸어.
0: 어떻게 말한다고요?
1: I blew it. I blew it.
0: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 망했어. 우리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나 망했어도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1: I'm totally screwed. I'm totally screwed.
0: 완전히 망했다. 자,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써볼까요? 며칠간 밤새워가며 완성한 과제를 강아지가 다 물어 뜯어놨어요. 어떡하지? 나 망했어. 난 망했어. 어떡해요?
1: I'm totally screwed. I'm totally screwed.
0: Good job. 이번 시간에는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내가 기회를 놓쳤어? I missed the boat. boat 기억하시면 좋겠죠? I missed the boat. 그리고 날려버렸다. I blew it. And I'm totally screwed. 다 망했다. 이런 표현들 다 배워봤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할 일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알고 있는 건 중요하겠죠. 배운 표현들 여러 번 말해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카툰 그리고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2: 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2: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3: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Welcome to EBSC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꼭 알아야 하는,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영어 발음 신나고 재밌게 정복해 볼게요. 준비됐나요? 자, 그럼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먼저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고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하러 가볼게요. Let's take a listen.
1: Jump. Don't jump. Jacket. I love your jacket. Jeans. She's wearing jeans.
0: 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어떤 단어들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세 단어 나왔습니다. 눈으로 딱 봐도 공통점 바로 보여서요. 먼저 확인하고 갈까요? 모두 다 J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J 발음입니다. Jump, jacket, 그리고 jeans. 자, 이 J 발음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확실하게 연습해 볼게요. J 발음은요, 할 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G가 아니고 우리 찍찍 생쥐를 떠올려서요. 쥐, 쥐 발음이라는 거. 정확하게 쥐라고 하기보다는 쥐 이렇게 발음이 나긴 하지만요. 찍찍 생쥐를 떠올려서 항상 이렇게 쥐에 가까운 입모양을 만들어서 시작해주면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디테일 포인트랍니다. 자, 그럼 우리 생쥐 발음 기억하면서 단어들에 적용해보러 가볼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뛰다 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점프 아니겠죠? 점이 아니라 우리 생쥐 발음 기억하면서 이 J 발음 살려줄게요. 쥐, 점프. 그냥 점이랑 다르죠, 여러분? 쥐, 이 발음으로 시작하면서 점프 라고 해줘야 영어의 이 J 발음을 완벽하게 살릴 수가 있어요. 점프. 오케이, 예문 볼게요. 뛰지 마. 계속 쿵쾅쿵쾅 이렇게 뛸 때 Don't jump 라고 말할 수 있겠죠. Don't, 쥬, 쥬. 생쥐 발음 기억하면서 jump. 너무 한국식으로 점프라고 하면 어색하니까요. 생쥐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 이것도 우리 J 들어가 있는데 한국식으로 발음을 하다 보면 그냥 제, 재킷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니라 쥬, 요거 생쥐로 시작하면서 jacket, jacket이 되겠죠. 그냥 제가 아닌 제, jacket. 발음 포인트 아시겠죠? jacket, 우리 자켓, 재킷 말하는 거. 자, 예문도 한번 볼까요? 네 재킷 예쁘다. 영어에서 칭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이라고 예전에도 선생님이 알려줬는데요. I love, I like 하면서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예쁘다, 그거 멋있는데 이런 칭찬이 돼요. 재킷, 친구가 입은 재킷이 예쁘면 I love, I like 이렇게 시작을 해보세요. 내 눈에 그게 예뻐 보인다. So, I love your jacket. 제 아니고 제, jacket. I love your jacket. 오케이, 마지막. 자, 이 단어는요, 청바지라는 뜻이죠. 역시 J 발음 살려서요, 단순한 지가 아닌 jeans, jeans가 되겠네요. 청바지, 바지는 기본적으로 복수 표현이죠, 여러분. So S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녀는 청바지를 입고 있어 말해볼까요? She's wearing jeans. G, G 발음. Jeans. J 발음 어때요, 여러분? 생쥐 하나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 생쥐 발음 정복하러 같이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오늘 배운 표현들 같이 발음 정복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 뛰다. Jump 아니고 jump 이렇게요. 생쥐 발음 기억하면서 듣고 모두 따라해 주세요. Jump. Jump. Great. 두 번째로 재킷 아니고 너무 담백하죠? 제 영어 스타일로 제 jacket입니다. 자, 듣고 바로 따라해 주세요. jacket. 한 번 더. jacket. 느낌 알겠죠,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청바지. 역시 G 아닌 G. jeans. 이렇게 길게 끌어 주세요. jeans. One more time. jeans. Very good. 이 디테일 살려주면요. 영어 원어민들이 영어 발음 정말 잘 잡혀있다고 느낄 거예요. 자, 예문들도 한번 훈련해볼까요? 뛰지 마. 바로 갑니다. Don't jump. 네, 정말 짧지만요. 발음 다 신경 쓰면서 one more time. Don't jump. Good job. 두 번째 문장. 네 재킷 예쁘다. 칭찬해 볼게요. I love your jacket. Jacket, 그렇죠. 한 번 더. I love your jacket. Jacket, very good. 마지막 문장은 또 역시 옷, 청바지 가볼게요. 그녀는 청바지를 입고 있어. She's wearing jeans. Jeans, great. 한 번 더요. She's wearing jeans. Good job. 어때요, 여러분? J 발음 전혀 어렵지 않죠? 찍찍 우리 생쥐 한 마디 기억해주면 만사 해결입니다.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발음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고 연습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할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0: Jump. Jump. Don't jump. Don't jump. Jacket. Jacket. I love your jacket. I love your jacket. Jeans. Jeans. She's wearing jeans. She's wearing jeans.
1: 네, 기본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이다 보니까요. 우리 조금 어색하게 발음할 수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 J 나오는 들어가는 단어들 보면요. 자신감 가지고 발음할 수 있겠죠?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혜일이 선생님 언제나 여기 이곳 EBS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2: TV 국민행동 요령 파이벌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 라이터 들고 가지마 담배 피지마 취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끌 수 있지 작은 산불 내 손으로 지켜내지 금수당산 작은 산불 보면 지나치지 말고 바로 꺼버리세요 외출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오늘은 저와 함께 일곱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Socks. S-O-C-K-S. Socks. Socks. Boots. B-O-O-T-S. Boots. Boots. Pocket. P-O-C-K-E-T. Pocket. Pocket.
0: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두둥. Clothing, 옷 이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제 closet 옷장을 더 구경시켜주고 싶거든요. Let's go, go, go. 자, 첫 번째는 socks, 양말이에요. 자, 뒤에 S가 붙어요. 왜냐하면 양말을 보면 항상 두 짝씩 보이잖아요. 그래서 socks라고 하죠. 그 다음은 boots, 부츠 또는 장화란 뜻이에요. 친구들, 비가 오면 우리는 장화를 신잖아요. boots. 그 다음은 pocket, 주머니예요. 우리가 pocket이 있어야 용돈 받을 때 주머니 안에 쏙 넣죠. 그래서 용돈은 영어로 pocket money예요.

0: 친구들, 그럼 우리 발음과 강세 연습해봐요. 양말, socks. 자, 가운데 O를 어 발음으로 내주세요. Socks. Good job. 부츠, 장화, boots. 자, OO가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긴 단어가 되는 거예요. Boots. Very good. 주머니, pocket. 여기도 O를 어 발음으로 바꿔보세요. Pocket.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Socks. Socks. Boots. Boots. Pocket. Pocket.
0: Now let's apply the words. 적용시켜보는 시간이에요. Where are my socks? 내 양말이 어딨지? 친구들, when we have to go somewhere, when we're in a hurry, 서둘러야 될 때 이렇게 찾잖아요. Where are my socks? 같이 말해봐요. Where are my socks? Good job. These boots are too big for me. 이 장화는 나한테 너무 커. 친구들, 뭐뭐가 크다 할 때 too big for me 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These boots are too big for me. 잘하는데요? I have coins in my pocket. 내 주머니 안에 동전이 있어. 동전은 영어로 coin이에요. 친구들, 우리 따라해봐요. 천천히. I have coins in my pocket.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해서 단어를 더 많이 배워볼 거예요.
1: Jacket. J-A-C-K-E-T. Jacket. Jacket. Pants. P-A-N-T-S. Pants. Pants. Skirt. S-K-I-R-T. Skirt. Skirt. Belt. B-E-L-T. Belt. Belt.
0: What else is in my closet? 내 옷장에는 jacket, 셔츠 위에 입는 상의 또는 재킷이란 뜻이에요. 쌀쌀하거나 우리가 위에 걸쳐 입고 싶을 때 jacket을 입죠. Next, pants, 바지란 뜻이에요. 대부분 긴 바지를 pants라고 해요. 그 다음은 skirt, 치마예요. Oh, these are some beautiful pretty skirts. I want to wear one too. 저도 입고 싶은데요. 아주 귀엽죠? 치마, 영어로 skirt. 그 다음은 belt, 허리띠예요. 보통 바지가 너무 커서 흘러내리면 belt로 이렇게 조여요. 자, 여러분 아주 잘했고요.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 시간이에요. 셔츠 위에 있는 상의, 재킷, jacket. 자, 애 발음이라서 입을 크게 벌려보는 거예요. jacket. 잘했어요. 바지, pants. 자, 끝에 S까지 잘 발음해 보는 거예요. pants. Very good. 치마, skirt. R 발음을 조금 굴려볼까요? skirt. Excellent. 허리띠, belt. One more time. belt. That was very good.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Jacket, jacket, pants, pants, skirt, skirt, belt, belt.
0: Our next sentence is, if you are cold, wear a jacket. 추우면 재킷을 입어라. 뭐뭐 하면 if라는 말을 꼭 써야 돼요. 같이 따라해봐요. If you are cold, wear a jacket. That was very good. Where did you buy those pants? 저 바지 어디서 샀니? 오, 누군가가 new clothes를 입었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좋아요. Where did you buy those pants? Now, how about you try? Where did you buy those pants? 발음이 너무 좋아요. The girl wore a pretty skirt. 그 소녀는 예쁜 치마를 입었다. 자, 원래 입다는 wear잖아요. 과거는 wore라는 말을 써야 돼요. The girl wore a pretty 예쁜 skirt. 자, 같이 따라해 볼까요? The girl wore a pretty skirt. Excellent. Next. This belt is too small for me. 이 허리띠는 나한테 너무 작아. 여러분, 전에 나한테 너무 크다. Too big for me 나왔죠? 이거의 반대말이에요. Too small for me. 너무 작다. 같이 따라해봐요. The belt, this belt is too small for me. 와우! 우리 친구들 전제 아니에요? 오늘 너무 잘했어요. 이제 다 같이 복습해봐요.
1: Socks, socks. Boots, boots. Pocket, pocket. Jacket, jacket. Pants, pants. Skirt, skirt. Belt, belt.
0: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우리 다음에 또 만나서 재미있는 영어 수업 같이 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0: die.
1: Oh no!

0: Plan will work, right?
1: Where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Doll. Drum. Dinosaur. Dolphin.
1: Let's read it again.
2: Is this your dog? No, this is not my dog. Is this your duck? No, this is not my duck. Is this your doll? No, this is not my doll. Is this your drum? No, this is not my drum. Is this your dinosaur? No, this is not my dinosaur. Is this your dolphin? No, this is not my dolphin.
1: I hope you had a great time with me. Let's get together again next time. See you soon!
3: Daya으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4: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Unit 104. NG.
1: Let's go. Phonics NG.
2: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느 소리가 나는 알파벳 N이랑 그 소리가 나는 알파벳 G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굿 잡! 그럼 단어 끝에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노래 song이에요. 끝에 소리 들렸죠? 우리가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춤을 춰요. 노래 영어로 song. song. song. Very good. 또 소리 나는 다음 단어는 그네 swing.

0: 이에요. 끝에 응 소리 들렸죠? 우리가 놀이터에 가면 아주 신나게 노는 그네. 영어로 swing. swing. swing. 아주 잘했어요. 또 어떤 단어가 응 소리 날까요? 아, 반지가 있었네요. ring. 끝에 응 소리 들렸죠? 우리가 손가락에 끼고요. 끼면 아주 반짝반짝거려요. 액세서리, 반지. 영어로 ring. ring. ring. 발음이 너무 좋네요. 또 끝에 응 소리 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왕, king이에요. 여기도 끝에 응 소리 들렸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영어로 king. king. king. That was very good. 또응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날개, wing이에요. 여기도 역시 끝에 응 소리가 나네요. 새는 날개 때문에 훨훨 날수 있죠. 날개, 영어로 wing. wing. wing. Excellent. 응 소리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힘이 센, strong이에요. 친구들, 무거운 거를 아주 잘 드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죠. 힘이 센. 영어로 strong, strong, strong. Great job! 와우! 이렇게 응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ㄴ 소리가 나는 알파벳 N이랑 ㄷ 소리가 나는 알파벳 G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엑셀런트, 응 소리. 그럼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가 신나는 이것을 들으면 이렇게 춤을 춰요.
1: Song.
0: 네, 노래. Song. 여기 끝에 응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 로건이가 song을 한번 써줘볼래요? 스 소리 나는 알파벳 어떤 게 있을까요? Good. 소리 나는 알파벳. O. 그리고 오늘의 소리. 아주 잘했어요. 자, 여러분 보이죠? 노래 song. 그럼 우리 로건이가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응응성
0: Very good. 이 다음 단어도 응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가 놀이터 가면 이렇게 타는 그네 영어로 뭐였죠?
1: Swing.
0: 네, 우리 로건이도 스윙 타봤어요? 엄청 재밌죠? It's very fun. 그럼 그네 스윙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Swing. 스윙. 스윙.
0: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응 소리 날까요? 아, 우리가 손가락에 끼는 예쁜 반지. 영어로 뭐였죠?
1: Ring.
0: That's right. Ring. 여기도 응 소리가 나네요. 근데 여기 손이 보이죠? Ring이 없어요. 우리 로건이가 아주 예쁜 ring을 만들어 주세요.
1: Like rainbow ring.
0: 자, 여러분, 우리 로건이가 그린 ring 같이 봐요. 짠! 와우! It's a rainbow ring. 무지개 반지인데요? 아주 잘했어요. 그럼 반지, ring. Let's say it again.
1: Ring. Ring. Ring.
0: Excellent. Logan, this is a quiz. 이거 퀴즈예요. 맞춰봐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아주 멋진 옷을 입었어요. What is it?
1: King.
0: That's right. 왕. King. 여기도 끝에 응 소리가 나네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크게 발음해 주세요.
1: King. King. King.
0: That was very good. 또응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었죠. 새가 날면 무엇을 이용해요?
1: Wing.
0: 네, wing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보세요. wing이 없잖아요.
1: It looks
0: 우리 로건이가 wing을 한번 그려줘 볼까요? That's a big wing.

0: 자, 여러분, 한번 윙을 볼까요? 와우, 아주 큰데요? 덕분에 활활 날수 있겠어요? 그럼 날개 윙. Let's say it again.
1: 윙.
0: Good job!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무거운 걸 아주 잘 드는 사람을 힘센 사람이라고 해요. 힘이 센, 영어로 뭐였죠?
1: Strong. Strong. Strong.
0: Great job! We did it, Logan!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2: Let's go. Phonics and G.
0: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응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응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실 역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옷을 입어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6. Daily Expressions. I can tell someone to put his or her clothes on.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ook! The young girl is done with her shower. 저 어린 아이가 보니까 샤워가 끝난 것 같아요, 그쵸? She's all clean now. 이제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엔 뭘 해야 되겠죠? 아하, 엄마가 옷을 입으라고 하시네요, 그쵸? 옷을 생각하고 있어요. They look like cute PJs. 너무 귀여운 파자마같이 생겼네요, 그죠? 자, 옷을 입어라. 이 표현 우리 배워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빨리 오늘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1: I'm done with my shower.
2: Great. Put your clothes on.
1: What should I wear?
2: Your favorite clothes.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옷을 입으세요라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I'm done with my shower 라고 얘기를 먼저 했죠. I'm done with my shower. 이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일단 my shower, 내가 한 샤워이기 때문에 my shower라는 표현을 써요. I'm done with my shower는 나, 내 샤워 끝났어요 라는 표현이죠. 샤워 다 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이 표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m done with my shower. I'm done with my shower. Good job. I'm done. 이 표현을 써서 I'm done with 뭐뭐. 내가 한 것, 그거 다 끝났어요. 이 표현 한번 연습해볼게요. 자, my shower 대신에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I'm done with my lunch. 저 점심 다 먹었어요. 라는 표현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My lunch는 내가 먹은 점심 식사겠네요. 그죠? I'm done with my lunch. 같이 해볼까요? I'm done with my lunch. I'm done with my lunch. 숙제. 제 숙제 다 끝냈어요. I'm done with my homework. 라고 하면 되겠죠? I'm done with my homework. 이것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I'm done with my homework. 잘했어요. I'm done with my chores. 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데요. Chores?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chore가 심부름, 뭐 이런 표현이에요. 아니면 집안일, 내가 해야 하는 자질구레한 일들 있잖아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책을 꽂아놓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chore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여러 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chores, 엄마가 하라고 하신 심부름, 내가 해야 하는 심부름 다 끝났어요 라는 말인 거죠. I'm done with my chores. 연습해볼까요? I'm done with my chores. I'm done with my chores. 잘했어요. So I'm done with 뭐뭐라는 표현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So I'm done with my shower 라고 했더니 Great! Put your clothes on. 이렇게 말을 했죠. 자, put on이라는 표현이 입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이 입다지 쓰다 뭐 아니면 귀걸이를 뭐 걸다 팔찌를 하다 몸에 하는 건 다 put on을 쓸 수 있어요. 향수도 몸에 뿌리잖아요. put on을 씁니다. 그래서 put on은 지금은 입다라고 우리가 외우지만 그렇지만 몸에 하는 거는 다 put on을 쓸 수 있다. 요거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put your clothes on 이라고 했으니까 너의 옷을 입어 라는 말이겠죠. 근데 여기서 clothes가 옷이라는 뜻인데 뒤에 s가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clothes 자체가 그냥 옷이라는 뜻이고요. cloth는 천이나 옷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es를 붙여서 복수로 만든 거는 이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clothes 자체가 옷이다. 그냥 이렇게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옷을 입으세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Put your clothes on. Put your clothes on.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내가 뭘 입어야 하지? What should I wear? 이렇게 또 물어봤죠. Wear가 입다인데 잠깐만요. 우리 방금 입다 배우지 않았나요? 그쵸. Put on하고 wear는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앞에서 put on을 썼다. 그럼 그 다음번에는 wear를 쓰고 그 다음엔 put on을 쓰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는 게 좋아요. 영어에서는 똑같은 표현을 계속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표현들도 많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Put on과 마찬가지로 wear도 몸에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wear를 쓸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화장도 wear 혹은 put on, 몸에 하는 거니까. 그리고 로션 바르는 것도 wear, put o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제가 뭘 입을까요? 영어라면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at should I wear? 잘했어요. 그럼 What should I 뒤에 할 행동을 넣는 연습도 한번 해볼까요? What should I wear?가 들어갔었잖아요. wear 대신 다른 행동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할까요? 라고 할 때는 하다라는 뜻에 do를 넣어주면 돼요. What should I do? 이것도 따라해볼까요? What should I do? 제가 뭘 먹을까요? What should I eat? eat만 넣어주면 되겠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What should I eat? 잘했어요. 제가 뭘 살까요? 사다라는 표현은 buy라는 표현을 씁니다. What should I buy? What should I buy? 제가 뭘 가져올까요? 가져오다는
bring을 쓰거든요.

0: And y'all, what should I bring? What should I bring? 네, 그래서 what should I 다음에 할 행동을 넣어주면 돼요. 제가 뭘 할까요? 뭘 먹을까요? 이렇게 행동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요것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what should I wear? 라고 했더니 your favorite clothes 라고 했죠. favorite clothes는 가장 좋아하는 옷이라는 뜻이죠. Your favorite clothes.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습니다. 이제 다시 들으면 어떤 말인지 확실히 알겠죠? 다시 한 번 더 대화 들어볼게요.
1: I'm done with my shower.
2: Great. Put your clothes on.
1: What should I wear?
2: Your favorite clothes.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Oh, she's done with her shower. 우리 친구가 샤워 다 끝났었죠? 그래서 I'm done with my showe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이거 따라해볼까요? I'm done with my shower. I'm done with my shower.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엄마가 Put your clothes on. 옷을 입으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것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Put your clothes on. Put your clothes on. 잘했어요. Clothes는 그냥 옷이라는 표현이다. 기억나시죠? 자, what은 무엇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물어볼 때는 what으로 시작하는 질문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질문이죠. What should I wear? 제가 뭘 입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What should I wear?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답은 Your favorite clothes 였잖아요, 그쵸? Your favorite clothes. 네, 여기까지는 잘 기억이 나죠? 자, 이제 엄마는 지금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녁 식사를 요리하고 계셨나 봐요. I'm done with cooking dinner 라고 하셨네요, 그쵸? I'm done with cooking dinner. 자, 우리 아까는 I'm done with my shower 라고 했는데 그거는 내가 씻는 거니까. 근데 요리, 저녁 식사 요리하는 건 여러 명이 같이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my라는 표현 쓰는 게 어색해요. I'm done with cooking dinner. 저녁 식사 요리하는 거 끝났어요. 다 했어요 라는 뜻이죠. 요거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I'm done with cooking dinner. I'm done with cooking dinner. 잘했어요. 자, 아까는 what으로 시작하는 질문을 했다면 이번에는 where라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where는 어디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what should I wear였잖아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where should I sit? where should I sit? sit는 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앉을까요? 라는 말이겠네요. 그죠?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Where should I sit? Where should I sit? 잘했어요. 그러면 답은 뭘까요? Your favorite seat. seat는 좌석이라는 뜻도 되고요. 여기서는 의자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죠? 의역하면 그래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 거기에 앉아라는 의미겠죠. Your favorite seat.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볼까요? Your favorite seat. Your favorite seat.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Put your clothes on 이라는 표현을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I'm done with 뭐뭐. 나 뭐뭐가 다 끝났어요. What should I wear? 제가 뭘 입을까요? 이런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let's start the chant. I'm done with my shower. I'm done with my shower. I'm done with my lunch. I'm done with my homework. I'm done with my chores.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eat?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buy? What should I bring?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put his or her clothes on. 누군가에게 옷을 입으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Put your clothes on.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지만 오늘 배웠던 모든 표현들 여러분 많이 많이 사용해 보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3: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4: 아들!
5: 위험해!
3: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6: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4: 잠깐만.
3: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 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7: 엄마.
4: 괜찮아?
7: 괜찮아.

0: Hello,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었나요? 자,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지?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6. Belongings. Thursday. Is that my eraser? I can check if it is mine.
0: 우리의 찾거나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궁금하지? 안 궁금하다고 궁금한 거 다 알아요. 자, 쌤이랑 한번 확인해볼게요. Here we go.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은 귀여운 고양이 두 마리가 있네요. 우리 친구들 고양이 좋아해요? Do you like cats? I think cats are very cute. 고양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쵸? 자, I see two cats today. One is white and the other is gray. 한 마리는 하얀색 고양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마리는 회색이네요. 그쵸? 둘 다 너무 귀여워. 그리고 저 회색, the gray cat is holding a toy, a fish toy. 저 회색 고양이가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여요? 붕어빵 장난감 같지 않아요? he's holding a fish toy, 붕어빵 toy. 그리고 그 붕어빵 toy에는 빨간색 하트 가 그려져 있네요. There is a red heart on it. 그쵸? 근데 이 두 마리의 고양이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 fish toy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매우 궁금한데요. 그럼 쌤이랑 이따 확인해보자. 자, 우리 친구들은 dialogue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2: Is that my eraser?
1: I'm not sure. Is yours blue?
2: Yes, and it has a star on it.
1: Then yes, this is yours.
0: 잘 들어봤어요. 자, 이번 코너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를 우리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짜잔! 자,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표현은요. Is that my, One more time. Is that my, 이건 무슨 뜻일까?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거는 내 뭐뭐니? 라고 하는 거야. 자, 이 물건이 내 건지 확인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Is that my, 저거 내 거야? 라고 할 때. 자, 예문에서 볼게요. 짜잔! Is that my eraser? 하고 되면 무슨 뜻이야? 저거 내 지우개야? 라고 하는 겁니다. One more time. Is that my eraser? Is that my eraser? 자, 지우개죠. Eraser는 내 이레이저라고 우리 친구들 많이 발음하더라고요. 이레이저, 이레이저 절대 아닙니다. 이레이저 선생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one more time. Eraser 라고 발음해 볼게요. Eraser. 잘했어요. One more time. Eraser. 자, 쓰쓰쓰 소리를 강렬하게. Eraser. Eraser. 좋아요. 자, 그래서 Is that my eraser? 하게 되면 저거 내 지우개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내 지우개인가? 라고 할 때 우리 왜 내 물건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왜냐면 비슷한 물건이 참 많으니까. 그래서 저거 내 지우개인가? 라고 할 때 Is that my eraser? Is that my eraser?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Is that my 뒤에 물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문. 빠밤. Is that my jacket? One more time. Is that my jacket? Is that my jacket? 하게 되면 자켓은 우리가 추울 때 이렇게 걸치는 자켓이죠. 저거 내 자켓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One more time. Is that my jacket? Is that my jacket? 좋아요. 자, 또 하나 보자. 짜잔! Is that my water bottle? One more time. Is that my water bottle? 자, water bottle 하게 되면 무슨 뜻이지? 물통입니다. 뭐 텀블러라고 하는 그 물통이죠. 그래서 저거 내 물통인가? 라고 할 때 쓸 수 있겠죠? Is that my water bottle? 뭐 예를 들어서 내 물통인데 다른 친구가 막 벌컥벌컥 마시고 있다. 저거 내 물통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Is that my water bottle? One more time. Is that my water bottle? 자, 마지막은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자. 시작! Is that my Water bottle? 좋아요. 좋아요. 끝에 물음표가 있으니까 눅 올려줘야 돼요, 말. 좋아요. Is that my, 하면은 저건 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인가? 잊지 마세요. 짜잔! 그리고 I'm not sure가 나왔어요. I'm not sure. 무슨 뜻일까? 나는 확실치 않아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이모티콘이 가득한데요. 선생님, 확심의 정도, 확실의 정도를 뜻하는 문장들을 선생님이 소개시켜 줄게. 자, 일단 I'm not sure 하면은 확실치 않아 라는 뜻이었죠. 자, 보자. X가 나와 있어요. 확실하지 않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짜잔! I don't know. I don't know. 정말 나 모를 때 I don't know 라고 할 수 있겠죠. I don't know. 몰라. I don't know. 오케이. 자, 그러면은 확신의 정도가 레벨 1. 뭐라고 할까요? 짜잔! I'm not sure. 오늘의 표현이 나왔네요. I'm not sure. 확실하지 않을 때. I'm not sure. 그 다음에 조금의 확실성이 있을 때는 짜잔! Maybe. Maybe, 아마도란 뜻입니다. 조금 확신은 하는데 확실진 않아, 그치? Maybe, maybe. 잘 모를 때는 maybe라고 하면 되겠죠? Maybe, 자, maybe, okay. 자, 그 다음에 확신의 레벨 또 1, 2, 3, 4. 네, 4단계를 볼게요. 4단계는 짠! I think so. Oh, I think so. 좀 들어보지 않았어? 그런 것 같아 라는 뜻입니다. 조금의 확실성의 레벨이 높아졌어요. I think so. 그런 것 같아. I think so. 자, 그 다음에 정말 확실할 때는 짜잔! Yes, I'm sure. 라고 합니다. 확신이 가득 찰 때 Yeah, I'm sure. I'm sure.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신의 레벨이 이렇게 레벨이 점점 높아졌죠. I don't know. I'm not sure. Maybe. I think so. Yes, I'm sure. 선생님 눈빛에서 이 확신이 가득하죠?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요. Is yours? Is yours? 입니다. 자, yours는 너의 것이야. 그래서 is yours? 하게 되면은 너의 것은 뭐뭐하니? 너 거 뭐뭐하니? 라는

0: 라고 하는 거예요. 너거 파란색이야? Is yours blue? Is yours blue?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또 다른 거. Is yours new? Is yours new? 자, new는 뭐예요? new가 아니야. new야, new. 자, new는 새로운이란 뜻이죠. 그래서 is yours new 하면 너거새 거야? 새 거야? 라고 하는 거겠죠? 너거새 거야? Is yours new? Is yours new?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또. Is yours broken? 이거 많이 쓸것 같아. Is yours broken? Broken은 고장난 것입니다. 그래서 너거 고장났어? Is yours broken? 너거 고장났어? Is yours broken? 많이 쓸것 같아. 그쵸,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is yours, 하게 되면은 너건 뭐뭐니? 라고 할때쓸수 있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의 물건이 맞는지 확인할 때이 특징들을 넣어서 말을 하면 너무 좋겠죠? 자, 오케이. 그럼 우리 한번 다이얼로그 살펴볼게요. Is that my eraser? 저거 내 지우개야? 그랬더니, I'm not sure. Is yours blue? 라고 합니다. I'm not sure 하게 되면 확신성이 좀 떨어져요. 그쵸? 그래서, 나잘 모르겠어. I'm not sure. 확실할 수 없어. 확신할 수 없어. 그리고, is yours blue? 너거 파란색이야? 라고 합니다. Is yours blue? 했더니, yes, and it has a star on it. Yeah. And it has a star on it. 그리고 거기에 별이 그려져 있어. 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Then yes, this is yours. Then yes, this is yours. 그렇다면 맞아. 이거 너 거야. 라고 하네요. 아, 그 지우개가 파란색이고 이제 별이 있으니까는 내 거라는 걸 확신하네요. 아, 오케이.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카툰 톡 타임. 아까 고양이 두 마리가 뭔가 이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대화인지 너무 궁금해요. 쌤이랑 보러 갈게요.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We have a white cat and a gray cat. 그쵸? 그리고 gray cat, a gray cat is holding a fish toy. 붕어빵 토이를 들고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쌤이랑 보러 갈게요. 짜잔! 아, 하얀 고양이가 대화를 시작하네. 그거 내 물고기 장난감인가? 라고 하네요. Is that my fish toy? Is that my fish toy? 잃어버렸었나 봐. 그래서, 그거 내 물고기 장난감인가? Is that my fish toy? 라고 물어봅니다. Is this my? 우리 배웠었죠? Is this my? Is that my? 저거 내 뭐뭐니? 라고 할때쓸수 있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랬더니 회색 고양이가, 그래? 아마도 너거 갈색이야? 라고 합니다. Is it? Maybe. Is yours brown? 이라고 하죠. 자, maybe라고 하면 아마도라 그래서 확실하지 않을 때쓸수 있는 표현인 거죠. 아마도 근데 너거 brown 갈색이야라고 합니다. 저 fish toy가 붕어빵이라 색깔이 이제 갈색이죠. Is yours brown? 너거 갈색이야? Is yours brown? 너거 뭐뭐니?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도 나왔죠. 자, 그랬더니 흰색 고양이가 Yes, and it has a red heart. Yeah, and it has a red heart. 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하트가 있어. 라고 하네요. 그럼 하얀색 고양이일 것 같아. 그거 거야. 그치? 그랬더니 회색 고양이가, 아, 그럼 이거 너 건가 보다. 라고 하고 끝나네요. Then I guess this is yours. Then I guess this is yours. 라고 합니다. 아, 하얀색 고양이가 저 붕어빵 장난감을 잃어버렸었나 봐요. 여기까지가 카툰 톡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check if it is mine. I can check if it is mine. 이게 내 건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It's mine. Is this yours? 이렇게 is this my 패턴 쌤이랑 했었죠? 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오늘도 재밌게 영어 공부했나요? 내일은 더 재밌게 쌤이랑 공부해볼게요. 그렇다면 내일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1: Computer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Oh, hi there. Did you see that? I'm a train driver. Choo-choo!

Are you playing right now?

니콜 선생님, 오늘 수영 배우는 첫날이었는데 한 시간 내내 잠수만 했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는데 같이 간 친구들은 아주 잘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건 어떻게 표현해요?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를 반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뭘 배우러 가면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나 말고 다른 친구들이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쵸? 우리 오늘은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 남자인 사람, 그녀, 여자인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 할 줄 아는 것을 표현하는 문장 배워볼게요. Can he dive? Dive he can't. He can dive. He can't dive. He can dive. He can't dive. 자, 우리 지금 이번 시간에는요, 문장의 주인공이 I, 나 아니에요. You, 상대방 아니에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자면, 그쵸, he. 여자면, she. 그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줄 안다 하는 이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 배워볼게요. 연습, 제일 처음 연습은 그 사람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해볼 거예요. 그는 잠수를 잘해. 이런 문장 만들고 싶어요. 잠수할 줄 알아. 잠수 잘해. 잠수를 할 줄 알아. 어떻게? 문장의 주인공, 누가가 먼저 나오는 거. 이제는 우리 친구들 알겠죠? 맞아요. He, 그는 can, 할 줄 알아. Dive. Dive가 잠수하다. 잠수하다예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He can dive. He can dive. 그러면 그는 잠수할 줄 알아 라는 문장이에요. 이걸 반대로 한 단어만 바꿔서 그는 잠수할 줄 몰라. 잠수하는 법을 몰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can, 할 줄 안다, 할 수 있다를 뭘로 바꿔서? can't로 바꿔서 할 줄 모른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는 he can't. 못해요. 뭘요? dive. 잠수를요. He can't dive. 그는 잠수할 줄 몰라요. He can dive. 그는 잠수할 줄 알아요. He can't dive. 그는 잠수할 줄 몰라요. 완전히 반대말이 되는 거죠. 알았죠? 자, 그럼 이렇게 오늘 다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dive. Ski, skate.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단어 쓰고 단어 쓰는 규칙도 알아보고 또 의미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dive, dive예요. dive는 뭘까요, 친구들? 잠수하다라는 뜻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diving 들어봤잖아요. diving, 맞아요. dive. Diving 이렇게 되는 거죠. Dive 잠수하다. D 소리 나는 D에다가 I 소리 나는 I, V 이는 소리 나지 않아요. Dive, dive 잠수하다. 두 번째 단어는요, ski네요. Ski, ski가 뭘까요? 그쵸, 스키. 다만 우리 우리말로는 스키, 이렇게 스키 두 박자로 하지만 영어는 ski. ski 한 박자로 해줘야 된다는 거. sk, i지만 여기는 e 하고 소리 나요. 좀 특이하죠? ski, ski. ski는요, 스키 이렇게도 뜻을 할 수 있고 스키를 타다 라는 동작도 될 수 있어요. 함께 기억해 두세요. ski, ski, ski. 다음 단어, 이자 마지막 단어는 skate네요. skate. skate는 맞아요. 스케이트죠. 재밌는 게 이 skate도요, 스케이트라는 그런 물건 있죠. 우리 발에 신게 되는 거. 그것도 skate라고 하고 skate를 타다 라는 동작도 될 수 있어요. sk 소리 났죠? 그리고
이가 따라 나와서 에이 그리고 트 이 소리 나지 않네요. 스크 에이트 스케이트 스케이트 스케이트를 타다. 자, 친구들 오늘은요 쉽기는 쉬운데 문장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만들기 연습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자, 첫 번째 그는 잠수할 줄 알아요. 어떻게? 그는 he 할 줄 알아요. 할 수 있어요. can 그리고 잠수 dive 붙이면 he can dive. He can dive. 그죠? 반대말로 만들어 볼게요. 그 사람은 잠수할 줄 몰라요. 어떻게요? He 그 사람은 몰라요. 못 해요. can't. 그죠? 그다음에 dive는 똑같죠. He can't dive. He can't dive. 좋아요. 이번에는요. he 대신에 그 사람을 여자로 바꿔볼게요. 그녀는 그 여자는 스키 탈 줄 알아요. 스키 탈 줄 알아요. 맞아요. She can ski. She can ski. She can ski. 그럼 딱 반대로 만들어 볼게요. 그녀는 스키 탈 줄 몰라요. She can't ski. Very good. She can't ski. She can't ski. 자, 이번에는 그는 스케이트를 탈 줄 알아요. 그는 스케이트 탈 줄 알아요. He, 그쵸? Can skate. He can skate. 좋아요. 이번엔 막 다 바꿔봐야지. 그녀는 스케이트 탈 줄 몰라요. 그녀는 스케이트 탈 줄 몰라요. 어떻게? She can't skate. 와, 지금도 정말 잘했어요. 우리가 만들어본 이 문장들? 맞아요. 리듬에 맞춰서 챈트로 불러볼 시간이죠. Let's chant. Yeah. Hey. He can dive. He can dive. He can dive. He can't dive. He can't dive. He can't dive. She can ski. She can ski. She can ski. She can't ski. She can't ski. She can't ski. She can't ski.

He can't dive. He can't dive. She can ski. She can ski. She can ski. She can't ski. She can't ski. She can't ski. He can skate. He can skate. He can skate. She can't skate. She can't skate. She can't skate. Yay!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금은요, 이번 시간에는요, he, she를 문장의 주인공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할 줄 알고 또 할 줄 모르는지를 만드는 문장들 배우고 있어요. 이런 문장들 쓸 수 있는 상황이 매일매일 일어나거든요. 그림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상황에 맞게 크게 말해봐요. 스키장에서 모두 신나게 타는데, 뒤따라오는 엄마는, 아, 맞다. 우리 엄마 스키 잘 못하지? She can't ski. 와, 저 사람 좀 봐. 강 바닥에 있는 봄을 찾으러 가. 저 사람 잠수 챔피언이래. 저 사람은 잠수를 할 수 있어. Can He can dive. 아이코, 아이코, 아유 저런, 스케이트 못하는구나. 그는 스케이트를 탈 줄 몰라. He can't skate. 오키도키. 자, 우리 오늘 배우고 있는 내용들 기억에 오래 남으라고 오늘도 미션 준비한 거 기대하고 있었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단어를 골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He can dive. He can dive. 한 번 더. He can dive. 뭔가를 잘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림 보면서 정답 체크해 볼게요. He, 그는 can 할 줄 알아. Dive. He can dive. 그는 잠수할 줄 알아. 그림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아이쿠, 엉덩방아 찢는 저 친구 보이죠? 이 친구를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A. He can skate. B. He can't skate. 자, 잘 설명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 그렇죠. 스케이트를 못하니까 엉덩방아를 쥐었겠죠. 정답은 B. He can't skate. 그는 스케이트를 못타. 잘 듣고 맞는 그림을 고르세요. She can't ski. She can't ski. 한 번 더. She can't ski. 자, 맞는 그림 무엇일까요? 정답은? 친구들, ski 듣고 이미 알았죠? She, 그녀는 can't, 못해요. Ski, 스키 타는 거. 그녀는 스키를 못해요. 라는 문장이니까 정답은 A가 되겠네요. Well done! We did it!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he, she를 문장의 주인공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할 줄 아는 거, 그리고 할 줄 모르는 거, 못하는 거 표현하는 문장들 많이 많이 연습해 봤어요. 복습

그래야지 우리가 배운 내용이 내 것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할 줄 아는 것은 he can 또는 she can.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은 he can't 또는 she can't.

0: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 1K요. 에이!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말이죠. 아주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기차 같은 거 타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와, 그런 친구들이 있네. 자, 친구들 샤이니 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너무 시간을 여유 안 두고, 그쵸? 여유 안 남겨두고 이렇게 출발했더니 기차 시간에 정말 빠듯하게 도착을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기차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 자, 과연 이 말 어떻게 영어로 할 수 있을까요? 뭐뭐 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죠. 우리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단어부터 확인해봐요. 자, 우리 친구들 가장 먼저 단어부터 알아야지. 맞습니다. 한번 어떤 어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첫 번째, 나와 룻! 오! In time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친구들, 사실 여기에 있는 거 우리가 다 아는 단어예요, 그쵸? In, 일단은 어떤 공간에서 쓸 때는 뭐뭐 안에, 그쵸? 그리고 time 하면 시간. 자, 여기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 너 7시까지 그 음료수 다 마셔야 돼? 예를 들어, 그랬어. 그러면, 아우, 지금 6시 45분이니까 시간 내에 내가 그것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내에. 그러니까 그 시간을 넘어서 초과해서 한 게 아니라 시간 내에 했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크게 따라서 말해봐요. In time. In time. In time. In time. Very good. And next. Be able to. 우! 정말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친구들, 이 아가들을 볼까요? 딱 봐도 아주 어린 아기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보면 얘들이 지금 뭘 보고 있어? 이거 책 아닌가? 그렇죠? 책을 읽을 수 있는 건가? 어쨌든 책장을 넘길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be able to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거 못할 것 같은데 하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싶을 때 be able to를 자주 씁니다. 오케이?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be able to be able to be able to be able to very good and next lift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친구들 아주 무거운 이 역기라고 하나요? 이것을 이 여성분께서 잘 lift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무언가를 들어 올리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보통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영국에서는 lift 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해요. 맞아요. 그때는 명사로 엘리베이터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 일단 여기서는 들어 올리다 라는 동사입니다. lift, lift, lift, lift. Very good. And next. rock. 오,
1: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위에 있는 이거 큰 거 있죠? 이거. 이거 뭐예요? 맞아요. 바위 아닙니까? 어휴, 바위가 좀 너무 위태위태하게 있는데 이거 툭 떨어지면 어떡해? 자, 여러분.
0: 바위, rock. rock. rock. Very good. 자, 이렇게 우리 어휘들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2: Did you get there in time?
3: Yes, I was able to catch the train.
2: Wow, you were lucky.
0: 네, 여러분. 표현 잘 들어보셨나요? 와, 지금 보니까 이 B 친구가 파티에 다녀왔었나 봐요. 자, 어떤 대화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일단 A가 이렇게 묻죠. How was the party? 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파티 나왔네. 그렇죠? How로 시작하니까 어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로 How was? 어땠어? 그런데 뭐가 어땠어? The party. 그 파티. 야! 그 파티 어땠어?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B라는 애가 파티에 다녀온 거를 알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로 하나 더 묻는 것이 Did you get there in time? 아, 잠깐만. 여러분, get이라고 하는 동사는 많은 경우에 뭔가를 얻다, 그렇죠? 이렇게 얻다 라는 의미로 쓰는데 지금처럼 get 다음에 어떤 장소 나왔죠. 보통은 get to 장소인데 there이 오는 경우에는 to를 쓰지는 않아요. 그냥 get there. 그러면 그곳에 도착하다 라는 말입니다. 너 그곳에 in time, 시간 내에 도착했니? 그러니까 늦지 않고 시간 내에 도착한 거야? 아, 좀 아슬아슬하게 출발했나 봐요. 그쵸? 자,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How was the party? Did you get there in time? How was the party? Did you get there in time?
3: More time. How was the party? Did you get there in time?
0: How was the party? Did you get there in time? 잘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Yes, 그렇다고 합니다. I was able to catch the train. 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비동사죠, 이거, 그쵸? Be able to. 보이시나요? 우리 아까 어휘 할 때 나왔던 거잖아요.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지금은 비동사가 과거로 쓰였으니까 뭐뭐 할 수 있었다 라는 말이겠죠. 내가 뭐 할 수 있었냐면 catch the train. 자, train 하면 쭈쭈 기차라는 거잖아요. catch, 잡는 거예요. 기차를 잡을 수 있었어. 즉, 기차, 탈 수 있었다 라는 거죠. 오, 다행이다. 기차 안 놓쳤구나. 자, 여러분, 여기 be able to가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자, be able to 다음에는요. 지금 보는 것처럼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Be able to. Be able to. 꼭 잘 기억해 주세요.

0: 말해볼게요.
1: Yes, I was able to catch the train.
2: Yes, I was able to catch the train.
3: Yes, I was able to catch the train.
2: Yes, I was able to catch the train.
0: 네! 자, 그러면 친구들 우리 여기서 be able to, 몸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표현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볼게요. How about this one?
4: 딩딩딩딩. 저는요, 지금 4살밖에 안 됐는데 자전거 탈 수 있어요.
3: I'm able to ride a bike.
0: 친구들 보세요. Be able to 다음에 동사원형 나왔죠? 자, 그게 따라서 말합니다.
3: I'm able to ride a bike.
2: I'm able to ride a bike.
1: I'm able to ride a bike.
0: 잘하셨고요. And next.
5: 오, 이 무거운 바위를 푸!
0: 자, 이렇게 누군가가 들었습니다.
1: She was able to lift the rock.
0: 그녀는 그 바위를 들 수 있었어요. 라는 말이죠. 크게 따라해 봅니다.
1: She was able to lift the rock. She was able to lift the rock.
2: She was able to lift the rock.
1: Good. One more.
0: 자, 이거 어떨까요? 여러분, you are able to buy the ticket now. 이제 그 티켓을 사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하는군요. 크게 따라해보죠.
1: You are able to buy the ticket now. You are able to buy the ticket now.
2: You are able to buy the ticket now.
0: 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기차를 탈 수 있었다라고 했더니 A가
3: Wow, you were lucky.
0: 야, 너 정말 lucky했다. 운이 좋았다. 너 못할 줄 알았는데 기차 탔다고? 운 좋았네 라는 말인 거죠. 자, 친구들 이렇게 대화 내용 꼼꼼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4: 야, 파티 어땠어? 너 시간 내 거기 도착했니?
3: Speak.
2: How was the party? Did you get there in time?
4: 응, 나 기차 잡을 수 있었어.
3: Speak.
4: Wow, 너 운이 좋았다.
3: Speak.
2: Wow, you were lucky.
0: 자, 우리 친구들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잘 하실 수 있죠? 첫 번째 문제 갑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은 나는 기차를 잡을 수 있었다. 뭐가 들어가면 될까? 자, 여러분. 3, 2, 1, 띵! 바로 be able to, 예! 잘했어요. 말해볼게요.
3: I was able to catch the train.
2: I was able to catch the train.
1: I was able to catch the train.
2: I was able to catch the train.
0: 잘했어요. 자, how about this one? 그녀는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었다. 자, 빈칸에 어떤 말? 3, 2, 1, 띵! 바로 들어 올리다, lift, 예! 잘했어요. 말해볼게요.
1: She was able to lift the rock.
2: She was able to lift the rock.
1: She was able to lift the rock.
2: She was able to lift the rock.
0: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단어 연상 퀴즈. 어떠한 단어 또는 표현이 떠오르나요? 3, 2, 1, 띵! 바로 시간 내 in time!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be able to 다음에 동사 원형 배웠습니다. 여러분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할 때 보통 can, C-A-N 이것만 생각하셨나요? 좀 더 특별한, 특수한 능력을 얘기할 때는 be able to 다음에 동사 원형 활용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미션 문장까지 잘 맞춰준 덕분에 샤이니는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셀 수 있는 명사 혹은 셀 수 없는 명사 중에서도 뭐 셀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 외에도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명사를 셀 때 쓰는 수거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기존에 배웠던 거랑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수거 표현까지 모두 묶어서 명사의 수량 표현 총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그럼 일단 오늘의 세 문장부터 만나볼게요. 아우, 맛있겠어요. 너무 맛있겠다. 피자가 보이네요. I ate a bowl of soup and two slices of pizza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웠던 기억 나나요? 수량 표현 짚어주시고 다음 사진이요. 뭔가 음식이 있는데 아직 이렇게 뭐 라임도 안 뿌리고 뭐 계속 간을 안 한 느낌이 있습니다. This food needs a little more sal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는 litt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사진이요. 오나. 어떤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학구적인 표정으로 책 같은 걸 읽는 것 같죠? This book contains much useful inform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information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쓰였는지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첫 번째 문장은 기존에 배웠던 게 좀 보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나 이거 처음 보는데 하는 단어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명사라는 거 맨 처음에 배웠던 거는 셀 수 있는 명사였습니다. 이 친구들 어떻게 세죠? 여러 개일 경우에는 S나 ES를 붙이고 혹은 불규칙도 존재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 이런 것들이 있었죠. Books, S 붙었고요. Dishes, ES 붙었고요. People, Person이라는 거의 불규칙 변화였죠. 자,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 중에서 물질명사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액체류들이었죠. 어떤 단위가 있으면 셀 수 있는 걸로 변하는 친구들, 뭐 물이라던가, 뭐 주스라던가, 우유라던가. 그래서 예시로 제가 우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Milk라는 것 자체는 셀 수 없어요. 하지만 앞에 a cup of 이런 단어를 붙여주면 셀 수 있어집니다. 우유 한 컵이라는 뜻이 되죠. 자, 그리고 오늘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얘입니다. few랑 little에 대해서 한 1학년 한 6과 정도 되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일단은 few, little 둘 다 뜻은 적은 겁니다. 요만큼이에요. 자, 그런데 뜻이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살짝 갈려요. 왜 우리 그런 유명한 비유 있지 않습니까? 컵에 물이 반 정도 담겨 있으면 요거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들었군.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들었군. 약간 그 긍정과 부정의 뉘앙스가 갈리잖아요. 요 few, a few, 그리고 있다 나올 little, a little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반은 있네, 반이나 남았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싶다면 a few 이렇게 어를 넣어주시면 돼요. 긍정이고 조금 더 많아 보이게 알파벳 어가 추가됐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렇게 외우면 편해요. 자, 그리고 부정.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거의 없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를 빼고 그냥 few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few와 a few는 셀 수 있는 명사들에 사용을 해요. 뭐라고요? 셀 수 있는 명사들에 사용한다고요. 자, 그러면 little은 셀 수 없는 거에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few랑 a few는 셀 수 있는 게 조금 있는지 거의 없는지 라면 a little은 셀 수 없는 것들이 조금 있는 거고 little은 거의 없는 겁니다. 셀 수 없는 것들이 거의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려우면 이렇게 구분합시다. 셀 수 있다면 few, 셀 수 없다면 little인데 긍정의 뉘앙스를 주고 싶다면 앞에 어를 붙이는 거예요. 이따 예문으로 보여줄게요. 자, 그리고 many much도 정리해봄직합니다. 둘 다 뜻은 많은이고요. 얘가 두 개가 갈리는 이유는 many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오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few랑 little이랑 뉘앙스가 비슷하죠? 다시 정리하면 many랑 few는 셀 수 있는 것들이랑 쓰고 much, little은 셀 수 없는 것들이랑 씁니다. 그리고 얘는 뜻이 많은 거고 few랑 little은 적은 거다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some, any, a lot of 이런 것들도 명사의 수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자, some도 몇몇 개고요. any도 뭐 이 중에 몇몇 개라는 의미 가지고 있는데요. some을 쓸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평서문, 긍정문이라고 셈은 써놨고 any를 쓸 경우에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일 때가 많습니다. 둘 다 뜻은 약간 있다예요. 그러니까 약간을 표현하고 싶을 때 some이나 any를 사용하는구나. 선생님 그럼 few랑 little은요? 뭐 거의 비슷한 동의어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some이랑 any가 few, little보다는 조금 그래도 많아 보이기는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조금 많아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아주 많아 보일 때는 a lot of 혹은 lots of 혹은 plenty of 이렇게 세 개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등장합니다. 다 뜻이 많이 있다 이고요. 얘네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거 many much 가능해요. 아니 선생님 그럼 뭐하러 이렇게 표현이 많나요? 아니 단어가 다양하게 풍부하게 색깔을 표현하고 상황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도 뭐 줄이다 아니면은 축소하다 다 같은 뜻인데 단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요거 해석을 하면 나는 한 그릇의 수프와 두 조각의 피자를 먹었다인데 soups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됐습니다. 복습이에요. 셀 수 없는 명사 자체에는 s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 복습해야죠 또. 물질 명사의 대표 단위라고 불리는 것들 요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a cup of 한 잔이고요. a glass of 마찬가지고요. a piece of 한 조각. a bowl of 한 그릇, a slice of, 한 조각이나 어떤 종이의 한 장을 말하고요. a loaf of, 요거는 빵을 주로 가리킬 때 사용하는 빵 한 조각이라는 뜻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요 친구들이 우리 13종 교과서에 나오는 물질명사들이니까 눈에 한번 익혀두고요. 자, 요거 해석하면 이 음식은 필요로 한다. 조금 더 많은 소금을 이라는 뜻인데 자, 소금을 조금만 더, 그래도 조금은 있는 소금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어를 넣은 겁니다. 자, 근데 소금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금이라는 거 어떻게 셀 겁니까? 소금 알갱이 하나가 소금 하나입니까? 애매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little, 그 중에서도 긍정의 의미인 a little 사용했다는 거 봐주시고요. 자, 이거 해석하면요. 이 책은 포함하고 있다. 많은 유용한 정보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more in

0: information이라고
1: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정보라는 건셀수 없잖아요. 정보가 몇 개인지 어떻게 셀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much를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더 복습. many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 much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복습 퀴즈 타임 가보죠. 시리얼 두 그릇과 많은 시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단 두 그릇이니까 two bowls of 하면 되겠고, 많은 시간은 시간이라는 개념, 셀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much이고요. 자, 요거 두 개도 한번 답을 맞춰볼 건데요. 많은 친구들에 해당하는 건 어떤 게 될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석을 드릴게요. 그녀는 주었다. 조금의 뭔가 미소와 웃음을. 참 다행이다. 입니다. 반모가 될까요? 쉬운데요. 그렇지요. 자, 일단 친구들은 셀수 있기 때문에 many를 사용하고요. 뒤에 다행이다라는 말이 나온 걸로 봐서 웃음이 그래도 조금은 있었던 거니까 a little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문법이었고요. listening으로 넘어가 볼까요?
2: I ate a bowl of soup and two slices of pizza. I ate a bowl of soup and two slices of pizza. This food needs a little more salt. This food needs a little more salt. This book contains much useful information. This book contains much useful information.
1: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집중적으로 들을 겁니다. 여기는 단위 표현이네요. A bowl of. A bowl of. 그리고 two slices of. two slices of. 이렇게 붙습니다. I ate a bowl of soup and two slices of pizza. 나는 수프 한 그릇과 피자 두 조각을 먹었다. 두번 드릴게요.
2: I ate a bowl of soup and two slices of pizza. I ate a bowl of soup and two slices of pizza.
1: 여기서는 little을 들어야겠죠. 우리는 듣기 평가할 때 북미식 액센트로 듣기 때문에 little, t가 lil처럼 발음이 될 겁니다. A little. 영국식으로 하면 a little 이렇게 되겠죠. A little. This food needs a little more salt. 이 음식에는 소금이 더 필요하다. 두번 드릴게요.
2: This food needs a little more salt. This food needs a little more salt.
1: 여기서는 much. much 아니고요. much. 이렇게. 그리고 information 셀수 없는 명사가 뒤에 옵니다. This book contains much useful information. 이 책은 많은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두번 드릴게요.
2: This book contains much useful information. This book contains much useful information.
1: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할게요.
2: I ate a bowl of soup and two slices of pizza. I ate a bowl of soup and two slices of pizza. This food needs a little more salt. This food needs a little more salt. This book contains much useful information. This book contains much useful information.
1: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자, 한국어로 문장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나는 시리얼 한 그릇과 토스트 두 조각을 먹었다.

그 회사는 많은 돈을 벌었다. 첫 번째는 a bowl of cereal 이렇게 돼 있고 토스트는 slice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시리얼 한 그릇과 토스트 두 조각을 먹었다. I ate a bowl of cereal and two slices of toast. Toast. 좋아요. 우리 배웠던 거니까 짧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a little 사용했죠. 아까 전에 소금과 마찬가지로 설탕도 세기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little 사용한 거고요. 같이 읽어보지요. 이 커피에는 설탕이 조금 더 필요하다. This coffee needs a little more sugar.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자, 이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벌었다, made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요. much money도 가능한데 a lot of money가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회사는 많은 돈을 벌었다. The company made a lot of money. A lot of money. 한 번 더요. The company made a lot of money. Made a lot of money. 아주 잘했습니다. 자, 우리 배웠던 거 수량 표현들이랑 그 다음에 few little 그리고 a lot of, lots of 이런 거 잊지 말고요. 복습해야겠지요?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해볼게요.

0: 라이리입니다. 자, 오늘은요, 친구들이 오는 파티를 준비하는 친구의 그런 일기인데요. Today, 오늘, I bought, 나는 샀다, 한 조각의 빵과 토마토 소스 두 병인데, 자, 토마토 소스 두병 영작해 봅니다. 힌트를 주면 bottle 들어갈 텐데요. 그렇죠. Two bottles of tomato sauce. 이렇게 하면 되고요. Sauces, 안 됩니다. 그 다음, 나는 계획한다. 나만의 피자를 만들 것을. 정답은? 피자는 기본적으로 셀수 없습니다. 그래서 S 붙이지 않아요. 왜냐면 피자 한 조각도 피자 하나인데, 피자 한 판도 피자 하나고, 그럼 네모난 건 피자 하나고, 동그란 건 피자 여러 개고, 애매하잖아요, 세기가. 자, 그 다음, 나는 초대했다. 많은 친구들을 저녁 식사를 위해. 친구들은 셀수 있으니 many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희망한다. 충분한 조각들이 있기를 그들을 위해. 이렇게 될 텐데 피자가 충분히 많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그래요. 피자 한 조각, 두 조각 할때 피스는 셀수 있으니까 여기 S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리딩 라이팅이었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지문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Today, I bought a loaf of bread and two bottles of tomato sauce. I plan to make my own pizza. I invited many friends for dinner, so I hope there are enough pieces for them.
0: 자, 오늘 원포인트 정리는요, 셀수 있는 명사와 명사 수량 총 정리인데요. 셀수 있는 것들은 SES, 셀수 없는 것들 중에서는 단이 필요한 거 있었고요. 오늘 처음 나온 건 few little 이었습니다. 조금 있는 거, a few, 거의

의미 없는 거 그냥 피고요. 셀수 없다면 little 사용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을 표현할 때는 many much였는데 many는 뒤에 셀수 있는 거, much는 뒤에 셀수 없는 거.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some, any는 긍정, 부정에 따라서 달라지고 약간 있다라는 뜻, 많이 있다는 a lot of를 표현한 세 가지 표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사 수량 표현 한번 총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명사를 넘어서 새로운 품사를 배우게 될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정쌤이고요. 자, 우리 오늘 다시 리딩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퀴즈부터 확인하고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리딩의 제목을 보도록 할게요. 빈칸의 which와 when 중에서 고르는 문제였는데 앞에 콤마가 있어서 계속적 용법이었고 또 앞에 보니까 선행사로 in 2007이라고 하는 시간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네, 뒤에 문장을 보니까 Korea was experiencing, 한국이 겪고 있었다, an economic crisis, 경제 위기를, 이라고 하는 완벽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때 정답은 관계 부사가 되겠죠. when이 되고요. 해석을 해보면, she graduated in 2007. 그녀는 2007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바로 그때 한국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독해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nymph named Echo라는 제목인데, 일단 이 nymph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요정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요정들을 nymp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과거 분사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식을 해주세요. 그러면 요정인데, 뭐라고 불리는, 이름이 어떤 요정이냐? 바로 에코라고 불리는 에코라는 이름의 요정이 오늘의 독해 제목인데 자 우리 에코하면 일단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에코는 메아리 아닌가요, 쌤? 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맞아요. 이 메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이제 그리스 신화와 연결이 되는지 우리 잠시 후에 살펴보고 먼저 오늘 만나게 될 단어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단어는 mythology입니다. 이게 이제 신화란 뜻인데요. 뒤에 뭐 logy 같은 게 붙잖아. 그럼 이게 뭔가 어떤 무슨 학문 뭐 요런 거 무슨 무슨 이론 요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요 내용 잠시 후에 살펴볼 거니까 일단 mythology 무슨 뜻? 신화 뭐 신화학 요렇게 크게 좀 범주 넓게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엔 방금 봤죠? nymph이고요. 이때 ph 발음 예전 한번 연습했었죠? 얘는 프가 아니라 프 이렇게 터지는 발음이 아니고 f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 명사로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요정을 nymph인데 nymph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엔 hangout.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또 표현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좀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울리다 이런 느낌이야. 과거 형태도 좀 알아둬야 돼요. 이게 불규칙 변화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할 때는 hanged가 아니라 hung out, you로 바뀝니다. A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뭐, 보통 이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누구와 같이 어울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때는 뒤에 전치사 with 넣어서, 어울린 사람을 언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take a asi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take 하면 일단 기본 듯이 뭔가를 이렇게 딱 취하거나 가지고 가는, 요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A를 이렇게 탁 데려가는 건데, aside.

이게 이제 옆으로거든요.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느낌, 그 느낌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Take somebody 혹은 뭐 something이 될 수도 있겠지만, take somebody aside, 누구를 어디로 데려가다, 한쪽으로 데려가다 이런 의미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과거 형태는 불규칙 변환 거 아시죠? 그래서 took으로 써주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동사입니다. distract. 제가 이제 해석 보니까 주의를 딴 데로 돌리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이 tract라는 요 단어가 이렇게 끌다란 뜻이 있습니다. 요 단어 자체에 distract 하면은 뭔가 끌긴 끄는데 분산시키는 느낌으로 dis가 약간 그런 뜻도 있거든요. 흩뿌리다라는 뜻도 있어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attract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attract가 얘가 이제 끌어당기다인데, 얘는 약간 매력적으로 끌어당기는 거, 매혹시키다가 attract잖아? attract의 느낌 살려서 단어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entertaining입니다. 이거 이렇게 ing로 끝나는 거, 우리 분사로 보면 품사가 형용사가 되면서 재미있는인데, 이때 재미있다라는 거는 재밌게 해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 ing가 그런 역할이었지, 그치? 보통 ed로 끝나면 내가 재밌는 거지만 ing는 즐겁게 해주는 이런 의미로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escape인데요. 탈출하다라고 되어 있죠? 탈출하다, 도망가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자르면 cape는 우리 이 망토고요. 그 다음에 앞에부터는 es, 뭐 때로는 ex가 되기도 하고, 얘가 이제 바깥으로라는 뜻이 있어. 그 망토를 벗다라는 사실은 그런 의미인데, 이게 망토를 뭔가 벗으면서 몸만 딱 달아나는 그런 그림 떠올리시고, 탈출하다, 도망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입니다. punish. 따라해보세요. punish. 처벌하다라는 뜻이고요. 요거에 이제 명사형도 많이 나와서 명사형을 한번 써보면, 뒤에다 ment를 붙여서 우리가 또 명사를 많이 만들죠. 그쵸? 그래서 얘는 punishment. 그럼 무슨 뜻일까? 얘는 처벌이겠죠. 요렇게 명사형제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형용사이고요. 발음은 cruel. 약간 어에 가깝게 발음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잔인한 이란 형용사 cruel 이렇게 발음 따라해 보세요. 자, 우리 그럼 단어는 여기까지 정리해 보죠. 잠깐 쉬었다가 오늘의 독해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오늘은요, 끝에가 로시로 끝나는 단어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단어 처음에 나왔던 단어가 mythology였고요. 이제 신화라는 뜻이었는데, 끝에 이렇게 logy라고 하는 전미어가 붙어서 무슨 이론이나 설, 무슨 학문, 무슨 무슨 과학, 이런 의미가 좀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오늘 한번 정리해보죠. 자, 첫 번째는 아까 봤었던 거, 근데 아까는 우리가 mythology로 봤지만, 여기에서 이 on은 원래는 logy가 붙는 건데, 이제 발음상 뒤에 이렇게 하나 더 넣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어찌됐든 요거를 딱 떼면 myth만 남습니다. 이것도 근데 신화라는 뜻이 있거든요. 두 개가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요거 예문에서 봐봐. A famous myth. 여기는 myth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도 있고요. 이렇게 쓰면 한 유명한 신화라고 하는 신화 한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한 설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뭐 그리스 신화 하면 우리 얼마나 많니? 좀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뭐 그릭 미톨로지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자, 이어서 우리 zoo 그러면 동물원. 이건 여러분들 다알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러면 동물학을 만들고 싶다면 러지를 붙이는 거지. 얘는 마침 또 스펠링이 O로 끝나니 러지만 붙여서 zoology. 발음만 zoology가 아니라 zoology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물학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동물원에서라고 할 때는 당연히 at a zoo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학 학위라고 할 때는 a degree in zoology 이렇게 가겠죠. 그쵸?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terminology.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요 단어 너무 중요한데, 얘가
용어란 뜻도 있고요. 사실 학기란 뜻도 있어요. 1학기, 2학기 할때 그것도 term이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용어라는 뜻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하고. 여기다가 또 L-O-G-Y 발음 편하게 하려고 하나 더 붙여서 우리 전문 용어가 됩니다. Terminology 따라해 보세요. Terminology 하면 전문 용어. 그래서 우리 법률 용어라고 그냥 용어 할 때는 뭐 a legal term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의학 전문 용어, 전문 이렇게 들어가면 뭐 medical terminology 이런 식으로 좀더 포괄적인 범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단어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앞에 astro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붙어서 어근으로 붙어서 얘가 astro 그러면 반짝반짝 별 또는 우주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astrology가 되면 이제 점성학, 점성술이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단어죠. 우주 비행사가 astronaut거든. 아, 그때 astro가 우주라는 뜻이 있어서 얘가 우주 비행사라는 단어가 됐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astronomer. 요거랑 이제 astronaut를 되게 헷갈려 하는데, 이거는 천문학자. 어쨌든 우주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천문학자도 역시나 astro를 붙여서 만드는 단어더라. 이렇게. 자, 그래서 중국 점성술하면 Chinese astrology가 되겠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바이오가 붙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본적 있을 것 같아요. 막 우유 같은 유제품에서도 뭔가 본적 있었던 것 같고. 바이오가 앞에 붙으면 생명 또는 인간의 삶, 어떤 생명만 하나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iology가 생물학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전기라고 하면 코드 꼽는 그 전기가 아니라 우리 인물의 생애를 다룬 그 전기, 전기문 읽었다, 이거 아시죠? 전달해서 기록하는 거, 그 전기를 말하고요. 그게 영어로 그래서 biography인데, 이때 바이오도 어떤 누군가의 삶에 대해 다룬 거, 그래서 biography가 전기문이 됩니다. 생물 수업하면은 class biology로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뭔가 끝에 러지가 붙으면 대략 추측해서 단어 뜻을 파악해 볼수 있겠죠.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독해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라는 이름의 요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In Greek mythology, 우리 그리스 신화에서 이런 뜻이죠. There 해석 안 되고요. Was 동사 먼저 나오고. once는 부사, 주어가 이제 나옵니다. a name. 그리고 좀 전에 봤듯이 이렇게 꾸미겠죠. 자, 그리스 신화에는 있었어요. once, 한때 이거지. a name, 요정이 있었는데 named Echo. 그래서 에코라는 이름의 요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연결어 넣어볼 거고, 그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콤마가 보여요. 그리고 에코는 어쨌든 뭐 요정이지만 사람을 뜻할 수 있는 그런 명사라고 본다면 우리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연결어가 뭐가 될까? 사람 명사 있고 뒤에 동사로 시작하고요. 콤마가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 열심히 배운 관계 대명사 넣어주면 되는데 콤마가 있기 때문에 that은 안 되고요. who는 가능하겠죠. 주격이기 때문에 whom도 안 됩니다. 요렇게 넣어준다면 근데 에코가 loved her own voice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정말 좋아했어요라고 이게 한 문장이었네요. 다시 가볼게요. 자, 그리스 신화에는 한때 에코라는 이름의 요정이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너무 사랑했습니다라고 직역해서 해석해 줄수 있겠죠? 자, 계속 갑니다. 에코는요, spent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spent 동사 보면 이제 구조가 머릿속에 좀 떠오르면 독해가 좀 파악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spent가 돈이나 시간을 쓰는 거거든. 그러면 돈이나 시간을 뭘 하는데 썼는지를 꼭 말해주겠죠. 뭐 하는데 쓰는지. 그때 우리 항상 이렇게 ing 형태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 뭐뭐를 ing 하는데 썼구나.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여러분들이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에코가 그녀의 시간을 in the forest, 숲속에서 쓰는데, 근데 뭐 하면서 chatting with a group of nymphs. 아, 막 수다 떨면서, 이야기 막 하면서, 누구와,
그 요정의 물이

같은 요정의 무리들과 같이 열심히 수다 떨면서 숲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는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Echo had one problem. 근데 에코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땡땡 하게 되면 그 문제가 뭐였는지 이제 풀어주는 거야. She was too talkative. 이게 문제야. 그녀의 문제는 뭐야? 너무나 talkative 하다는 거죠. 여태가 IV로 끝나면 단어가 이제 형용사로 많이 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다스러운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Talkative. 뭐라고? 수다스러운. 말이 너무 많아. 그게 에코의 한 가지 문제점이었다.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제 이야기 속에서. One day. 그래서 어느 날, Hera was looking for her husband Zeus in the forest. 이것도 문장이 안 끝나네. 한 문장이네요. He usually hung out with beautiful nymphs.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어느 날은 헤라가, 또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아니겠니? was looking for. 자, 이렇게 for를 붙이면 우리 찾다란 뜻이었던 거 아시죠? So was looking for 해서 찾고 있었는데, 누구를? 그녀의 남편인 제우스를. 우리는 제우스라고 하지만 영어식으로 읽을 때는 이제 Zeus에 가깝게 발음이 되어 들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녀의 남편인 제우스를 어디에서 찾고 있었니? 숲속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뭔가 연결을, 문장이 안 끝났어. 연결을 하래. 그리고 다시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완벽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를 봤더니 in the forest라고 하는 숲속에서라고 하는 장소의 명사가 보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앞에 일단 숲, 장소 명사 있고요. 뒤에 문장은 완벽해. 이때 쓸수 있는 관계사가 뭐였죠? 그렇지. 우리 관계 부사 중에서도 장소일 때 where 떠올려주면 되겠죠. 해석을 해보면 숲속에서 남편 제우스를 찾고 있었는데 그 숲이 어디냐? 제우스가 보통 어울리는 시간을 보내는 아름다운 요정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시간을 보내는 그 숲속에서 남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Echo took Hera aside. 자, 그랬더니 거기에 또 에코가 껴있었나 봐. 데리고 갔어. 헤라를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동사 다시 나오네요. Distract 뭐였죠? 이거 막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 이런 뜻이었잖아. 헤라의 이제 주의를 막 분산시키는 거야. 뭘로? With a long and entertaining story. 아주 길고, 얘 되게 수다스러웠잖아. 길고 재밌는 얘기를 막 하면서 언제까지? Until Zeus could escape. 이게 다른 막 요정들이랑 노는 거 들키지 않게 하려고 이 제우스가 달아날 때까지 에코가 헤라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When Hera realized what Echo had done. 자, 그리고 이거 금방 들켜요. 헤라가 알았을 때 뭘? 에코가 뭘 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헤라가 알게 되었을 때 헤라는 punished Echo. 에코에게 벌을 내립니다. In the most cruel way. 아주 화가 많이 났나 봐. 최상급이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에코에게 벌을 주게 됩니다. She said, 그녀가 말하기. Echo will be able to speak only the last words she hears. 자, 무슨 뜻이야? 에코는 will be able to 할수 있게 될 것이다. 즉,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직 마지막 말들만 그녀가 듣는 마지막 말들만 따라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메아리 아니겠니? 그치? 요런 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코가 메아리가 되었구나. 자, 우리 에코에 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보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요정 맞고요. 자신의 목소리를 매우 좋아했다고 얘기가 나왔었고, 다른 요정들과 다르게 수다스럽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수다스러운 게 문제가 됐었죠. 제우스를 도와주어 헤라를 화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벌을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받게 되었죠. 그래서 또 이거에 관련된 또 다른 또 설화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빈칸 AB에 각각 들어갈 관계사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A는 계속적 용법의 후였고요. B는 관계 부사 where이었습니다.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또 관계사인데요. 우리 아까 지문에서는 그냥 요거 빈칸 없었거든. 에코는 오직 그녀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말만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잖아. 근데 사실 여기도 이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words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사 파트 열심히 공부했으니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지도를 하나 보여줄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지도입니다. 미국은 땅덩이가 굉장히 넓고요. 우리가 흔히 헐리우드로 알고 있는 서부의 대표적인 주가 여기 캘리포니아 주이라면 오늘 우리가 다룰 주는 바로 동부의 아주 미국의 유명한 도시인 뉴욕입니다. 자, 여기 뉴욕 혹시 보이나요? 이 뉴욕에 서 가장 중심부로 볼수 있는 맨해튼에 관련돼서 오늘 다뤄 볼 겁니다. 자, 이게 유명한 이 맨해튼 나타내는 전경 사진이고요. 선생님이랑 함께 단어 먼저 함께 커버해 볼게요. 먼저 consider라고 하면 고려하다라는 동사이고요. moral는 현대의라는 형용사입니다. neighborhood라고 하면 지역 또는 어떤 동네라는 의미가 있고요. Avenue라는 혹시 들어봤어요? 그리고 Street라는 단어, 이두 가지의 단어는 함께 쓰일 수가 있는데요. 전부 다 거리 혹은 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들입니다. 자, Avenue를 줄여서요, 이렇게 AVE라고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표지판에 ST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면, 아, 지금 무슨 길을 나타내는구나, 어떤 도로를 나타내는 그런 명칭이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음 단어, locate라고 하면 무언가를 찾아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 단어, fit는 적합한 혹은 알맞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지금 우리 함께 발음해본 이 단어들이 listening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listening clear에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New York City is considered one of the best planned modern cities in the world, especially the Manhattan area. Central Park is the center of the area, and Harlem, Uptown, Midtown, Downtown, and the West Side are famous neighborhoods in Manhattan. Each place is divided into blocks by streets and avenues. Thanks to the street plan, drivers find it very easy to get around. Manhattan is also a popular setting for movies. Perhaps the bad guys and monsters in the films find it less difficult to locate heroes or heroines with Manhattan addresses. Or maybe the area is so well planned that it is easy to find places fit for show stages.
0: 자, 리딩 클리어에서 쌤이랑 같이 독해 볼게요. New York City is considered one of the best planned modern cities in the world. 자, 이렇게 한번 끊어 보면은 우리 앞에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그 뉴욕 주에 있는 특히 그 안에 있는 뉴욕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이라는 도시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플랜드라고 하면 계획으로 짜여지는 뜻이거든요. 가장 계획이 잘 되어 있는 현대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특히나 The Manhattan Area. 자, 맨하탄이라고 우리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 발음에서는 우리 앞에 리스닝에서도 알수 있듯이 맨하탄으로 들렸습니다. 그 뉴욕에서도 가장 한가운데 있는 그 지역, 맨하탄에 대해서 함께 볼게요. Central Park is the center of the area. 자, 도심 한가운데 엄청난 규모의 푸릇푸릇한 공원이 있는데요. 센트럴 파크는요, 그 지역의 중심에 있어요. And Harlem, Uptown, Midtown, Downtown, and the West Side are famous neighborhoods in Manhattan. 자, 그래서 맨해튼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흔히 여의도, 서울에 있는 여의도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섬인데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에는 할렘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Uptown, 그 다음에 Midtown, 그 다음에 Downtown, 그리고 특히 왼쪽에 있는 West Side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바로 맨해튼의 유명한 동네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 볼게요. Each place, 각각의 그 장소는 is divided into blocks, 이렇게 블록으로,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By streets and avenues, 여기서 street는 앞에서 말했던 대로 그 도로였잖아요.

0: 도로와 이런 길들로 아주 구획이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욕은 전형적으로 뭐다? 잘 이렇게 짜여져 있는,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계획도시라는 거예요. Thanks to the street plan. 이러한 도시 계획 덕분에 drivers find it very easy to get around. 자, 참고로 get around라고 하면 돌아다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find를 함께 볼게요. 우리가 흔히 find라고 하면 무언가를 발견하다, 무언가를 찾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뭔가 it처럼 생기는 이런 목적어가 보이고, 그리고 very easy라는 형용사 같은 I, 그리고 to 부정사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의미가 달라져요. 더 이상 뭔가 발견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뭐라고 여기다라고 이런 뜻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법 문제에도 시험에 자주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find가 오형식 구조로 쓰였을 때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온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부피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to 부정사를 맨 뒤로 보내고요. 그 대신에 써줄 수 있는 형식상의 목적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가목적어 is로 이렇게 어순을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여기냐면 very easy, 아주 쉽다고 여긴대요. 누가요? 운전자들이요. 뭐 하는 게 쉬워? To get around. 아, 길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굉장히 쉽다고 여긴대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find에 대한 목적으로 to 부정사가 나올 경우에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위치를 이동하게 되고, 대신에 가짜 목적어 is을 써주고 그대로 목적격 보어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to 부정사를 진짜 목적어의 형태, 내용상의 목적어의 형태로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꾸불꾸불 골목길이 아니라, 얘들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도로가 나 있으면 길 찾기가 얼마나 쉽겠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뒤에 볼게요. Manhattan is also a popular setting for movies. 자, 세팅이라고 하면 흔히 무대란 의미도 있거든요. 맨하탄은요, 역시 뭐하다? 그렇죠. 영화에 있어서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무대래요. Perhaps the bad guys and monsters in the films. 자, 영화에서요, 아마도 어떤 나쁜 사람들, 악당이나 이런 괴물들이 find it less difficult to locate hearers or hearings with Manhattan addresses. 자, 이렇게 콤마에서 끊어 볼게요. 자, 길이 워낙 이렇게 쉽게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영화에 등장하는 그런 악당들이라면 그 영웅 혹은 여자 영웅, 그 주인공이 맨하탄에 살고 있는 그런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뭐 할 것이다? 그렇죠. 찾아내는 것을 덜 어렵게 여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Or maybe the area is so well planned that it is easy to find places fit for short stages. 자, 여기에서 short stages라고 나와 있었는데 포인트는 여기에요. So라는 I와 that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요, 의미가 너무나 멍멍해서 너무나 어찌어찌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맨하탄이라는 곳은 너무나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너무나 뭐해서? 그렇죠. Well planned. 너무나 계획으로 잘 짜여져 있어서 결과적으로 뭐한다? Easy. 쉽대요. 뭐하는 게 쉬워요? To find places. 장소들을 찾는 것이 쉽답니다. 자, 그런데 뭐에 적합한? 그렇죠. 이러한 show stages, 이런 무대에 적합한 장소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쉽대요. 여기서 지금 맨하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이제 Speaking Clear에서 발음 연습해 볼 텐데요. 우리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볼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divide라고 하면 나누다란 뜻인데, 여기선 divided라는 과거 분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divided, 그리고 전치사 into가 이렇게 같이 묶이게 되어서 divided into, divided into를 조금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 divide into, divide into. 자, 자연스럽게 강세가 어디 있죠? 그렇죠. 여기 이 부분에 있게 되기 때문에 divide, divide into, divide into. 자, 그래서 전체 문장 함께 발음해 볼게요. Each place is divided into blocks by streets and avenues. 자, 다시. Each place is divided into blocks by streets and avenues.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지금 들어볼게요.
1: Each place is divided into blocks by streets and avenues.
0: 네, 진짜 divide into, divide into 이렇게 들렸네요. 그래서 무엇으로 나뉘어지다 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뜻과 발음 지금 같이 기억합니다.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금 맨해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뒤에 보니까 NY로 적혀 있죠. 미국에서는 그 주에 각각 앞 글자를 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뉴욕의 주에 있는 뉴욕 도시에서도 총 다섯 개의 자치구 중에 하나가 바로 맨해튼입니다. 자, 맨해튼의 지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크게 11군데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힙합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많은 유명한 힙합 가수를 배출한 곳이 이 할렘이라는 동네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푸릇푸릇한 곳이 보이죠. 여기 얘들 당연히 어디겠어? 그렇지, 우리 앞에서 봤었던 정말 한가운데 있는 센트럴 파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요. 아주 유명한 그런 고급 부촌으로 알려져 있는 Upper East Side 그런 부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타임스퀘어, 우리가 많이 광고에서 보는 타임스퀘어는 이 5번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6번에는 미국의 뉴욕의 야경을 볼 수 있는 Empire State Building이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증권가의 중심은 바로 13번 요 아래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영어를 배우고 이런 부분들을 다른 나라에 가서 문화를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목적으로 영어를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스트리트와 그 다음에 Avenue에 대해서 보았었는데 흔히 스트리트와 Avenue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 이게 보일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을 나누는 그런 거리를 주로 스트리트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 이렇게 이런 방향을 나타낼 때 주로 Avenue라는 것을 쓰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에 가서 표지판을 보고 아 여기가 지금 Fifth Avenue구나 아주 많은 명품관들과 유명한 명소가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표지판을 보고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맨해튼은 굉장히 크기가 넓지 않기 때문에 하루 정도면 얘들아 다 둘러볼 수가 있어.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자, Grammar Clear에서 다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다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함께 골라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 나와있는 선택지 확인할게요. 1번에 are에 그어져 있고요. 2번에는 divided, 그 다음에 3번에는 easily, 그 다음에 4번에 it, 그리고 5번에 t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출제 의도를 함께 파악을 해볼게요. 1번에서의 포인트는 비동사 are이죠. 자, 이렇게 비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높은 확률로 주어와 동사의 수를 맞춰주는 수의 일치일 문제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주어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자, 주어 찾으러 앞으로 쭉쭉쭉 가보니까 콤마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눈에 띄는 접속사 and가 있죠. 자, and라는 것은 등이 접속사, 절과 절을 이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할렘이라는 명사, Uptown, Midtown, Downtown, The West Side. 자, 이러한 명사구 덩어리들이 새로운 절에 전부 뭐가 된다? 이 부분들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자, 주어가 몇 개예요, 지금? 주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다섯 개네. 여러 개의 주어가 보이죠. 그러니까 복수 형태니까 당연히 비동사 are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러한 지역들은 뭐다? 맨해튼에서 유명한 동네들입니다. 유명한 지역들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1번은 맞았죠? 2번 볼게요. 자, 2번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divide라는 단어입니다. 자, divide는 나누다라는 뜻이고요. divide의 동사 변화는 나누다, 나눴다, 나누어진으로 해석이 되는 divide, divided, divided인데 앞에 지금 비동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동사가 또 올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이는 뭐다? 과거 분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과거 분사의 가장 큰 특징은 수동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분사 문제가 나올 때는요.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각각의 이러한 장소는 뭐 하는 거예요? 장소가 나누는 겁니까? 나뉘어진 거예요? 다시 이러한 할렘 지역, 그 다음에 미드타운, 여러 가지 그런 장소가 장소 자체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블록들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로서의 과거 분사 divided 맞게 잘 쓰인 거라고요. 2번도 맞아요. 자, 3번 볼게요. 3번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find입니다. 자, 이 find 뒤에 간단하게 명사만 나와 있다면 목적으로서 무언가를 발견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뒤에 보니까 뭔가 굉장히 여러 가지 덩어리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find가 5형식으로 쓰였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find 뒤에 it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진짜 목적어의 형태가 지금 뒤로 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나 이런 구조로 쓸 때는 해석을 뭐뭐라고 여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가짜 목적어 is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목적격 보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 써주어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영어에서 보호는요. 세 가지의 것들이 들어갈 수 있죠.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분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우리 easily에다 뜻이 뭐예요? easily라고 하면 그렇죠. 쉽게라는 뜻이죠. 자 뭐뭐하게, 쉽게라는 것은 부사의 품사이잖아. 그러니까 보호자리에 부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easily가 아니라 쉽다고 여깁니다. 쉬운이라는 형용사 easy를 써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drivers find it very easy to get around. 뭐 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짜여져 있는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요. 길을 쉽게 찾아요. 길 찾는 것을 쉽다고 여깁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얘들아 이 find를 활용한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볼게요. 4번도 역시 앞에서 얘기한 find를 가지고 만든 그런 응용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악당들 그리고 괴물들이 뭐라고 여겨요? Less difficult. 덜 어렵다고 여긴대요. 뭘 찾아내는 거? 영화 속에 있는 그러한 영웅 주인공들을 찾아내는 것을 덜 어렵다고 느낀대요. 만약에 뭐 한다면? 그 영웅이란 주인공이 맨하탄이라는 주소에 살고 있다면 자 그런 내용이어서 여기에서도 지금 find에 원래 있는 이러한 투부정사가 원래는 목적어 자리에 있었을 텐데 find란 아이는 매우 특이하게 목적어 자리에 긴 경우에 이 아이를 뒤로 보내고 이러한 의미상의 목적어, 다시 말해 가목적어 is을 써주는 특징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목적격 보어로 less difficult라는 형용사 잘 썼고요.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태가 나와 있는 이러한 수거입니다. 자, 5번의 that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So, 어찌어찌 that이라고 하면 너무나 어찌어찌해서 결과적으로 어떠어떠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이때의 that은 정해져 있어요. 얘들아, 이때의 that은 접속사로서의 that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를 봤더니 주어도 있고요, 비동사도 있고요, 비동사에 대한 보호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to find places fit,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까지 완벽한 절이기 때문에 접속사 that이 맞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총 grammar clear 문제를 확인해 보았고요. 지난 시간 voice quiz 확인해 볼게요. 자, 문장에서 접속사 that은 생략이 될 수 있다. 정답은 5였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문장의 접속사 that은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의 voice quiz 나갑니다. 목적어가 길 경우에 형식상의 목적어, 다시 말해 가짜 목적어, 가목적어 is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미국에 있는 뉴욕에서도 맨하튼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Kevin입니다. This is our second day of learning English through funny cartoons.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재미있는 funny cartoons 만화를 통해서 다양한 영어 표현, 콩글리시, pronunciation, foreign culture 등등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시게 될 거예요. Are you guys ready? I'm ready. Are you guys excited? I'm excited. Let's go, go, go. Welcome to my home. What do you think?
1: Oh, I love your place. Aw, thanks for letting me stay here.
0: It's my pleasure. You're always welcome. Come and meet my mom.
1: Oh, hello, Miss Kim.
2: Welcome to Korea, Kristen. It's so nice to see you again. Make yourself at home. Why don't you unpack and have dinner?
1: Oh, thank you so much.
2: It's not much, but I hope you like it.
1: Wow, this is a feast. Everything looks so good.
0: My mother is a wonderful cook. You wanted Korean food, right? Well, enjoy.
1: Wow, thank you again. Oh, it tastes delicious.
2: I made enough food for 10 people, so there's plenty of food.
0: That's my mom. She has a big heart. 네, 여러분, 카툰 잘 보셨나요?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요? Well, it's totally fine. 괜찮습니다. 이 케빈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오늘의 장소는 Kevin's house. 케빈의 집입니다. 와, 공항에서 바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오, 집이 정말 이쁘죠? 케빈이 Welcome to my home. What do you think? 오, 우리 집 어때?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는 Oh, I love your place. 오, 집이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Thanks for letting me stay here. 아, 여기 집에 묵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재차 감사하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케빈은 Come and meet my mom. 엄마를 소개시켜줄 것 같네요. Hello, Miss Kim. 엄마가 등장했습니다. Welcome to Korea, Christine. 한국에 온 걸 환영해, Christine. It's so nice to see you again. Make yourself at home. 정말 만나서 반가워. 정말 너의 집처럼 아주 편하게 있으렴. 이렇게 정말 착한 엄마. 짱입니다. Why don't you unpack and have dinner? 먼 긴 오느라 수고 많았다. 이제 짐 좀 풀고 우리 저녁 식사할까?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자 크리스는 Oh, thank you so much. 오늘의 저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와, 닭볶음탕에 생선구에 된장찌개까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3: It's not much, but I hope you like it.
0: 아니, 이게 많이 없다고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는데?
3: Oh, this is a feast. Everything looks so good.
0: 그렇죠. 우리 크리스틴 말대로 feast, 진수성찬이에요. 그것도 정말 다 맛있어 보여요. My mother is a wonderful cook. 우리 엄마는 요리를 정말 잘하셔. 와, 우리 케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You wanted Korean food, right? Well, enjoy.
0: 크리스틴, 너 한국 음식 늘 먹고 싶다고 했잖아. 즐겨! 라고 하고 있습니다.
3: Wow, thank you again. It tastes delicious.
0: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나왔습니다. It tastes delicious.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정말 맛있어요 라는 뜻이죠. It tastes delicious. 그러자 어머님께서
3: I made enough food for 10 people, so there's plenty of food.
0: 10인분 넘게 했으니 마음껏 즐기렴. 남는 게 음식이란다. 역시 우리 엄마. She has a big heart. 우리 엄마는 정말 손이 크셔. 아, 준비를 해도 너무 많이 준비하셨죠? 손이 크셔. 통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She has a big heart. 어떻습니까?

0: 여러분, 재밌게 카툰을 보셨나요? 다음에는 이 핵심 문장을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kay, everyone,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이번 순서는요, 오늘의 핵심 문장을 다시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요, 저를 도와줄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Come on in, Jamie!
1: Nice to meet you. My name is Jamie.
0: Ho, Jamie. 오늘 두 번째 만남인데 저보다 제이미가 인기가 더 높아졌어요.
1: Oh, thank you very much.
0: 우리 제이미, 오늘의 핵심 문장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제이미에게 요리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혹시 fried eggs 좋아해?
1: Of course.
0: 만들어줄게. 한번 먹어봐. 오, 고마워. 여러분, 이 taste delicious 오늘의 핵심 문장이죠? 정말 맛있어요. 듣고 따라해볼까요? It tastes delicious. One more time. Very good. 제 요리를 좋아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졌네요. 다른 거 한번 준비해볼게요. 스파게티 좋아해? 오케이.
2: 여기 봉골레 파스타. 봉골레 파스타 먹어봐. 어때? 맛이 죽여주지?
1: It tastes bad. 맛이 없다.
0: It tastes bad. It tastes delicious의 반대말이죠. It tastes bad. 맛이 없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케이. 어떡하지? 후추를 조금 넣어볼게요.
2: 다시 한번 먹어봐.
0: It tastes awful. 맛이 끔찍해. 한번 따라해볼까요? It tastes awful. One more time.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잘 배워보셨죠? 좋습니다. 다시 한번 카툰을 통해서 복습 들어가 볼게요. Let's
1: go, go, go!
3: Welcome to my home! What do you think?
4: Oh, I love your place. Oh, thanks for letting me stay here.
3: It's my pleasure. You're always welcome. Come and meet my mom.
4: Oh, hello, Miss Kim. Welcome to Korea, Kristen. It's so nice to see you again. Make yourself at home. Why don't you unpack and have dinner? Oh, thank you so much. It's not much, but I hope you like it. Wow, this is a feast. Everything looks so good.
3: My mother is a wonderful cook. You wanted Korean food, right? Well, enjoy.
4: Wow, thank you again. Oh, it tastes delicious. I made enough food for 10 people, so there's plenty of food.
3: That's my mom. She has a big heart.
0: Kevin's Cartoon English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해를 잘 못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단, 이거 하나만 꼭 외워두세요. It tastes delicious. It tastes delicious. 맛이 정말 있어. 과연, 근데 반대로 It tastes bad. 맛이 정말 없어. 이 두 가지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서입니다. 자, 오늘도 keep 이어서 갑니다. 계속 keep, 계속 갑니다. 자, keep은 계속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어떤 keep 표현이 나올지 다이얼로그 한번 들어볼게요. Keep an eye on the puppy. 야, 그 강아지 계속 지켜봐라. Why? What's wrong?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1: Well, it keeps scratching its head, so I want to make sure it doesn't have fleas.
0: 아, 이거 계속 깨가 머리를 긁어가지고 말이야. 나는 그냥 벼룩 같은 게 없는지 좀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래. 자, 선생님의 찐 경험담이 대화에 구현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티즈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 아마 아는 분들 아실 텐데 그 친구가 그렇게 머리를 긁을 때 전 이런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화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keep 표현입니다. 특히나 keep a ing라고 아래 적혀 있는 거요. 요거는 제가 본 모든 교과서에 2학년 정도에는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중요하니까 꼭 잡아두고 갑시다. 자, 일단은 대강 느낌은 오는데 keep에 이 계속 해나간다는 의미 기억하면서 첫 번째 표현부터 살펴볼게요. 자, 역시나 keep이기 때문에 계속이라는 게 뜻 안에 들어갑니다. keep an eye on 하면 눈을 계속 그 on 하면 선생님 뭐뭐 위에 라는 뜻 갖고 있다고 했죠. 눈을 계속 그거 위에 계속 두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근데 keep eyes on 이라고는 잘 안 쓰고요. keep an eye on 이라고 하는데요. keep eyes on 하면 사실 그건 look at 이랑 똑같아요. 우리 왜 look at 이 쳐다보다 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제가 뭐 하나 이렇게 막 감시하는 약간 곁눈질로 살짝 뭐야 하면서 감시하는 느낌의 표현이어가지고 eyes라고 쓰지 않고 on eye라고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keep an eye on 하면 계속 지켜보다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한쪽 눈은 계속 쟤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나왔었죠. keep an eye on the puppy. 강아지를 계속 지켜봐라. 강아지한테서 눈을 계속 둬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요렇게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거는 특히나 여러분이 관광지 같은 데 갔을 때 많이 적혀 있을 만한 문구인데요. Keep an eye on your belongings 라고 되어 있죠. Belongings는 소지품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 그래서 그 소지품들을 계속 지켜봐라. 소매치기 당하지 않게 계속 지켜봐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keep an eye on은 계속 그 위에 눈을 두는 거야. 계속 지켜보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keep 다음에 ing가 나오는 표현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거를 정리해 볼 건데 마찬가지로 계속이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계속 A 하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뒤에 ing 자체가 왜 우리 ing라고 하면 그 진행의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이건 좀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었죠. It keeps scratching his head. 머리를 계속 긁어. 왜 그 강아지들이 이렇게 다리로 여기 계속 탁탁탁탁탁 긁는 거 있죠. 그거를 keep scratching 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scratch가 긁다, 긁어.

0: 꺼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스크래치 하다, 계속 긁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사실은 뭐 가장 간단한 예문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것도 있겠죠? Keep going! 계속 가, 가, 가, 가, 계속 가! Go를 계속 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A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Go니까 계속 Go 해! 계속 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 앞에 keep을 붙이고 그 동사에 ing를 붙여주면 계속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굉장히 교과서에서 많이 쓰니까 꼭꼭 기억해 놓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배운 겁니다. Keep an eye on. 요건 약간 발음이 조금 까다로워. Keep an eye on eye on. 이게 약간 on eye on 뭐지? 이럴 수 있는데 입에 많이 붙게끔 연습을 해주시고요. 계속 지켜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Keep A-I-N-G 하면 계속 A 하다라는 의미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요. 우리 한번 믹스 앤 매치 퀴즈 풀어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네 문제가 연달아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제 여행 가방들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자, 봐주는 거예요. 눈 하나만 저기다가 계속 좀 감시해달라는 거니까 keep an eye on이 되겠습니다. 자, an eye on으로 사용하지 eyes on이라고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ould you keep an eye on my suitcases? Could you keep an eye on my suitcases? 그렇죠.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나는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웃에게 내 집을 계속 봐달라고 부탁했다. 자, 계속 봐달라, 봐달라, 계속 봐달라. 그쵸. Keep an eye o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첫 번째 문제도 그렇고, 두 번째 문제도 그렇고, 이젠 조금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look at 하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뭔가 다른 일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감시해달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keep an eye on 이라는 단수 표현 쓰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asked my neighbors to keep an eye on my house while I'm away. I asked my neighbors to keep an eye on my house while I'm away.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계속 움직여! 자, 계속 움직여라!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다! 그렇죠. 선생님이 저 move라는 거, 괄호 안에 표현을 줬죠. 요거를 사용해서 넣으라는 거니까, 여기 ing만 넣어서, moving,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요런 표현은 언제 나오겠어요? 그 외에 우리 이렇게 그 동영상 매체들 보면서 집에서 홈트레이닝 할 때, 이렇게 자꾸 막, 자, 움직이세요! 계속 가시죠! 갑니다! 갑니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계속 keep moving, keep going, 뭐 keep trying,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분들의 말투가 생각나는군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죠. Keep moving. 그쵸. Keep moving.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계속 날 귀찮게 하니? 자, 여기는 귀찮게 하다, bother라는 동사 넣어볼 건데, 그쵸. Keep bothering.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동사에다가 앞에 keep을 붙이고, 그 동사에는 ing를 붙이면 계속 뭐뭐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게 중요하지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Why do you keep bothering me? Why do you keep bothering me? 좋습니다. 자, 그럼 원어민 선생님 대화 들어보고 마칠게요.
1: Keep an eye on the puppy.
2: Why? What's wrong?
1: Well, it keeps scratching its head, so I want to make sure it doesn't have fleas.
0: 자, 이렇게 오늘 keep과 관련돼서 두 가지 표현을 더 배웠습니다. Keep an eye on, 계속 지켜보다, 감시하다라는 느낌의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은 keep ing, 계속 ing, 뭔가를 하다라는 뜻의 표현이었습니다. keep은 계속이라는 것과 늘 같이 다닌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오늘은 저와 함께 일곱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Socks. S-O-C-K-S. Socks. Socks. Boots. B-O-O-T-S. Boots. Boots. Pocket. P-O-C-K-E-T. Pocket. Pocket.
0: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두둥. Clothing, 옷 이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제 closet 옷장을 더 구경시켜주고 싶거든요. Let's go, go, go. 자, 첫 번째는 socks, 양말이에요. 자, 뒤에 S가 붙어요. 왜냐하면 양말을 보면 항상 두 짝씩 보이잖아요. 그래서 socks라고 하죠. 그 다음은 boots, 부츠 또는 장화란 뜻이에요. 친구들, 비가 오면 우리는 장화를 신잖아요. boots. 그 다음은 pocket, 주머니예요. 우리가 pocket이 있어야 용돈 받을 때 주머니 안에 쏙 넣죠. 그래서 용돈은 영어로 pocket만이에요. 친구들, 그럼 우리 발음과 강세 연습해봐요. 양말, socks. 자, 가운데 O를 어 발음으로 내주세요. Socks. Good job. 부츠, 장화, boots. 자, OO가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긴 단어가 되는 거예요. Boots. Very good. 주머니, pocket. 여기도 O를 어 발음으로 바꿔보세요. Pocket.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Socks, socks. Boots, boots. Pocket, pocket.
0: Now let's apply the words. 적용시켜보는 시간이에요. Where are my socks? 내 양말이 어딨지? 친구들, when we have to go somewhere, when we're in a hurry, 서둘러야 될 때 이렇게 찾잖아요. Where are my socks? 같이 말해봐요. Where are my socks? Good job. These boots are too big for me. 이 장화는 나한테 너무 커. 친구들, 뭐뭐가 크다 할 때 too big for me 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These boots are too big for me. 잘하는데요? I have coins in my pocket. 내 주머니 안에 동전이 있어. 동전은 영어로 coin이에요. 친구들, 우리 따라해봐요. 천천히. I have coins in my pocket.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해서 단어를 더 많이 배워볼 거예요.
1: Jacket. J-A-C-K-E-T. Jacket, jacket. Pants, P-A-N-T-S. Pants, pants. Skirt, S-K-I-R-T. Skirt, skirt. Belt. B-E-L-T. Belt. Belt.
0: What else is in my closet? 내 옷장에는 jacket, 셔츠 위에 입는 상의 또는 재킷이란 뜻이에요. 쌀쌀하거나 우리가 위에 걸쳐 입고 싶을 때 jacket을 입죠. Next, pants. 바지란 뜻이에요. 대부분 긴 바지를 pants라고 해요. 그 다음은 skirt. 치마예요. Oh, these are some beautiful pretty skirts. I want to wear one too. 저도 입고 싶은데요. 아주 귀엽죠? 치마, 영어로 skirt. 그 다음은 belt. 허리띠예요. 보통 바지가 너무 커서 흘러내리면 belt로 이렇게 조여요. 자, 여러분 아주 잘했고요.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볼 시간이에요. 셔츠 위에 있는 상의, 재킷, jacket. 자, 애 발음이라서 입을 크게 벌려보는 거예요. jacket. 잘했어요. 바지, pants. 자, 끝에 S까지 잘 발음해보는 거예요. pants. Very good. 치마, skirt. R 발음을 조금 굴려볼까요? skirt. Excellent. 허리띠, belt. One more time. belt. That was very good.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jacket, jacket. pants, pants. skirt, skirt. belt, belt.
0: Our next sentence is, if you are cold, wear a jacket. 추우면 재킷을 입어라. 뭐뭐 하면 if라는 말을 꼭 써야 돼요. 같이 따라해봐요. If you are cold, wear a jacket. That was very good. Where did you buy those pants? 저 바지 어디서 샀니? 오, 누군가가 new clothes를 입었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좋아요. Where did you buy those pants? Now, how about you try? Where did you buy those pants? 발음이 너무 좋아요. The girl wore a pretty skirt. 그 소녀는 예쁜 치마를 입었다. 자, 원래 입다는 wear잖아요. 과거는 wore라는 말을 써야 돼요. The girl wore a pretty, 예쁜 skirt. 자, 같이 따라해 볼까요? The girl wore a pretty skirt. Excellent. Next. This belt is too small for me. 이 허리띠는 나한테 너무 작아. 여러분, 전에 나한테 너무 크다. Too big for me 나왔죠? 이거의 반대말이에요. Too small for me. 너무 작다. 같이 따라해봐요. The belt, this belt is too small for me. 와우! 우리 친구들 전재 아니에요? 오늘 너무 잘했어요. 이제 다 같이 복습해봐요.
1: Socks, socks. Boots, boots. Pocket, pocket. Jacket, jacket. Pants, pants. Skirt, skirt. Belt, belt.
0: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우리 다음에 또 만나서 재미있는 영어 수업 같이 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간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적어주세요. He washed his hands blank lunch. 그는 점심 식사 전에 손을 씻었다. 뭐뭐 전에라는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학습 마친 후에 빈칸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시간 전치사 before 그리고 after 비교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진 두 개를 놓고 before, after 이렇게 대조하는 사진 본적 있으신가요? 전, 후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before, 뭐뭐 전에라는 뜻, After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에요. Before class, 수업 전에. Before the exam, 시험 전에. Before lunch, 점심 전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after, after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에요. After school, 방과 후에. After the show, 쇼 후에. After dinner, 저녁 후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before는 전에. After는 후에 반대말이다. 기억해 주세요. 퀴즈.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적어 주세요. 자, 1번. We went to the park blank dinner. 우리는 저녁 식사 후에 공원에 갔다. 후에는 영어로 after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went to the park, 공원에 갔다입니다. 2번. I read a book blank class. 나는 수업 시작 전에 책을 읽었다. 전에는 뭐죠? Before, before. 그래서 before class라고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수업 시작 전에 책을 읽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봐두셨으면 하는 게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나 대명사가 오죠. 그래서 1번은 after 뒤에 dinner이라는 명사, 2번은 before 뒤에 class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전치사는 항상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오니까 뒤에 있는 명사, 대명사랑 같이 세트로, 짝꿍으로 살펴봐 주세요. 3번. They check their bags blank the trip. 그들은 여행 전에 가방을 확인했다. 전에는 before이라고 채워야겠습니다. They check their bags before the trip. 4번. We clean the room blank the party. 우리는 파티 후에 방을 청소했다. 파티 후에니까 정답은 after. After the party입니다. We clean the room after the party. 5번. They went to a cafe blank the movie. 그들은 영화 본 후에 카페에 갔다. 이번에는 후에 after로 채워주면 되겠죠? They went to a cafe after the movie.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Before, after. Before는 전에, after는 후에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시간 전치사 for과 durin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 before, after는 의미가 다르니까 쉽게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더 집중해야 됩니다. for, during은 둘다 뭐뭐 동안에 라고 해석돼요. 우리말로는. 하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for은 뒤에 기간이 오는데 어떤 기간의 길이가 나와서 특히 숫자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로 나타내진 기간의 길이가 온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계속되는지 말할 때 시간 전치사 for를 써줘요. 예를 들어서 for 2 hours. 2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그래서 2시간이라는 기간의 길이가 for 뒤에 나왔습니다. 2시간 동안 얼마나 오래 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For a week. 선생님, 여기는 숫자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면 숫자가 있습니다. A week이라고 했죠? A week이니까 일주일이라는 뜻이에요. 1 숫자가 있는 거예요. For a week.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a week. 일주일이라는 기간 길이가 for 뒤에 나와 있고요.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계속했다라고 할때 for a week 써줄 수 있습니다. For 6 months. 여기는 숫자 6가 보이죠? 6개월 동안. 이렇게 for 뒤에는 보통 숫자와 함께 기간의 길이가 나옵니다. 반면에 during. During은 쓰임이 다른데요.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지를 말할 때 쓰는 걸로 뒤에는 특정 사건이나 행사, 이때 기간은 기간의 길이를 나타내지 않고 기간의 이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two hours, 2시간은 기간의 길이죠. 그런데 기간의 이름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summer vacation, 여름방학과 같은 이런 기간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during 뒤에는 특정 사건, 기간 이름, 행사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During the trip, 여행 중에, 여행이라고 하는 특정 사건, 동안에라는 뜻이죠. During summer, 여름, 동안에. During the festival, 축제, 동안에입니다. 그래서 for과 during, 우리말 해석은 같지만 그 쓰임이 완전히 달라요. for 뒤에는 기간의 길이가 나오고요. during 뒤에는 특정 사건이나 행사, 기간의 이름이 나온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퀴즈. 시간 전치사 for, during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뒤에 오는 걸잘 봐야 돼요. 1번, she's saying blank 2 hours. 자, 2시간이요? 숫자가 있으니까 뭐예요? 정답은 4. 4 to hours. 그녀는 2시간 동안 노래했다. 얼마나 오래 노래했는지 얘기해주고 있죠. 2번, he fell asleep blank the meeting. The meeting이라고 하는 건 회의. 회의는 특정한 사건 행사이기 때문에 정답은 during 되겠습니다. 그는 회의 동안에 잠에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언제 일어났는지 얘기할 때는 during을 써줍니다. 3번, I left blank the show. show, 공연이죠. 자, 공연은 사건 행사니까 앞에 during을 붙여줘야겠네요. I left during the show. 나는 공연 동안에 웃었다입니다. 4번, we waited blank 20 minutes. 이번에는 20 숫자가 나와 있어요. 나는 20분 동안 기다렸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정답은 4이죠. We waited for 20 minutes. 주어가 we니까 우리는이라고 해야겠네요. 우리는 20분 동안 기다렸다입니다. 5번. She stayed quiet blank the ceremony. ceremony라고 하면 의식이에요. 의식. 의식은 사건 행사에 해당하는 거니까 정답은 during입니다. during. She stayed quiet during the ceremony. 그녀는 의식 동안에 조용히 있었다. during 그 뒤에 사건이나 행사가 오면 언제 일어나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미션 해결해 볼게요. 점심 식사 전에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 정답은 before이 되겠습니다. He washed his hands before lunch. 뒤에 lunch, 명사, 그 앞에 전치사 자리고요. 이 전치사, 뭐뭐 전에라는 뜻 나타내줘야 되니까 정답은 before 되겠습니다. after 써버리면 점심 후에라는 뜻이 되니까 반대의 의미죠. 점심 식사 전에 before이라고 채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 전치사 4개 더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29강이고요.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9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특성들을 영어로 배우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게요.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평범한 사람과 유명한 사람, 비슷한 것과 다른 것. 오늘은 다른 점이나 차이를 표현하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 그림을 보면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우리말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이 남자아이가 왼쪽, 오른쪽 같은 색 신발이 아니라 다른 색 신발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색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여러분 오른쪽 볼게요. 이 남자아이는 머리가 지금 지끈거려요. 왜 지끈거릴까요? 수학 문제를 푸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나 봐요. 2 더하기 6, 어려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자, 여러분 오른쪽 가볼게요. 이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아보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우리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오늘 이 내용들을 알아보고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특성을 영어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different, different. 다른이에요. different는 무슨 뜻이에요? 다른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 느낌의 단어도 알아둘까요? 같은 건 뭐라고 할까요? 같은은 same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도 알아둘게요. 비슷한이라고 하면 similar, similar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 different 조금 긴 단어니까 스펠링을 지금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나중에 외워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단어를 바로 암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쓰여 있죠? D-I, F가 두 번이네요. 그리고 E-R-E-N-T 순서대로 써주었습니다. 자, 써볼게요. D-I-F-F-E-R-E-N-T 읽을 때는요, different라고 합니다. 자, 다른인데 우리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We are good friends, but very different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좋은 친구예요. 하지만 very different. 우리는 같을까요? 매우 다릅니다. Very different니까 매우 다른 거죠. 친한 친구끼리도 취향도 다를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very different 하면 매우 다르다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예문도 같이 볼게요. Do you have this shirt in a different color? 자, Do you have this shirt 하면 이 셔츠 있나요인데 어떤 색으로 있나요? Different color니까 다른 색으로 있나요? 이 셔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색깔 말고 다른 색깔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A different color 하면 다른 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difficult, difficult. 방금 봤던 단어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방금 단어는요, different, 다른이고요. 얘는 difficult, 어려운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difficult, 반대말은 쉬운, easy가 되겠죠? 자, 우리는 오늘 difficult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쓸 때는 DIFF, ICULT의 순서대로 씁니다. 자, 외우셨나요? 우리 오른쪽에 같이 써봐요. Difficult, D, I, F, F, I, C, U, L, T. 읽을 때는 difficult. 어려운이죠? 예문 볼게요. 우리 빈칸 연습해 보겠습니다. English spelling is difficult for me. English spelling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철자입니다. 영어 철자가 나에게는 뭐해요? difficult니까 어려워.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We're in a difficult situation. We're in a difficult situation. 여러분, 여기서 situation이라는 것은요, 상황입니다. 상황.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데, 어떤 상황에 있어요? difficult situation이니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가 되는 것이죠. 뭔가 빠져나오기 어렵고 해결책이 잘 생각 안 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 a difficult situa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difficult, 어려운 기억하셨나요? 바로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famous, famous라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이 fame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비슷하게 생겼죠? fame이라는 건요, 유명세, 명성, 이런 의미예요. 뒤에 ous를 붙였더니 유명한이라는 형용사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famous라는 단어를 스펠링을 그대로 외워서 오른쪽에 써볼까요? famous. F, A, M, O, U, S 하면 famous, 유명한입니다. 자, 이 famous는 같이 쓰이는 표현 좀 알아둘게요. Be famous for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얘는요, for 뒤에 어떤 원인이 나와서 이것으로 유명하다라고 할때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famous 한번 예문을 살펴볼게요. I meet famous people every day. I meet famous people every day. 나는 만나는데요. 매일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요? famous people이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만난다가 되겠네요. 뭐 연예인을 만날 수도 있고 정치인을 만날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예문에서는 우리 is famous for 밑줄 쳐볼게요. be famous for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뭐뭐로 유명하다죠? 그래서 the city is famous for its mountains 하면 그 도시는요, 산으로 뭐한 거예요? famous, 유명한 거죠. 자, be famous for 이라는 표현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림을 통해서 오늘 배웠던 중요한 단어들 복습해 볼 건데요. 자, 먼저 다른 색의 신발을 신고 있어요. 우리 다른이라는 특성은 어떻게 말해요? 뒤로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different. different. 자, 그리고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이라고 할 때는 difficult. difficult.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사진을 찍히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죠? 유명한이라고 할 때는 famous를 씁니다. 자, 오늘 단어들을 더 오래 기억하려면 우리 친구들이 혼자서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sedum.
1: 여러분, hello! I'm back! This is Jenny. 오늘도 제니쌤과 함께 우리나라 문화, 역사, history,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영어까지, English, 같이 할 준비 되셨나요? 친구들, 오늘 주제 선생님이 힌트 드릴게요. 자, 이 승자는 이런 소리를 하죠. 내가 전화 장사다! 너무 쉽나요? Was it easy? 오늘은 우리나라의 민속 스포츠인 씨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Are you excited? 바로 스토리 타임으로 가볼게요. Let's go! 아이고, 피곤해. I'm tired. Hey, let's have a match. 시합 한판 하자.
2: 응? 너 누구야?
1: Who are you?
2: 어떤 시합? Which match?
3: 씨름 한판 하자고. Let's have a 씨름 match.
2: 씨름? 그래, 덤벼봐라. Bring it on.
3: 내가 이겼지롱.
1: I won.
3: 아, 창피해. It's so embarrassing.
1: 네, 조금은 귀엽고 불쌍한 도깨비의 이야기였네요. 씨름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우선 이 씨름은요, 할 때 삿바가 필요해요. You need a 삿바, a belt. belt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선수가 모래판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심판이 신호를 후루루 하고 불면 힘과 power, 기술, technique 겨루는 거예요. 무릎이나 신체 한 부위가 if your knee 땅에 닿으면 you lose, 지는 거죠. 이 씨름은요, 우리나라의 민속 스포츠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씨름과 관련된 영어 표현들 하나하나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re you ready? 같이 가보자고요. 우선 이 씨름을 영어로 소개할 줄 알아야겠죠? 바로 Korean, 한국의 wrestling, 레슬링이에요. 이 발음 체크, 레슬링이 아니고요. wrestling, Korean wrestling 이라고 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씨름은 무릎이 땅에 닿으면 진다고 했죠? 땅에 닿다, 접촉하다, touch. 무릎은 knee. If your knee touches the ground, 땅에 touch 닿으면 어떻게 되죠? You lose, 지다, lose. 시합에서 이기고 지다 꼭 알아야겠죠? 시합은 영어로 match. 이기다, win. 그렇죠, win. 지다는 다시 한번 lose 까지 살펴봤어요. 와, 이 표현들 우리 듣고 따라하면서 확실하게 익혀두자고요. Let's go!
0: Let's listen and repeat. Korean wrestling. Korean wrestling. Touch. Touch. Knee. Knee. Win. Win. Lose. Lose. Match. Match.
1: 여기서 잠깐! 오늘의 꿀 표현은요, 바로 match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0: 있어요. Match. 뭐였죠? 네, 시합이에요. Match. 매치 아니에요. 다시 한번 발음. Match. 끝에 취는 아주 시크하게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Match. 그런데 시합을 하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Have a match. Have 동사를 씁니다. Have. Have a match. Have a match. Have와 어가 만나면요. Have a 이렇게 표현이 돼요. Have a match. 아시겠죠? Have a match. Have a match. 문장으로 해볼까요? 나 씨름 한 판에서 이기고 싶어. 해볼까요? I want to. 하고 싶어. I want to have a match and win. 이기고 싶어. I want to have a match and win. 이거는 어때요? 나랑 씨름 한판 하자. Let's 하자. Let's have a match. Let's have a 씨름 match. 씨름 한판 하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와, good job. 그럼 우리 재밌는 퀴즈를 통해서 배운 표현들 확실하게 복습을 해볼게요. 퀴즈 나와주세요. Quiz, please.
1: Quiz time. What's this?
0: 움직이는 부분이 뭔지 맞춰볼게요. 네, 바로 시합이라는 뜻이죠. Right.
1: Match. Match.
0: Let's move on. 오늘의 주인공, 주제였어요. 뭐죠? Yes.
1: 씨름. Korean wrestling. Korean wrestling.
0: 자, 넘어갈게요.
1: Listen carefully and find the correct picture.
0: 들려주는 단어를 먼저 듣고 맞는 그림을 찾아볼게요.
1: Lose. Lose.
0: 아, 시합에서 이기거나 이렇게 되죠? Yes! 지다.
1: Lose.
0: 넘어갈게요.
1: Knee. Knee.
0: 시합에서 신체의 이 부분이 닿으면 진다고 했어요. 뭐였죠? That's right.
1: Knee.
0: 무릎이었어요. Well done. 네, 오늘도 우리 씨름에 관한 소개하는 편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편지 속에 우리가 배운 표현들이 하나하나 적혀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볼게요. Let's check it out.
1: A letter about 씨름. Hello. Do you like wrestling? 씨름 is Korean wrestling. If your knee touches the ground, you lose. Let's have a 씨름 match. Hello, do you like wrestling? 씨름 is Korean wrestling. If your knee touches the ground, you lose. Let's have a 씨름 match.
0: 와,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잘했어요. Good job! 이제 자신 있게 씨름 영어로 소개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우리 문화, 영어 표현들 같이 갖고 올 거예요. See you next time! 여러분, goodbye!

0: 하고 전화를 했는데 내가 못 받아서 다른 친구랑 가기로 했대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가수인데 기회를 놓쳤어. 기회를 놓쳤어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 lost the opportunity. 같은으로 더 생생한 표현 알아볼게요.
1: 아, I'm in big trouble. What am I going to do?
2: What's the matter, Kevin?
1: I forgot today was the deadline for my job application. I really want to work for this company.
2: Oh, what time is your deadline? You just found out about this?
1: 6 o'clock. I thought it was tomorrow.
2: It's 5:57 right now.
1: Oh, Christine, I'm so stupid. I missed the boat. I missed the boat. I missed the boat. It's all over.
2: Kevin, you'll get another chance. Listen, let's have dinner. Dinner is on me. I have to use a meal coupon that expires today.
1: Really? Thanks. Wait, the coupon expired yesterday, the 7th.
2: Huh? What are you talking about? Look at the calendar. Today is the 7th.
1: What? It's not the 8th? Wow. Whew. What a relief. The deadline is the 8th. I still have a chance. I thought today was the 8th.
2: Thank goodness. Since you scared me so much, you should buy dinner.
1: But you should use your coupon before it expires.
2: Oh, yeah.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혹시 중요한 행사의 날짜나 시간을 착각해서 낭패본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카툰에서는 케빈이요. 입사 지원서 제출일을 착각해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일인데 이 소동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볼게요. 우와! 케빈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일까요? What's the matter, Kevin? 아니, 무슨 일이야, 케빈? 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을 때 무슨 일이야 물어보는 표현이 What's the matter?도 있고요. What's wrong?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세상에, I forgot today was the deadline for my job application. 무슨 뜻이요? 회사 지원서 마감일이 오늘이라는 걸 잊었어. 딴딴딴. 엄청난 일이죠. 자, 이렇게 마감일, 기한, 마감 뭐 일자, 시간 이런 표현을 우리말도 데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영어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Deadline. Deadline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약간 비슷한 뜻인데 due date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첫 소리가 d로 똑같죠. due date는 만기일, 또 납기일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뭐 임신을 했다라면 예정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deadline, due date 함께 알아두세요. 아니, 그렇게 가고 싶었던 회사면 잘 좀 챙기지 그랬어요. 크리스틴도 같이 당황해서, 아니, 몇 시가 마감인데 몇 시가 지금 알게 된 거야? 마감은 6시입니다. 근데 지금 몇 시게요? 5시 57분. 낼 수 있는 확률이 없겠죠.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나 했더니 내일이 마감일인 줄 알았대요. 아유, 어떡해요. Christine, I'm so stupid. 나 바본가 봐. 기회를 놓쳤어. 기회를 놓쳤어.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I missed the boat. I missed the boat 입니다. 나는 I missed, 놓쳤다, the, 그, boat, 배를. 배를 놓쳤다, 이 배가 의미하는 게 바로 기회가 되겠죠. 우리말도 막차 떠났어, 버스는 이미 떠났어 이런 말 하는 것처럼요. I missed the boat, 나는 기회를 놓쳤다. 함께 말해볼게요. I missed the boat. I missed the boat.

나 기회를 놓쳐버렸어. It's all over. 다 끝장이야. 자괴감에 빠진 케빈을 달래주려고요. 크리스틴이, 어떡해. 내가 저녁 사줄게. 기분 풀어. I have to use a meal coupon that expires today. 오늘 마침 딱 써야 되는 쿠폰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까지 써야 되는 거, 오늘 만료된다는 뜻이잖아요. expire, 만료되다라는 단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Your passport will expire soon. 당신의 여권은 곧 만료됩니다. 날짜가 딱 마감이 된다는 거죠. My driver's license has expired. 내 운전면허증 만료됐었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죠. 다행이다. 케빈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잠깐만. 쿠폰이 어제까지인데, 7일. 7일 어제까지잖아. 아니, 무슨 말이야? 달력 봐봐. 오늘, today is the 7th. 오늘이 7일이잖아. 그러니까 오늘까지지. What? It's not the 8th? 오늘 8일 아니야? 그렇다면 입사 지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네요. 야호! 기분이 다시 좋아진 케빈. 케빈 때문에 10년 감수했으니까 크리스틴이 안 되겠다. 오늘 저녁은 네가 사야 되겠어. 아직 기회 남았으니까 좋은 일이기도 하고 너 때문에 내가 놀랐으니까 말이야. 네가 밥 사. 그런데 you should use your coupon before it expires. 쿠폰 다 되기 전에, 날짜 되기 전에 사용하는 게 좋을 텐데, 하하하.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유, 케빈 너무 다행이죠?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기회를 놓쳤어. I missed the boat. I missed the boat. 비슷한 표현으로 내가 기회를 날려버렸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불면 날아가겠죠? I blew it. 불었다란 뜻입니다. I blew it. I blew it. 기회를 날려버렸어.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었는데 전철을 반대로 타는 바람에 지각을 해버렸어요. 내가 기회를 날려버렸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I blew it. I blew it.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 망했어. 우리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나 망했어도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I'm totally screwed. I'm totally screwed. 완전히 망했다. 자,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써볼까요? 며칠간 밤새워가며 완성한 과제를 강아지가 다 물어 뜯어놨어요. 어떡하지? 나 망했어. 난 망했어. 어떡해요? I'm totally

totally screwed. I'm totally screwed. Good job. 이번 시간에는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내가 기회를 놓쳤어? I missed the boat. Boat 기억하시면 좋겠죠? I missed the boat. 그리고 날려버렸다. I blew it. And I'm totally screwed. 다 망했다. 이런 표현들 다 배워봤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할 일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알고 있는 건 중요하겠죠. 배운 표현들 여러 번 말해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그리고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What do you like to do? Do you like fishing or hiking?
2: I like running. I like playing baseball too.
1: How about climbing? Many people go climbing these days.
2: I haven't tried it yet. Maybe I will like it.
0: 우리 친구들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봤죠? Running, climbing, people, tried yet, maybe. 오늘은 여섯 개네요. 하나씩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running, running. 이제는 우리 친구들 동작 뒤에 ing 나오게 된다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이런 뜻이라는 거 알 거예요. running, 우리 대화에서는 하기 하는 것으로 쓰였어요. 달리기니까 달리기 하는 것, 달리기 하기, 줄여서 달리기, running. 또 하나 나왔네요. climbing, ing 빼고 climb, 이 b까지가 오르다란 뜻이에요. 뭐 등반하다, 등산하다, 오르다. B는 소리가 안 나서 climb, climb 아니에요. climb이라고 하고 여기에 ing 붙였으니까 climbing, 등반. People, P-E-O 이 앞부분이 P 이렇게 소리 나고요. 뒤에는 PO 붙여서 people, 사람들이에요. 단어 자체가 S 같은 게 붙지 않아도 여러 명이라는 뜻, people. Try, T가 R 만나면 소리가 약간 뭉개지면서 try 아니고 try 이렇게 발음되거든요. 이 try는 시도하다, 한번 해보는 거, 노력하고 애쓰는 거 둘 다 될 수 있어요. Yet은 우리 문장에 덧붙여서 아직이라는 말을 더해주는 거예요. Yet. Maybe. 이 단어는 아마도, 어쩌면, 확실하지 않을 때 쓰는 말, maybe. 자, 그럼 우리 대화 볼게요. 여자애가 물어보네요. What do you like to do? What을 do you like to do? 하는 것을 너는 좋아하니? 했더니, Do you like fishing or hiking? 예를 줬어요. 너는 fishing, 낚시나 hiking, 걷는 것을 좋아하니? 물어봤어요. I like running. 아, fishing도 하이킹도 아니고 running, 달리는 걸 좋아한대요. I like playing baseball too. Play baseball이 야구하다니까 ing 붙여서 I like playing 하면 야구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How about climbing? 여자애가 물어보죠. Climbing은 어때? Many people go climbing these days.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go climbing. 뭐 하러 가요? 등산, 등반하러 가잖아. These days는 딱 붙여서 친구들 기억해요. 요즘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등산, 등반하고 있잖아. I haven't tried it yet. Haven't tried it.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클라이밍을 해본 적이 아직은 없어. Yet. 아직 없어. Maybe I will like it. 아마도 어쩌면 나 그거 좋아할지도 모르지. 이런 뜻이네요.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랑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Topic World 4로 가서 우리 617 눌러 볼게요. 잘 듣고 단어 순서대로 눌러보면 문장이 완성된다는 거 먼저 들어봐요.
3: What do you like to do?
0: 와우, 길죠? 한 번 더.
3: What do you like to do?
0: What do you like to do? 너는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니?
3: Do you like hiking?
0: Do you like hiking? 하이킹 하는 거 좋아하니?
3: Do you like fishing?
0: Do you like fishing? 낚시 하는 거 좋아하니?
3: I like camping.
0: 이건 대답이죠. I like camping. 나는 캠핑을 좋아해.
3: I like shopping.
0: I like shopping. 나는 쇼핑하는 걸 좋아해.
3: I don't like climbing.
0: Don't like 나왔죠? I don't like climbing. 나는 등산을 좋아하지는 않아.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는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저는 달리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야구하는 것을 좋아해요. 좋아요. Let's talk을 켜고 스텝 1의 에피소드 44 시작해 볼게요. 인사 준비. Hi. Hi.
4: Hi.
0: Hi.
4: What do you like to do?
0: 당신은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나요? What do you like to do? 물어봤더니 저는 달리는 것을 좋아해요.

0: 좋아하는 건 I like. 달리다는 run인데 달리는 것을 좋아하니까 I like running. 그렇죠? I like running. 좋아, 좋아. 이번에는
1: Let's run together. What do you like to do?
0: 또 물어보죠.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니? 저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요. I like 노래하다, ing. 그렇지, singing. I like singing. Awesome.
1: Let's sing together. La la la la.
0: La la la la.
1: What do you like to do?
0: 평소랑 같이 노래를 했죠. 당신은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나요? 야구하는 걸 좋아해요. I like는 똑같고요. 야구하다가 아까 뭐라고? Play baseball. 그러면은 play 이 동작에다가 ing 붙여서 말해봐요. I like playing baseball. Yes.
1: Let's play baseball together. It was nice talking to you.
0: Bye.
1: Bye.
0: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 그럼 이제는 AI 니콜에게 질문해 볼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이제까지 우리 친구들이랑 이런 대화도 보고 하다 보니까 like가 쓰임이 좀 신기해요. 뭐,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무언가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요 차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일이나 행동 나타내는 법 알려줄래? Like, 좋아하는 것. I like cats. Like to, 좋아하는 일, 행동. I like to sing. 아하, 좋아하는 것 있죠. 뭐 고양이, 사과 이런 식으로 뭔가 것 이런 것은 그냥 like 뒤에 붙이면 되네. I like cats 하면 나는 고양이를 좋아해요. 그런데 뭐뭐 하는 것, 어떤 동작이나 행동, 일 같은 걸 말할 때는 like to 이렇게 하고 동작을 써줄 수 있어요. I like to sing 하면 나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요. 또 우리 대화에서 보는 것처럼 I like singing도 가능하고요. 잘 기억해둬요. 친구들, what do you like to do? 친구들은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해요? I like to 하고 동작 또는 I like 동작 ing 내가 마음에 드는 표현으로 골라서 좋아하는 일 말해보기 약속.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8: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거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6. Daily Expressions. I can tell someone to put his or her clothes on.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ook! The young girl is done with her shower. 저 어린 아이가 보니까 샤워가 끝난 것 같아요. 그쵸? She's all clean now. 이제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엔 뭘 해야 되겠죠? 아하! 엄마가 옷을 입으라고 하시네요. 그쵸? 옷을 생각하고 있어요. They look like cute PJs. 너무 귀여운 파자마 같이 생겼네요. 그쵸? 자, 옷을 입어라. 이 표현 우리 배워봐야 되겠네요. 그쵸? 그럼 빨리 오늘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1: I'm done with my shower.
2: Great. Put your clothes on.
1: What should I wear?
2: Your favorite clothes.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옷을 입으세요라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I'm done with my shower. 라고 얘기를 먼저 했죠. I'm done with my shower. 이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일단 my shower, 내가 한 샤워이기 때문에 my shower라는 표현을 써요. I'm done with my shower는 나, 내 샤워 끝났어요 라는 표현이죠. 샤워 다 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이 표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m done with my shower. I'm done with my shower. Good job. I'm done. 이 표현을 써서 I'm done with 뭐뭐. 내가 한 것, 그거 다 끝났어요. 이 표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my shower 대신에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I'm done with my lunch. 저 점심 다 먹었어요. 라는 표현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My lunch는 내가 먹은 점심 식사겠네요. 그죠? I'm done with my lunch. 같이 해볼까요? I'm done with my lunch. I'm done with my lunch. 숙제, 제 숙제 다 끝냈어요. I'm done with my homework. 라고 하면 되겠죠? I'm done with my homework. 이것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I'm done with my homework. 잘했어요. I'm done with my chores. 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데요. Chores,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chore가 심부름, 뭐 이런 표현이에요. 아니면 집안일, 내가 해야 하는 자질구레한 일들 있잖아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책을 꽂아놓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chore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여러 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chores, 엄마가 하라고 하신 심부름, 내가 해야 하는 심부름 다 끝났어요 라는 말인 거죠. I'm done with my chores. 연습해 볼까요? I'm done with my chores. I'm done with my chores. 잘했어요. So I'm done with 뭐뭐라는 표현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So I'm done with my shower 라고 했더니 Great! Put your clothes on. 이렇게 말을 했죠. 자, put on 이라는 표현이 입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이 입다지 쓰다 뭐 아니면 귀걸이를 뭐 걸다 팔찌를 하다 몸에 하는 건 다 put on을 쓸 수 있어요. 향수도 몸에 뿌리잖아요. put on을 씁니다. 그래서 put on은 지금은 입다 라고 우리가 외우지만 그렇지만 몸에 하는 거는 다 put on을 쓸 수 있다. 요거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put your clothes on 이라고 했으니까 너의 옷을 입어 라는 말이겠죠. 근데 여기서 clothes가 옷이라는 뜻인데 뒤에 s가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clothes 자체가 그냥 옷이라는 뜻이고요. cloth는 천이나 옷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es를 붙여서 복수로 만든 거는 이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clothes 자체가 옷이다 그냥 이렇게 외워주면

0: 좋을 것 같아요. 옷을 입으세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Put your clothes on. Put your clothes on.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내가 뭘 입어야 하지? What should I wear? 이렇게 또 물어봤죠. Wear가 입다인데, 잠깐만요. 우리 방금 입다 배우지 않았나요? 그쵸. Put on하고 wear는 똑같이 쓸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앞에서 put on을 썼다. 그럼 그 다음번에는 wear를 쓰고, 그 다음엔 put on을 쓰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는 게 좋아요. 영어에서는 똑같은 표현을 계속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표현들도 많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put on과 마찬가지로 wear도 몸에 할수 있는 모든 거는 다 wear를 쓸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화장도 wear 혹은 put on, 몸에 하는 거니까. 그리고 로션 바르는 것도 wear put on. 이렇게 쓸수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제가 뭘 입을까요? 영어로 하면,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What should I wear? 잘했어요. 그럼, What should I 뒤에 할 행동을 넣는 연습도 한번 해볼까요? What should I wear가 들어갔었잖아요. wear 대신 다른 행동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할까요? 라고 할 때는 하다라는 뜻의 do를 넣어주면 돼요. What should I do? 이것도 따라해볼까요? What should I do? 제가 뭘 먹을까요? What should I eat? eat만 넣어주면 되겠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What should I eat? 잘했어요. 제가 뭘 살까요? 사다라는 표현은 buy라는 표현을 씁니다. What should I buy? What should I buy? 제가 뭘 가져올까요? 가져오다는 bring을 쓰거든요. What should I bring? What should I bring? 네, 그래서 What should I 다음에 할 행동을 넣어주면 돼요. 제가 뭘 할까요? 뭘 먹을까요? 이렇게 행동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것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What should I wear? 라고 했더니 Your favorite clothes 라고 했죠. Favorite clothes는 가장 좋아하는 옷이라는 뜻이죠. Your favorite clothes.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습니다. 이제 다시 들으면 어떤 말인지 확실히 알겠죠? 다시 한번더 대화 들어볼게요.
1: I'm done with my shower.
2: Great. Put your clothes on.
1: What should I wear?
2: Your favorite clothes.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Oh, she's done with her shower. 우리 친구가 샤워 다 끝났었죠? 그래서 I'm done with my showe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이거 따라해 볼까요? I'm done with my shower. I'm done with my shower.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엄마가 put your clothes on. 옷을 입으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것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Put your clothes on. Put your clothes on. 잘했어요. Clothes는 그냥 옷이라는 표현이다. 기억나시죠? 자, what은 무엇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물어볼 때는 what으로 시작하는 질문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질문이죠. What should I wear? 제가 뭘 입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What should I wear?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답은 Your favorite clothes 였잖아요. 그쵸? Your favorite clothes. 네, 여기까지는 잘 기억이 나죠? 자, 이제 엄마는 지금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녁 식사를 요리하고 계셨나 봐요. I'm done with cooking dinner 라고 하셨네요. 그쵸? I'm done with cooking dinner. 자, 우리 아까는 I'm done with my shower라고 했는데, 그거는 내가 씻는 거니까. 근데 요리, 저녁 식사 요리하는 건 여러 명이 같이 먹을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my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어색해요. I'm done with cooking dinner. 저녁 식사 요리하는 거 끝났어요. 다 했어요. 라는 뜻이죠. 요거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I'm done with cooking dinner. I'm done with cooking dinner. 잘했어요. 자, 아까는 what으로 시작하는 질문을 했다면, 요번에는 where라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where는 어디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what should I where 였잖아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Where should I sit? Where should I sit? sit는 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앉을까요? 라는 말이겠네요. 그죠?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Where should I sit? Where should I sit? 잘했어요. 그러면 답은 뭘까요? Your favorite seat. seat는 좌석이라는 뜻도 되고요. 여기서는 의자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의역하면 그래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 거기에 앉아라는 의미겠죠. Your favorite seat.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Your favorite seat. Your favorite seat.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Put your clothes on 이라는 표현을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I'm done with 뭐뭐. 나 뭐뭐가 다 끝났어요. What should I wear? 제가 뭘 입을까요? 이런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let's start the chant. I'm done with my shower. I'm done with my shower. I'm done with my lunch. I'm done with my homework. I'm done with my chores.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eat?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buy? What should I bring?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put his or her clothes on. 누군가에게 옷을 입으세요 라는 말을 할수 있다는데 여러분 할수 있죠? Check! Put your clothes on.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지만 오늘 배웠던 모든 표현들 여러분 많이 많이 사용해 보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었나요? 자,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지?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0: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게요.
1: Week 16. Belongings. Thursday. Is that my eraser? I can check if it is mine.
0: 우리의 첫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궁금하지? 안 궁금하다고 궁금한 거 다 알아요. 자, 쌤이랑 한번 확인해 볼게요. Here we go.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은 귀여운 고양이 두 마리가 있네요. 우리 친구들 고양이 좋아해요? Do you like cats? I think cats are very cute. 고양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쵸? 자, I see two cats today. One is white and the other is gray. 한 마리는 하얀색 고양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마리는 회색이네요. 그쵸? 둘 다 너무 귀여워. 그리고 저 회색, the gray cat is holding a toy, a fish toy. 저 회색 고양이가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여요? 붕어빵 장난감 같지 않아요? he's holding a fish toy, 붕어빵 toy. 그리고 그 붕어빵 toy에는 빨간색 하트 가 그려져 있네요. There is a red heart on it. 그쵸? 근데 이 두 마리의 고양이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 fish toy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매우 궁금한데요. 그럼 쌤이랑 이따 확인해보자. 자, 우리 친구들은 dialogue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2: Is that my eraser?
1: I'm not sure. Is yours blue?
2: Yes, and it has a star on it.
1: Then yes, this is yours.
0: 잘 들어봤어요. 자, 이번 코너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를 우리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짜잔! 자,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표현은요. Is that my, One more time. Is that my, 이건 무슨 뜻일까?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거는 내 뭐뭐니?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물건이 내 건지 확인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Is that my, 저거 내 거야? 라고 할 때. 자, 예문에서 볼게요. 짜잔! Is that my eraser? 하고 되면 무슨 뜻이야? 저거 내 지우개야? 라고 하는 겁니다. One more time. Is that my eraser? Is that my eraser? 자, 지우개죠, eraser는. 네, 이레이저라고 우리 친구들 많이 발음하더라고요. 이레이저, 이레이저 절대 아닙니다. 이레이저 선생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one more time. Eraser 라고 발음해 볼게요. Eraser. 잘했어요. One more time. Eraser. 자, 쓰쓰쓰 소리를 강렬하게. Eraser. Eraser. 좋아요. 자, 그래서 Is that my eraser? 하게 되면 저거 내 지우개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내 지우개인가? 라고 할 때 우리 왜 내 물건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왜냐면 비슷한 물건이 참 많으니까. 그래서 저거 내 지우개인가? 라고 할 때 Is that my eraser? Is that my eraser?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Is that my? 뒤에 물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문. 빠밤. Is that my jacket? One more time. Is that my jacket? Is that my jacket? 하게 되면 자켓은 우리가 추울 때 이렇게 걸치는 자켓이죠. 저거 내 자켓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One more time. Is that my jacket? Is that my jacket? 좋아요. 자, 또 하나 보자. 짜잔. Is that my water bottle? One more time. Is that my water bottle? 자, water bottle 하게 되면 무슨 뜻이지? 물통입니다. 뭐 텀블러라고 하는 그 물통이죠. 그래서 저거 내 물통인가? 라고 할 때 쓸 수 있겠죠? Is that my water bottle? 뭐 예를 들어서 내 물통인데 다른 친구가 막 벌컥벌컥 마시고 있다. 저거 내 물통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Is that my water bottle? One more time. Is that my water bottle? 자, 마지막은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자. 시작! Is that my water bottle? 좋아요. 좋아요. 끝에 물음표가 있으니까 눅 올려줘야 돼요. 음을. 좋아요. Is that my... 하면은 저건 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인 거 잊지 마세요. 짜잔! 그리고 I'm not sure가 나왔어요. I'm not sure. 무슨 뜻일까? 나는

확실치 않아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이모티콘이 가득한데요. 선생님 확심의 정도, 확실의 정도를 뜻하는 문장들을 선생님이 소개시켜 줄게. 자, 일단 I'm not sure 하면은 확실치 않아라는 뜻이었죠. 자, 보자. X가 나와 있어요. 확실하지 않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짜잔. I don't know. I don't know. 정말 나 모를 때 I don't know 라고 할수 있겠죠. I don't know. 몰라. I don't know. 오케이. 자, 그러면은 확신의 정도가 레벨 1. 뭐라고 할까요? 짜잔. I'm not sure. 오늘의 표현이 나왔네요. I'm not sure. 확실하지 않을 때. I'm not sure. 그 다음에 조금의 확실성이 있을 때는 짜잔. Maybe. Maybe, 아마도란 뜻입니다. 조금 확신은 하는데 확실치는 않아, 그치? Maybe, maybe. 잘 모를 때는 maybe라고 하면 되겠죠? Maybe. 자, maybe.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확신의 레벨 또 1, 2, 3, 4. 네, 4단계를 볼게요. 4단계는 짠! I think so. Oh, I think so. 좀 들어보지 않았어? 그런 거 같아. 라는 뜻입니다. 조금의 확실성이 레벨이 높아졌어요. I think so. 그런 것 같아. I think so. 자, 그 다음에 정말 확실할 때는 짜잔. Yes, I'm sure. 라고 합니다. 확신이 가득 찰 때. Yeah, I'm sure. I'm sure.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신의 레벨이, 이렇게 레벨이 점점 높아졌죠. I don't know. I'm not sure. Maybe. I think so. Yes, I'm sure. 선생님 눈빛에서 이 확신이 가득하죠?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요. Is yours? Is yours? 입니다. 자, yours는 너의 것이야. 그래서 is yours? 하게 되면은 너의 것은 뭐뭐하니? 너거 뭐뭐하니? 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에서 함께 볼게요. 짜잔. Is yours blue? Is yours blue? 무슨 뜻일까? 너 파란색이야? 너거 파란색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거 파란색이야? Is yours blue? Is yours blue?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또 다른 거. Is yours new? Is yours new? 자, new는 뭐예요? new가 아니야. new야, new. 자, new는 새로운이란 뜻이죠. 그래서 is yours new 하면 너거새 거야? 새 거야? 라고 하는 거겠죠? 너거새 거야? Is yours new? Is yours new?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또. Is yours broken? 이거 많이 쓸것 같아. Is yours broken? Broken은 고장난 것입니다. 그래서 너거 고장났어? Is yours broken? 너거 고장났어? Is yours broken? 많이 쓸것 같아. 그쵸,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is yours, 하게 되면은 너건 뭐뭐니? 라고 할때쓸수 있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의 물건이 맞는지 확인할 때이 특징들을 넣어서 말을 하면 너무 좋겠죠? 자, 오케이. 그럼 우리 한번 다이얼로그 살펴볼게요. Is that my eraser? 저거 내 지우개야? 그랬더니 I'm not sure. Is yours blue? 라고 합니다. I'm not sure 하게 되면은 확신성이 좀 떨어져요. 그쵸? 그래서, 나잘 모르겠어. I'm not sure. 확실할 수 없어. 확신할 수 없어. 그리고, is yours blue? 너거 파란색이야? 라고 합니다. Is yours blue? 했더니, yes, and it has a star on it. Yeah. And it has a star on it. 그리고 거기에 별이 그려져 있어. 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Then yes, this is yours. Then yes, this is yours. 그렇다면 맞아. 이거 너 거야. 라고 하네요. 아, 그 지우개가 파란색이고 이제 별이 있으니까는 내 거라는 걸 확신하네요. 아, 오케이.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Time. 아까 고양이 두 마리가 뭔가 이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대화인지 너무 궁금해요. 쌤이랑 보러 갈게요.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We have a white cat and a gray cat. 그쵸? 그리고 gray cat, a gray cat is holding a fish toy. 붕어빵 토이를 들고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쌤이랑 보러 갈게요. 짜잔! 아, 하얀 고양이가 대화를 시작하네. 그거 내 물고기 장난감인가? 라고 하네요.
Is that my fish tour? Is that my fish tour? 잃어버렸었나 봐. 그래서 그거 내 물고기 장난감인가? Is that my fish toy? 라고 물어봅니다. Is this my? 우리 배웠었죠? Is this my? Is that my? 저거 내 몸은이? 라고 할때쓸수 있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랬더니 회색 고양이가, 그래? 뭐 아마도 너거 갈색이야? 라고 합니다.

0: 않을 때쓸수 있는 표현인 거죠. 아마도 근데 너거 브라운 갈색이야라고 합니다. 저 피쉬 토이가 붕어빵이라 색깔이 이제 갈색이죠. Is yours brown? 너거 갈색이야? Is yours brown? 너거 뭐뭐니?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도 나왔죠. 자, 그랬더니 흰색 고양이가 Yes, and it has a red heart. Yeah, and it has a red heart. 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하트가 있어. 라고 하네요. 그러면 하얀색 고양이일 것 같아. 그거 거야. 그치? 그랬더니 회색 고양이가 아, 그럼 이거 너 건가 보다. 라고 하고 끝나네요. Then I guess this is yours. Then I guess this is yours. 라고 합니다. 하얀색 고양이가 저 붕어빵 장난감을 잃어버렸었나 봐요. 여기까지가 Curtain Talk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check if it is mine. I can check if it is mine. 이게 내 건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It's mine. Is this yours? 이렇게 is this my 패턴 쌤이랑 했었죠? 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오늘도 재밌게 영어 공부했나요? 내일은 더 재밌게 쌤이랑 공부해 볼게요. 그렇다면 내일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1: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초쌤이에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 있는 소농장에 가본 적 있나요? 저는 가본 적 있는데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농장 관련된 표현을 좀 배워볼 거예요. Are you ready?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4. Animals. Thursday. Please tell me what to do. I can ask what to do.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 가져봐요. 그럼 오늘의 그림, 짜자! What do we see here? 저기 멀리에 소들도 보이고 cows, there are cows in the background. 그죠? 그런 걸 보니 아, 여기 할아버지가 농부이신가?

0: 보다. 농부는 영어로 farmer. farmer. farm은 농장이죠. 그래서 er를 붙이면 농장에 있는 사람. 농부가 되겠습니다. F 발음 주의해서 farmer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첫 번째 생각주머니에 있는 그림 뭐죠? 네, 바로 우리 cows들이 먹는 건초예요. 건초는 영어로 hay. hay. 우리 친구들 hey 하고 부를 때랑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hey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이를 주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feed. feed. food랑 좀 비슷한 단어죠? 근데 oo가 아니라 ee로 해서 feed라고 발음하면 돼요. 우리 건초를 먹이로 주다는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feed hay가 되겠죠? 네, 아주 유용한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양동이. 우리 두 번째 이 생각주머니에 있는 그림, 양동이는 영어로 bucket. bucket. bucket라고 합니다. 와, 오늘 이렇게 표현들 보니까, 오늘 today's dialogue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Let's take a listen.
1: The cows are hungry.
2: Please tell me what to do.
1: First, you need to feed the cows.
2: Okay.
1: Then, you need to give them water.
2: All right.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 First, key expression 들어갑니다. 타다! The cows are 땡땡. 자, 소들이 배고파. 이렇게 소들은 어떤 상태야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The cows are 소들은 배고파. 이 빈칸에 배고파가 들어가야 되겠죠? 배고파 영어로 뭐죠? Hungry. 맞아요. 그래서 the cows are hungry. The cows are hungry. 라고 얘기합니다. 이 hungry의 단어만 다른 단어로 교체해주면 또 다른 의미의 문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디 한번 볼까요? 소들이 목말라, 목말라. 목말라는 뭐라고 하죠? The cows are, 목말라? thirsty라고 해요. The cows are thirsty. 따라해보세요. The cows are thirsty. 잘했어요. 그리고 또 소들이 피곤해 보여요. 아,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일들을 많이 하고, 아, 지쳤어. 피곤해. 피곤해. 영어로 tired. tired. 그래서 the cows are tired. 따라해 보세요. The cows are tired. 맞습니다. 표현 하나만 더 배우고 가죠. 더러워. 더러워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소들이 막 진흙투성이야. 더러워는 dirty. 그래서 the cows are dirty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또 나왔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아까 그 여자친구가 농부 할아버지한테 말한 그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장 어떻게 시작하죠? Please tell me로 시작해서 땡땡 뒤에 빈칸에 이제 알맞은 단어를 써 넣어야 하는데, 처음에 please. please는 뭐죠? 제발 부탁해.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해주세요 할때 please를 문장 앞에 붙이든지 뒤에 붙이든지 합니다. 그래서 please로 시작하면 뭐뭐 해주세요 라는 뜻인데, 그 뒤에 무슨 단어가 있죠? tell, 그 다음에 me가 있어요. 나한테 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Please tell me 하면 나한테 말해주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뒤에 쓰면 되겠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무엇, what, 그리고 뭐 해야 한다는 do. 그럼 이걸 빈칸에 어떻게 넣을까요? Please tell me what to do. Please tell me what to do. What to do 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Please tell me what to do. 네, 이 패턴을 입에 좀 익히면 좀 문장이 길어도 바로바로 쓸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연습 한번 더 해보죠.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자, 여기서 바뀐 거는 해주세요. 해야 하는지가 입어야 하는지로 바꿨어요. 그러면 입다, 입다라는 그 단어를 써야 되겠죠. 입다가 뭐죠? 입다, 옷을 입다, wear, wear 맞죠? 그래서 please tell me what to wear. 따라해보세요. Please tell me what to wear. Please tell me what to wear.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그러면, Please tell me what to eat. Please tell me what to eat.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 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농부 할아버지가 우리 여자친구에게 말했어요. 너는 무엇무엇을 해야 해. 이렇게 필요로 무언가를 해야 해 라는 단어는 need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you need to 하면은 너는 무엇무엇을 해야 해,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해야 해요? 소들에게 먹이를 줘야 해. 소들에게 먹이를 주다, 먹이를 주다. 아까 우리 그림 보면서 배웠죠? feed. 그래서 you need to feed the cows. 소들에게 먹이를 주다, 먹이를 줘야 해. You need to feed the cows. 따라해 보세요. You need to feed the cows. 잘했어요. 우리 좀 연습을 더 해보죠. 그들에게 건초를 줘야 돼. 건초를 준대요. 건초를 줘야 돼. You need to 줘야 해 뭐죠? Give. 그죠? You need to give them 건초 hay. You need to give them hay. 따라해 보세요. You need to give them Hey. 맞습니다. 자, one more time. 우리 그들에게 물을 줘야 해. You need to give them water. You need to give them water. You need to give them water. 네, 여러분, 이 표현들 정말 어려워 보이지만 계속해서 연습하면 괜찮을 거예요. Great job, everyone! Boom, boom, chant. Music starts. The cows are hungry. The cows are hungry. The cows are thirsty. The cows are thirsty. Please, please, please, please. What to do? What to do? What to do? What to do? Please tell me what to do. Please tell me what to do. You need to feed the cows. You need to feed the cows. You need to give them water. You need to give them water. Good job, everyone. 오늘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스피킹 연습해서 레벨 업 해보는 시간. 띠링. 우리 무슨 표현 배웠죠? The cows are 땡땡.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소들이 배가 고프대. 배가 고프대. 영어로 어떻게 했죠? The cows are hungry. The cows are hungry. 우리 한 번만 따라해봐요. The cows are hungry. 네, 이렇게 뒤에 이 빈칸에 들어가는 그 단어는 이 소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농부 할아버지가 그 뭐지? 손녀야. 우리 소들이 배가 고프대라고 얘기해서 우리 아이가 그러면 저한테 뭘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자. 말씀해 주세요. 뭐해 주세요. 그래서 please. 그리고 말해 주세요. tell me 했죠. Please tell me.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 뭘까요? 3 2 One. 맞추셨나요? Please tell me what to do. 였죠? 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자,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Please tell me what to do. Please tell me what to do. Please tell me what to do. 네,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부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아, 첫 번째로.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 우리 그 배고픈 소들에게 네, 먹이를 줘야 한다. 먹이를 줘야 한다. Feed the cows 했는데 뭘 해야 하니까 First you need to. You need to feed the cows 라고 했어요. 선생님 따라해 볼까요? First you need to
feed the

0: cows. First, you need to feed the cows. First, you need to feed the cows. 자, 여기에서 재미있는 건 처음에 first가 들어갔죠? 그래서 농부할아버지가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줄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너는 뭐를 해야 해? 라는 의미에서 이 first를 썼어요. 그러면 다음 표현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는지 한번 볼까요? Then이 들어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라는 뜻으로 then을 썼습니다. 자, 농부 할아버지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You need to,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물을 줘야 한다. 물을 줘야 한다 했죠? 그래서 give them water라고 했죠? Then you need to give them water. 따라해보세요. Then you need to give them water. 네, 오늘 표현도 굉장히 길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Great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 농장 관련된 표현이랑 저한테 뭐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말해주세요 라는 표현 배워봤어요. Please tell me what to do.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에 또 재밌는 수업으로 만나요. Bye bye!
1: Bio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자, 오늘도 Are you ready to have fun with me? 선생님하고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나요? If you are, then you better get ready to focus and listen. 자, 오늘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요. Let's quickly take a look at what we are learning today.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만날게요.
1: Week 14. My condition. Thursday. I'm stressed out. I can say that I'm stressed out.
0: Alright guys, did you see w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보고 왔나요? Great! Then it's time to bring up your brains. 우리 친구들 단어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here's our picture. 우리 오늘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지금 책상 위에 학생이 앉아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쥐어뜯고 있어요. 아, he looks very frustrated. 굉장히 뭔가가 지금 안 풀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친 상태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지친이라는 단어 영어로 뭘까요?

0: 바로 exhausted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Exhausted. Great. 지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나요? What is he studying? 아, 책에 지금 math라고 적혀 있네요. 우리 math는 수학이죠. 아, 선생님도 수학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친구도 그런가 봐요. 자, 수학 공부를 하면서 지금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게 딱 보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우리 스트레스를 받아 지친이라는 단어도 배워볼 거예요. 바로 stressed out. Stressed out. 아,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지쳤을까요, 여러분? 수학 공부가 어렵나? Maybe, it's too hard for him. 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가?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다는 영어로 볼까요? Understand. Understand입니다. 자, 근데 옆에 지금 여학생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 있잖아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여자친구가 좀 도와줄 예정인가 봐요. 과연 이 대화문이 이게 맞는지 우리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함께 보고 만나요.
1: You look exhausted.
2: I'm so stressed out about math.
1: Why?
2: I have a test tomorrow. And I don't understand anything.
1: Let's study together. I'll help you.
0: Did you read our dialogue today? 오늘의 대화문 잘 읽어왔나요? Now it's time to focus on. 여기서는요, 여러분이 방금 읽어온 대화문을 우리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 우리 문장은 you look입니다. 여기서 look은 보다라는 뜻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아, 이번에는 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look이란 단어는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해 보인다 혹은 무엇을 한 것 같아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 대화문에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우리 여학생이 남학생을 보면서 너 지쳐 보여 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지친이란 단어는 뭐였죠?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Exhausted입니다. 우리 문장에 넣어서 읽어볼게요. 너 지쳐 보여. You look exhausted. You look exhausted. 이번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자, 너 걱정돼 보여 입니다. 걱정이 되는 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바로 worried입니다.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You look worried. You look worried. Great. 이번엔 너 긴장돼 보여 입니다. 긴장이 되는 이란 단어를 아셔야 되는데요. 바로 nervous입니다. 읽어볼게요. 너 긴장돼 보여. You look nervous. You look nervous. 이번엔 너 혼란스러워 보여 입니다. 혼란스러운 이라는 형용사는 바로 confused 인데요. 우리 읽어볼 거예요. 너 혼란스러워 보여. You look confused. You look confused. 이번엔 너 창백해 보여 입니다. 얼굴이 하얗게 뜬 상태를 얘기하죠. 창백한 이란 단어는 pale입니다. 우리 문장에 넣어서 읽어볼게요. 너 창백해 보여. You look pale. You look pale. 우리 다음 표현은요. I'm so about math입니다. 자, 여기서 about math를 좀 집중해서 볼게요. About math는 수학 때문에 라는 의미예요. 우리 대화문에서는 남학생이 나 수학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라는 문장이었는데 Can you remember?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Stressed out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나는 수학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I'm so stressed out about math. I'm so stressed out about math. 이번에는 똑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 거예요. 똑같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인데요. stressed out 말고 다른 단어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바로 under a lot of stress 입니다. 읽어볼까요? I'm under a lot of stress about math. One more time. I'm under a lot of stress about math. Good. 이번엔 수학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죠? About a test. 나는 시험 때문에 엄청 긴장돼입니다. 여기서 긴장은 nervous이고요. 앞에 엄청 매우라는 really를 쓸게요. 읽어볼까요? I'm really nervous about a test. I'm really nervous about a test.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Let's로 시작하는데요. Let's together입니다. 우리 문장을 바로 마치기 전에 Let's부터 배워보도록 해요. 우리 Let's는 Let us라는 단어를 이제 축약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동사원형이 들어가는데 뜻은 같이 무엇을 하자라는 제안을 할 때 사용이 돼요. 우리 대화 속에서 여학생이 같이 공부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공부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바로 study입니다.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같이 공부하자. Let's study together. Let's study together. 이번엔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무엇을 일을 해보자, 어떠한 걸 해결해보자 이러한 통합적인 단어예요. 바로 work입니다. 읽어볼까요? Let's work together. Let's work together. 이번엔 해결을 해보자입니다. 해결하다라는 단어는 solve입니다. 읽어볼게요. 같이 해결해보자. Let's solve together. Let's solve together. 이번에는 수업 복습해보자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the lesson이 수업이고요. 복습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복습하다는 review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까요? 수업 복습해보자. Let's review the lesson. One more time. Let's review the lesson. Well done, everyone. Now it's beat and speak time. Are you ready to sing along? Let's go. You look exhausted. You look exhausted. I'm so stressed out about math. I'm so stressed out about math. So stressed out. Let's study together. Let's study together. You look worried. You look worried. I'm really nervous about a test. I'm really nervous about a test. Really nervous. Really nervous. Let's review the lesson. Let's review the lesson. Good job! Welcome back, everyone. How was the song? 노래 어땠나요? Now, it's time for you to upgrade your skills. It's build-up time.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문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우리 영어 실력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봐요. 자, here's our picture. 우리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우리 남학생이 머리를 쥐어짜면서 뭐 하고 있죠?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쳐 보여요. 우리 지나가던 여학생이 너 지쳐 보여 라고 얘기하죠.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You look exhausted. You look exhausted. 이번에는 exhaust가 아닌 멋진이라는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바로 awesome이라는 단어인데요. 너 멋져 보여 인데요. 잘 보세요. 여기 주어가 너가 아니죠. 바로 그녀는 멋져 보인다. she를 사용했고요. 뒤에 오는 동사는 s가 들어갑니다. 그녀는 멋져 보인다. 읽어볼까요? She looks awesome. She looks awesome. 자, 여기서 look이라는 단어 대신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seem입니다. 우리 seem은 뒤에 형용사를 사용해서 똑같이 뭐뭐해 보인다 혹은 뭐뭐한 것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look 말고 seem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 우리 길을 잃은이라는 lost를 넣어서 너 길을 잃은 것 같아 라는 문장 완성해 볼까요? You seem lost. You seem lost. 자, 그러니까 우리 남학생이 지금 왜 이렇게 지쳐 보이죠? 맞아요. 수학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지친이라는 단어는 stressed out이죠. 읽어볼까요? I'm so stressed out about math. 한 번 더. I'm so stressed out about math. 이번에는요.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우리 힘든 hard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볼 거예요. I'm having a hard time. I'm having a hard time. Good. 자, 이번에는 나 너무 부담이 돼 라는 표현이에요.

부담은 pressure입니다. 우리 한번 문장 만들어 볼까요? 자, 그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라는 문장이에요. He's feeling a lot of pressure입니다. 한번 더 읽어 볼까요? He's feeling a lot of pressure. Very good. 자, 그랬더니 여학생이 왜라고 얘기하죠? Why? Why? 남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I have a test tomorrow. 나 내일 시험이 있는데. And I don't understand anything.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더. I have a test tomorrow. And I don't understand anything. 나 내일 시험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여학생이 어떻게 얘기하죠? Let's together. I'll help you. 아, 우리 같이 공부하자. 내가 도와줄게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Let's study together. I'll help you. 이번에는 우리 study 말고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검토하다, 복습하다인 go over를 넣어서 같이 검토해보자 라는 표현이에요. Let's go over it together. Let's go over it together. Excellent work,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everyone. That was our class.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I'm so stressed out. 스트레스 너무 받아 한 친구들 있나요? That's okay. Let's study together.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해요. I'll help you. 선생님이 열심히 도와주도록 할게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해요. Until next time.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자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할 생각에 아주 기분이 좋았다고? 아이고, 쌤도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재밌게 한번 영어 공부해보자. Okay,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Oh, that's right. 오늘은 바로 Thursday, 목요일입니다. 주말이 다가오고 있어. 뭔가 좀 이제 힘이 쏟는 것 같지 않니, 얘들아? 자, 목요일은요. 목요일은 뭐 하는 날이죠? 말하기 하는 날이죠? Thursday is for speaking. 입을 크게 열고요. 자신감 있게 어깨를 쫙 펴고 말하기 하는 날이야. Okay? 자, 이번 주에 주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Week 16. Fun places to visit. One more time. Fun places to visit. 이거 무슨 뜻이었어? 자, fun places, 재미있는 장소들이었고, visit는 방문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방문하기 좋은 장소들, 방문하면 재미있는 장소들이 이번 주에 주제였지요? 다양한 장소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한번 지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1: On Monday, I go to the library to read books. On Tuesday, we go to the restaurant for a night.

0: Nice dinner. On Wednesday, I stop by the bakery for a treat. On Thursday, I go to the bank to keep money safe. On Friday, I visit the museum to learn about history.
1: 들어보고 왔어요. 이 지문 선생님이랑 며칠 전에 배웠는데 기억이 나요? 자, 우리 말하기 수업에서는 지문에서 중요한 패턴 몇 개? 세 개를 뽑아서 그 중심으로 연습하는 거였지? 오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패턴은요. 빠바바밤. I go to 나왔습니다. 얘들아, 꽤 심플하지? 너무 좋지? 다시 one more time. I go to. I go to.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해봐. One more time. I go to. 잘했어. 그냥 I go to가 아닙니다. 자, 조금 이렇게 음을 살려서 I go to. 따라라. 시작. I go to. I go to. 잘했습니다. 자, go는 가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I go to 하면 무슨 뜻일 것 같아? 나는 어디로 갑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나는 어디에 가요? 난 학교에 가요. 난 집에 가요. 나는 슈퍼마켓 가요. 나는 빵집 가요.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I go to. 내가 어디에 가는지에 대해서 말할 때 아주 쓰기 좋은 패턴입니다. 예문에서 볼게요. 빠밤. Number one. I go to the library to read books.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 나는 간대요. 어디를? The library. 도서관에 간대요. 왜? To read books. 책을 읽으러 간답니다. 나는 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가요. 라는 문장이지요.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들어봐. I go to the library to read books.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I go to the library to read books. 아우, 잘했어요. books가 아니야. books. books. Okay. 자, 두 번째 예문 볼까요? 빠밤. I go to the park to play. 조금 짧아서 좋다, 얘들아. One more time. 잘 들어봐. I go to the park to play. 자, park는 뭐야? 공원입니다. 공원에 왜 간대? To play. 놀러 간대요. 나는 놀러 공원에 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I go to the park to play. 자,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I go to the park to play. 아이고,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자, 그럼 3번 볼게요. Number 3. I go to school to learn. 이거 무슨 뜻일까? 요거는 어디에 간대? I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간대요. 뭐 하러? To learn. Learn이 무슨 뜻이었지? 배우다라는 뜻이었잖아. 그래서 나는 학교에 배우러 갑니다. 라는 뜻이 되어요. 다시 one more time. I go to school to learn. 우리 친구들 잘해. I go to school to learn. 아우, 잘했어. 우리 친구들 최고야, 최고야. 자, 그럼 이번엔 친구들 차례예요. I go to, 나는 어디에 가요? 라고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I go to, 시작. I go to, 아유, 잘했어요. 그럼 우리 2번 가볼까요? 자, 2번은요. I stop by. One more time. I stop by. Stop은 뭐야? Stop. 무슨 뜻이지? 멈추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나는 잠깐 어디에 들러요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가다가 여기 잠깐 들렀다가 간다 이런 뜻입니다. 길게 이렇게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잠깐 들어가서 짧게 머물다가 나오는 곳이에요. 난 어디에 잠깐 들러요. I stop by. I stop by.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를 가다가 갑자기 너무 배가 고파서 난 김밥집에 잠깐 들러요.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예문 볼게요. I stop by the bakery for a treat. 이거 무슨 뜻일까요? I stop by. 나는 어딜 잠깐 들른데. 어딜 들릴까? The bakery. 빵집에 잠깐 들린대요. 왜? For a treat. Treat가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간식이었지. 그래서 나는 간식을 사러 잠깐 어딜 방문해요? 빵집에 들러요. 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들어보세요. I stop by the bakery for a treat. 우리 친구들 잘해. I stop by the bakery for a treat. 좋습니다. 이거 많이 쓸 것 같지, 얘들아?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Number 2. Number 2. I stop by the store to

알쌈 젤리 이거 선생님 얘기 같은데 자 아이 스탑 바이 이번엔 어디를 들른대요 The store 가게에 들린대요 왜? To buy some jelly 젤리 좀 살라고요 어우, 선생님은 젤리 정말 좋아하거든 맨날 젤리 먹는데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긴 해자 다시 들어보세요 I stop by the store To buy some jelly. 나는 젤리를 좀 사러 가게에 잠깐 들려요. 란 뜻, 들러요.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해. I stop by the store to buy some jelly. 오케이. 자, 다음 3번 볼게요. 봐봐. 이번엔 어디를 들러볼까요? I stop by the coin karaoke to sing. 너무 재밌다, 얘들아. 다시 잘 들어봐. I stop by the coin karaoke to sing. 얘들아, 여기 너네 정말 많이 가잖아. 어딥니까? 코인 노래방. 많이 들어보죠? 많이 가보지, 얘들아. 코인을, 여기 동전을 넣으면 이제 부스 안에 들어가서 혼자 노래 부르다 나오는 곳이 바로 코인 karaoke지요. 자, karaoke가 바로 노래방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나는 노래를 부르러 동전 노래방, 코인 노래방에 잠시 들러요. 란 뜻이 됩니다. 재밌지, 얘들아? 자, 다시 들어보세요. I stop by the coin karaoke to sing. 나는 동전 노래방에 노래 부르러 잠깐 들러요. 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 stop by the coin karaoke to sing. 잘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어디를 들른다고 해볼까요? 한번 문장 만들어볼까? 시작! I stop by. 잘했습니다. 우리 하고 있는 거 맞지? 그냥 듣고 있는 거 아니지? 자, 3번 볼게요. 3번은요. I visit. One more time. I visit. Visit는요,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선생님이 전에 알려줬었는데, 그치? 근데 내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느 장소에 방문할 때쓸수 있어요. I visit. I visit. 나는 어디 어디를 방문해요라는 뜻이에요. 자, 예문에서 보자. I visit the museum to learn about history. 나는 어디를 방문해? The museum. 박물관에 방문한대요. 왜? To learn about history. 역사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역사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 박물관에 방문합니다라는 뜻이죠?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I visit the museum to learn about history. 우리 친구들 차례. I visit the museum to learn about history. 아우, 잘했어요. 2번 보자. I visit the zoo to see animals. 이건 무슨 뜻일까? 나는 방문해요. 어디를? The zoo. The zoo. Zoo는 동물원이지. 왜 방문할까? To see animals. 동물을 보기 위해서. 나는 동물들을 보기 위해서 동물원에 방문해요. 자,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I visit the zoo to see Animals. 잘했어요, 얘들아. 3번 볼게요. I visit my grandparents on weekends. 자, 어딜 방문한대요? My grandparents.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죠. 언제? On weekends. 주말 동안에. 나는 주말 동안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visit, 방문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 차례. I visit my grandparents On weekends. 아유, 잘했어요.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어디 방문한다고 해볼래요? 문장 만들어보자. 시작. I visit. 오, 거기 방문한다고? 아우, 좋아요, 좋아요.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는 시간일까? 빠밤. Let's chant. 노래로 이 패턴들을 익혀볼게요. 얘들아, 선생님이 사실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박자를 잘못 맞춰요. 알지? 선생님 박자 맞추는 거 도와줘야 돼, 오케이? Drop the beat. I go to, I go to the library to read books. I go to the library to read books. I stop by, I stop by. I stop by. I stop by the bakery for a treat. I stop by the bakery for a treat. I visit. I visit. I visit. I visit. I visit the museum to learn about history. I visit the museum to learn about history. Excellent, everyone. 자, 얘들아, 우리 한번 퀴즈를 풀어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노래 불러줘서 너무 고마워.

0: 자, 1번 가볼게요. 저는 동물을 보러 동물원에 가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어디에 간다 할 때, I go to 사용했었죠? I go to, to see the animals 잖아. 어딜 간다고요? 동물원. 동물원 영어로 보였어. 그렇지. Zoo지요? I go to the zoo to see the animals.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가볼게요. 저는 음식점에 들러 떡볶이를 먹어요. 자, 어디에 잠깐 들른다. I stop by였지요. 자, I stop by for 떡볶이. 예, 사실은 떡볶이 얘들아. 너무 어렵게 쓰인 것 같지만 떡볶이입니다. 자, 우리 음식점이 영어로 restaurant였죠? 그래서 I stop by the restaurant for 떡볶이. 좋습니다. 3번 가보자. 저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방문해요. 어디 어딜 방문하다 할때 I visit 패턴 썼잖아요. 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표현했지? Grandparents였죠? 그래서 I visit my grandparents가 되겠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 잘했어. 이번에 그럼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I go to. On Monday, I go to the library to read books. I stop by. On Wednesday, I stop by the bakery for a treat. I visit. On Friday, I visit the museum to learn about history.
0: Yeah, 오늘 행복한 저녁 보내고요. 내일 또 우리 이 시간에 만나.

K-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조동사 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이 온몸에 담아봤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시나요? 네, 선생님 여기 저기 여러분을 향한 하트를 달고 왔으니까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아주 힘차게 수업 열어보자고요. 준비되셨죠? 그럼 지난 시간에 핵심 내용 퀴즈를 통해 한번 복습해봅시다. 자, 퀴즈 주세요. Question number one. 첫 번째 문제예요. The car can, at high speed. 그 차는 빠른 속도로 주행할 수 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A, travels. B, travel. C, to travel. 자, 가장 알맞은 말을 한번 골라봅시다. 우리 친구들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B의 travel입니다. The car, 자동차는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잖아요.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었죠. 조동사 뒤에는 항상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travels, to travel, 아무것도 고민하실 거 없어요. B에 travel, 동사 원형 골라주시면 됩니다. The car can travel at high speed 라고 하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봅시다. Question number two. 두 번째 문제예요. 다음 해석에 맞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해석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당신은 여기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죠. A. You didn't eat food here. B. You can eat food here. C. You can't eat food here. 자,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맞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C에 You can't eat food here 입니다. 우리 친구들, can이라는 조동사는 부정하면 can't로 바꾸면 무엇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금지의 의미도 있다고 했었죠. 따라서 C처럼 You can't eat food here 하면 당신은 여기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A, didn't는 과거고요. B는 할수 있다라는 허가의 의미잖아요. 따라서 C가 가장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마지막 문제, 3번 문제 봅시다. Question number 3, 3번 문제. The man able to stop the car. 그 남자는 그 차를 멈추게 할수 있었다입니다. 할수 있었다. 과거 의미를 한번 찾아볼까요? A is, B was, C will. 이 중에 맞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 3, 2, 1. 정답은요? 바로 B의 was였습니다. The man was able to 하면 무엇무엇을 할수 있었다. 이렇게 과거로 쓰일 수 있지요. 반면에 미래도 되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이 미래 표현도 한번 찾아볼게요. 3번 문제는 과거니까 The man was able to stop the car. 그 남자는 그 차를 멈추게 할수 있었다라고 하면 정답이겠네요. 자, 세 가지 문제 모두 푸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도 유닛 5 조동사 can 계속 이어서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어때요? 복습해 보니까 할 만했나요? 이 can이 워낙에 매력이 다양한 친구라서 그 속에 숨은 다양한 의미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해만 했다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오늘은요, 두 가지의 재밌는 지문을 읽어보면서 그 속에 숨은 can 어떻게 활용됐는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교재 52쪽 step up.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니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귀여운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선생님이 정말 정말 사랑하는 동물들인데요. 오늘은 이런 동물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가 봐요. 벌써부터 설레네요. 바로 읽어봅시다. Cats are good at many things. 자, 먼저 고양이 얘기가 나와요. Cats, 고양이들은 여기 are good at이 있지요. be 동사 good at, 무엇무엇을 잘하다라는 뜻입니다. be good at 하면 잘하다고, 우리 지난 유닛에서 be 동사 good for도 살펴봤었어요. 무엇무엇에 좋다 이런 뜻으로요. be good at something 하면 난그 무언가를 잘한다고, be good for something 하면 그것은 무언가에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무엇을 잘하냐면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잘한대요. 우리 고양이가 능력이 많나 봐요. They can jump high and move quickly.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앞에 나왔던 고양이를 뜻하겠죠. 그들은 can jump, 점프, 뛰어오르는 거죠. 뛰어오르는데 어떻게? high, 높이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ove quickly,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이 can은요, 점프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점프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move도 같이 꾸며주는 거예요. 아셨죠? Can jump and move.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 뛸 수도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Also, 또한 they see able to wet well at night래요. 그들은 또한 at night, 밤에 잘 see랑 able to가 있으니까 왠지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네, 문제에도 있습니다. 잘볼수 있다예요. 밤에 잘볼수 있다. 이렇게요. 네, 우리 친구도 선생님 잘못 눌렀습니다. 네, 그 다음에 these skills make them great hunters. 아, 고양이가 점프도 높이 할수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밤에도 잘볼수 있으니까 그러한 스킬들은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요? 그들을 great hunters, 아주 훌륭한 hunter 하면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사냥을 아주 잘하게 만들어 주는 능력들이었습니다. 그렇구나. But did you know cats can't taste anything sweet? But 그러나 이렇게 능력이 많은 우리 고양이였는데요. Did you know? 자, 우리 과거형 의문문이지요. 너는 알고 있었니? 알고 있었니? 무엇을? Cats. 그 고양이들이 can't taste예요. can의 부정이지요. taste 하면 맛을 느끼다라는 동사니까 맛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오, 너 알고 있었니? 그 고양이들이 맛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어떤 맛? Anything sweet. 달콤한 무언가를 느낄 수 없다는 거 혹시 알고 있었니? 자, 달콤한 거 뭐예요? 우리 초콜릿이나 사탕 먹을 때, 아이, 달콤해! 하잖아요. 그런 어떤 맛을 고양이들은 전혀 느낄 수가 없대요. But don't feel bad for them. 아, 그러나 don't 하면 우리 친구들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나온 내용,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냐? Feel bad for them. Feel bad for 이렇게 묶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안타깝게 생각하다, 안 됐다고 생각하다예요. Feel bad 해서 나쁘게 느끼다 아니고요. 여기서 bad는 나쁜이 아니라 굉장히 안 됐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뜻입니다. 뒤에 for이랑 같이 붙어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I feel bad for you 하면 너 정말 안 됐다 이렇게요. 그러나 그들을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달콤한 맛, 초콜릿, 사탕 같은 달콤한 맛을 못 느낀다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because they mostly eat meat, they don't need to taste sweet things. 자,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mostly, 대부분 거의 eat, 먹습니다. 무엇을요? meat, 고기를요. 고기를 대부분 먹는데요. 다른 건안 먹고 고양이들은 고기만 먹는다고 합니다. They don't need to taste sweet things. 그들은 그래서 don't need to. need to 하면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need to 앞에 don't가 붙어서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자, taste 맛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맛? sweet things 달콤한 것들을요. 어차피 고기만 먹으니까 우리 친구들 고기 먹으면서 와 이거 정말 초콜릿처럼 달다 이거 사탕처럼 달콤한데 이러면서 먹지는 않잖아요. 고기는 고기 특유의 그런 맛이 있죠. 뭔가 고소하기도 하고 기름진 그런 맛이 있죠. 그런 고기만 먹으니까 어차피 고양이들은 달콤한 맛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On the other hand 하면요 핸드? 손인가? 여기서 핸드는 손이라고 쓰인 건 아니고요. 다른 어떤 측면, 다른 편, 다른 측면에서 보면, 즉,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dogs, 자, 이제 강아지 얘기가 나와요. 강아지들은 eat both meat and vegetables like humans 라고 합니다. 반면에, 강아지들은 고양이들이랑 다르게 eat, 먹습니다. both meat and vegetables. both A and B 구문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both와 and가 같이 쓰였죠. A와 B 둘 다라는 뜻입니다. A가 meat, 고기고요. vegetable 하면 채소니까요. 강아지들은 이 고기와
채소를 둘 다.

먹습니다라는 뜻이네요. 반면에 고양이들이랑 다르게 강아지는 고기랑 채소를 다 먹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 고양이는 사실 알고 보면 육식동물이래요. 이 고양이들이 편식을 해서, 아니, 나 채소 맛없어.

뭐 먹고, 뭐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는다고 합니다. 아셨죠? So they enjoy sweet flavors. 그래서 여기 나온 they는 앞에 있는 dog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은 enjoy, 즐깁니다. 무엇을요? Sweet, 달콤한 flavor, 맛을요. 아시겠죠? 고양이들은 이런 달콤한 맛을 못 느끼는데 반면에 강아지들은 여러분 강아지한테 혹시 설탕물 줘본 적 있으신가요? 설탕물 주면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낼름낼름 너무너무 귀엽게 잘 먹어요. 왜냐? 그들은 enjoy sweet flavors. 이 달콤한 맛들을 즐길 줄 알거든요. 네, 우리 요즘 선생님이 밖에서 보니까요, 길고양이들한테 어떤 간식을 이렇게 던져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배웠잖아요. 고양이들은 단맛을 느끼지 못한다. 괜히 길고양이한테 가서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잘못 먹으면 고양이들은 이 단맛이 아주 해로울 수도 있대요. 항상 고양이나 강아지나 동물한테는 동물 전용 간식만 주는 걸로 합시다. 좋아요. 우리 이제 지문 재밌게 읽어봤으니까 그 속에 숨은 grammar point 짚어봅시다. 첫 번째는 can jump high예요. Can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엇무엇을 할수 있다라는 조동사죠.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Jump 높이 뛰는 거예요. High 높이 뛸수 있다 이렇게요. Can 동사 원형 꼭 기억해 둡시다. 두 번째는 can't예요. Can의 부정이지요. Can't 이것은 추격형이고 추격시키지 않았을 때는 can 그다음 not이었죠. cannot. 이렇게 can과 not을 붙여 쓴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죠? can't taste anything sweet. 어떤 단맛도 느낄 수 없다. 부정이에요. 무엇무엇을 할수 없다. can은 할수 있다. 이렇게요. 이두 가지, 네,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글의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쓰세요 라고 했네요. 우리 아까 지문 읽으면서 살짝 봤었죠? 그들은 밤에 잘볼수 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요. They see, able to.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잘볼수 있다. They, 그 다음에 비동사 are이 와야겠죠. They are able to see. 이렇게요. 그럼 그들은 잘볼수 있다예요. 써봅시다. They are 비동사, 그 다음에 able to see 보다죠. They are able to see well at night. 그들은 밤에 잘볼수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알맞은 말을 쓰거나 선택하여 다음 표를 완성하세요 라고 했어요. 보니까 이쪽은 cats, 고양이고 이쪽은 dogs, 강아지들입니다. 고양이 내용 먼저 봅시다. mostly eat, 거의 대부분 먹습니다. 무엇을 먹는다고 했죠? 아까 고양이는 육식동물이라 meat, 고기를 주로 먹어요. meat라고 적어줄게요. 고기요. 그 다음에 can't taste sweet things. 달콤한 것들을 맛볼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맛볼 수 없습니다. 고양이들은 어차피 이 단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can't를 쓰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 볼게요. dogs eat both meat and, 그렇죠. 여기 both A and B 구문 나왔습니다. A와 B 둘 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무엇무엇 둘 다니까 both와 and는 항상 이렇게 세트로 같이 나옵니다. 고기와 무엇을 먹는다고 했어요? 고기와 채소 먹는다고 했지요? Vegetable. Vegetable. 채소들 S 붙여줄게요. 고기와 채소들 모두 먹습니다. 그들은요, 강아지는 어때요? can이에요, can't예요. taste sweet things. 달콤한 것들을 느낄 수 있다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강아지들은 설탕물 주면 굉장히 잘 먹어요. 네, 단맛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교재 53쪽, step. 두 번째 지문도 봅시다. 그림을 보니까요, 이두 사람 무엇을 하고 있죠?

맞아요. 아주 따뜻하게 포옹을 나누고 있어요. 표정을 보니까 둘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요. 자, 지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Do you hug your parents or grandparents? 질문하면서 문장 시작합니다. Do you hug? 당신은 허그하면 포옹하다예요. 포옹합니까? 껴안습니까? 누구를요? Your parents or grandparents.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요. 부모님, 조부모님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뜻해요. 조부모님.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을 포옹합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을 이렇게 꼭 안아드린 기억이 있나요? 오늘도 안아드렸어요? 혹은 기억이 없나요? 네, 한번 뒤에도 읽어봅시다. You should. 당신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세요. 여기 뒤에 You should hug your parents or grandparents 가 생략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포옹하래요. 왜 그럴까요? When we hug, our bodies make the love hormone. 자, 해석해 봅시다. When 하면은 그 뒤에 나온 문장을 할 때라고 해석하지요. 그 뒤에 we hug예요. 우리가 안을 때 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Our bodies make the love hormone. 우리의 body, 몸들은요, 만들어낸대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love, 사랑 hormone 하면 호르몬이라는 뜻입니다. 사랑 호르몬을 우리가 포옹할 때 몸이 만들어낸대요. 이 호르몬이 사실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왜 우리가 러브 호르몬이라고 부를까? 그 뒤에 내용 이어집니다. It makes us feel calm and happy. 이렇게요. 그것은 만듭니다. 여기서 it은 앞에 있는 이 러브 호르몬, 옥시토신을 가리키겠죠. 그것을 만들어줘요. 우리를 feel calm. calm 하면 차분한, 침착한 이런 뜻입니다. 아주 차분하게 느끼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행복하게요. 아, 우리가 아주 차분하고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바로 이 옥시토신이라는 러브 호르몬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굉장히 이 기분도 침착하고 뭔가 불안하지 않고 이제 안정된 그런 느낌에다가 행복하죠.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이 호르몬을 러브 호르몬이라고 부르는구나. 실제로 옥시토신이 나오면요. 우리 친구들 이 외로움도 굉장히 적어지고 불안감도 적고 사람이 굉장히 안정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러브 호르몬 우리가 실제로 사랑에 빠져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나온대요? 그렇죠. 허그, 포옹할 때 나온대요. Many adults have health problems. 많은 adults 하면 어른, 성인이란 뜻이죠. 많은 성인들이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health problems를요, health problem, 건강 문제입니다. 요즘요, 실제로 진짜 많은 어른들이 어떤 건강 문제, 뭐 예를 들면 정신적인 건강, 뭐 우울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나 혹은 비만, 혹은 뭐 심혈관 질환 이런 여러 가지의 건강 문제들을 겪고 있어요. But hugging can help. 그러나 희망이 있네요. 그러나 hugging 하면은 이렇게 동사 뒤에 ing가 붙어서 무엇 무엇 하는 것. 이라고 해석합니다. 허그 포옹하다. 포옹하는 것은 can help.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에? 이 많은 건강 문제들에요. Hug regularly and more often. 그러니까 여러분, hug 이렇게 문장을 동사로 시작하면 명령하는 문장이죠. 포옹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Hug, 포옹하세요. 어떻게? Regularly,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리고 more, 더 often, 자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이 포옹을 아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자주 하세요라는 뜻입니다. You will be able to make your family happy and healthy. 당신은요, will be able to 동사 원형 구문 나왔네요. Be able to, 무엇 무엇을 할수 있다. 인데 그 앞에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을 써서 무엇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make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Your family 당신의 가족을요. happy하고 행복하고 healthy 건강하게요. 아, 이렇게 포옹만 하면은 건강에도 좋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네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을 이제 포옹하는 것이 아, 이젠 좀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만큼은 좀 용기를 내서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포옹 한번 꼭 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아주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정말 기특해 하실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제 이 지문 속에 숨은 grammar point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hugging can help. 포옹하는 것이. 선생님,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can help. can 뒤에 동사 원형.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요. 두 번째는 you will be able to make. will be able to도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be able to는 과거형으로도 쓸수 있지만 이렇게 will을 붙이면 미래로도 쓸수 있다.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문제 풀어 볼게요. 첫 번째.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 주제 한번 골라 봅시다. 첫 번째. 가족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 얘기가 나왔나요? 소통하세요. 의사소통 많이 하세요. 이야기 나누세요는 없었습니다. 1번은 아니고요. 2번. 포옹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 맞나요? 그렇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아주 건강하게 해준다고 포옹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했습니다. 3번. 포옹의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포옹을 뭐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3번은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1번, 2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그렇지 않으면 F를 쓰세요. 1번. 사랑 호르몬은 많은 질병의 원인이다? 사랑 호르몬, 옥시토신, 많은 질병의 원인이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많은 질병한테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거짓입니다. F. 두 번째. 포옹은 차분함과 행복함을 느끼게 해준다. Feel calm and happy. 그렇죠? T. 사실입니다. 좋아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강아지 고양이 내용 나왔던 거 기억나죠?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고양이들은 단맛을 느끼지 못한다. 이 내용이요. 그리고 두 번째 포옹의 효과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재밌게 게임 즐겨보도록 해요. Now it's time to wrap up today's class. 네, 오늘의 수업 마무리로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는요. Can you guess who I am?입니다. 당신은 guess, 추측할 수 있나요? Who I am? 내가 누군지요? 한번 추측해보세요, 여러분. 문제마다 세 가지 질문, 아니, 세 가지의 문장이 나와요. 그 문장을 보고 어떤 동물일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1번. I can fly and sing. 나는 fly, 날 수도 있고, sing, 노래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I can talk. 저는요,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동물이에요, 우리 친구들. 무엇일까요? 3번. I can repeat words that you say. 나는요, repeat, 반복할 수 있어요. 말들을요, that you say. 당신이 말하는 것들을 반복할 수 있어요. Can you guess who I am? 자, 우리 친구들, 누군지 추측을 할수 있겠나요? 정답은요, 바로 맞습니다. I am a parrot. 저는 앵무새예요. 네, 이렇게 하는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도 바로 갈게요. 첫 번째. I can move slowly. 저는요,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 Slowly. 아주 느리게 움직일 수가 있대요. 어떤 동물일까요? 두 번째. I can hide inside my shell when I'm scared. 저는요, can hide, 숨을 수도 있습니다. inside, 안에요. 저의 이 shell, 이 shell 하면은 어떤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에 있는 작은 집 같은 거입니다. 네, 그 안에 숨을 수 있어요. 언제? I'm scared. 왜? 제가 무서움을 느꼈을 때요. 무서움 느끼면 안으로 쏙 들어가 숨는데요. 3번. I can live for a long time. 저는 살수 있어요. for a long time. 오래오래요.
자, 무엇일까요? Can you guess who I am? 정답은요?

0: I am a turtle. 저는 거북이였습니다. 무서우면 쏙 들어가 숨고야 오래오래 살 수도 있어요. 마지막 문제, 3번. 첫 번째. I can roar loudly. 저는요, 아주 크게 짖을 수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I can hunt in the wild. 저는요, 야생에서 hunt, 사냥도 할수 있어요. 큰 소리를 내면서 사냥도 하고요. 마지막은 결정적인 힌트. I can be called the king of a jungle. 저는 정글의 왕이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Can you guess who I am? 제가 누군지 추측할 수 있겠나요?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그렇습니다. 다 맞췄죠? I am a lion. 저는 사자입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재밌게 했나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아주 더 재미있는 퀴즈 준비할게요. 좋습니다. 오늘의 수업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드리는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입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반려동물이 할수 있는 것을 조동사 can을 사용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아시겠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고요. 우리 동물에 대한 내용, 포옹에 대한 내용 모두 살펴봤으니까 여러분 오늘 미션도 열심히 하고 복습도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See you next time. Bye.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목요일입니다. 네.
0: 자, 오늘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휴가 일정 충돌이란 제목으로 Part 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뭔가 크게 싸움 날 것 같은 느낌인데요.
0: 생각을 해보세요.
1: 예.
0: 슬기 씨가
1: 예.
0: 뭐 예를 들어서 8월 1일 뭐 이렇게 날짜를 잡았어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알아들었겠다라고 했는데
1: 그쵸?
0: 진행을 막 시켰는데 뭐 예약도 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1: 거의 다 이제 끝내놓죠. 왜냐하면 파워 제인 성향 친구들은
0: 미리
1: 다 해놔야지 마음이 편하대요.
0: 그렇죠.
1: 예.
0: 그런데 상대방이 그날 아니라 이날 아니었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1: 같이 가기로 한 일행이
0: 그렇죠. 그러면 정말 엄청난 그런 뭐라 그럴까 conflict, 싸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1: 정말
0: 그것의 part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깜깜하네요 갑자기.
0: 그렇죠. 예. Alright,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첫 right,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7월 여행 예약하는 거 다 맞췄어? 오케이. 이제 뭔가 털어낼 수 있겠다. 이런
1: 자신
0: 느낌이요.
1: 자신 있지. 그치.
0: 그렇죠.
1: 얼마나 혼자 고생한 거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겠어요.
0: 그렇죠. 네. 예약 다 맞췄다. 자, 미션 2는요.
1: 네.
0: 아, 이런.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1: 아이고.
0: 아이고. 뭔가 상대방이 어? 그때라고? 다른 때 아니야?

0: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1: 아, 이게 날짜를 잡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 이걸로 못 박자 땅땅땅 해야지.
0: 그렇죠.
1: 두 가지의 의견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다 보면 흐지부지 끝나서 이건지 막 애매모호할 때 있거든요.
0: 그리고 중간에 한번 컨펌 해줘야 돼요.
1: 그래요.
0: 그렇죠.
1: 이거 네. 맞지? 하면서. 네.
0: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아하. 자, 영어로 이 문장들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0: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아, 7월 여행 예약하는 거 다 마쳤어.
2: Sorry? What did you say?
1: Who are you?
2: Happy?
1: Oh, yeah, happy.
2: You're happy?
1: Yeah.
2: Why? Why?
1: English?
2: Only English.
1: Yeah. July holidays, I plan over.
2: You plan? You finished?
1: Yes.
2: July
1: trip.
2: Wait. Yeah.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August?
2: August. Not July.
1: July. 이런. 확실히 다르게 얘기한 거네, 각자. 각자 확실히 다르게 얘기한 거야.
2: What?
1: 어?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We understand different.
2: Oh.
1: Yeah.
2: We misunderstood.
1: 응.
2: Oh no.
1: August?
2: August. July.
1: No.
2: Okay, let's fix this before
1: 얘기했잖아, 7월이라고.
2: Okay, whatever.
1: 응.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뭐라? 에?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The
2: price will go up. Let's fix it now.
1: French fry?
2: French fries?
1: Yes.
2: What?
1: Price. French fries.
2: No, price. Money, price.
1: A price.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Do it now.
1: Okay.
2: August.
0: 아이고. 응? 결국 두 분 따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1: 그랬대요?
0: 각자 갔다고 가기로 했다고.
1: 사실 서로 각자 도생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응. 그냥 솔로 트립으로 그냥.
1: 네, 그렇게 가요.
0: 아, 알겠습니다. 아니요. 큰일 뻔했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1: 너무 올 뻔했는데.
0: 큰일 뻔했어요.
1: 아쉽다.
0: 제가 영어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4: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3: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4: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지금 기분이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1: 신나죠.
0: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호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거 알아보려고 막 이런 스트레스 은근히 발생하는데
1: 최저가가 왜냐면 내일도 다르고 모레도 다르기 때문에
0: That's right.
1: 계속 그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0: 그럼요. 그런데 마친 거예요.
1: 어머.
0: 7월 여행 예약하는 거 다 마쳤어.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0: 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I'm done booking. 난 부킹을 다 끝냈어. 난 부킹을 다 끝냈어. 여기까지 할까요?
0: 오케이.
1: 네. I'm done booking everything까지 할까요? 아, everything까지.
0: 오케이.
1: 요거 아니고요.
0: Okay.
1: Everything. 뭐를 위한? For our trip. 우리의 여행을 위한 언제?
0: 아, in. 그것도 거기서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여기서 잘라볼까요?
0: That's right.
1: In.
0: 7월.
1: Yeah,
0: be careful. 잠깐만요. Hold on.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 이건 7일이에요.
0: 그렇죠.
1: 아.
0: 안 되죠.
1: 7, 숫자로 하면 잘 못 알아보겠죠.
0: 자, 오케이.
1: 예.
0: 지금 7월을 써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숫자 7을 썼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1: 네.
0: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7.
1: 7.
0: 네, 본인이 생각해도 아니죠. 네.
1: 아,
0: July가 되겠죠.
1: May랑 June 어딘가에서 헷갈렸거든요.
0: 아유, 예. 안 됩니다. July, 바로 July, 7월을 July. 의미하고요.
1: Yes.
0: 사실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도 점검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1월부터 12월까지도 영어로 모른다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1: 그쵸.
0: 막상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So, July, 7월이죠.
1: 음흠.
0: 자, 여기서 보세요. I'm done booking everything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Book 하는 거가 뭐 하는 거죠? Book.
1: 예약하는 거.
0: 예약하답니다.
1: 네.
0: So, 모든 걸 예약하는 거를 I'm done이에요.
1: 끝냈어요?
0: Done 한 게 바로 그거죠.
1: 네.
0: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하는 거를 다 마친 상태를 얘기를 할 때 그냥 finished
1: 네.
0: I did 뭐 이렇게 해서 과거 동사를 쓰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0: 적으로 상대방한테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현재 상태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done 이라는 형용사를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So I'm done, she's done, are you done? So done은 이미 다 마친 상태인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걸? 바로 뒤에 ing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So 여기서는 I'm done. 내가 다 마친 상태고 뭐 하는 걸요?
1: Booking everything.
0: 그렇죠. That's right. So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네.
0: 나 화장실 다 썼어. 너 써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난 다 마친 상태다. 일단
1: I'm done.
0: I'm done. 자, 사용하는 거 그 화장실.
1: Using bathroom.
0: Using
1: the bathroom.
0: Because 왜냐면 우리 서로 아니까 무슨 bathroom 말하는지 알죠?
1: 네,
0: 그래서
1: 네,
0: the입니다. Right? So I'm done using the bathroom. You can use it. You can go.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질문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불평하는 거, 불만을 이렇게 뿜는 거.
1: Complain.
0: 그러니까요. Complain.
1: Yeah.
0: Complain이 동사로 불평하다는 뜻인데요.
1: 네.
0: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둘이 막 뭔가 섭섭하고 그런 거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네. 정말 얄밉게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 어떻게 해요?
0: 불평하는 거 다 맞췄어?
1: 오!
0: 지금 굉장히 뭔가 혐오하는 페이스였는데.
1: 한 방 맞은 것 같은데요?
0: 그쵸? 어떻게 너 불평하는 거 다 마친 상태니?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You are done이 아니라?
1: Are you done complaining?
0: 그렇죠.
1: Oh. Hey,
0: are you done complaining?
1: Okay,
0: it's my turn now.
1: 우와.
0: 이러면서 이제 You know,
1: 야.
0: 싸울 때는 뭐 젠틀함 없어지죠.
1: 그리고 본인이 말하기 전에 뭔가 약간 의식처럼.
0: That's right.
1: Are you done complaining?
0: 와. Okay, 나 이제 준비됐다. 자, 한번 가볼게요. I am done using the bathroom.
1: I'm done using the bathroom.
0: Are you done complaining?
1: Are you done complaining?
0: There you go. 자, 그러면 부정문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이거는 레스토랑 같은 데서 꼭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천천히 먹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0: 근데 그걸 보고 고의로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다 드셨나요? 뭐 플레이트를 치워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저 먹는 거 다 안 맞췄어요.
1: 오.
0: 뭐라고 할까요?
1: I'm not done eating.
0: 그렇죠. I'm done이 아니라 I'm not done eating. I'm not done eating. 이렇게 하면 먹는 거 아직. 네, 안 맞췄다. 물론 이제 이링을 안 넣어도 이 문맥상으로는 충분히 통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done 대신에 쓸 수 있는 형용사가 또 하나 있죠. 끝났다라고 할 때.
1: finish it.
0: 그렇죠.
1: 네, finish it.
0: 그런데 모양이
1: it.
0: 그렇죠. 드디어.
1: 유후.
0: 그렇죠. 예전에는 슬기 씨가 그냥 finish에서 끝냈거든요. 그거는 끝내다라는 동사죠.
1: 그렇죠.
0: 그래서 다 끝난이라는 거 할 때는 형용사로 finished or done.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1: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0: There you go. 자, 일부러 사실은 제가 말이 될 수가 있게 in July를 굳이 거기에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잠깐 우리 8월로 동의한 줄 알았는데
1: 아이고야
0: 8월 얘기해가지고 서로 이거 동의한 거 아니었어?
1: 어쩜 좋죠? Wait. I thought we agreed on 8월. 자, 나는 생각했어. 이렇게 끊어볼까요? We가 동의한 걸로 8월에.
0: 8월로. 8월에 했으면 뭐 in 이런 게 나왔겠죠. 월 앞이니까.
1: 근데 그
0: 8월에 그때 했다 이게 아니라 8월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1: 동의를 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8월을 또 영어로 쓰면 되는데
0: That's right.
1: 제 birthday가 8월입니다. 이건 알고 있죠. 예.
0: 숫자 8 쓰는 거 아니죠?
1: 아예 왜 그러세요? 칸이 이렇게 긴데.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August.
0: Okay.
1: 그래도 남으니까 하트 갈게요.
0: 하트가. 하트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쓰신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1: 네.
0: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August.
0: Perfect. There you go. 8월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 지금 보면 동의하다라는 게 하나 나와 있어요.
1: 네.
0: What is it?
1: Agreed.
0: Agree. 이거는 과거형으로 쓴 거기 때문에
1: 네.
0: agreed고요. 기본형은 agree가 되겠죠. 얘는 동의하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1: 네.
0: agree를 문법책이나 뭐 이런 데서 암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1: 예.
0: agree with, agree with.
1: 전데요?
0: 맞아요. 오케이. 틀린 거 아니라 그거는요, agree with someone.
1: 뭐뭐에 동의하다.
0: 누군가와 동의하는 거.

0: 누군가 와 동의를 하는 거. 아. 근데 꼭 agree 뒤에 with가 오라는 법이 없어요.
1: 그래요?
0: 오케이. 자, 오늘은 agree with someone, 누군가와 동의하다가 아니고요. 뭔가로 동의하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기로 했다.
1: 할 때는 on이에요?
0: on을 씁니다. 아. So agree on something 하면 이게 둘의 결론인 거예요.
1: 네.
0: 오케이. 8월? 8월. 오케이. 우리 그때 하자. 그러면 8월로 동의를 하는 거죠. 그것을 쓸 때는 on을 써주셔야 돼요.
1: 그렇군요.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5월로 동의를 했어. 그러니까 서로 뭐 예를 들어 결혼 날짜 같은 거를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들은 동의를 했다. 5월로.
1: They agreed on May.
0: 그렇죠. They agreed on May. Right? 여기서는 월 앞엔 in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거는 5월에 한 거다. 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럼 벽지 색 같은 걸로 고민을 하거나 가구 색 같은 거 고민하잖아요.
1: 고민 너무 많이 되죠.
0: Right. 자, 이랬을 때 아, 우리 노란색으로 동의를 했어.
1: 아, we agreed on yellow.
0: 그렇죠. We agreed on yellow.
1: Yellow.
0: Alright, so 여기서 May, Yellow가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They agreed on May.
1: They agreed on May.
0: We agreed on Yellow.
1: We agreed on Yellow.
0: Yes. 자, 그리고 아까 뭐 살짝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필기 안에 해놓으세요. 누군가 와 동의하다라고 할 때는
1: agree.
0: On이 아니라
1: with.
0: That's right. Agree
1: yes.
0: with someone. 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3: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0: Okay, 자,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아, 이런.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아, 어떡해.
1: 그쵸, 그쵸. Oh, no.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0: 네.
1: 아. 우리는 아니었네. 같은 페이지에 있었던 게 아니래요.
0: 오늘은 특이한 표현 가져왔습니다.
1: 오, 재밌다.
0: Yes.
1: 오,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이런 급박한 순간에. 예. 그러면 여기에, oh no. 아, 이런. 그럼 각자, 아, 확실히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확실히. 그러면은 확실히. absolutely. absolutely.
0: absolutely.
1: We are not on the same page.
0: Okay. Yeah. 자, 뭐 absolutely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요.
1: 네.
0: 여기선 살짝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냐면 바로 clearly. 자, 이 clearly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100%네 이런 뜻입니다. So clearly라는 단어는 확실히, 명확히라는 뜻이에요. 이제 뭐 한국어로 뭐 명확히 이러면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1: 네.
0: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100%.
1: 아.
0: 네, 그래서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아, 참고로 clearly 대신에 요런 단어도
1: 아.
0: 들어보셨나요?
1: 네.
0: 원어민들이 툭하면 쓰는 말이에요.
1: Obviously
0: 이러면서 right 이것도 명확히 뻔하게 좀 비슷합니다. Right, 그래서 그것은 의심할 게 없다.
1: 네.
0: 자, 오늘 제가 새로 가져온 거 굉장히 특이하죠, 그렇죠? 서로 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direction이 딴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서로 참고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도착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출발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처음에는 몰랐던 거죠.
1: 거기가 몇 시가 아니지. 그때는 6시에 떨어져야지. 뭐 이러면서.
0: 그랬을 때 이제 영어에서는 우리 같은 페이지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1: 오.
0: 그거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야?
1: 예.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아.
0: 오케이. 그래서 on the same page에 있다는 말은 서로 같은 생각을 하거나 같게 이해를 하거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나
1: 네.
0: 그걸 얘기를 하는데 보통의 얘는 부정문에서 많이 써요.
1: 오.
0: 그래서 아, 야, 우리 엉뚱한 얘기 서로 하고 있잖아. 다른 거 이해하고 있네. 이렇게 not이 들어갑니다, 보통.

0: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Be on the same page. 이게 형용사라고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1: Are we on the same page?
0: 그렇죠. Wow. That's it. Are we on the same page? 이렇게. 자, 이번에 부정문으로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그들은.
1: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0: 그렇죠.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같은 페이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얘네들.
1: 그러네.
0: 이렇게 쓸 수 있고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 Yes.
0: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re we on the same page?
1: Are we on the same page?
0: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1: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0: 네. 자, 여기서는 뭔가 쎄함을 느끼면서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읽어볼게요.
1: Oh no, clearly we are not on the same page.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아, 안 되겠다. 여기서 싸우면
1: 그쵸?
0: 의미가 없잖아요.
1: 그쵸?
0: 요금이 이게 항상 바로바로 오르지 않나요? Right? So 요금 오르기 전에 바로 잡자.
1: 네. 아 근데 보통 이런 상황에는 네. 좀 원망하기 마련인데 또 바로 이렇게 정정해주는 친구 좋은데요?
0: 현실적입니다.
1: 네. 네. Let's fix. 우리 고치자.
0: 뭐를요?
1: This. 이걸 고치자.
0: 네.
1: 그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0: Okay.
1: Before go up. 요금이 오르기 전에. 그럼 요금이니까 price 할게요. Price.
0: Okay.
1: 가격이 go up 하기 전에.
0: 아, yeah. 맞아요. 하루하루가 다를 수 있다.
1: 그렇죠.
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o let's fix this before price go up. Hold on. 뭐죠? prices.
1: 또 S가 붙었네요.
0: 왜냐면 이게 만약에 그 price라고 하는 건 엄청 다양하잖아요.
1: 네.
0: 뭐 호텔 price도 있을 거고요. 그죠? 비행기 뭐 flight 같은 것도 그렇고 뭐 activities.
1: 여러 개네요.
0: Right. Rental cars. 너무 많기 때문에 prices가 go up 하기 전에.
1: 네.
0: Okay. 자, price는 and again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최종 가격을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차이 아세요? Price and cost.
1: 코스트는 비용. 비용이 이제 얼마가 나왔다라고.
0: 든다는 거죠.
1: 예, 예 드는 거고 얘는 그냥 가격을.
0: 맞습니다. 예. 비용을, 이거는 최종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코스트는 얼마가 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비용이죠, 비용. 여기 동사 뭐 썼어요?
1: 동사...
0: Prices가 뭐라고요?
1: Fix.
0: prices가?
1: Go요.
0: Go. 어디로요?
1: Up으로.
0: Up이요.
1: 예.
0: 딱 봐도 뭐예요? Go up이.
1: 오르는 거예요.
0: 맞아요.
1: 네.
0: 별거 없습니다. 위로 가니까 이게 오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전이나 이런 데 찾으면 rise 이런 거 들어봤어요?
1: Rise 알죠.
0: Rise가 오르다입니다. 걔도 네. 가능해요.
1: 네.
0: 그래서 news나 이런 데서는 걔를 더 많이 보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격식이거든요. 근데 go up은 회화체에서도 쓰고 약간 formal하게도 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강력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그러면 슬기 씨,
1: 네.
0: go up의 과거형 뭐겠어요?
1: Went up.
0: Went up.
1: Yep.
0: 이것도 같이 알아야겠죠?
1: Mm-hmm.
0: 자, 한번 가봅니다. 그 가격은, 이건 단수로 쓰셔도 돼요.
1: 네.
0: 그 가격은 빠르게 올랐어.
1: 아.
0: 그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
1: The price goes up.
0: 올랐다.
1: The price went up quickly.
0: Quickly or fast.
1: Fast.
0: Right? 자, how about this? 온도가 뭘까요? 온도.
1: temperature.
0: 오케이 okay, 그냥 temperature.
1: temperature.
0: temper하고 ture 따로 있는 듯하게 한번 해보세요.
1: temperature.
0: ture. 다시 한번.
1: temperature.
0: temperature. 지금 보세요. 많은 분들이 temperature 하려고 하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하지 마세요.
1: RA가 중간에 있잖아요.
0: A가 중간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1: temperature.
0: 그냥 temperature. 이거 빠르게.
1: temperature.
0: 한 번 더.
1: temperature.
0: 아직도 raw를 넣고
1: 그쵸.
0: 있습니다.
1: So, temperature.
0: temperature.
1: Temperature.
0: Okay, so anyway, 그 온도가 올랐어.
1: The temperature went up.
0: Went up.
1: Mm-hmm.
0: Okay. So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름 같은 때는 온도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1: 아우 쭉쭉 오르죠.
0: Yes, yes. 읽어보겠습니다. The price went up fast.
1: The price went up fast.
0: The temperature went up.
1: The temperature went up.
0: 여기서 여러분 챌린지 하나 드릴게요.
1: 네.
0: 뭐 대단한 챌린지 아니에요.
1: 예.
0: 그 가격은 방금, 오케이,
1: 네.
0: 방금 내려갔어.
1: 오.
0: 오른 게 아니에요. 내려갔어, 방금. Just.
1: 아, yes. The price
0: just
1: went down.
0: 그렇죠. When go up의 반대, go down. But then 과거형이니까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0: out.
1: Makes sense, right? Mm-hmm. Okay, 자, 마무리 하나만 줄게요. Let's fix this. 이랬어요.
0: 네.
1: Fix 하는 게 뭔데요?
0: Fix, 고치다.
1: 고치는 거, 네. 바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0: Yes.
1: 그게. 그런데 나중에 우리 repair도 나오게 될 거거든요.
0: 네.
1: 이 차이 혹시 아시나요?
0: Repair는 수리하는 거고 수리하는 거니까 약간 진짜 막 눈에 보이는 거. 근데 fix는 뭔가 내 심장이 아플 때
1: 뭐예요?
0: 심장도
1: 갑자기.
0: 고치고 병도 고치고
1: 얘는 다 되는 겁니다.
0: 아. 네,
1: fix가 더 포괄적이고요. 아. repair는 정말 말 그대로 수리하다기 때문에 보통은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기계적인 거를 고치거나
0: 그렇죠.
1: 이런 뜻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거, right? 뭐 시계 같은 거 repair
0: 네.
1: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뭐 자세, 뭐 태도 이런
0: yeah.
1: 거는 repair 한다고 하지 않죠.
0: 아, 그렇죠.
1: 그냥 fix를 쓰는 거예요.
0: 아.
1: So fix가 더 아, 헷갈린다. fix 쓰는 게 나아요.
0: 오.
1: Okay? So let's repair this. 그러면 그걸 수리합시다.
0: 아.
1: 한국어로도 이상하죠.
0: 예, 예.
1: 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7월 여행 예약하는 거 다 마쳤어?
0: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1: Ooh, nice and smooth.
0: Yeah.
1: 아, 이런.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0: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1: Ooh,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2: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3: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자, agree on something. with가 아닙니다.
0: 네.
1: 뭔가로 동의하다.
0: 자,
1: 첫 번째입니다. 걔네는, 그들은 5월로 동의했어.
0: They agreed on May.
1: 그렇죠. on을 써서. 자, 다음. 우린 노란색으로 동의했어.
0: We agreed on yellow.
1: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8월로 동의한 줄 알았는데. 자, 나는 생각했어.
0: 아,
1: 이렇게 해야겠죠.
0: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그렇죠.
0: Mm-hmm.
1: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They agreed on May. We agreed on yellow.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Alright, 자, 다음 볼게요.
0: 네.
1: Go up. 단순하게 뭔가 오르다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0: 오케이,
1: 첫 번째 가겠습니다. 그 가격은 빠르게 올랐어.
0: The price went up quickly.
1: 아, quickly fast. or fast?
0: Fast.
1: 괜찮습니다. 오케이, 과거형이니까 went up이죠, 그렇죠? 자, 온도가 올랐어. 그 온도가 올랐어. 과거형으로?
0: The temperature went up.
1: That's it, the temperature. Went up.
0: Yes.
1: 세 번째입니다. 요금 오르기 전에 바로 잡자. 그걸 고치자. Right?
0: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Oh.
0: Yeah.
1: 맞습니다.
0: Wow.
1: Prices go up 하기 전에. 자, 읽어볼까요?
2: The price went up fast.

0: the temperature went up.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Alright,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하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2: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네,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Wow,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4: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3: Huh?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4: Oh.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3: Yeah, yeah, yeah, yeah. Okay, yeah. Okay, okay.
4: No,
3: okay.
4: August, not July.
3: Wow.
0: Good job, you guys.
3: 대단하세요.
0: 그러니까 우리 또 저희의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레벨이 다릅니다.
3: 진짜.
0: 파이팅이 넘쳐.
3: 제가 뭔가 분발해야 될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요.
0: 더 열심히 하세요.
3: 네.
0: 오케이.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3: 나한테 그냥 나중에 전화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Just call me later.
0: Got it. Later만 붙이면 되죠.
3: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3: Mm-hmm.
0: Be done, 그 다음에 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3: 네.
0: 나 먹는 거 마쳤어. 저 다 먹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3: 네.
0: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3: 좋습니다. 여러 번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틀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3: 그럼요?
0: 도전해 주세요.
3: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영문법 독해힘 레벨 4 12강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뭐 하는 날이죠? 맞아요,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날이에요. 우리 what, which, whose 명사 의문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두 개의 지문을 읽어봤죠? 리뷰 퀴즈로 지난 시간에 배운 문장, 아주 중요했던 문장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mi told him blank them as dishes. 해미는 말했다, 그것들을 그릇으로, 접시로 사용하라고 했다. 자, 우리 told 보니까 떠오르는 구문이 있죠, 여러분? 뭐예요? tell to 동사 원형이에요. tell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오면 누구에게 to 동사 원형의 동사의 내용대로 뭐 하라고 말하다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표현이 뭘까요? 여기 him, 그에게 뭐 하라고 말했는지 사용하라고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to 부정사로 to 하고 use 쓰면 완성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Hemi told him to use them as dishes. 잘했어요. 자, 우리 이 내용도 잘 기억하고 또 오늘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독해에서 배웠던 문장들을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해봐야겠죠? Today's learning point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복습하는 날이에요. 먼저 step out에서 문법을 복습할 거예요. What, which, whose 명사 의문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word 게임이 진행됩니다. Cave, dish, device. 이 단어들 기억하나요, 여러분? 자, 우리 word 게임으로 재미있게 복습해봐요. 다음으로는 workbook을 준비해주세요. 단어와 문법 연습 한 번 더 진행해요. 우리 다지기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럼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지 가이드 빠뜨릴 수 없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what, which, whose 명사 의문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what, which, whose 명사 의문문은 하나의 의문사로 취급을 한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세트로, 덩어리로 다녔어요. 먼저, what과 명사가 쓰였을 때는 what이 어떻게 해석됐었죠, 여러분?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도록 무슨, 어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를 들면, what color? 무슨 색? What time 하면 몇 시? 네, 이렇게 명사 함께 쓰이는 경우를 봤고요. 다음으로는 kind of, type of와 같이 종류란 뜻을 가지는 이두 단어와 함께 쓰이면 어떤 종류의, 무슨 종류의와 같은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What kind of music? 어떤 종류의 음악? What type of clothes? 어떤 종류의 옷? 이렇게 종류의 측면에서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을 때 kind of, type of라는 표현을 같이 써요. 다음으로 which 볼게요. 자, which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오면 어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뒤에 A or B와 같이 대상을 정해준다. 그래서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을 할때 which 명사 의문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네, 뒤에는 종종 비교급과 함께 사용된다라는 것도 짚어봤어요. 마지막으로 whose 명사에 대해서 배웠었죠? whose는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누구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소유를 물을 때 그때 사용을 하죠. whose book 하면 누구의 책, whose phone 하면 누구의 전화기. 이와 같이 물건의 주인을 물을 때 종종 사용되는 의문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지 가이드로 잘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스텝 아웃에서 문법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47쪽을 봐주세요. 우리 스텝 아웃으로 문법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A,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 괄호 안에 의문사들이 주어져 있죠? 알맞은 표현을 우리말 뜻에 비교하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해요. 1번, What or who food did they order? 그들은 무슨 음식을 주문했나요? 라는 뜻에 맞춰서 알맞은 의문사를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food, 명사죠? 무슨 음식을과 같이 무슨이라는 의문사가 food를 꾸며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의문사를 써야 돼요? 네, who가 아니라 what입니다. who는 누구란 뜻의 의문사예요. 따라서 알맞은 의문사는 what을 써야겠죠. What food did they order? 네, 잘했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What or what type of clothes do they sell? 그들은 어떤 종류의 옷을 sell, 파나요? 자, 이 뜻에 맞게 고르면, 자, 뭘 골라야 되죠? 맞아요. What type of가 정답이 됩니다. type은 종류란 뜻의 명사예요. type 대신에 또뭘쓸수 있죠, 여러분? 맞아요. kind 쓸수 있죠? kind는 친절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종류란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what type of clothes 하면 어떤 종류의 옷? 이라는 표현이 돼요.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What type of clothes do they sell? 잘했습니다. 자, 이제 3번 가볼게요. Whose or which season does she like more? Summer or winter? 그녀는 어느 계절을 더 좋아하나요? 여름 아니면 겨울? 네, 이렇게 선택을 요구하는 질문이죠. 그럴 때는 whose가 아니라 뭘 써야 돼요, 여러분? 네, which를 써야 되죠. Whose는 누구의라는 뜻으로 물건의 소유를 물을 때 종종 사용되는 의문사입니다. 따라서 which를 쓰고요. 그리고 which가 쓰일 때 문장의 구조가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었죠. 뭐였죠? more가 같이 이렇게 비교급이 나오고 또 뒤에 대상을 정해주니까 A or B와 같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네, 대상이 나온다는 거, 보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which를 넣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 season does she like more? Summer or winter? Very good. Now, let's move on to number four. 4번 가볼게요. What kind of or whose phone is ringing now? 누구의 전화기가 울리고 있나요, 지금? 네, 누구의 전화기. 전화기의 소유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what kind of는 어떤 종류의란 뜻이니까 뭘 써야 돼요? What kind of 아니고 whose 써야겠죠? 자, 그러면 정답을 넣어.

바꿔서 같이 읽어봐요. Whose phone is ringing now? 잘했어요. 자, 이제 5분 가보겠습니다. How many or what kinds of musical instruments could they invent? 네, 문장이 제법 긴데요. 그들은 어떤 종류의 악기를 발명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의문사로 표현되어야 될 부분 어디죠? 어떤 종류의 악기를 입니다. 자, 그럼 종류란 뜻을 갖고 있는 kind가 들어가야 되고요. 때로는 kind가 아니라 이렇게 s가 붙어서 복수로 쓰일 때도 있다. 라는 거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What kinds of가 됩니다. How many는 뭐였나요, 여러분? 지난 유닛에서 배웠죠? 얼마나 많은 개수를 물을 때 사용하는 의문사였다. 여기서는 쓸수 없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What kinds of musical instruments could they invent?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파트 B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문제, 이 유형의 문제 많이 풀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말 뜻과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맞아야 됩니다. 이두 가지 기준에 의거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What kind of idea was it? 어떤 종류의, kind of는 어떤 종류의 란 뜻이니까. 어떤 종류의 아이디어였나요, 그것은? 자, 문법적으로 보면 틀린 건 없는데요. 우리말 뜻과 맞지 않죠. 질문은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입니다. What kind of를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되죠? 네, whose를 써야 돼요. 그래서 What kind of X 하고 whose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whose를 쓰고요. 그리고 첫 글자로 시작하니까 그첫 단어니까요. W를 이렇게 대문자로 써야 되죠. 자, 그러면 whose를 넣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Whose idea was it? 그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잘했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Whose kind of music did they play? Whose 누구의 종류의 음악? 네, 벌써 이상해졌죠? 그쵸? 자,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음악이라는 의문사가 만들어져야 돼요. 뭐가 틀렸어요, 이번엔? 네, whose가 틀렸죠. whose가 아니라 뭘로 써야 할까요? what으로 써야 돼요. What kind of music did they play? 그들은 어떤 종류의 음악을 연주했나요? 이때 play는 놀다가 아니라 연주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 다음 3번 가볼게요. Which book is this? 어느 책인가요, 이것은? 네, 이렇게 물으면 크게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은데 우리말과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뭐죠? 누구의 책인가요? 하고 책의 소유를 묻는 문장이어야 돼요. 그럼 which가 아니라 뭘로 써야 되죠, 여러분? 네, 바로 누구의란 뜻을 가지는 whose를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볼게요. Whose book is it? Is this? 이것은 누구의 책인가요? 잘했어요.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Whose snack do you like better? Waffles or ice cream? 누구의 스낵을 당신은 더 좋아하나요? 와플 아니면 아이스크림? 네, 이것도 문법적으로는 뭐 크게 틀린 건 없는데 의미상으로 너무 이상하죠? 이 질문은 어느 간식을 더 좋아하나요? 그쵸? 선택을 하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whose가 아니라 어느라는 뜻을 가지는 뭐 which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which를 써서 완성하면 Which snack do you like better? Waffles or ice cream?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문장 설명할 때 Which do you like better? A or B? 이 구문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익혀두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하나요? 여러 번 읽어보고 꼭내 표현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문법 내용 복습했고요. 이제는 재미있는 워드 게임에 도전할 시간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Are you guys ready for word game? 자, 여러분 모두 준비됐나요? 교재 48쪽이고요. 자, 알록달록 예쁜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파트 A부터 같이 해결해 봐요. 그림을 보고 알파벳 지도에 숨어 있는 단어를 찾아 도착지까지의 길을 표시하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림에 어떤 단어들을 써야 될지 함께 생각하면서 길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림은 동굴이네요, 동굴. 그쵸? 날개뼈가 발견되었던 장소였어요. 여러분, 동굴이 나왔던 집은 기억하나요? 동굴이 뭐였죠?
바로

cave입니다. 자, 그러면 cave 찾아보죠. C-A-V-E, cave 됐고요. 자, 동물 찾았어요. 다음으로 접시 그릇이에요. 처음에 아이스크림이 접시에 이렇게 제공됐었죠? 접시를 뜻하는 단어 뭔가요, 여러분? dish, dish입니다. 자, 바로 이 옆에 있네요. D-I-S-H, 여기 있어요. dish.

ICE. 네, 이렇게 연결해야 될까요? 네, device. 잘 찾아왔고요. 다음으로는 날개입니다. 날개. 날개를 뜻하는 단어, wing. wing 가보겠습니다. W-I-N-G. 자, 날개도 찾았고요. 다음으로는 선택하다입니다. It's hard to choose. 선택하다 뭐였죠, 여러분? choose예요. 자, choose는 ch로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면 되겠죠? c-h-o-o 하고 네, 이렇게 가고 se까지 하면 네, 이렇게 해서 도착했습니다. 잘했어요. 다음으로는 part b입니다. 우리말 뜻에 맞게 퍼즐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같이 써볼까요? 네, across 하면 가로고요. down 하면 세로죠. 가로에는 세 개의 단어, 또 세로에도 세 개의 단어가 주어져 있네요. 자, 먼저 가로 1번, 세기, 세기를 뜻하는 단어를 채워봅시다. 자, 뭐였죠, 여러분? century, 맞아요. 우리 century 써볼까요? c-e-n-t-u-r-y, century. 잘했어요. 다음, 바로 이어서 하기 위해서 세로 1번으로 가봅시다. 연결하다입니다. 블루투스가 여러 기기들을 connect, 연결하죠. 네, 그래서 connect를 쓰면 돼요. 자, C로 시작해요. C-O-N-N-E-C-T. connect. 잘했어요. 자, 이제 뭘 해볼까요? 네, 우리 가로 2번 볼까요? 통합시키다 라는 뜻의 단어를 찾아야 되겠어요. 자, 통합하다 언제 나왔었죠? 네, 블루투스 왕에 대해서 나오면서 여러 나라를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uniting, 통합한 것으로 유명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unite를 쓰면 됩니다. U-N-I-T-E. 좋아요. 자, 이제 3번 세로가 아니라 가로를 가야겠네요. 네, 3번 기술 봅시다. 기술 뭐였죠, 여러분? 네, 좀 긴 단어인데 바로 technology입니다. T로 시작해요. T-E-C-H-N-O-L-O-G-Y. technology. 잘했어요. 이제 새로 3번과 4번과 5번이 남았네요. 구멍을 뜻하는 단어 뭐였나요? hole입니다. H-O-L-E. hole. 마지막 돌리다 굴리다 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 그쵸? 함유라는 사람이 와플을 돌려서 콘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단어예요. 바로 roll입니다. R-O-L-L. 정답은 roll. 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선생님처럼 완성해봤나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는 워크북을 준비해주세요. 우리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이 남았네요. 네, 워크북 7쪽에 나와 있는 단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A는 여러분이 다 잘 완성했죠? 네, 파트 B는 선생님이랑 같이 해봐요. 파트 B,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자, 우리가 배운 여러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의미에 맞게 잘 골라서 넣어봅시다. 1번, Is it hard to blank? 고르기가 어려운가? 라는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야 돼요. 자, 이 질문은, 이 문장은 투부정사 진주어고 그리고 it이 가주어인 구문이었죠. it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 구문으로 투부정사가 주어예요. 자, 우리말에서 보면 주어가 뭐죠? 고르기가입니다. 고르다, 선택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선택하다, 고르다 어딨나요? 아, 여기 있군요. choose, 우리 월드게임에서도 나왔던 단어예요. 써볼게요. C-H-O-O-S-E. 자, 정답을 넣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s it hard to choose? 고르기가 어려운가? 네, 좋아요. 2번, Scientists blank a bird's wing bone in a cave. 과학자들은 한 새의 날개뼈를 어디에서? 동굴에서 뭐했다? 발견했다네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발견했다 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입니다. 자, 발견했다 어떤 단어일까요? 네, 여기 있죠? found. 찾았다, 발견했다 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예요. found 쓰고요. found.

현재형 동사 원형은 뭔가요? 네, 바로 find죠. 네, 동사가 과거형으로 바뀔 때 보통 대부분의 영어 단어는 끝에 ed를 붙입니다. 그런데 몇몇 단어들은 불규칙하게 변해요. find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find의 과거는 finded 아니고 found라는 것.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을 넣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Scientists found a bird's wing bone in a cave. 잘했어요. 자, 이제 3번입니다. He was blank for uniting Denmark and Norway. 그는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uniting, 통합시킨 것으로 유명했다. 유명했다란 뜻에 맞춰서 형용사를 넣어야 되죠? 유명한이란 뜻을 가진 단어 뭔가요? famous입니다. 그래서 famous 써볼게요. 네. 자, 이렇게 쓰니까 he was famous for uniting Denmark and Norway. 완성됐어요. 자, 이 문장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구문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떠오르는 거 없나요? 그렇죠? be famous for ing 구문을 배웠습니다. for 다음에는 동사를 쓰고 싶을 때 이렇게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써야 한다. 라는 거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했어요. 잘했고요. 자, 이제 4번으로 가볼까요? Henry told him to use the waffles as blank. 한위는 그에게 그 와플을 뭐로써 사용하라고 말했다입니다. 자, 뭐로써 사용하라고 했죠? 접시로. 이때에서는 뭐뭐로서라는 뜻이에요. 그쵸? 접시로서. 그래서 접시를 뜻하는 단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dishes 써볼까요? dishes.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 자, 이 문장도 또 중요한 구문이 있었죠? 뭐였나요, 여러분? tell 사람 to 부정사하면 이 사람에게 뭐 하라고 말했다라는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Hammy told him to use the waffles as dishes. 잘했어요. 자, 이번 마지막 5번 문제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kinds of musical instruments could they blank? 어떤 종류의 악기들을 그들은 발명할 수 있었을까 해서, 네, 여기 들어갈 내용은 단어는 동사, 발명하다가 돼야겠죠? 발명하다, 어딨나요? 네, 여기 있네요. invent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같이 써볼게요. invent. 네, 그러면 정답을 넣어서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는 거예요. What kinds of musical instruments could they invent?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어휘는 열심히 공부를 마쳤고요. 이번엔 grammar, 문법을 복습하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네, 교재 8쪽이고요. Part A와 B를 차근차근히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Part A.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what, which, whose, 그리고 what kind of까지 의문사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말의 의미에 맞게 알맞은 의문사를 넣어봅시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나요? 자, 의문사로 표현될 때 부분은 어떤 종류의가 되겠죠. 이미 뮤직 명사는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어떤 종류의 what kind of를 써야겠죠. 따라서 what kind of 정답을 넣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좋아요. 2번. 당신은 어느 과일을 더 좋아하나요? 사과 아니면 복숭아?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럴 때 쓰는 의문사는 어느라는 뜻을 가지는 의문사. 뭐가 있어요? which가 있죠. 자, 그래서 which를 써서 문장을 완성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fruit이라는 명사가 따라오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Which fruit do you like more? Apples or peaches? Great. 자, 다음 3번이 남았어요. 그녀는 지난 주말에 누구의 자전거를 빌렸나요? 자, 이 질문을 완성해야 되고요. 의문사가 맨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말에서 의문사는 누구의로 표현됐습니다. 자, 누구의? Whose예요. 따라서 whose 쓰고 문장을 완성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Whose bike did she borrow last weekend? 누구의 자전거를 그녀는 빌렸나요?

last weekend 하면 지난 주말에가 되겠죠? 네, whose bike? 잘했고요. 자, 4번 볼게요. 어떤 이름이 이 기술을 이보다 더잘 보여줄 수 있나요? 하고 앞에 의문사가 비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이름? 이 부분이 표현돼야 되죠? 이미 name, 명사가 쓰여 있고, 어떤 이란 뜻을 갖는 혹은 무슨 이란 뜻을 갖는 의문사? 뭘 써야 될까요? what을 써야 되죠. 그래서 what을 채워놓으면 What name can show the technology better than this? 무슨 이름이 보여줄 수 있나? 그 기술을 better than this. 이것보다 더 잘. 네, 그래서 우리말의 의미에 맞게 정확하게 잘 넣었습니다. 자, 이번엔 5번이 남았어요. 5번 문장도 잘 해결해 봅시다. 그녀는 어느 계절을 더 좋아하나요? 여름 아니면 겨울. 보자마자 여름 떠올랐어요? 여름 아니면 겨울. A or B. 이렇게 선택할 때는 어느란 뜻을 가지는 뭘 쓴다? Which 써야겠죠? 그래서 which가 또 나왔네요. Which 쓰면 완성돼요. 같이 읽어봐요. Which season does she like more? Summer or winter? Great.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Part A는 다 해결을 했고요. 자, 이제 Part B가 남아있네요. Part B는 어떻게 하는 거죠? 맞아요. 문장을 여러분 직접 써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적용해서 차근차근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봐요. 1번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기술인가요? 네, 이 질문을 같이 완성해 보겠습니다. Is it까지는 나와 있네요. 그것은 인가요? 라는 표현은 영어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기술인가요? 어떤 종류의 기술을 앞에 영어 문장으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종류의를 뜻하는 표현, 우리 뭐 배웠죠? What kind of라는 표현 배웠어요. 어떤 종류의, 다음으로는 기술을 뜻하는 명사, technology를 써야겠죠. 스펠링이 제법 많으니까 같이 하나하나 불러보면서 써볼까요? technology. 잘했어요. 자,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What kind of technology is it? 그것은 어떤 종류의 기술인가요? 완성했고, 2번 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느 색이 잘 어울리나요?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 자, 영어로는 looks better on you, blue or green까지 나와 있어요. 당신에게는 잘 어울리나요? 그리고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은 이미 영어로 표현되어 있고, 어느 색이라는 표현을 마저 쓰면 되겠습니다. 어느라는 뜻을 가진 의문사 which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뒤에 blue or green처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는 which를 써야 된다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따라서 which 써주고요. 다음으로 색, color를 마저 써주면 완성이 됩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Which color looks better on you, blue or green? 그래서 여기 보면 looks better on you 같은 경우는 더잘 어울리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 표현도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자, 다음이에요. 3번. 아이스크림 콘은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자, 누구의 아이디어? 이 부분이 이제 의문사로 표현돼야 돼요. 누구의? 뭐죠, 여러분? 네, whose를 넣어야겠죠? whose하고 명사는 아이디어. 보기로 주어져 있네요. 아이디어까지 쓰면 의문사는 완성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하고 the ice cream cone. 주어가 나오니까 문장은 다 완성됐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Whose idea was the ice cream cone? 그것은 누구의, 아이스크림 콘은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라는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자, 끝까지 힘내서 해볼게요. 당신은 무슨 영화를 봤나요? 입니다. 무슨 영화? 자, 이 부분이 의문사로 표현돼야 돼요. movie를 써서 what? 다음, 명사. movie 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니까 주어가 있고 일반 동사가 있죠. 일반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죠? 두 동사가, 조동사가 대신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시제를 잘 봐야 돼요. 시제가 뭐예요? 보았다. 과거예요.

그러면 did를 써야겠죠. 완성됐습니다. What movie did you watch?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 모두 해결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 실력을 향상시키는 Next Step Challenge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유닛에서 배운 what, which, whose 명사 의문문을 이용해서 지금 이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는 문장을 영어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어순을 생각하면서 한번 완성해 보세요. 여러분 다잘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닛 4의 내용을 모두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유닛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읽어보고 예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22강으로 비교급을 공부하는 날인데요. 오늘 비교급 개념을 조금 더 쉽고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어휘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개미와 벌 영어로 알아둘게요. 개미는 영어로 ant, 그리고 벌은요, be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fast인데요. fast, 우리 많이 공부했죠? 빠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도 되고요. 빨리 혹은 빠르게라는 의미의 부사도 되는 단어입니다. 이어서 important인데요. important 하면 중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This is very important. 이거 정말 중요해. 이런 뜻이에요. 이어서 interesting인데요. interesting, 흥미로운입니다. 같이 발음해 볼까요? interesting. 네, 좋습니다. 이어서 heavy와 light인데요. 반대 의미를 갖는 형용사예요. heavy 하면 무게가 무거운, 반대말로 light 하면 무게가 가벼운이 되겠죠.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값이 비싼과 싼 나와 있어요. 값이 비싼이라고 할 때는 expensive 이렇게 말하고요. 반대로 값이 싼이라고 할 때는 cheap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This bag is really expensive. 이 가방은 정말 비싼 거겠죠. 반대로 This bag is really cheap 하면 이 가방은 정말 싸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어서 높이가 높고 낮은입니다. 높이는 high. 반대로 높이가 낮은은 low가 되겠죠.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키가 큰과 작은입니다. 우리 키가 큰할 때는 tall. 반대로 키가 작은은 short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 than 별표하고 시작해 볼게요. than은 뭐뭐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나는 너보다 키가 커. 너는 나보다 키가 작아 라고 할때 쓰는 뭐뭐보다입니다. 예를 들어, I am taller than you. 나는 너보다 키가 더 크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than 언제 쓸까요?

비교할 때쓸수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키가 더 커라고 비교할 때쓸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비교급인데요. 오늘은 비교급의 의미와 형태를 먼저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비교급이 쓰인 문장의 형태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암기할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 집중해서 우리 첫 번째 내용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비교급입니다. 비교급은 말 그대로 비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우리 A와 B,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중에서 누가 더 빠르죠? 누가 더 빨라요? 지금 A가 더 빠릅니다. 자, 우리 그냥 빠른이라고 할 때는 fast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빠르다, 더 빨리라고 할 때는 이 fast에 뒤에 er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er이 더 뭐뭐한, 더 뭐뭐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faster 하면 더 빠른 혹은 더 빨리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er을 붙여서 더 뭐뭐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 말을 바로 비교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설명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비교급은요, 둘 이상의 대상을 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말로 주로 형용사나 부사를 이용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초록색 글씨 한번 볼게요. 앞문장에는 fast가 나와 있고 뒷문장에는 faster이 나와 있습니다. 둘 중에서 뭐가 비교급일까요? 이 r이 붙은 부분이 비교급에 해당해요. 첫 문장 해석해 보면 Tom runs fast. Tom은 빨리 달린다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Jesse runs faster than Tom. 제시가 Tom보다 더 빨리 달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비교급은 이렇게 뒤에 er을 붙여서 더 뭐뭐하게라고 해석이 되는 말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비교급을 만들 때는 뒤에 er을 붙인다고 했는데요. 우리 비교급 만드는 기본 규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er을 뒤에 붙이는 것은 형용사나 부사의 길이가 짧을 때예요. 예를 들어, tall, short. 얘네들은 길이가 짧죠. 이 경우에는 뒤에 er을 붙여서 더 뭐뭐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럼 taller 하면 키가 더 큰이 되겠고요. shorter 하면 뭐예요? 키가 더 작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beautiful과 같이 길이가 긴 단어의 경우에는 뒤에 er을 붙여주면 단어의 길이가 너무 길어집니다. beautifuler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뒤에 er을 붙이지 말고 앞에 뭘 붙여주자? more을 붙여주자라고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본 규칙을 먼저 이해하고 우리 교재에 표를 볼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길이가 짧으면 그냥 뒤에 er을 붙여주시고요. 만약에 형용사나 부사의 길이가 너무 긴 경우에는 앞에 more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뭐뭐한, 더 뭐뭐하게라는 의미의 비교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교재에 있는 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all인데요. tall, 짧잖아요. 뒤에 er 붙여주시면 taller, 키가 더 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e로 끝나는 형용사의 경우에는 er 쓰면 e가 두번 중복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e를 한번 빼주고 r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e로 끝날 땐 r만 붙여요. happy 이렇게 y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y를 i로 바꾸고 er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happier 이렇게 되겠죠? 자, 이어서 hot, thin인데요. 얘네들은 잘 보시면 이 r만 붙인 게 아니라 앞에 글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자음을 한번더 쓰고 이 r을 써 주었어요. 이때 무슨 규칙이 적용된 걸까요? 잘 보시면 단자음,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모음, 단자음이라는 것은요, 모음 하나, 자음 하나라는 뜻이에요. 즉,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날 때는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이 아를 써주자. 여기도 마찬가지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니까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쓰고 이 아를 붙이자. 이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앞에 부분보다 조금 더 긴 길이의 형용사들이 나와 있죠. 우리 길이가 길면 뒤에 er 붙이지 말자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자? 앞에 more을 붙여주자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교재 내용에 따르면 이음절 단어의 일부와 삼음절 이상의 단어는 앞에 more을 써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긴 길이의 단어는 앞에 more을 써준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음절 나왔으니까 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보고 넘어가야겠죠? 음절이라는 건요, 소리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useful, 몇 음절일까요? useful, 이음절이에요. 또 famous, famous, 이음절입니다. 그리고 beautiful, beautiful, 삼음절이고요. 얘는 expensive, expensive, 삼음절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쌤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문법 용어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요, 이 문법 용어를 다 알아둔다 해도 결국에는 예외가 존재하기 마련이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오른쪽에 있는 예시를 먼저 기억해두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점을 쌤이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교급의 형태 중에서 불규칙 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규칙이라고 하면 er이나 more를 붙이는 형태인데요. 그러한 규칙, er 혹은 more를 붙이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불규칙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여러분이 따로 기억을 해두셔야 해요. 자, 형용사 good의 비교급은요, better, 더 나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좋은, 더 나은, better. 형용사 bad의 비교급은 worse, 더 나쁜 입니다. 이어서 many, much, 둘 다 많은 이죠? 더 많은 이라고 할 때는 우리 more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little 하면 비교급은 less가 되겠고요. 이어서 old의 비교급은 older 혹은 elder이 됩니다. far의 비교급은 farther 혹은 further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쌤이 딱 세 가지만 고른다면 여기 앞에 있는 세 개 별표 하나 더 할게요. 얘네는 시험에도 정말 잘 나오고요. 오늘도 또 등장할 예정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practice 1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인데요.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단어들을 사용하여 방을 묘사하는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 한번 볼게요. 왼쪽을 보니까 침대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책상과 의자도 있어요. 책상 위에는 뭐가 있죠? 랩탑 컴퓨터도 있고 또 book, 책도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bookshelf, 책꽂이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게요. The bed, 침대죠. 침대는요, large를 활용해 줄게요. 이 의자보다 더 크기가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크기가 더 큰이니까 large 뒤에 er 붙여주는데 이미 e로 끝나죠? 이런 경우에는 r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bed is larger than the chair. 침대는 의자보다 크기가 더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The bookshelf, 책꽂이는요, 누구보다 than the desk니까 책상보다 더 높다라고 하였습니다. 높이가 더 높은이라고 할 때는 tall 뒤에 er 붙이면 되겠네요. taller. 그래서 the bookshelf is taller than the desk 하면 책꽂이는 책상보다 더 높다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The laptop. 랩탑은 이 노트북 컴퓨터를 말하는데요. 노트북은 책보다 크기가 더 크죠. 우리 크기가 더 큰 할 때 bigger 써주시면 되는데요. 잘 보면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r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the

Laptop is bigger than the book. 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였는데요. 자, 1번을 보시면 I study English hard 라고 했어요. 나는 열심히 영어를 공부한대요. 그래서 My English is good, better than before. 자, 여러분, than before에 한번 밑줄 쳐볼게요. 우리 than이 무슨 뜻이죠? 뭐뭐? 보다입니다. 즉, 이전보다라고 하였으므로 우리 비교급이 나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 이런 말이 어울리잖아요. 따라서 그새 비교급인 better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비교급과 than은 짝꿍이다. 비교급과 than은 짝꿍이에요.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The ant. 개미죠. 개미는 벌보다 더 작다. smaller than이 되겠고요. 하지만 the bee, 벌은요. 개미보다 더 빠르다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fast의 비교급인 faster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비교급 than. 비교급 than을 써서 누구보다 더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죠. 3번 보겠습니다. This book is interesting, more interesting than that book. 저 책보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비교급을 앞에 써주어야겠죠? More interesting. Interesting은 그 자체로 형용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 more을 써서 비교급 만들어주면 됩니다. 4번입니다. Mountain Everest is really high. 에베레스트 산은 엄청 높대요.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은 한라산보다 더 높다가 되겠죠. 더 높은 거니까 higher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제 basic 컨셉트로 넘어가서 비교급이 활용된 문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앞에서 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비교급과 than의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비교급과 than은 무엇보다 더 뭐뭐하다라는 의미예요. 비교급 than 하면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설명 보겠습니다. 비교급 플러스 than은요, 누구보다 더 뭐뭐한 혹은 누구보다 더 뭐뭐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교급을 쓰게 되면 반드시 뒤에 비교 대상이 나와주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그 비교 대상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than을 활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더 커. I am taller.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더 큰지를 나타내 주라는 거죠. 자, 너보다 더 커. 영어로 어떻게 만들까요? 너보다. than you.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교급 그리고 뒤에 than을 써서 누구보다 더 뭐뭐하다.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비교급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교급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먼저 형용사 부사 뒤에 er을 붙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길이가 짧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 rabbits are faster than turtles 하면 토끼들은 거북이보다 더 빠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교급 faster 쓰고 뒤에 than을 써 주어서 누구보다 더 빠르다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두 번째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Rabbits run faster than turtles 하면 토끼는 거북이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more를 앞에 붙여서 비교급을 만드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형용사나 부사의 길이가 이미 너무 긴 경우에는 뒤에 er을 붙이지 않고 앞에 more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죠. 이 비교급 다음에는 역시나 than이 따르게 됩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Love is more important than money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교급 어디 있어요? 비교급. More important가 되는 거예요. More important 하면 더 중요한. 근데 무엇보다 than money니까 돈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Love is more important than money.

Money, 사랑은 돈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비교급 뒤에 than을 써주는 형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비교급을 강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은 개념 보겠습니다. 자, 비교급 앞에서 훨씬, 더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다섯 개의 표현들인데요. even, much, a lot, still, 그리고 far. 이러한 표현들은요, 비교급의 앞에 나올 경우, 훨씬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Jason is much taller than Julie라고 했어요. 자, taller than이라고 하면 키가 더 큰인데 앞에 much를 붙였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 돼요? 훨씬 더 키가 큰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more interesting 하면 더 재미있는 이라는 의미죠? 근데 앞에 a lot을 붙여요?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훨씬 더 재미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비교급 앞에 much, a lot 혹은 even, still, far과 같은 표현을 붙여주면 훨씬이라는 의미로 뒤에 있는 비교급을 강조해 줄수 있다. 여러분,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practice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인데요. 다음 표를 보고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두 자전거를 비교하는 문장을 완성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를 보시면 이 자전거 두 개의 weight, 무게 나와 있고요. The frame size, 프레임의 크기도 나와 있고, 또 오른쪽 보면 price, 가격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한번 채워 볼게요. The blue bike 아래에 있는 파란색 자전거는요, 빨간색 자전거보다 더 무겁다라고 하였습니다. 무게가 더 무겁죠. 그러면 우리 heavy에 비교급을 써 주어야 하는데요. 자, heavy는 y로 끝나니까 y를 i로 바꾸고 er로 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he blue bike is heavier than the red one이 되겠죠. 파란색 자전거는요, 빨간색 자전거보다 더 무겁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mall, 크기가 작은 활용해 볼게요. The red bike, 빨간색 자전거는요, 파란색 자전거보다 크기가 더 작습니다. 따라서 더 작은 small의 비교급, er 붙여서 smaller이 되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The red bike, 빨간색 자전거는요, 파란색 자전거보다 더 값이 비쌉니다. 자, 그럼 우리 expensive에 비교급 넣어 줄 텐데요. 길이가 길잖아요. 삼음절이에요. expensive. 따라서 뒤에 er 쓰는 거 아닙니다. 앞에 more 넣어서 비교급 써주면 완성. 그러면 the red bike is more expensive than the blue one 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자전거는요, 파란색 자전거보다 더 비쌉니다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2번입니다. 보기와 같이 두 문장이 같은 의미가 되도록 문장을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기를 보면요. The tree is bigger than the box 라고 했거든요. 그 나무는 그 상자보다 더 뭐하대요? 크기가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요, 상자보다 크기가 더 크다는 건 상자의 크기는요, 나무의 크기보다 더 작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 한번 해볼게요. Mountains are higher than hills 라고 했습니다. Hill 하면 언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은 언덕보다 더 높다. 바꿔 말하면 언덕은 산보다 어떤 거예요? 더 낮은 거죠? 따라서 hills are lower than mountain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비교급 뒤에는 than을 써서 이렇게 비교 대상을 꼭 써주세요. 자, 2번입니다. The book feels lighter than the bag. 책은요, 가방보다 어떻게 느껴진대요? Lighter 하면
더 가벼운이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방은 책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겠네요. 따라서 the bag feels heavier than the boo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England is colder than Spain. 잉글랜드는요, 스페인보다 더 춥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스페인은 잉글랜드보다 더 따뜻하다 혹은 더 덥다가 되겠죠? 따라서 Spain is warmer 혹은 hotter than England가 되겠고요. 이어서 the red coat, 빨간색 코트는요,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The black coat, 까만색 코트보다. 바꿔 말하면 까만색 코트는요, 빨간색 코트보다 훨씬 더 비싸겠다, 그쵸? 따라서 the black coat is much more expensive than the red coat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비교급 앞에서 much가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훨씬 더 싼. 여기서도 강조를 해주면 되겠죠? 훨씬 더 비싼이라는 의미로요. 자, 이렇게 강조 표현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우리 실생활 대화 속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rammar in real life 시작할게요. 다음은 피자에 대한 평가와 피자 가게에서 종업원과 손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피자 좋아하시나요? 쌤은 이 포테이토 피자 정말 좋아하는데요. 여기 포테이토 피자랑 치즈 피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사이즈, 크기도 나와 있고, 또 프라이스, 가격도 나와 있고요. 또 맛은 어떤지도 별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가요. Hello, may I take your order? 이라고 했어요. Take your order. 여기서 order은 주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문 좀 받아들일까요? 라고 한 것은 아마 종업원이겠죠. 자, 그러면 손님이 Let me see. 좀 어디 볼게요. 라고 고민을 하면서 Which is bigger? 이라고 합니다. Bigger. 무엇이 더 크냐는 거죠? 포테이토 피자와 치즈 피자 중 무엇이 더 커요? 크기가 큰걸 묻고 있습니다. 자, 크기가 누가 더 큰가요? 포테이토 피자가 더 큽니다. 그래서 포테이토 피자가 더 큽니다. 누구보다? 치즈 피자보다. 라고 대답을 했겠습니다. 자, 이어서 B가요. Then, which is expensiver? 뭐가 더 비싼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뭐가 더 비싸요? 프라이스가 포테이토 피자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포테이토 피자가 더 비쌉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어요. 자, 이어서 손님이, I can't decide. 라고 하거든요. decide는 결정하다요. 아, 결정을 못 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추천을 해 주게 됩니다. recommend 하면 추천하다거든요. 아, 저는요, 치즈 피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왜 치즈 피자를 추천하는지 뒤에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Because 치즈 피자가 감자 피자보다 더 맛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를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손님이 Okay, then I'll get a cheese pizza. 그러면 저 치즈 피자로 할게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고 빈칸 1번에 들어갈 말을 비교급을 사용하여 5단어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번에 들어갈 말 한번 넣어 볼 텐데요. 포테이토 피자와 앞에 지금 질문이 뭐예요? 포테이토 피자랑 치즈 피자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큰가요?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포테이토 피자가 치즈 피자보다 더 큽니다라고 대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potato pizza is bigger than cheese pizza 이렇게 넣어 주시면 포테이토 피자가 치즈 피자보다 더 큽니다라는 의미가 완성되겠죠. 자, 2번입니다. 우리 대화의 2번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문장을 바르게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읽으면서 어색한 거 바로 느끼셨죠? Which is expensive? 이라고 할 때, 우리 expensive는 이미 길이가 길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er을 넣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expensive 뒤에 er을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 more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than, which is more.

expensiv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긴 단어의 비교급을 만들 때는 뒤에 er이 아닌 앞에 more를 붙여서 완성한다라는 점 잊지 마세요. 자, 3번입니다. 주어진 단어들을 이용하여 3번의 우리말을 영어로 쓰세요. 치즈 피자가 감자 피자보다 더 맛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맛있는은 영어로 delicious죠? Delicious. 더 맛있는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Delicious. 삼음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길단 말이에요. 따라서 뒤에 er 붙이지 않고요. 앞에 more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cheese pizza is more delicious than potato pizza가 되겠죠? 치즈 피자가 포테이토 피자보다 더 맛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급 내용 정리할게요. 오늘 비교급의 의미와 형태 공부했고요. 비교급이 들어있는 문장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외울 내용이 조금 많았는데, 교재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209강. 자, 오늘은 목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 이제 듣기와 말하기 조금 이제 가벼운 그런 시간인데요. 자, 오늘 어떤 내용으로 꾸며져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그 중심 문장을 여러분께 한번 좀 드려봤어요. That's why I'm calling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대화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근데 담화보다 대화는 한 문장의 호흡이 짧죠. 그래서 글자 수가 한 문장 안에 좀 짧고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것들이고, 두 번째로는 사용되는 단어의 수위도 talk에 비해서, 담화에 비해서 conversation, 대화는 조금 더 쉬운 편이에요. 우리가 구어체에서 말할 때와 글자로 쓸 때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친구한테 어제 차량을 구매했어. 어제 아이스크림을 두 개 구매했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어제 아이스크림 두 개 사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이 대화는 그런 면에서는 부담이 좀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대화 듣고 문제 풀이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대화 내용 하나하나 때려잡고 자, 그 다음에 듣고 따라 읽고 마무리해 보시면 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문제 풀이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문제부터 한번 보셔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준비되셨으면 자, 시작해 볼까요?
1: Hello, Jung-ok. How are you?
2: Hi, Bruce. I'm fine. How about you?
1: Pretty good. What's up?
2: You remember my cousin James, don't you?
1: Of course. We had a great time at the amusement park last year. How is he doing?
2: Not well, unfortunately. He's in the hospital.
1: Really? What happened to him?
2: He had a car accident this morning. And he needs blood donations.
1: Then maybe I can help. I have several blood donor cards.
2: That's why I'm calling. Can you give me the cards for him?
1: Yes, of course.
2: Thanks a lot.
0: 자, 그러시면 지금부터 이제 해설 들어갈 텐데요. 자, 문장 뽀개기 전에 자,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뽀개기 전에 문제부터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유형이 뭔가요? 일반 정보 문제인가요? 혹은 세부 정보 문제인가요? 아니면 대조형의 문제인가요?

0: 경우는 일반적, 아, 세부 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유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세부 정보 문제는 우리가 SQ라고 얘기했죠. Specific Information Questions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SIQ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SQ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어요. 요 경우에는 어때요? 선택지를 미리 읽으실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디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저는 왜 했지? 여자가 남자한테? 요것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생각하시면서 대화를 들어 나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주관식으로 이제 머릿속에 정답이 떠오를 것이고, 그러면 선택지를 빨리 보고 정답에 해당되는 자, 그 선택지에다가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대화 내용 때려잡기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해볼게요.
1: Hello, 정옥.
0: Hello, 정옥. 좀 옛날스러운 이름이긴 하네요.
1: How are you?
0: 자, 원어민 중에 How are you?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How are you? 해서 you를 이렇게 강하게 읽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기는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원어민에 따라서는 뭐 you를 강조하고 싶거나 할 때는 얼마든지 강하게 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내용어와 기능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통 이제 대명사는 강하게 읽지 않는 기능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니 you를 왜 이렇게 강하게 읽어요? 라고 하면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how are you?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how are you? 이렇게 you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정옥 씨에게. 자, 그랬더니
2: Hi, Bruce. I'm fine. How about you?
0: 뭐 굉장히 쉽죠. 그죠? Hi, Bruce. 남자의 이름은 브루스가 되겠습니다. 자, fine 이라고 얘기했고요. 좋아. 그 다음에 how about you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죠? How about you 라고 하면 너는 어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대화가 이제 도입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본론으로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등장할까요?
1: Pretty good. What's up?
0: 자, pretty good. 자, pretty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문어체에서는 예쁜의 뜻이지만 자, 구어체에서는 부사로 사용된다 그랬죠? 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Pretty good 혹은 T 사운드가 약해지면 pretty에서 리을로 발음 나기도 합니다. Pretty good 이렇게 발음하죠. Pretty good이라고 해서 꽤 좋아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 Pretty good. What's up?
0: What's up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What's up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죠. 예, 보통 원어민들이 이 How are you 빼고요. 바로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Hey, yo, man, what's up? 뭐 이제 그 보통 랩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던데요. 실제로 what's up은 수거 표현입니다. 무슨 일 있니?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일 있니?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What's up?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암기해 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혹시라도 몰랐던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이 문장도 암기 좀 당부 좀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2: You remember my cousin James, don't you?
0: Remember my cousin James, don't you?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you remember의 호흡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you remember 되게 쉽죠? 자, 그런데 re자에 강세가 있어요, 없어요? 모음 다음에 자음이 나오면 연음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강세가 없으면 더욱더 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You remember, you remember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2: You remember my cousin James, don't you?
0: 됐습니까? You remember my cousin James, don't you?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아, 유리가 멤버야? 이러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우신 내용이고 나중에 제가 종합 정리는 한번 해드릴 텐데요. 한국말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너내 저기 사촌 동생 제임스 기억나? 그렇지 않니? 그지? 요런 거 있잖아요. 어저께 저기

0: 한국으로 되게 맛있는 거 먹었어? 그렇지 않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확인을 하게 할때 이제 쓰는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보통 앞쪽의 내용의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저녁 안 먹었다며. 그러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부정이 나오면 긍정으로 받고, 그 다음에 앞에 긍정이 나오면 부정으로 받는 요런 룰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못 알아들으셨으면 괜찮습니다. 안 하시면 돼요. 너내 사촌 저기 제임스 알잖아. 그렇지 않은가? 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리고 앞쪽에 동사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자, 의문문의 어순으로 don't you 까지만 쓰고, remember my cousin James는 다 중복 생략이겠죠. 자, 그래서, don't you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You remember my cousin James, don't you?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갈게요.
1: You
0: You
1: remember
0: remember
1: my
0: my
1: cousin
0: cousin
1: James,
0: James,
1: don't
0: don't
1: you?
0: you?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내 저기 사촌 제임스 알잖아. 기억하지?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1: Of course.
0: 자, 물론이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니, 정옥이라는 한국 사람의 커즌이 제임스야? 뭐 이렇게 또 궁금증을 가지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한국식의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의 친척이 미국에서 태어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영어식으로 짓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situation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물론이지 기억나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 We had a great time at the amusement park last year.
0: 자, 딱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딱 좋아요. We had a great time. We had a great time. 어는 못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We had a great time. 두 번째는 뭡니까? at 더는 못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At the amusement park last year인데요. 자,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자, amusement park. 처음 듣는 거는 아니죠, 근데. 자, 우리 듣기 과정에서 한 번은 등장했었던 표현이 되고요. 자, 그 중등 과정과 고등 과정의 듣기에서 amusement park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많이 강조할게요. 자, 그래서 amusement park는 놀이공원이 되겠습니다.
1: We had a great time at the amusement park last year. We
0: We
1: had
0: had
1: a
0: a great
1: great
0: time
1: time
0: at
1: at
0: the
1: the amusement
0: amusement
1: park
0: park
1: last
0: last
1: year.
0: year.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1: How is he doing?
0: 그의 안부를 묻습니다. How is it doing? 어렵지 않죠? 예. 네. 쉽게 여러분들. 자,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아니, 본론이 안 나오고 계속 전화 건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1: Not well, unfortunately.
0: Not well, unfortunately. 이렇게 얘기했고요. 요것도 여러분들. 쉬운, 익숙한 학생에게는 굉장히 쉬운 표현이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는 not well. 잘 아냐? well은 잘이라고 보통 하니까. 그런데 특히 듣기에서 구어체에서 well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건강한의 의미가 있어요.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How have you been? 어떻게 지내? 뭐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하면 well, I'm wel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m well이라고 하면 나는 잘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나 건강하고 다 좋아.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well이라고 하는 단어의 새로운 의미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well, unfortunatel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not well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Not well, unfortunately.
0: Not
1: Not well,
0: well,
1: unfortunately.
0: unfortunately. 그 다음은 제가 이제 벌써 보여드렸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들 뭐 충분히 잘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1: He's in the hospital.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좋은 표현 여러분들 배워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unfortunately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잘려 있어서 he's not well, unfortunately에서 he's가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he's in the hospital. 병원에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자, 이제 본론으로 점점 가는데.

0: Really? What happened to him?
1: Really? 정말? What happens to him? What happened to him? 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제 대화가 절정으로 가는데요.
2: He had a car accident.

0: 지금 교통사고가 났잖아.
1: And he needs blood donations.
0: 자, 그 다음은 알면 들리고 모르면 안 들려요. He needs blood donatio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blood donation. 어때요? 잘 들리시던가요? 자, blood는 혈액이고요. donation은 기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자, 그래서 혈액 기부를 좀 필요로 해. 혈액이 좀 있어. 혈액이 부족해.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저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못 들으셨다고 속상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don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서 못 들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 그런 어구니까요. 대신에 연습은 좀 해두시죠. 이번 기회에. 자, 향후에 출제되면 잘 맞출 수 있도록.
1: And he needs blood donations. And
0: And
1: he
0: he
1: needs
0: needs
1: blood
0: blood
1: donations.
0: donations.
1: And
0: And
1: he
0: he
1: needs
0: needs
1: blood
0: blood
1: donations.
0: donations.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입니다.
1: Then maybe I can help.
0: Maybe I can help. 자, 전화가 목적이 점점 드러나죠? 내가 아마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 I have several blood donor cards.
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배우고 넘어가니까 좀 괜찮죠? I have several blood donor cards. 이렇게 얘기했어요. 됐나요? 내가. 자, 몇몇 뭘 가지고 있습니까? 자, blood donor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donor는 당연히 donation이라고, donate라고 하는 동사, donation이라고 하는 명사의 사람형이 되겠죠. 자, 혈액 기부자 카드를 제가 몇장 가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정적으로 이제 뻥! 정답이 나오네요.
1: That's why I'm calling.
0: That's why I'm calling. That's why I'm calling. 그게 내가 전화 건 이유야. 이 문장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대표 문장으로 드린 이유는 That's why 앞에는 the reason이라고 하는 관계부사의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는 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그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께 드렸어요. That's why I'm calling.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론은 그런데 이렇게 구어체 문장에서는 어떻죠? 엄청나게 자주 들을 수 있는 어구예요. That's why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겠죠. I'm call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t's why I'm calling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That's
0: That's
1: why
0: why
1: I'm
0: I'm
1: calling.
0: calling.
1: That's
0: That's
1: why
0: why
1: I'm
0: I'm calling.
1: calling. That's
0: That's
1: why
0: why
1: I'm
0: I'm
1: calling.
0: calling. 자,
1: Can you give me the cards for him?
0: Can you give me the cards for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그 사람한테 그 카드 좀줄수 있니? 쉽게 들었을 거예요. 자.
1: Yes, of course. Thanks a lot. Can you give me the cards for him?
2: Yes, of course.
1: Thanks a lot.
0: G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es, of course. Thanks a lot. 이라고 해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못 찾을 이유가 없죠. 주관식으로 왜 전화했어요? 아니, 헌혈 증서나 내지 헌혈 카드를 좀 요청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여러분들 C번에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헌혈이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대화 중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공원도 대화 중에 등장하는 단어긴 하지만 오답은 저렇게 제작이 되는 것이에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정답 C로 여러분들 고르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시면요. 마무리 다 됐으니까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실래요?
2: Hello, Jung-ok. How are you?
1: Hi, Bruce. I'm fine. How about you?
2: Pretty good. What's up?
1: You remember my cousin James, don't you?
2: Of course. We had a great time at the amusement park last year. How is he doing?
1: Not well, unfortunately. He's in the hospital.
2: Really? What happened to him?
1: He had a car accident this morning, and he needs blood donations.

0: Then maybe I can help. I have several blood donor cards.
1: That's why I'm calling. Can you give me the cards for him?
0: Yes, of course.
1: Thanks a lot.
2: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대화문 하나 완벽하게 뽀개봤고요. 자, 열심히 우리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육회 상쾌, 통쾌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일 어휘 순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안녕.
3: Quickly,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요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책에 한번 푹 빠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랑 읽는 책들은 재밌죠. 제가 재밌는 책만 쏙쏙쏙 골라두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쭉 읽다 보면은 글 읽는 속도도 올라가고 어휘력도 올라가고 문법도 잘하게 되는 그런 매직, 마법이 펼쳐집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어볼 책은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입니다. 아, 우리 친구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시죠? 이제 그 책을 우리말로 과거에 읽어보았다면 그게 혹시나 내용이 기억이 난다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이제 영어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아, 너무나 재밌겠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Chapter 1 The White Rabbit. Alice was tired of sitting by the river. Her sister was reading a book, but the book had no pictures. Alice had nothing to do. She felt bored and sleepy. Suddenly, a white rabbit ran past her. Alice heard it say, oh dear, I will be too late. Then the rabbit took a watch out of its pocket. He looked at it and hurried on. Alice had never seen a rabbit with a pocket watch before. She was very curious about it. Alice ran across the field after the rabbit. It popped down a large rabbit hole under the hedge. She was just in time to see it go.
0: Alice's Adventure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말 제목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혹시 읽어본 친구들 있죠? 많죠?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술술술술 읽히거든요. 제가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씩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볼까요? Chapter 1.

제1장입니다. The White Rabbit, 흰 토끼. 흰 토끼 기억하시나요? Alice was tired of sitting by the river. Alice was tired of. 자, I am tired라고 하면은 원래 피곤한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원래 진짜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고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밖에서 뛰어놀다 보면은 육체적으로 몸이 피곤해지잖아요. 이 피곤한 것도 있는데 이거 말고요. 조금 더 확장해지는 거. 아, 좀 질렸다. 실증이 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이 난다. Be tired of라고 하면은 뒤에 거에 지루함을 느끼다 혹은 뒤에 거에 실증이 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lice was tired of. 그래서 앨리스는 실증이 났습니다.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뭐에 실증이 났냐면 sitting by the river, 강 옆에 앉아 있는 거. 매일매일 앨리스가 강 옆에 앉아 있으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아, 뭐 좀 색다른 거 없나? 라고 이제 실증이 나는 것이죠. 지루함을 느끼는 것이죠. Her sister was reading a book. 그녀의 언니라고 할까요? 그녀의 여형제 언니라고 하겠습니다. Her sister was reading a book. 그녀의 언니는 책을 읽는 중이었습니다. But the book had no pictures. 그런데 그 책은 그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그림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림이 아예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Alice had nothing to do. 앨리스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안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아무것도래야 하면은 to do, 할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었다. 앨리스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할 것이 없고 무료하고 재미없고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She felt bored and sleepy. 자, 뭔가 매일 하던 무언가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실증이 느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녀는 she felt bored. 그녀는 지루함을 느꼈고 and sleepy. 이렇게 뭔가 졸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to do. 이것을 우리가 부정사 혹은 to가 앞에 있으니까 to 부정사라고 부르죠. 이 to 부정사가 제가 최근에 to 부정사가 명사일 때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명사 말고요. 또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입니다. 자, 다시 우리 부정사 빠르게 한번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아,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정사라는 것은 원래 뭐였다고요? 오늘은 제가 일부러 그걸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부정사는 원래 뭐였다고요? 원래는 동사였습니다. 동사. 원래는 동사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상황에 따라서 앞뒤 문맥이나 이 문장에 따라서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명사일 때 아, 명사일 때는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예문을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형용사일 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사가 원래는 동사였는데 지금은 그 의미만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예를 들자면 하다라고 한다면 맞죠? 하다, do라고 한다면 do는 동사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to do가 되면서 하기도 되고요. 하는 것 혹은 하기 이게 바로 명사의 쓰임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형용사가 되면은 뭐뭐 할이라는 것이 되겠죠. 뭐뭐 할. 할 것이다. 뭐뭐 할이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뭐 할 무언가. 그러면 이게 형용사. 형용사라는 것은 바로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형용사의 기능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이걸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가 부사로 쓸 때는 내용이 조금 더 많거든요. 추후에 제가 예전에 강의로 말씀드린 적이 있고 추후에 또 나오면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형용사의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 부정사가 형용사일 때는 형용사의 기능은 무엇이냐 하면은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to 부정사 혹은 부정사가 명사랑 딱 붙어 있어야 되겠죠. 일단 그게 첫 번째 겉보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She has a lot of homework to finish. 그녀는 많은 a lot of 많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homework 숙제를 가지고 있죠.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숙제냐 하면 끝내야 할 이해가 되시죠? 끝내야 할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finish 한번 보도록 할까요? to finish잖아요. 원래 finish는 동사였습니다. 끝내다 라는 동사죠. 자, 그런데 to finish가 되면서 그리고 바로 앞에 보니까 명사가 있죠. 그래서 이 to finish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끝내다가 아니라 끝내야 할 숙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이 투부정사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위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부정사와 명사가 붙어 있어야 되고, 왜 바로 앞에 있는

0: 걸 수식해 줄 거니까. 그 다음에 to finish는 끝내야 할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죠? 이게 답니다. 그 다음은요. I need a friend to talk to. 아우, 답답해. 아, 난 내 친구한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속이 좀 시원해질 것 같아. I need a friend. 혹은 나 좀 심심해서, 아, 누구 좀 이야기할 사람 없나? 그러면 즐거움을 느낄 텐데. I need a friend. 나는 친구가 필요해. 어떤 친구? To talk to. 말을 할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앞에 여기 있는 to talk가 바로, 아, 부정사인데 형용사로 쓰인 거죠. 바로 앞에 a friend, friend를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말할 친구. 그냥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말할 친구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부정사가 형용사일 때 이렇게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은요. 마지막입니다. Alice had nothing to do. Nothing.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할때 아무것이 되겠죠. To do. 그러면 nothing은 아무것이니까 무언가 아무것,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nothing은 명사입니다. 명사를 수식해 주는데 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그렇죠. 여기 있는 to do가 바로 앞에 있는 nothing을 수식해 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to do는 형용사다. nothing이 명사다. 여기 있는 것도 to talk to에서 to talk이 형용사다. 바로 앞에 있는 friend가 명사다. homework 명사다. 여기 있는 to finish가 형용사다. 끝내야 할 숙제. 말할 친구. 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거 정리해 보았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suddenly 갑자기 a white rabbit ran past her. 흰 토끼가 ran, 뛰어왔는데요. past라는 것은 지나서, 그녀를 지나서 갔습니다. 여기서 her이라는 것은 Alice가 되겠죠. Alice를 지나서 슝, 자동차 아니고요. 토끼가 슝, 지나서 갔습니다. Alice heard it say. Alice는 그것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서 it이라는 것은 바로 white rabbit이 되겠죠. Oh dear, oh dear. 아우, 아이고, 이런. 오, 세상에. 이런 감탄사입니다. I'll be too late. 어, 나 늦을 것 같아. 토끼가 오 이런 나 늦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Then the rabbit took a watch out of its pocket. 그리고 그 토끼는 took a watch out of its pocket. Take out. 끄집어냈습니다. 꺼냈습니다. 무엇을 꺼냈냐면 a watch라는 것은 시계가 되겠죠. 시계를 꺼냈습니다. 우리 큰 벽시계 아니고요. 흔히 watch라고 하면 손목시계인데 여기서 조금 더 읽어보면 pocket watch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주머니 시계, 시계를 꺼냈습니다. 작은 시계가 되겠죠. out of its pocket. 이 토끼의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He looked at it. 그는 그것을 보았고요. And hurried on. Hurry on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지금 제가 써두었죠. 과거형이 hurried on이고요. 원형은 hurry on이 됩니다. 서둘러 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시계를 보면서 아, 시계 여기가 아니고 주머니에서 꺼냈으니까 손에 있겠죠. 그러면서 아이고, 늦었는데 빨리 가야 되겠다.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서둘러서 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앨리스의 선택은 여기까지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1. The White Rabbit. Alice was tired of sitting by the river. Her sister was reading a book, but the book had no pictures. Alice had nothing to do. She felt bored and sleepy. Suddenly, a white rabbit ran past her. Alice heard it say, oh dear, I will be too late. Then the rabbit took a watch out of its pocket. He looked at it and hurried on.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Alice had never seen a rabbit with a pocket watch before. 그렇죠. 제가 미리 읽어보았기 때문에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앨리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토끼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토끼? With a pocket watch before. 이전에 주머니에서 꺼내는 이 주머니에 이 주머니 시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작은 주머니 시계를 가지고 있는 토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친구도 본 적이 있습니까? 토끼가 막 토끼장이나 토끼우리에 있고 혹은 막 산에 있는데 갑자기 토끼가 아,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서 아, 나 늦은 것 같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잖아요. 앨리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면을 지금 봤다라는 거죠. She was very curious about it. 그러면 저라도 따라갈 것 같아요. 저라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She was very curious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습니다. 혹은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 뭐지? 저 토끼는 뭐야? 라고 궁금해하고 신기해한다라는 것이죠. Alice ran across the field after the rabbit이라고 돼 있네요. Alice는 ran across the field. 그 들판, field라고 하면 들판입니다. 들판을 가로질러서 갔습니다. After the rabbit.

0: 그 토끼를 after이라고 하면 후에라는 시간적으로 뭔가가 이 나중에 뒤에라는 말이 아니라 그 토끼를 따라서 쫓아서 갔다는 말이 되겠죠. It popped down a large rabbit hole under the hedge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은 it은 바로 토끼가 되겠죠. pop이라는 것은 뭔가 팡 터지다. 이렇게 뭔가 샥 갑작스럽게 촥촥 움직이다. 이런 게 바로 pop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pop이라고 하면은 확 들어오다, 확 나가다. 확 내려갔습니다. popped dow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확 뭔가 샥 내려갔습니다. down a large rabbit hole. 이큰 토끼 구멍 속으로 확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기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팝 뭔가 확 내려가는 것이죠. under the hedge. 근데 그 토끼 구멍이 어디 있었냐면 토끼 굴이 어디 있었냐면요. under the hedge. hedge라고 하면은 바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울타리 밑에 있었던 큰 토끼 구멍으로 샥 내려갔습니다. She was just in time to see go. She라는 것은 앨리스가 되겠죠. 앨리스는 was just in time. in time이라는 것은 시간에 맞게, 늦지 않게, 시간에 맞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왔다. 그것이 가는 것을 늦지 않게 왔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 토끼굴로 들어가는 것을 그래도 앨리스가 막 따라와서 울타리 밑으로 토끼가 샥 들어가는 것을 늦지 않게 와서 볼 수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앨리스는 어떻게 할까요? 1번, 굴로 들어간다. 2번, 굴을 막는다. 3번, 가만히 지켜본다. 기다린다. 우리 친구들의 선택은? 자, 그럼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Alice had never seen a rabbit with a pocket watch before. She was very curious about it. Alice ran across the field after the rabbit. It popped down a large rabbit hole under the hedge. She was just in time to see it go.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Be tired of. Be tired of. Alice was tired of sitting by the river. Past. Past. Suddenly, a white rabbit ran past her. Hedge. Hedge. They planted a hedge around the garden. Pop. Pop. It popped down a large rabbit hole under the hedge. In time. In time. She was just in time to see it go.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살짝 한 걸음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Watch라는 것인데요. Watch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어떤 움직이는 사물이나 영화나 스크린 안에 있는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다라고 할때 Watch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단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t's watch a movie tonight. 그래서 오늘 밤에. 그렇죠. 오늘 밤에 영화를 하나 보자라고 하는 제안, 이 명령은 아니고 이 제안하는 것이죠. Let's watch a movie tonight. 오늘 밤에 영화 하나 보는 게 어때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watch라는 것은 TV나 영화나 혹은 뭔가 움직이는 사물을 보는 것을 우리가 흔히 watch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알 수도 있습니다. I got a new watch. 제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I got a new watch. 오, 보이시죠? 여기에. 아, 보이시죠?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죠? 제 이야기였으면 좋겠네요. I got a new watch. 나는 새로운 손목시계. 그렇죠. watch라는 것은 손목시계입니다. 나는 새로운 손목시계를 샀어, 혹은 얻었어, 가졌어 라는 것이죠. 보통은 샀다라는 의미를 가지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손목시계를 가지게 되었어. 즉, 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atch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 문맥에 따라서 여기에서 I got a new watch에서 새로운 보다를 샀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앞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그 문맥에 따라서 단어들의 의미나 품사가 바뀌니까 꼭잘 이렇게 영어를 읽을 때는 앞뒤를 잘 보시면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모바일 앱 혹은 www.ebs-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핵협정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란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의 핵협정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습니다. 다시 미국을 이란 핵협상으로 이끌기 위한 여러 나라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이 과연 어디일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두 가지 이야기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 그리고 그첫 시작이죠. Today's Topics부터 오늘 시작합니다. 자, 오늘 Today's Topics 역시 두 가지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이란, 그리고 핵협정이 되겠습니다. Talks on U.S. Return to Iran Nuclear De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보면 내용은 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란과 관련된 핵 협정에 미국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담을 하고 있다, 혹은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취지가 되겠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꼼꼼하게 들어보시죠.
1: Talks on U.S. return to Iran nuclear deal. World powers opened a fifth round of talks with Iran aimed at bringing the United States back into the 2015 nuclear deal designed to prevent Iran from obtaining a nuclear bomb. In 2018, then-President Donald Trump pulled the U.S. out of the agreement unilaterally.
2: Talks on U.S. return to Iran nuclear deal. World powers opened a fifth round of talks with Iran, aimed at bringing the United States back into the 2015 nuclear deal, designed to prevent Iran from obtaining a nuclear bomb. In 2018, then-President Donald Trump pulled the U.S. out of the agreement unilaterally.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뭐 내용이 헤드라인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은데요. 그래도 몇 가지 우리가 단어, 표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하시죠.
1: To be aimed at.
2: To be aimed at.
1: To pull out of.
2: To pull out of.
1: Unilaterally.
2: Unilaterally.
0: 첫 번째 표현은 to be aimed at something.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다 혹은 취지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오늘 이 표현이 문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To pull out of something. 지금은 이제 pull이라는 동사가 자동사로 쓰였죠. 어디에서 탈퇴하다 혹은 어디에서 철수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Unilaterally 혹은 unilaterally 상관없는데요.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라고 할때 역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이 문맥에서 과연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orld powers opened a fifth round of talks with Iran. 여기까지를 크게 하나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world powers, 복수 썼으니까 전 세계 강대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전 이란 핵협상

0: 참가자들은 미국, 이란, 그리고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뭐 대체로 이런 강대국인데요. 전 세계 강대국들이 이란과의 제5차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몇차 협상이라고 할 때 라운드란 단어 쓴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협상이라고 할 때 혹은 회담이라고 할 때 talks, 항상 꼭 복수어 써야 된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5차 협상이라고 해서 the fifth round of talks, 일반적으로 더를 쓸것 같은데 어를 썼죠. 이때 더를 쓰지 않고 어를 쓴 이유는 뭘까? 그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몇차 협상이라고 할때 어를 쓰는 경우는 이게 5차에서 끝날지 완전히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다시 6차로 넘어가고 혹은 7차로 넘어갈지 뒤가 얼마만큼 열려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서수 앞에 어를 쓴다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5차에서 마무리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강대국들이 이란과의 제5차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이 협상의 시작은 aimed at. 아, 이렇게 되어 있군요. Which were aimed at 이라고 해서 이 협상의 목적, 그 취지가 뭔가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보통 법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협상 이런 것들이 주어로 나올 때 be aimed at 이라고 하면 그 취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항상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Bring the United States back into the 2015 nuclear deal. 그렇군요. 2015년에 이란과의 핵 협상이 협정이 이루어졌는데 미국은 사실 그 다음에 탈퇴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2015년 당시에 핵협정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5차 협상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design to란 말이 또 뒤에 이어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design to의 의미상의 주어는 nuclear deal이 되겠고요. 의미는 aimed at과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취지는, 그 목적은 이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be aimed at 다음엔 ing이 나오겠고요. 지금처럼 be designed to나 be intended to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to 부정사가 나와야 되겠죠. 자, 2015년 당시에 미국과 이란을 중심으로 한 핵협정의 취지와 목적은 뭐였냐면 prevent Iran from obtaining a nuclear bomb. 이란이 핵폭탄을 손에 넣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뭐 이란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Iran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냥 알아들으시면 되겠고 본인은 편한 걸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In 2018, 2018년 then President Donald Trump,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pull the U.S. out of the agreement,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Unilaterally, 그렇습니다. 이때는 pull을 타동사로 쓴 겁니다. 누구를 어디에서 철수시키다, 탈퇴시키다. 아, 미국을 당시 2015년 협정으로부터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탈퇴를 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때 유니라는 것이 하나를 얘기하고요. 협상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Unilaterally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만약에 bilaterally라고 하면 쌍방간에, multilaterally라고 하면 다자간에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니까 이 세 가지 표현은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하시죠.
1: Talks on U.S. return to Iran nuclear deal. World powers opened a fifth round of talks with Iran aimed at bringing the United States back into the 2015 nuclear deal designed to prevent Iran from obtaining a nuclear bomb. In 2018, then-President Donald Trump pulled the U.S. out of the agreement unilaterally.
2: Talks on U.S. return to Iran nuclear deal. World powers opened a fifth round of talks with Iran aimed at bringing the United States back into the 2015 nuclear deal designed to prevent Iran from obtaining a nuclear bomb. In 2018, then-President Donald Trump pulled the U.S. out of the agreement unilaterally.
0: 자, 두 번째 토픽입니다. Biden 6 report on COVID origin in 90 days. 이때 이는 얼마 만에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0일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origin, 기원에 대한 보고서를 원하고 있다, 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역시 들어보시죠.
1: Biden seeks report on COVID origin in 90 days. U.S. President Joe Biden directed intelligence officials to redouble their efforts in investigating the origin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report to him in 90 days. The announcement comes after a U.S. intelligence report found several researchers at China's Wuhan Institute of Virology fell ill in November 2019 and had to be hospitalized.
2: Biden seeks report on COVID origin in 90 days. U.S. President Joe Biden directed intelligence officials to redouble their efforts in investigating the origin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report to him in 90 days. The announcement comes after a U.S. intelligence report found several researchers at China's Wuhan Institute of Virology fell ill in November 2019 and had to be hospitalized.
0: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단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하시죠?
1: Intelligence.
2: Intelligence.
1: Virology.
2: Virology.
1: To fall ill.
2: To fall ill.
0: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되는 단어입니다. Intelligence라는 단어가 되겠죠. 이때는 뭐 지능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혹은 첩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Virology, virology, 바이러스 학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죠. To fall ill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에 걸리다, 아프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U.S. President Joe Biden directed intelligence officials 라고 되어 있군요. 이것도 이제 미국 발음에선 direct라고 하고요. 영국 발음에선 direct라고 많이 쓰는데 뭐 크게 의미는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intelligence officials니까요. 정보 관계자들에게, 정보 당국이죠. 뭐 CIA가 될 수도 있겠고 NSA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정보 관계자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내렸냐면 to redouble their efforts in investigating the origin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report to him in 90 day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시한 내용이 첫 번째 to redouble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여기서는 생략됐습니다만 to report 두 가지를 지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double 혹은 redouble one's effort 이라고 하면 노력을 배가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여기 quotation mark를 쓴 이유는 요 단어 자체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라는 거죠. 이럴 땐 직접 인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origins 기원을 얘기하죠.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원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노력을 배가해라. 다시 말하면 다시 조사하는데 특히 두 배로 노력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report to him in 90 days. 90일 이내에 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The announcement comes after a U.S. intelligence report found that blah blah bla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comes after예요. Something comes 혹은 과거로 came 그 다음에 시기가 나옵니다. After, before, amid, at a time when, blah blah blah.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앞부분이 아니죠. 이미 발표 내용은 앞에 다 언급이 됐죠. 항상 이런 구문의 경우에는 그 뒷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발표, 이런 결정, 이런 조치가 과연 어떤 상황에서 불거졌느냐. 그 배경이라든가 원인이라든가 이유를 얘기할 때 쓰는 구문이거든요. 영어에서 이런 구문만큼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미국의 첩보 보고서 혹은 정보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Several researchers at China's Wuhan Institute of Virology. 여기까지가 역시 주어가 되겠는데요. 자,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여러 연구원들이 fell ill in November 2019. 2019년 11월 달에 병에 걸렸고 and had to be hospitalized. 그리고 입원을 해야만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사하되 다시 꼼꼼히 해라. 90일 내에 보고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뭐 중국에서는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좀 며칠, 몇십일 좀 더 걸리겠죠. 그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Biden seeks report on COVID origin in 90 days. U.S. President Joe Biden directed intelligence officials to redouble their efforts in investigating the origin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report to him in 90 days. The announcement comes after a U.S. intelligence report found several researchers at China's Wuhan Institute of Virology fell ill in November 2019 and had to be hospitalized.
2: Biden seeks report on COVID origin in 90 days. U.S. President Joe Biden directed intelligence officials to redouble their efforts in investigating the origin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report to him in 90 days. The announcement comes after a U.S. intelligence report found several researchers at China's Wuhan Institute of Virology fell ill in November 2019 and had to be hospitalized.
0: Today's Parents, 오늘 중요한 패턴 혹은 표현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방금 전에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중요한 결정이나 조치의 의미를 설명하는 구문입니다. This comes after, before, when, 혹은 at a time when, 혹은 amid.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이거 이후에 나온 거다. 이거 이전에 혹은 이래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운데 항상 이런 식의 구문이 영어 신문이라든가 기사에서 정말 많이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긴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본 상황은 뭐냐면 스리랑카가 대입 시험에 한국어 과목을 포함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what happened, 즉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결정은, 이번 조치는 스리랑카에서 K-POP을 포함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와중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즉,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언정 최소한 간접적으로 분위기상 K-POP이라든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일조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구문에서 역시 이렇게 씁니다. 자, 이 가로 안에 들어간 내용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Sri Lanka has decided to adopt the Korean language as a subject for the country's college entrance exams. 이렇게 쓰시면 되겠군요. Adopt something for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As. 그래서 스리랑카가 한국어를 대입 시험에 있어서 과목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이번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The decision comes amid growing interest in Korean culture, including K-pop in Sri Lanka. 아,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만약에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에 나온 결정입니다. 이렇게 쓸 때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The decision came이라고 되어 있고요. comes after President Moon Jae-in made a state visit to the country. 그래서 make a state visit이라고 하면 국빈 방문이니까 그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문 자체에 큰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장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The decision comes amid growing interest in Korean culture, including K-pop in Sri Lanka.
2: The decision comes amid growing interest in Korean culture, including K-pop in Sri Lanka.
0: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이란의 핵 협상, nuclear talks 한 말이 있었는데요. 사실 뭐 핵 문제는 이란만의 문제는 아니죠. 한국과 미국은 북핵 폐기를 위한 회담에 북한을 동참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기사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북핵 폐기하다. 회담에 북한을 동참시키다. 조금 전에 bring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Bring the U.S. into the 2015 nuclear agreement. 예,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조금 배웠던 걸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폐지하다. 요거는 항상 쓰는 표현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To scrap. 요것도 폐기하다. Abandon. Dismantle. 해체하다. Give up.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이렇게 쓰면 완벽한 표현입니다. 요 동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회담으로 이끌다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to bring somebody to the negotiating table. 줄여서 to the table이라고 해서 회담으로 이끌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working together. 함께 노력하다 어렵지 않습니다. Working together to br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그죠?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뭐를 위한 협상일까요? Blanket eliminating its nuclear weapons. 북한의 핵 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그러한 협상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aimed at. 이렇게 들어가면 완벽하게 떨어지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 듣고 정리해 보시죠.
1: Nuclear talk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working together to br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on.

0: negotiating table aimed at eliminating its nuclear weapons.
1: Nuclear talk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working together to br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aimed at eliminating its nuclear weapons.
2: Today's expressions. 들어보시죠.
0: To pull out of.
1: To pull out of.
0: Unilaterally.
1: Unilaterally.
0: To fall ill.
1: To fall ill.
0: To scra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1: To scra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0: To bring to the negotiating table.
1: To bring to the negotiating table.
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언제라도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MP3와 스크립트 다운도 가능합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 그래머 코치 표준편 제14강에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래머 코치 정 코치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는요, 좀 어려운 문법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법들을 잡으면은 이제 중학교 영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영어까지도 우리가 전부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만큼 저희 도움이 필요할 거고요. 자, 오늘의 그래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의 그래머 딱 눈으로 보시면은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자, 근데요, 저 강의 열심히 듣고 나면은 이거 뭔지 훤히 알 수 있는 거 아시죠? 요거 현재분사, 과거분사라는 건데 이름만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고3까지 꼭 가지고 가셔야 될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명쾌한 개념 시크릿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 명쾌한 개념 시크릿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요 네모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을 딱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요. 두 개가요, vs 한판 붙고 있습니다. 무슨 분사 대 무슨 분사인데요. 형태도 다르고요, 의미도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강의 잘 듣고 나시면은 정말 답이 훤히 보일 거거든요. 자, 오늘 이 두 종류의 분사 알아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준비 되셨나요? 유닛 확인 딱 한번 해주시고요. 유닛 31까지 왔습니다. 정말 오늘 중요한 거 할 겁니다. 현재 분사고요. 이 현재 분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제가 정코치 팁을 통해서요, 이거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지금 우리가 형용사의 두 가지 역할을 왜 공부하는 거냐면, 분사, 우리 지난 시간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분사라고 하는 거는 얘를 형용사로 쓰는 거예요. 동사의 형태를 바꿔가지고 요놈을 형용사처럼 쓰는 게 분사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형태를 바꿔서 동사가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형용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딱 우리가 복습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노란색들이 형용사거든요. 이 형용사 자리에 분사가 그대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 형용사의 역할 다시 한번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복습해 볼게요. 형용사라는 게 있죠. 팔품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 제일 크죠. happy라는 형용사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뒤에 있는 boy라는 명사 꾸며주면서 그냥 boy가 아니라 happy boy 하면은 행복한 소년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지금 명사 수식하는 역할이고요. 형용사의 대표적인 역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알면 우리가 좀 문법을 좀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보어 역할을 하죠. 많은 아이들이 보어가 뭔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문장에서 보어라고 하면은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주어를 보충하는 주격 보어, 목적어를 보충하는 목적격 보어가 있습니다. 자, 복습 한번 갈게요. 얘가 지금 뭐냐? 이 자리가 주격 보어죠. He is 하면요, 문장이 마무리가 안 돼요. 그는 뭐뭐다 이러니까 그가 뭐 어떤데, happy라는 형용사가 딱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서 he라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 줍니다. 그는 행복하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요 happy 형용사는 주격 보어 자리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어 자리가 하나가 더 있죠.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 있습니다. 요거는 이름 그대로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해 준다 이거죠. I, 나는요, made, 만들었습니다. My mom, 우리 엄마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happy,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요 happy는 지금 앞에 있는 my mom이라는 목적어를 보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요 happy는 목적격 보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형용사들은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역할을 가지게 되는 거죠. 명사 수식, 그리고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형용사의 역할이고요. 동사의 형태를 바꿔가지고 형용사가 되면 그 녀석은 이 노란색 자리들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차례대로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가볼까요? 자, 분사. 그 중에서도 현재 분사 먼저 갑니다. 미리 스포일러 한번 가죠. 분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과거 분사 오늘 드디어 만나볼 거고요. 현재 분사 먼저 한번 가볼까요? 원래는 동사였어요. 근데 여기다가 야, 우리 좀 활용 좀 많이 해볼까? 그러면서 ing를 딱 붙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 정확한 이름은 현재 분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문법책에 현재 분사라고 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동사가 이제 ing를 붙이면서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동사가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형용사니까 우리가 앞서
압하면서 봤던 그 형용사의 역할을 얘네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명사 수식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번에는 주격 보호자리에다가 얘를 한번 딱 넣어보겠습니다. My mom is 다음에요. 뭐 형용사, 뭐 happy 이런 거 넣으면 돼요. 행복하다 이런 거 넣으면 되는데 형용사 단어를 빼내고 이 ing 꼴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게 이거는요. 우리 엄마가 어디서 많이 봤죠? is singing 하면은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 시제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현재 진행 시제 할 때요. am, are, is 동사 ing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막 배웠거든요. 그때의 그 ing가 문법적으로는 현재 분사가 형용사 자격으로 저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초등학교 때 이걸 안 가르쳐 줬느냐? 아니, 여러분들 초등학생에게 이런 말 너무 어렵지 않나요? 초등학생에게 현재 분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형용사가 되는 거라서 주격보에 들어가는 거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이제 중학교 초반에는 저거를 그냥 통째로 이렇게 문장으로 공부를 하게 되지만 문법적으로 들어가 보면 현재 분사가 형용사가 되어서 지금 요 주격 보호 자리에 딱 들어간 거고 들어가 보니까 현재 진행이라는 시제가 만들어졌죠. 우리 엄마는요 이제 singing 노래 부르고 있는데요, merrily 즐겁게 노래 부르고 계신 중이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문장 해석 너무 잘 되죠. 왜냐면은 현재 진행 시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잘 됩니다. 해석이 잘 되는 문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문법을 너무 파고드는 것도 별로. 오케이? 그런 문법이었구나라는 것 정도만 정리를 딱 하시고요. 해석 잘 되면은 넘어갑니다. 요런 주격보도 있어요. 아마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요런 주격보는 참 많이 봤죠. 비동사 다음에 있는 주격보. 근데 요런 것도 주격보입니다. Jane이요. sat 하면은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상태로 앉아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Jane의 상태를 얘네가 꾸며줍니다. 이 자리도 처음 볼수 있어요. 이 자리도 우리가 주격 보호 자리라고 합니다. Jane은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Smiling at me. 나를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런 것도 주격 보호. 이건 뭐다?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 그 다음에 Tom은요, stood 하면 stand의 과거형이죠. 서 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다. 그래도 말이 되는데 어떤 상태로 서 있었는지 Tom의 상태를 보충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때 현재 분사 들어오면서 이 자리가 이 노란색 자리가 주격 보호. Tom이 어떻게 서 있었느냐? Watching the parade. Parade는 이제 parade 축제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parade 축제 같은 걸때 이렇게 지나가는 걸 행렬 같은 거 있잖아요. Parade를 보면서 Tom은 서 있었다. 그랬을 때이 노란색은 현재 분사가 주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서 주어를 보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격 보호 괜찮아요. 주격 보호 원래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현재 분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목적격 보호는요. 별표 3개 한번 딱 치고 가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지금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거의 고3 수준의 문법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갖추게 되는 거예요. 목적격 보호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왜냐면 일단 목적격 보호 자체가 문장의 다섯 가지 형식 중에서 몇 형식이 등장하는 겁니까? 1 아니고 2 아니고 3 아니고 4 아니고 5 형식이잖아요. 제일 어렵다는 5 형식의 목적격 보호가 등장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가 들어간대요. 이말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개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문장의 5형식 알아야 돼요. 그냥 5형식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그런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ing, 이게 현재 분사 아닙니까? 현재 분사까지 알아야 이 문장이 제대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이 문장들이 5형식이다. 나는 heard, 들었다. Someone, 누군가가 라고 은는히 가를 붙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동작 보이시죠? call, 부르다라는 동작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동작이 보이면은 이 동작의 주체는 얘입니다. 주어가 someone이에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얘네 둘이 주어 동사 관계가 생성되기 때문에 someone을 목적어 을을로 하면 말이 안 맞아요. 주어처럼 은는히가 붙여서 누군가가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럼 해석해 볼까요? 난 들었어요. Someone, 누군가가.
calling my name,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색 자리가 목적격 보호 자리 맞죠? 그러면서 지금 이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보충해주고 있는데 목적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무슨 동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충을 해주는데요. 주로는 이렇게 이 동작, 주어와 동작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난 들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다. 누가 불러요? 주어가 아니에요. 주어가 아니고 someone이라는 목적어가 부르는 걸 들었다. 이렇게 갑니다. 자, 또 해봅니다. We, 우리는요, so, 봤어요. 이렇게가 주어 동사 관계죠. We는 so, 봤다고요. 판다가 뭐 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가 세트죠. 판다가 eating bamboo leaves입니다. bamboo는 대나무고요. leaves 잎들이죠. 대나무 잎들을 판다가 먹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 ing, 현재 분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문장 안에 뭐가 또 들어있는 거냐면은 이 목적어인 판다가요, it이라는 동작을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판다가 먹히나요? 아니죠. 먹고 있죠. 능동적으로 대나무 잎을 먹고 있습니다. 얘가 이 동작을 능동적으로 할 때에 그렇게 능동의 의미가 요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요 현재 분사를 사용해 줍니다. 위에 것도 그러고 보면요. someone, 누군가가요, call,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뭐 당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부르는 거죠. 죄송합니다. 부르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부르는 거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우리는 요것도 현재 분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서 좀더 가볼게요. 아, 이 나는요, felt, 느꼈습니다. my heart, 내 심장이죠. 이런 게좀 어려워. 내 심장 그러면요, 여기 있는 거잖아요. 내 심장이 지금 뭔가를 능동적으로 한다라는 게 약간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문장 통째로 내 걸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내 심장이 뭐 하는 걸 느꼈습니까? beat는 이제 이렇게 빠르게 뛰는 거죠. 원래 beat 하면 치대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빠르게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거 맞죠? 이렇게 관계 한번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 그는요, often, 종종, found, 발견했다. 그녀를 발견한 게 아니고, 그녀가, weep 하면 울다거든요. 교재 밑에 단어 참고하세요. alone은 혼자죠. 그녀가 혼자서 우는 것을 종종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느낌 좀 잡고 있어요? 이 정도의 문장은요, 정말 진짜 고3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해석되고 있나요? 요렇게가 세트죠? 주어 동사 관계. 그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또 하나의 주어 동사 관계가 됩니다. 그녀가 혼자 울고 있는 것을 그가 종종 발견을 한 거죠. 요렇게 짝을 지어주면 되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시 한번 싹도 정리해 보면, 이게 주어 동사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잖아요.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보충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얘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되는 거.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형용사가 주격보어, 목적격보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도 주격보어 자리에 딱 들어가고 목적격보어 자리에 딱 들어가 있는 걸본 겁니다. 자, 근데 그랬더니 이게 동작이 있으니까 이 동작의 주체는 누구다?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들이 이 동작을 하더라. 이렇게 정리. 자, 그러면서 그래머 코칭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쓰이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런 패턴들의 대표 표현을 내 걸로 만들면은 제일 좋죠. 이런 거 연습 많이 하시면은 독해할 때도 속도도 빨라지고요. 가볼까요? 전부 다 오형식이네요. 동사 다음에 두 덩어리 있는 거 느껴지시죠? 해볼게요. 그녀가, 그녀를 아니고 이렇게 두 개가 주어 동사 관계니까 그녀가 하는 걸 보다. Find her doing, 그녀가 하는 걸 발견하다. 또는 Watch her doing 하면은 그녀가 하는 걸 보다. Hear her doing, 그녀가 하는 걸 듣다. Feel it doing, 그것이 뭔가 하는 것을 느끼다. Keep her doing, 그녀가 요구하는 것을 계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리고 leave her doing 하면요. 이거 좀 어렵네요. 그녀가 요 동작을 하도록 남겨두다.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Leave her doing은 그녀가 그런 동작을 하도록 남겨두다, 놔두다, 요 정도의 느낌인데요. 살짝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패턴들 내 걸로 쭉쭉쭉 만들어 주시고요. 좀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진행형이랑 현재 분사를 한번 보겠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얘도 현재 분사입니다. 근데 딱 넣어놨더니요, 진행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현재형의 비동사가 있으면 현재 진행형, was라는 과거가 있으면 과거 진행형 아닙니까? 이게요, 현재 분사를 주격 보호해놨더니 진행형 만들어지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해석되는데 문법을 집어넣지 말자 그랬잖아요. 이 문장 해석해봐요. Jane은요, was smiling at me. 나를 보면서 웃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미소 짓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Jane이. 과거 진행형이죠. 미소를 짓고 있는 중이었죠. 해석 잘 되시죠? 해석 잘 되는데 여기다가 문법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문법은 도구로 써야 된다고. 저도요, 되게 공감해요. 제가 그래서 계속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문법은 문장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도구다. 문장 해석을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해석되시죠? 그러면은, 아, 이게 ing가 현재 분사였구나. 아이고, 재밌네.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게 현재 분사의 아주 뭐랄까요? 대표적인 역할이죠. 명사 수식. Do you know the girl? 너저 소녀 아니? 어떤 소녀? 현재 분사가 두 덩어리, 세 덩어리니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면서 Smiling at me. 나를 향해서 미소 짓고 있는 저 소녀 너 아느냐? 명사 수식하는 역할. 그 다음에 Jane은요. 셋 앉아 있었습니다. 어떡해요? 주격보호죠. 요거 주격보호입니다. 주어의 상태 보충해주죠. 나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요건 주격보호지만 우리 방금 봤죠? 목적격보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요 밑에 있는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현재 분사의 역할. 위에 거는 현재 분사지만 해석되니까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현재 분사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큰 고비가 될수 있는 현재 분사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엑셀사이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 당연히 다 중요하고요. 제가 픽한 문제들. 픽픽한 문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A번에 다음 문장에서요. 이 현재 분사를 찾으라는 거죠. 이걸 찾아서 우리말로 옮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요. 좀 정확하게 좀 해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요. heard, 들었습니다. birds, 새들이 뭐 하는 거 들었어요? singing in the tree, 나무에서 singing, 노래 부르는 건데, 새들이 이제 지저긴다라고 하죠. 새들이 지저귀는 것을 이제 들었다라는 건데요. 예시입니다. 예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살짝 좀 설명이 어려운 것 같아서요. 이 누가를 밝혀주라는 거죠. singing이라는 요 녀석의 주체를 찾아주라는 건데, 구조를 딱 보니까 오형식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게 목적격 보호니까, 목적어인 birds가 지저귀는 거죠. 재밌는 건 we는 아니다. 저기 문장 앞에 있는 저 주어는 중요하긴 한데 we가 지적이는 건 아니죠.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한다. 이렇게 구조 파악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들었죠? 새들이 나무에서 지적이는 걸 들었다. 자, 이제부터는요. 쌤이랑 같이 한번 쭉쭉쭉쭉 해보도록 할게요. 말로 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2번이요. 쉽지가 않아요. 에이미가요. left 하면 leave라는 동사의 과거형인데요. 이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합니다. leave가 쉽게 쓰일 때는 떠나다죠. 뭐 서울로 떠나다, 부산으로 떠나다 이런 뜻인데 오형식을 만나게 되면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남겨두다, 놔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미는요 남겨뒀어요. 조지가 뭐 하도록? 자, ing 동료 여기 있습니다. waiting outside in the rain. 그게 뭐야? 남녀간의 사랑인가요? 조지가 비웃는데 그빗 속에서 밖에서 기다리도록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해석도 되고요. 주체는 누굽니까? 조지가 지금 waiting이라는 동작을 한다. 그다음 she 그녀는요 stood 서 있었습니다. 뭐 하면서요? looking 보면서요. 근데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into가 뭐뭐 속으로니까 shop window 가게의 그 window 있잖아요. 창문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뭐 사고 싶은 게 있나 봐요. 그러면서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얘는 주격 보호죠. 주격 보호. 주격 보호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 이 동작 누가 합니까? 목적어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목적어 없는 문장 아닙니까? 이거는 she가 주어인 요 she가 이 동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 위에 거는 오형식, 밑에 거는 이형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건 딱 이제 먼저 한번 봐봐요. 문장이 길죠. 오형식입니다. 나는요. 느꼈어요. 무언가가 crawl 하면요, 기어가는 거예요. 근데 crawling on my back 하면 내 등을 타고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거를 느꼈다는 겁니다. 뭐 벌레든지 뭐든지가. 그러면 요게 현재 분사 덩어리고 이 crawl이라는 동작 누가 합니까? 앞에 있는 그 무언가가 이 동작을 하고 있죠. 그럼 얘도 한번 봐봐요. Jacob watched the fish swimming in the river. 자, 이거 잘 나누셔야 됩니다. 잘못 나누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돼요. 잘 잘라야 됩니다. 제이콥은요, 봤죠? 물고기가, 그 물고기가 강에서 헤엄치는 걸 봤습니다. 현재 분사 덩어리 여기 있고요. 오형식 문장이 있고요. 누가 수임합니까? 바로 앞에 있는 the fish가 요 동작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지금 이 문장들이 눈에 보인다면은 선생님, 거짓말 안 한다 그랬죠?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형식에다가 현재 분사까지 들어간 문장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고2 정도의 수준이에요. 6번. 그들은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게 되면 좋은데, set을 보는 순간, 아, 이건 오형식 아니다. 이렇게 되면 좋아요. set이란 동사는 오형식으로 안 씁니다. 그래서, 아, 그들은 앉아 있었네 해서 문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주격 보호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앉아 있었어요? 저기저기 기차가 arrive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앉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는 거는 주어가, 대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7번은 그는요. so 봤어요. smoke 연기가요. rising from the oven입니다. 오븐에서 이렇게 rise 올라오는 것을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여기가 현재 분사고요. 원형은 rise죠. 뭐가 지금 올라옵니까? 그가 올라오는 게 아니죠. smoke. 연기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오형식 문장이고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시나요? 복습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용 정리합니다. 자, 우리 정말 잘 해나가고 있거든요. 현재 분사의 두 가지 역할 정리할게요. 명사 수식합니다. 이게 형용사 아닙니까? 대표적 역할이죠. The boys playing soccer. 축구를 하고 있는 소년들 되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합니다. 이건 이제 오늘 배웠죠. 원래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주격 보호 자리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현재 진행형 같은 진행형 만들어지는 때가 있었고요. 목적격 보호에 넣었을 때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I saw a boy. 난 봤어. 한 소년이 playing soccer. 축구하는 것을 보았다. 목적어가 이 빨간색에, 주황색에 현재 분사 동작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눈으로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마지막 하나의 유닛으로 가겠습니다. 유닛 32죠. 여러분들, 제대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과거 분사가 나왔어요. 과거 분사. 현재 분사를 충분히 알아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거 분사. 마지막이에요. 분사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분사는 두 개밖에 없어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팍 드리면서 눈으로 이걸 기억을 할게요. 영원히 저장. 저기 대학교까지 저장, 아니 저기 나중에 대학 넘어서 엄마 아빠가 될 때까지 저장.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두 개가요.
군사의 두 가지 종류예요.

형태는 현재 분사 우리 실컷 했죠. 동사에다가 ing를 붙입니다. 과거 분사는요, PP라 그래가지고 그 동사의 세 번째 형태입니다. 동사의 세 번째 형태가 뭐냐? Do, did, done이고요. Take, took, taken이고요. 그 동사 외울 때 마지막에 세 번째 외웠던 거 있잖아요. 그게 과거 분사입니다. 영어로 past participle이 과거 분사거든요. 약자로 PP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봐야죠. 왜두 개를 만들었을까요? 두 개가요. 서로 다른 쓰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얘는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진행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분사는요, 수동의 의미예요. 그리고요, 완료의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쓰임이 똑같아요. 근데 요런 디테일이 차이가 나는 거죠. 세부적인 게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봐봐요. 명사 수식 한번 해볼게요. Sleeping baby. 우리 방금 다 했던 겁니다. 자고 있는 아기잖아요. sleeping이 형용사가 되어서 baby를 꾸며줍니다.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창문인데, 깨어진 창문. 이런 느낌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broken하면요, 원래 형태가 break죠. break라는 깨다와 창문, window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창문이 능동적으로 깨는 게 아니라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몸으로 표현이 안 되는데. 창문 가만히 있는데 막 누가 공 같은 거 던져가지고 확 깨어지는 거잖아요. break를 당해요. 이 동작을 수동으로 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PP, 과거분사를 쓰게 되면서 broken wind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과거분사의 쓰임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역할은 똑같죠. 명사 수식. 근데 디테일하게 얘는 수동 또는 완료입니다. 갑니다. 과거분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과거분사는요, 형태는 이제 VED인데 우리 그냥 PP라고 갈게요. 전부 다 ED로 가는 게 아니고요. 불규칙하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PP라고 이렇게 갈 거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 면에서는 현재 분사랑 똑같은데 이게 디테일이 다르죠. 관계를 지금부터 잘 봐요.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막 꾸며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꾸밈을 받는 명사와 얘네들의 동사의 관계를 생각해 볼게요. 이거 브레이크죠. 창문은 깨는 게 아니라 깨어집니다. 그래서 broken window, 깨어진 창문이고요. and에 의해서 깨어진 창문 이렇게 되고요. 두 덩어리 이상이라서 오른쪽에서 왼쪽 가고 있죠. 자, 그다음에 use라는 동사 사용하답니다. 자동차가 사용을 합니까? 사용을 당하죠,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a used car, 사용된 차는 우리가 이제 중고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갑니다. 10년간 사용이 되어진 자동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waste하면요, 낭비하답니다. 돈이 낭비래요. 사람이 낭비를 하죠. 돈 입장에서는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wasted money가 되면서 낭비되는 돈이 되는 거고요. money 다음에, 뭐 이렇게 길어요? 깁니다. on 하면은 뭐뭇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unnecessary things 하면은 불필요한 것들에 낭비되어지는 돈. 이렇게 되네요. 되셨나요? 이렇게 과거분사를 쓰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현재분사랑 자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명사의 왼쪽, 오른쪽에서 꾸며주는데 뭐가 다르다? 디테일하게 얘네들은 수동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분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주격보, 목적격보 처음 보나요? 아니죠. 원래 형용사가 주격보, 목적격보 역할을 하는데 그 자리에 분사가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는 과거분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 설명한다. 주격보는 주어 상태 설명하고, 목적격보는 목적어 상태 설명하겠죠. 첫 문장 볼까요? An old car, 오래된 자동차가요. lay라고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려운 동사입니다. 원래 lie예요. 뜻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놓여 있다 정도예요. 놓여 있다. 그러면은, 되게 어려운 게, lie의 과거형이 lay예요.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격보 나오면서 그 자동차의 상태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오래된 차가요, 놓여 있었어요. 놔져 있었어요. 근데 어떤 상태로 dust가 먼지거든요. 먼지가 덮인 채로요. 자, 이때. 오래된 차가 먼지를 덮나요? 아, 나 먼지 좀 덮을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덮나요? 아니잖아요. 난 가만히 있는데, 올드카는 가만히 있는데, 먼지가 와서 이렇게 쌓이는 거고, 차 입장에서는 덮이는 거잖아요.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분사를 썼습니다. 그 다음, Sally는요, stood, 서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현재 분사할 때 많이 봤던 앤데, surrounded라는 PP꼴이 있습니다. 그러면 surround가 원래 무슨 뜻이냐? 둘러싸다예요. 둘러싸다.

그녀의 팬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채로 서 있었다라는 거죠, 셀리가. 이 사람이 적인가 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녀가 그녀의 팬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채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둘러싸지 않습니다. surround라는 동작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PP를 활용을 했다. 되고 있나요? 주격 보호, 주격 보호. 요번에는 딱 위치 한번 보세요. 문장 길이 한번 보세요. 목적격 보호죠? 가볼까요? 나는요. heard 들었어요. My name. 내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것을 called 불리는 걸 들었습니다. 자, 이한 문장 영원히 기억할게요. 과거분사 설명할 때 정말 많이 활용되는 국민 대표 문장이고요. 여기 왜 콜드일까요? 왜 콜링하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면은 목적어인 my name이랑 얘네들의 원래 동사인 call의 관계를 생각해 봐요. my name이 call, 불러요. 아니죠. 내 이름은요,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 관계라서 나는 내 이름이 불리는 걸 들었다. 요런 느낌. 이 둘이 수동 관계입니다. 또 해볼게요. I, 나는요, felt, 느꼈다. My shoulder, 내 어깨가요. 누군가에 의해서 터치가 되는 걸 느낀 겁니다. 어깨가 터치하는 게 아니라 터치가 돼. 그래서 이렇게 PP콜. I, 나는요, found, 알았습니다. My car, 내 차가요. Covered with snow, 눈에 덮인 것을 여기서 이제 발견했다 정도 가면 되겠네요. 나는 내 차가 눈에 덮인 것을 발견했다. 내 차가 덮은 게 아니라 덮였죠. 수동 관계. You, 너는요, should keep, 유지해야만 합니다. The door, 문이 어떻게, locked, 잠긴 채로. 문이, lock은 잠기는 거예요. 문은 잠기는 걸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문이 잠긴 채로 유지를 해야만 한다. 아이, 나는요, so, 봤어요. An old man, 노인이요. carry는 옮기고 운반하는 건데요. 노인이 앰뷸런스로 옮겨지는 거. 운반되는 걸본 겁니다. 노인이 캐리라는 동작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분사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 문장들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우리 보통요, 동사가 네임 같은 경우에요. 네임은 이름을 붙이다라는 동사인데, 3단 변화가 네임, 네임드, 네임드예요. 무슨 얘기냐? 얘 다음에 나오는 과거형과 그 다음에 과거분사형이요, 똑같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형태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독해하다가 만나면요, 되게 헷갈려요. 이게 과거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 한번 보세요. 에밀리는요, named 이름 붙였습니다. her도 그녀에게를 happy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동사가 있어요. 문장에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얘 말고 동사가 또 있을 때에는 얘는 동사가 아니라 이제 PP, 과거 분사가 되는 거죠. 에밀리는요, had a dog. 개를 가지고 있었다. happy라고 called, 불리는 요 정도의 뜻입니다. 이 문장 쉬운 문장 아니고요. 보여주는 거죠. 얘는 동사가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named가 동사입니다. 얘는요, 동사라고 하려고 했더니 여기 동사가 있어서 이거는 동사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 되시나요? 또 해볼까요? My grandfather, 나의 할아버지가요.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지으셨다. 집을 지으셨다. 오케이. 얘 동사입니다. 우리는요, 여기 동사 있죠? 살고 있어요. 집에요. 그럼 얘는 PP입니다. 지어진 집이죠. 수식하는 겁니다. 나의 할아버지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집에 살고 있다. 이렇게 가요. 자, 또 연습할게요. 캐시가요. 동사 하나죠. 초대했습니다. 모든 그녀의 친구를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some people은요, 초대를 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 동사가 또 있어요. 그럼 요만큼은 뭐냐? PP가 되면서 some people을 꾸며줍니다. 파티에 초대되어진 몇몇 사람들은 arrived. 얘가 동사입니다. 도착했다, late. 늦게 도착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꼭 복습해 주세요. 처음에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코치로요. 우리요, 이 수동태와 과거분사, 이 모든 것들을 잡아볼 건데요. 사실, 이 PP를요, 주격보호자리에다 넣고, 여기 비동사 딱 하면은 이게 수동태예요. 우리 현재 분사할 때 진행형이랑 비슷하죠. 넣었더니 우리가 잘 아는 놈이 나오잖아요. 그럼 해석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내 차는요, 먼지로 덮여 있었다. 됐어요. 수동태. 오케이. 해석.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차를 봐라. 얘가 명사 수식하죠. 먼지로 덮인 차를 봐라. 명사 수식하는 역할. 그리고 나는 발견했다. 내 차가 먼지로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목적격 보호 역할하죠. 요거랑 요게 어렵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별표를 3개하고 잘 봐주시고요. 수동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는 가볍게 보고 넘어가자. 요 정도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서 이런 것도 한번 알고 갈게요. 이미 완료된 거, 그러니까 수동 말고 이미 다 동작이 끝나버린 것도요, 이렇게 우리가 과거분사로 나타내는데요. 입들입니다. fallen on the street, 길에요. 이미 다 떨어진 그런 입들. 이게 뭐 떨어지는 걸 당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미 다 떨어져서 길바닥에 이렇게 길에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입들. 이게 낙엽이죠. 그 다음 retired teacher 하면요. retire, 은퇴하다는데 이미 다 은퇴를 했어요. 이미 다 은퇴라는 동작을 마친, 완료한 그런 선생님. 이렇게 동작이 완료가 됐을 때에도 PP를 쓸수 있다. 그러니까 PP는 수동 아니면은 완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 그리고 우리는 엑셀사이즈로 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과거분사 연습 팍팍 한번 들어갈게요. 제가 픽한 문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요거 우리가요. 의미를 그대로 확인을 하면서 쭉쭉쭉쭉 나가도록 할게요. 과거분사 문장들 너무 다 중요하죠? 얘뭐 하고 있습니까? 명사 꾸며줍니다. Used books, 명사 수식. 사용되니까 중고이 되면서 중고 서적들은요, less는 좀 덜하다는 거거든요. 덜 expensive, 비싸다. 명사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구조 잘 보셔야 됩니다. 해석은 빨리빨리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는 구조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 동사 아니에요. 동사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가 PP가 됩니다. 앞에 있는 게 보통 PP입니다. 뒤에 게 거의 진짜 동사고요. 그래서 구조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구두들은요, 이제 신발들은요, 구두 아니죠. 신발들은 비싸다. 요렇게 갑니다. 좀더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번에는요, 이제 쌤이랑 같이 한번 보면서 쭉쭉쭉쭉 한번 나가볼게요. The money 다음에요, 여기가 동사 같은데 여기 동사가 또 있어요. 그럼 요게 PP가 돼야 되는 거죠. 해석은 테이블에 남겨진입니다. leave가 남기다고요. 테이블에 남겨진 그 돈은 is mine, 나의 것이다. 얘는 얘도 지금 요렇게가 수식이거든요. PP입니다. 그에 의해서 보내진 그 이메일은 contains 포함하고 있다.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 자, 그다음에 그들은요.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요. praised, 칭찬받는 겁니다. 선생님에 의해서 칭찬받는 것을 들었다. 10번은요, 제이콥은요, 느꼈습니다. The house, 그 집이요. shake, 흔들다의 PP꼴을 쓴 거고요. 흔들리는 겁니다. by the earthquake, 지진에 의해서요. 그 집이 지진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요렇게 해석하시는 거. 자, 그리고 B번에 우리는요, 두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요거, 동사입니까? 과거분사입니까? 뒤에 동사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과거분사입니다. 닉에 의해서 남겨진 그 노트는요, 테이블 위에 있다. 요거는 동사가 없죠. 그럼 얘는 진짜 동사입니다. 그는요, 남겼어요. Some money, 몇몇의 돈을 널 위해서 남겼다. 요렇게. 얘는 PP, 얘는 동사. 동사가 하나 더 있냐, 없냐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복습 한번 쫙 하시고 우리는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자, 방금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분사를 다 배웠어요. 과거 분사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겁니다. 두 가지 역할, 현재 분사랑 똑같죠? 명사 수식해줍니다. 그래서 used books 하면은 중고 서적들이 되고요.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주격 보호 자리에 갈 때는 수동태 역할도 할수 있고요.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랑 이 과거 분사가 수동의 관계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제 명쾌한 개념, secret은 이제 secret도 아니야. 바로 보이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입니다. 분사의 두 가지 종류고요. 형태가 이렇게 다르고, 얘는 능동, 얘는 수동.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쫙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분사입니다. 분사하면은 이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 거죠. 얘는 ing고, 얘는 pp입니다. 분사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거.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원래 형용사가 하던 역할이 명사 수식의 역할을 얘네들이 하고요. 원래 형용사가 하던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의 역할을 이들이 그대로 하게 되면서 얘네가 이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사를 모두 마칩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공부 인증 받으시고요. 좋아요 꼭 받으세요. 우린 땡스타그램에서 요택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분사까지 마쳤습니다. 복습은 필수고요. 우리 복습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꼭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27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어휘 문제 5문제씩 끊어서 풀어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밑줄 친 어휘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기출 문제 5개 알차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몇 번부터 시작할 거냐면요. 26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3월 학력평가 30번 문제였고요. 첫 번째 문제, 문장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surely, 확실히, one reas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확실히 한 가지 이유는 이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이유는 that copies have lost their sense of human connection, abundance, and intimate rel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 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요? 물론 우리 어법을 다루는 단어는 아니지만 얘들아 같이 한번 짚어보면 좋잖아. 그쵸? 그래서 확실히 한 가지 이유는 이유인데 이러한 이유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얘들아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쪽의 문장은 완전해. 그러면 얘는 우리는 동격의 대시라고 부른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줄 건데 어떤 이유냐면 copies라고 하면 복제물이거든요. 그래서 복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그들의 어떤 감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렸대. 어떤 감을 잃어버렸을까? human connection, 인간과의 연결성 혹은 풍부함 그리고 intimate relation, 어떤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한 가지 이유는 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복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이것이 이러한 복제물이 무언가를 잃어버린 한 가지 이유는요. is that, that 이하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뭐냐면 Modern technology has made copying so eas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복제를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버린 것이 이유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현대 기술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복제를 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구나 라고 하는 내용 파악할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The method of copying available to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가능한 복제 방법이라고 하는 거 방금 위에서 뭐라 그랬어? 이런 현대 기술이 복제를 너무 쉽게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가능한 이런 복제 방법들이라고 하는 것은 has never been more powerfully abund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도 이렇게 강력하게 풍부했던 적이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강력하게 풍부한 게 맞아? 라고 지금 만약에 물어본다면 지금 복제 기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나 많이 풍부했던 적이 없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연결되고 있어? 첫 번째 문장에서 현대 기술이 복제를 쉽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랑 연결 지을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아주 잘 쓰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is seems true. 자, 이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이것은 뭐야? 복제 기술이 풍부해진 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복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대. 비록 The sense of loss has atten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복제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그랬을 때 our evermore

more powerful means to reproduce what we care ab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 신경 쓰는 것을 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을 가져온대?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현대 기술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신경 쓰는 것을 reproduce, 복제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앞에서 등장하는 무슨 표현이랑 같은 거야? copying이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한 표현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copying, copies, 복제물, 복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reproduce라고 하는 복제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월드 벤저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has famously formulated 아주 유명하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this loss 이러한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대?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얘들아, 무작위적으로 마구 찍어냄으로써 상실되는 거를 뭐라고 표현했대? 아우라가 상실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우라라고 하는 걸잘 모르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그것은 which is lost in mechanical reprodu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재생산, 기술적인 복제를 통해서 lost, 잃어버려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얘들아, 이때 3번, lost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맞을까? 이러한 상실감이라고 바로 앞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이런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우라라고 표현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복제를 통해서 잃어버려진 것을 우리는 아우라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바로 위에 나오는 loss라고 하는 표현에 연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3번도 무난하게 맞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 aura of art work of a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예술 작품에 있어서의 아우라, 즉 상실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not be copied by mechanical technology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예술 작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라고 하는 것은요, 복제되어질 수 없대. 뭐로 인해서 복제되어질 수는 없냐면 기술적인 기술로 인해서는 뭔가 복제되어질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by around 1900이라고 나오고 있어. 1900년대 즈음에 그가 쓰기를 technical reproduction had reached a standa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1900년대쯤 가니까 기술적으로 복제하는 기술이 어느 정도의 기준에 도달했다라고 적어놓고 있어. 어떤 기준에 도달하고 있냐면요, that not only permitted it to reproduce all transmitted work of a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때 등장하는 이 기준이 이 기술적인 복제 능력으로 하여금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야? Reproduce all transmitted works of a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예술 작품, 즉 모든 전승된 예술 작품을 복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한 거죠. 자, 그리고요. And thus, 그러므로 to cause the most profound change in their impact upon the publ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유발하게 되었냐면요.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In their impact upon the public. 우리 대중들에게 있어서 그 예술품의 영향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지금 내용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얘들아,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다고 쳐보자.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예술 작품이지. 예술 작품인 모나리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무작위로 배포할 수 있지. 뭐 함으로써? 복제함으로써. 그래서 모나리자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 모나리자가 그려져 있는 뭔가 테이블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배포되어질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뭐가 상실돼?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랬을 때 the ability to copy mechanically 이렇게 기술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 지금 여기서 왜 능력이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얘들아, 뭐라 그랬어? 어떤 기준에 도달했다고 했냐면, 모든 전승된 예술 작품들을 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지금 기술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지. 모나리자를 마구잡이로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복제 기술의 능력은요, substitute, 대체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대체했냐면요, a unique existe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일무이란 존재를 뭐로 대체하게 만들었다? 다수의 복제품으로 대체하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래서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은 유일무이한 하나의 작품인데 다수의 복제품들이 이것들을 대체하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addition to transforming art and the public's relation to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더해서 예술을 작품을 변형시키고 그리고 그 public relation to it, 그 예술 작품에 대한 대중의 관계를 변형시키는 거에 더해서 벤자민은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mechanical reproduction, 이렇게 기술적인 재생산, 기술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어떤 거를 가지고 있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대. 뭐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냐면요, trend tradition, 오, 갑자기 강력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찢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분열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이때 마구잡이로 복제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겠네. 자, 그랬을 때 by interfering with 무엇과 대립을 하는 거냐면요, 어떤 대상의 권위에 대립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상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embedded in the fabric of trad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통의 구조에 속해져 있는 그러한 대상의 권위에 대립하면서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분열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뭔가 하나만 있는 독보적인 존재를 마구잡이로 재생산해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분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자, 그때 this devotion to tradition 자, 여기서 뭔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통에 대한 얘들아 devotion 하면 헌신이거든요. 지금 전통에 헌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 아니야 얘들아, 지금 전통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분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전통에 뭔가 대립하는 혹은 전통을 위협하는 내용이 나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에서야 드디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때 devotion, 헌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threat라고 하는 위협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의 위협, 전통에 대한 위협은요, has twofo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and concerned, 무엇을 고려하냐면 the presence of o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 대상의 뭔가 존재를 고려하게 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문장, 즉 이 지문을 한마디로 설명을 해보자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 현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복제 방법이 abundant, 풍부해지면서, 그치?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풍부해지면서 우리는 대상을 reproduce, 재생산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얻었지. 자, 그런데 기계적인 복제 과정에서 예술 작품 특유의 뭔가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상실되었으며 이는 전통의 권위에 대한 threat, 위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어. 특히 어휘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내용에서 반대되는 단어를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아, 지문을 읽을 때 도대체 이 지문이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거를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요.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We all like to think of ourselves. 우리는 모두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냐면 as rational act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 그쵸? 내가 비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생각하는 거를 우리는 모두 좋아하는데 careful and considerate in our thinking.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 고려를 많이 하는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capable of sound and reliable judg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믿을 만한 판단, 그리고 sound 하면 타당한 이란 뜻이거든요. 타당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rational actor,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우리를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 자, 근데 얘들아, 보통 이런 문장이 나오면 보통 우리는 아니다 라고 하는 반대 문장이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we might believe 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는 아마 믿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약한 추측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도 있냐면 we generally consider different points of views and make informed decis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다른 관점을 고려하고 그리고 and make informed decis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보에 입각한 그런 결정을 만들어낸다고 믿을지도 모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1번 informed 정보에 입각한 결정이라고 하는 거 괜찮은지 물어보고 있거든. 괜찮을까? 우리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Rational actor,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우리를 인식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많은 정보에 입각해서 우리가 decisions, 결정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오케이, 괜찮은 표현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we are in fact,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Predictably irrational. 예측 가능하게 irrational, 비합리적인 존재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역시나 한번 내용이 꺾였네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행위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떻다? 우리는 실제로 예측 가능하게 비합리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이 psychologist, 이 심리학자가 말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All of us engage in automatic reflexive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하냐면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사고를 한대. 그치 얘들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심사숙고할 순 없어. 우리는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생각을 하는데 typically 특히나 taking the easier path 더 쉬운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And conserving mental eff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노력을 아끼면서 어떻게 한대? 더 쉬운 길을 선택하기도 한대. 얘들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심사숙고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길이야. 그런데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그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거, 뭔가 반사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더 쉬운 길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쉬운 길을 선택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껴질 테니까 오케이, easier path라고 하는 표현 너무 잘 쓰고 있죠. 그랬을 때 비록 we each may have the subjective impres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우리는 모두 주관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대. 어떤 주관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냐면 We are careful thinkers. 우린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e often make snap judgments. 우리는 아주 재빠른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Or no real judgments at all. 전혀 뭔가 판단을 하지 않을 때도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저자가 뭐를 계속 말해주고 싶어 하냐면 우리 인간들은 뭔가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numerous bia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수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요. inhibit, 얘들아 inhibit 뭐야? 억제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override 하면 무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수의 이러한 뭔가 편향, 편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reflexive, 성찰적이고 이런 숙고적인 생각을 저해하고 무시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게 되면 뭔가 숙고적이고 성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네. 그래서 intuitive theories, 이러한 직관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interfere with, 무엇을 방해하게 되냐면 얘들아, 직관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야?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딱 받아들이는데도 바로 인식하는 거잖아. 그럼 이 문장에서 봤을 때 intuitive theory라고 하는 거랑 연결되는 개념이 뭘까? 직관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앞에 나오는 numerous biases. 그렇지. 그 다수의 편견,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개념이야. 자, 그러면 이러한 직관적인 이론, 아, 이거 바로 그거야. 생각하지 않고 바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요. 또한 무엇을 방해할 수 있냐면 acceptance of accurate scientific explan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확한 과학적인 설명을 받아들이는 거를 방해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게 진짜로 정확한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건데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는 이런 과학적인 설명을 받아들이는 거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내용적으로 똑같이 연결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understanding, 무엇을 이해하는 거, more about how our minds work,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되지? 그리고 and how biases may operate,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은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아는 것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냐면 less subject to fallacious reaso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우리를 덜 걸리기 쉽도록 만들어준대. 뭐에? 오류가 있는 그런 추론에 덜 걸리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을까, 얘들아? 우리가 어떤 우리가 편향을 가지고 있지를 계속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하면 더 fallacious reaso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류가 있는 추론에 우리가 빠지기 더 어렵게 만들어주겠지. 그래서 덜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4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more rational, 우리가 더 이성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고요. And more aware of the problems in others'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더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7번 문장 보자면 Learning to understand the built-in rationality of our mental proc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앞에 문장이랑 뭔가 유형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 Understanding more about how our minds work 이라고 나오고 있고 다음 문장은 Learning to understand the built-in rationality of our mental process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장의 형식이 조금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를 배우는 거? 이해하려고 배우는 거래요. 무엇을 이해하려고 배우는 거냐면 우리의 정신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rationality라고 하면 합리성이거든요. 그러면 built-in ration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재된 합리성이에요. 얘들아, 우리의 mental processes, 그 우리의 정신 과정에 있어서 내재된 합리성이 있다고 했어, 지금? 아니야, 얘들아. 합리성 없다고 했어. 뭐가 있다고 했었어? 많은 제한점들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때 등장하는 rationality는 나오면 안 되고요. limitations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신 과정에 있는 많은 제약들, 많은 내재된 제약들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것은 can also help us improve our abil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능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어떤 능력? to inform others more effectiv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그 우리의 능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래서 이 지문에서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실제는 뭐하다? 합리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결과적으로는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정보를 잘 갖춘, 즉 informed 된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정신적인 노력을 아끼기 위해서 mental effort라고 하는 거를 아끼기 위해서 더 쉬운 경로를 선택하는 예측 가능한 비합리성을 보인다. 얘들아, 이 정도 키워드는 솔직히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즉,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 가능한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존재이며 내재된 인지적인 limitation, 얘가 답이었죠.
그래서 내재된 인지적인 그 한계 때문에 객관적인 과학적 설명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에서 결과적

적으로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 이 지문도 정리해 보았고요. 2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9월 모의 평가 42번 문제고요. 자, 첫 번째 문장 조금 긴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People are correct. 사람들은 옳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언제 사람들이 옳냐면 when they feel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낄 때그 사람들은 맞는 거래. 어떤 감정을 느낀대? The written poetry of literate society and the oral poetry of non-literate on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literate society라고 하면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기반하는 사회에서 쓰여지는 written poetry라고 하니까 뭔가 쓰여진 시. 그리고 뭔가 언어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사회에서의 oral poet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 시라고 하는 것이 differ. 자, 이때 등장하는 differ은 대절 안에 있는 동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시에서 사용되는 거, 이렇게 쓰여진 시나 혹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differ from 뭐로부터 다르다라고 느낀다면 그건 맞는 거냐면 The everyday language spoken in commun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일상생활에서 말해지는 언어랑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얘들아, 지금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짧게 한번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아, 시에서 쓰인 언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언어랑 다르네라고 느낀다면 그건 맞는 말이래.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랬을 때 listeners, 우리 듣는 사람들, 즉 시를 듣는 사람들은요, not only accept the strange use of wor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를 듣는 사람들은 뭐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런 단어들의 이상한 사용들 혹은 이런 단어들의 색다른 사용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러 개 단어가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단어를 낯설게 사용하는 거, rearrangement of word order, 어떤 단어의 어순을 재배열하는 거, assona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음을 사용하는 거, 두음을 사용하는 거, 지금 쭉쭉쭉쭉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and so on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 시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언어를 낯설게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단어를 색다르게 재배열하는 거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듣는 사람들은요, actually expect to find these things in poet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뭔가 시에서 이러한 것들. 얘들아, 이때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뭐야? 앞에서 나와 있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러한 것들이라고 지칭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시를 듣는 사람들은 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기대하기까지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A번, strange use of words라고 하는 게 괜찮은지 한번 보자면요. 시에서 얘들아, 뭐라 그랬어? 시에서의 언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랑 다르다고 했잖아. 그치? 다르다는 것을 찾는 것은 올바르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strange use of words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 괜찮은 표현이겠지. 그랬을 때 시에서 단어를 색다르게, 낯설게 사용하는 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듣는 사람들, 시를 듣는 사람들은 are disappointed when poetry does not sound poe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가 뭔가 시답지 않게 들린다면 실망하기까지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하지만, but those who regard poetry as a different category of language altogethe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하지만,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regard poetry a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를 뭐로 인식하는 사람들? 아, 시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있어서 완전 다른 부류에 있는 거야.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즉, 뭔가 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랑 완전 다른 거야.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are deaf to 무엇을 들을 수 없냐면, the true achievement of the po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인의 진정한 성공을
성취를

줄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different가 괜찮은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 밑에 문장 한번 더 볼까요? 자, 그랬을 때 rather the poet, 그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보다는 artfully manipulate the same raw materials of his langu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인들은 그보다는 아주 예술적으로 조작하는 거래요. 무엇을 조작하는 거냐면, 그의 언어에 있는 원재료, 똑같은 원재료를 예술적으로 조작하는 사람이래. 자,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여기서 그보다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앞에 내용이랑 반대 내용이어야겠네? 그쵸?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원재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똑같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잖아. 시인이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든, 똑같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same raw material, 똑같은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시인은 어떻게 하는 거다? 예술적으로 조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앞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어? 아, 시인이 쓰는 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언어야 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영역의 언어, 반대로 똑같은 원재료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이때 등장하는 B의 표현은 잘 나오고 있는 거겠지. 자, 그랬을 때 시인은요, 똑같은 원재료를 가지고 더 예술적으로 언어를 조작하는 사람들인데요. As are used in everyday speech.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뭔가 예술적으로 조작해내는 사람이래. 그랬을 때그 시인의 기술은요, is to find new possibilities in the resources already in the langu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미 언어에 있는 그 자원들을 어떻게 찾는 것이다? New possibilities,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이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똑같이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 시를 읽는데 뭔가 새롭게 감명을 받고 뭔가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고 하는 거는 그 시인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in much the same way. 자, 뭐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냐면요. The people living at the seash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얘들아, 지금 so that 구문 나오고 있거든? so that 구문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너무나도 익숙해서, 뭐뭐 해지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거잖아. 그래서,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뭐에 너무나도 익숙해졌대? The sound of wav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파도 소리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처럼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내가 해안가에 살고 있으면 매일매일 듣는 게 파도 소리야. 그러면 그 파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고 새로운 인상이 떠오를까? 아니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제 더 이상 그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과 같이 Most of us, 우리 중에 대부분들은요, have become sensitive. 우리 대부분은 뭐 해졌대? 민감해졌다고 합니다. To the flawed tide of words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millions of them every day. 매일매일 수백만 개가 들어오는 그 단어의 홍수에 얘들아, 예민해졌을까? 아니지. 우리가 우리의 고막을 매일매일 수백만 개의 단어가 들어와. 한국어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예민해져?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insensitive. 묻어내지게 되는 거죠. 마치 파도 소리가 묻어내지는 것처럼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있는 그 한국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묻어나게 굉장히 뭔가 insensitive 하면 뭔가 예민하지 않게, 민감하지 않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이랬을 때 시인의 역할이 뭐야? 다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시인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게 다음 문장에 나오겠죠. 그랬을 때, one function of poetry, 시의 한 가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묘사해내는 것입니다. The world with a fresh perspec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묘사해내는 게그 시가 할한 가지 역할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치? 어떤 관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볼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왜?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B번도 맞는 표현 되겠고요. To make it strange. 그래서 그 시라고 하는 것을 뭔가 낯설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We will listen to language once again. 우리가 그 단어를 한번 더, 그 언어를 한번더 들을 수 있게끔 낯설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 하지만 successful poet, 성공적인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never depart so far into the strange world.

depart so far. 뭐 하기 위해서? 자, 그를 따라가는 것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 멀리 떠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okay, follow라고 하는 표현도 잘 쓰여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성공적인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communicator, 의사소통자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남아 있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사람들은요, 일상적인 언어의 홍수에서 insensitive, 무감각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은 뭐야? 우리들에게 이미 친숙한 단어들을 낯설게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예술적으로 manipulate, 조작함으로써 이 세상을 신선한 감각으로, 뭔가 fresh한 감각으로 묘사해서 우리가 언어에게 다시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시인의 역할이자 시의 역할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럼 2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굉장히 짧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요. Internalization depends on supports for autonom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internalization 하면 내재화잖아요. 내재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의존한대요? 어떤 자율성에 대한 지지에 의존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얘들아, 뭔가 딱 와닿아? 이해가 확 갔어? 잘안 갔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쌤이 어떻게 알아 그랬어? 다음 문장으로 일단 넘어가 보라고 했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분명히 이해를 시켜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내려가 보면요. context, 문맥은 맥락, 문맥은 문맥인데, 혹은 맥락은 맥락인데, that use controlling strategies such as salient rewards and punishment or evaluative self-esteem hooking pressures 라고 나오는 이 부분까지가 지금 주어인 거죠. 왜? 동사가 뭐니까? 동사가 are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 앞부분까지가 주어겠네. 그래서 맥락은 맥락인데 어떤 맥락이냐면 어떤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이래. 자, 근데 이때 통제 전략이라고 하는 걸 뭐로 예시로 줬냐면요. 아주 두드러지게 보상을 주는 거. 혹은 아주 두드러지게 punishment, 뭔가 처벌을 내리는 거. 혹은 evaluate, 아주 평가적이고 self-esteem hook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 self-esteem이라고 한 자존심, 자존감이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압박을 주는 것과 같은 controlling strategies,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은, 자, 얘들아, 쉽게 생각하자. 영어 문장은 쉽게 쉽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해볼까? 일단 보상을 주는 거라고 해볼까? 두드러지게 보상을 제공하는 그러한 맥락은 are least likely to lead people to value activities as their ow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뭐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가치적인 활동을 스스로의 것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거의 없대. 자, 그 말인즉슨 얘들아, 두드러진 지금 보상을 제공해준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시험 잘 보면 엄마가 10만 원 줄게 라고 해서 두드러지는 보상을 줬어. 그러면 뭐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 가치적인 활동을 스스로의 것으로 체화하기, 내재화하는 데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least likely to lea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is is not to say, 자, 이것은 뭐를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냐면 that controls don't work to produce behavio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통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래. 자, 얘들아, 통제를 주면 행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그치? 엄마가 10만 원 줄게라고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런 통제라고 하는 것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Decades of operant psychology proves that they c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조작적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몇십 년 동안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통제가 분명히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증명을 해왔대. 자, 그렇지만, it is rather, 그보다는요, The more salient the external control over a person's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근데 뭐가 보여?
뭐가 눈에 띄냐면 더비교급, 더비교급.

눈에 띕니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더비더비는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 자, 그랬을 때 그보다는 우리가 the salient the external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외재적인 통제라고 하는 것이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over 뭐에 대해서? person's behavior,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통제적인, 외재적인 통제가 더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더 뭐하게 된대? The more the person is likely to be merely externally regul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뭐 할 가능성이 높아? 단순히 외재적으로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외재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어떤 거에 있어서? 그나 그녀의 행동에 있어서 그냥 외부적으로 통제받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왜? 외재적인 통제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엄마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reward, 보상을 제공해줬지만 이제는 punishment, 뭔가 처벌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시험 못 보면 앞으로 용돈 끊어버릴 거야 라고 했어. 그러면 이 외재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된대? 외재적으로만 통제되게 된대. 즉, 내재적으로는 진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지 않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결과 the person does not develop a value or investment in their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 사람들은 뭐 하게 되지 않는데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의 가치,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의 투자를 개발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투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를 개발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더 뭐 하게 됨으로써? 외재적인 가치에 치중되게 됨으로써. 자, 하지만 but instead remains dependent on external control. 그 대신에 어디에 의존하게 된대? 외재적인 통제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뭐 돈 주면, 용돈 주면 공부 열심히 하고 용돈 끊어버리면 안 하고 라고 하는 그런 외재적인 통제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parents, 자, 어떤 부모님이냐면요. who reward, force, or cajole their child to do home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숙제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상을 제공해 주거나 혹은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부모님들은 더 뭐 할 가능성이 높대? 어떤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높냐면요. 오직 does so only when rewarded, cajoled, or forc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보상이 있을 때만, 오직 회유가 되어질 때만, 그리고 오직 강요가 되어질 때만 숙제를 하는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the salience of external controls, 이러한 외재적인 통제의 두드러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the rise, 무엇을 이끌어준대? the acquisition of self-responsibility. 얘들아, self-responsibility가 뭐야? 책임감이잖아. 그래서 책임감의 습득으로 이어질까? 이렇게 외재적인 보장이 막 두드러지고 있어. 뭔가 정말 회유가 되어질 때만 혹은 압박이 들어올 때만 애들이 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습득할 수 있을까? 아니지. 습득하는 것을 약화시키고 방해하는 맥락이 나와야겠지. 자, 이때 그러면 the rise가 아니라 undermines 라고 하는 약화시키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외재적인 통제가 너무 두드러지게 되면 이런 아이들은요, 개인적인 책임감, 개인적인 책무감의 습득을 아, 뭐 하게 된다? undermines, 약화시키게 된다 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ultimately, 그 대신에 부모님은 부모님인데 어떤 부모님이야? who supply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 주는 거죠. 너가 왜 숙제를 해야 되는지 충분한 이해를 제공해 주고요. and show an emotional understanding of difficulties overcoming proble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이해를 해주는 거죠. 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해를 해주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해를 해주는 부모님들. 그리고 and use a minimum of external incentiv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이런 외재적인 보상을 사용하는 부모님들은, 그치 얘들아 지금 반대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두드러지는 외재적인 통제라고 했지. 그런데 다음 상황

0: 에서는 아, 이런 외재적인 보상을 최소한으로 주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5번까지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재적인 보상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부모님들은요. are more likely to cultivate 무엇을 더 기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a sense of willingness and value for work in their chi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 있어서 정말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업무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아이를 뭔가 길러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이 지문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보상이나 처벌과 같은 외적 통제, 는요,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아이는 스스로 책임감,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책임감을 갖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외재적인 보상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통제의 현저함은 자기 책임감의 습득을 undermines, 약화시키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답이었거든요.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는 어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약화시키고요. 부모는 외적인 유인책을 미니멈,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아이의 자율성을 지지해줘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 무슨 단어로 나왔죠? 맨 처음에 첫 번째 문장에서 autonomy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외재적인 이런 요소들을 외적인 통제를 최소한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에서 전달하고 싶은 바였고요.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42번 문제고요.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If we understand critical thinking a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뭐로써 이해한다면 자, 비판적인 사고를 뭐로써 이해하냐면요. The identification and evaluation of eviden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근거에 대한 평가 혹은 어떤 근거에 대한 판단으로서 우리가 critical thinking, 어떤 비판적 사고를 이해한다면, 자, 그랬을 때 ethical thinking, 반대되는 말이 하나 나오고 있네요. 윤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is about 뭐에 관한 거냐면요. identifying ethical issu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윤리적인 사안에 대해서 식별하는 거, 그리고 and evaluating these issue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관점으로부터 이런 윤리적인 사안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역시나 첫 번째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키워드들만 조금 뽑으면 될것 같아. 어떤 키워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냐면 ethical thinking, 이런 윤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이 그 윤리적인 사안에 대해서 식별해내고 뭔가 평가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키워드만 일단 뽑고 넘어가 볼게. 자, 그랬을 때두 번째 문장 보면요. This form of ethics, 이러한 종류, 이러한 형태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랑은 구분이 되는 거냐면요. Higher levels of conceptual ethics or the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개념 윤리학 혹은 개념 윤리학의 뭔가 이론과는 뭔가 다른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그럼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럼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랬을 때, The nature of an ethical issue or problem from this perspective i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전달하고 싶은 바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본질이래요. 뭐에 대한 본질이냐면, 이런 윤리적인 문제 혹은 윤리적인 사안에 대한 본질, from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그 윤리적인 문제, 윤리적인 사안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is that 이하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뭔지 그럼 이제서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돼요. There is no clear right or wrong respo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뭐가 없대? 이런 관점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바라보면 뭐가 없대? 명확하게 옳고 명확하게 그른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정말 무자르듯이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려라고 하는 게 없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It is therefore, 그러므로. Essential. It is therefore essent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가 필수적이냐면 that students learn to think through ethical issu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통해서 생각하는 거를 배우는 게 필수적이래. 자, 얘들아, 이제 이해가 갔어? 조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완전 옳고, 이건 무조건 틀려. 라고 하는 것이 없어.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 윤리적인 문제를 통해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야. 뭐보다는 rather than follow a prescribed set of ethical codes or ru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윤리적인 규범이나 어떤 윤리적인 규율들에 prescribe 하면 어떤 묘사된이잖아요. 이렇게 묘사된 혹은 기술된 윤리적인 법안들을 뭔가 따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치? 그래서 앞문장이랑 조금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아. 무조건 옳고 무조건 그른 개념이 없으니까 학생들은 문제에 따라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랬을 때 there is a need to be encouraged recognition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필요성이 있냐면 이런 인식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야 돼? 윤리적인 문제가 무조건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 라고 하는 인식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겠지. 오케이, 자, 그럼 진짜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 That, although being ethical is defined 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윤리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정의되어져 있대요. As acting,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냐면 뭐를 따르는 행동인 거래요. With the principles of conduct that are considered corr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옳다고 여겨지는 행동의 법칙, 옳다고 여겨지는 행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행동이라고 규정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자 얘들아, 하지만으로 끊겼으니까 여기서부터 진짜 하고 싶은 말이야. These principles vary both between and within individu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윤리 규칙, 윤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마다, 사람들 간에 다를 수도 있고 우리 사람 내에서 다를 수도 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해주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인식이 촉진되어져야만 한다, 장려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표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질문 어려워. 이 질문 어려우니까 우리 문제 다 풀고 나서 일시정지하고 다시 한번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랬을 때 what a person values, 정말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에 관련이 되어져 있냐면 their social, religious, and civic belief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시민적인 믿음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들은요, 어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냐면요, 그들이 뭔가 공식적이거나 공식적이지 않은 그 배움의 경험들로부터 온 건데 그들이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는 그들의 믿음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나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어 에 따라서 뭔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values라고 하는 표현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dividual perspective 이러한 개인적인 관점, 나는 A라고 하는 거를 중시하는 사람이야. 근데 얘들아, 사람에 따라서 B라고 하는 거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윤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주고 있는데 그 개인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may also be context depend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관점, 나 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게 뭐가 될 수도 있대? 문맥 의존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다른 환경에 있으면 혹은 다른 시간에 있으면요, when they are feeling a different way, 사람이 어떤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시간 혹은 환경에 있게 되면 the same individual, 같은 사람이라도 may make different choices,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나, 김현진이라고 하는 나인 사람은 똑같이 있는데 나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context dependent, 문맥 의존적이다 라고 하는 게 딱 들어맞고 있네. 그쵸? 자, 그래서 D번까지도 맞는데 그럼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Therefore, 그러므로 in order to analyze ethical issues and think ethic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think ethically 윤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뭐가 필수적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Understand the personal factors 개인적인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거죠. 자, 근데 그 개인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That influence your own codes of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너만의 행동 강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and 또한 뭐 하는 것이 중요해? How these may coincid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든 개인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대. 얘들아, 이런 모든 지금 개인적인 요소들이 다 일치한다고 했어? 아니야. 사람들마다도 다르고 심지어는 나 개인이라고 하는 것 내에서도 달라진다고 했었어. 그러면 이때 일치하다라고 하는 coincide가 들어가면 안 되고 어떤 동사가 나오면 좋을까요? 뭔가 달라지다라고 하는 vary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개인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사람들마다 다른지 그리고 내 개인 내에서도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alongside라고 하면 무엇무엇과 병행해서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데 무엇을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되냐면요. Recognizing and accepting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된대. 무엇을? That the factors that derive other people's codes and decision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동 강령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게 만드는 decision making 뭔가 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 다른 사람의 요소들은 may be different 다를 수 있다.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오케이, 얘들아,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뭔가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특히 7번 문장에는 쌤이 지금 앞에다가 별을 달아놨어. 왜 별을 달아놨을까?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을 때 일시정지 누르고 지금 어차피 지금 강의 끝났잖아요. 그쵸? 마지막 지문이었으니까 맨 마지막 특히 30번 지문 같은 경우는 반드시 혼자 복습하실 때 찬찬히 스스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지문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정답이 없어요. 어떤 것은 무조건 옳고 어떤 것은 무조건 글러라고 하는 명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처방된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그치? 규정된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어.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를 판단할 때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개인의 가치관은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의존적이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결정 방식과 타인의 결정 방식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지문에서는 말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지문 특히 마지막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으니까 마지막으로 복습할 때 신경 써서 해주는 거 약속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목요일입니다. 네.
0: 자, 오늘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휴가 일정 충돌이란 제목으로 Part 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뭔가 크게 싸움 날 것 같은 느낌인데요.
0: 생각을 해보세요.
1: 예.
0: 슬기 씨가
1: 예.
0: 뭐 예를 들어서 8월 1일 뭐 이렇게 날짜를 잡았어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알아들었겠다라고 했는데
1: 그쵸?
0: 진행을 막 시켰는데 뭐 예약도 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1: 거의 다 이제 끝내놓죠. 왜냐하면 파워 J인 성향 친구들은
0: 미리
1: 다 해놔야지 마음이 편하대요.
0: 그렇죠.
1: 예.
0: 그런데 상대방이 그날 아니라 이날 아니었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1: 같이 가기로 한 일행이
0: 그렇죠. 그러면 정말 엄청난 그런 뭐라 그럴까 conflict, 싸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1: 정말
0: 그것의 part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깜깜하네요 갑자기.
0: 그렇죠. 예. Alright,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7월 여행 예약하는 거 다 마쳤어? 오케이. 이제 뭔가 털어낼 수 있겠다. 이런
1: 자신
0: 느낌이요.
1: 있지, 그치? 그렇죠. 얼마나 혼자 고생한 거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겠어요?
0: 그렇죠. 예약 다 마쳤다. 자, 미션 2는요.
1: 네.
0: 아, 이런.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1: 아이고.
0: 아이고. 뭔가 상대방이, 어? 그때라고? 다른 때 아니야?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1: 이게 날짜를 잡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 이걸로 못 박자 땅땅땅 해야지.
0: 그렇죠.
1: 두 가지의 의견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다 보면 흐지부지 끝나서 이건지 막 애매모호할 때 있거든요.
0: 그리고 중간에 한번 컨펌 해줘야 돼요.
1: 그래요.
0: 그렇죠.
1: 이거 맞지? 하면서. 네.
0: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1: 아하.
0: 자, 영어로 이 문장들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0: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7월 여행 예약하는 거 다 마쳤어.
2: Sorry? What did you say?
1: Who are you?
2: Happy?
1: Oh, yeah, happy.
2: You're happy?
1: Yeah.
2: Why?
1: Huh?
2: Why?
1: English?
2: Only English.
1: Yeah. July holidays, I plan over.
2: You plan? You finished?
1: Yes.
2: July
1: trip.
2: Wait. Yeah.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Huh?
2: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August?
2: August, not July.
1: July. 어? 아 이런. 아 확실히 다르게 얘기한 거네 각자. 각자 확실히 다르게 얘기한 거야.
2: What?
1: 어?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We understand different.
2: Oh,
1: yeah.
2: We misunderstood.
1: Mm.
2: Oh, no.
1: Yeah, August?
2: August. July.
1: July.
2: No. Okay, let's fix this before...
1: 얘기했잖아, 7월이라고.
2: Okay, whatever. Yeah.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뭐라?
2: Yeah?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Price?
2: The price will go up. Let's fix it now.
1: French fry?
2: French fries?
1: Yes.
2: What?
1: Price. French fries.
2: No price. Money,
1: a price.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Do it now.
1: Okay.
2: August.
0: 아이고, 응? 결국 두 분 따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1: 어, 그랬다.
0: 각자 가기로 했다고.
1: 사실 서로 각자 도생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그냥 솔로 각자. 트립으로 그냥.
1: 네, 그렇게 가요.
0: 아, 알겠습니다. 아니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1: 너무 올 뻔했는데.
0: 아, 큰일 날 뻔했어요.
1: 아쉽다.
0: 제가 영어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4: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3: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4: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지금 기분이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1: 신나죠.
0: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호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거 알아보려고 막 이런 스트레스 은근히 발생하는데
1: 최저가가 왜냐면 내일도 다르고 모레도 다르기 때문에
0: That's right.
1: 계속 그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0: 그럼요. 그런데 마친 거예요.
1: 어머.
0: 7월 여행 예약하는 거 다 마쳤어.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0: 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I'm done booking. 난 부킹을 다 끝냈어. 난 부킹을 다 끝냈어. 여기까지 할까요?
0: 오케이.
1: 네. I'm done booking everything까지 할까요? 아, everything까지.
0: 오케이.
1: 이거 아니고요.
0: Okay.
1: Everything. 뭐를 위한? For our trip. 우리의 여행을 위한 언제?
0: 아, in. 그것도 거기서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여기서 잘라볼까요?
0: That's right.
1: In.
0: 어?
1: 7월.
0: Yeah, be careful. 어, 잠깐만요. Hold on.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 이건 7, 1이에요.
0: 그렇죠.
1: 아!
0: 안 되죠.
1: 7, 숫자로 하면 잘 못 알아보겠죠.
0: 자, 오케이.
1: 예.
0: 지금 7월을 써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숫자 7을 썼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1: 네.
0: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7.
1: 7.
0: 네, 본인이 생각해도 아니죠. 네. 아, July가 되겠죠.
1: 메이랑 준 어딘가에서 헷갈렸거든요.
0: 아유, 예. 안 됩니다. July, 바로 July, 7월을 July. 의미하고요.
1: Yes.
0: 사실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도 점검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1월부터 12월까지도 영어로 모른다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1: 그쵸.
0: 막상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So, July, 7월이죠.
1: Mm-hmm.
0: 자, 여기서 보세요. I'm done booking everything 이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Book 하는 거가 뭐 하는 거죠? Book?
1: 예약하는 거예요.
0: 예약하답니다.
1: 네.
0: So 모든 걸 예약하는 거를 I'm done이에요.
1: 끝냈어요?
0: Done 한 게 바로 그거죠.
1: 네.
0: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하는 거를 다 마친 상태를 얘기를 할 때 그냥 finished,
1: 네.
0: I did 뭐 이렇게 해서 과거 동사를 쓰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대방한테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현재 상태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done이라는 형용사를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So I'm done, she's done, are you done? So done은 이미 다 마친 상태인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걸? 바로 뒤에 ing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I'm done, 내가 다 마친 상태고 뭐 하는 걸요?
1: Booking everything.
0: 그렇죠, that's right. So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네.
0: 나 화장실 다 썼어. 너 써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난 다 마친 상태다. 일단
1: I'm done.
0: I'm done. 자, 사용하는 거 그 화장실.
1: Using bathroom.
0: Using
1: the bathroom.
0: Because 왜냐면 우리 서로 아니까 무슨 bathroom 말하는지 알죠?
1: 네,
0: 그래서
1: 네,
0: the입니다. Right? So I'm done using the bathroom. You can use it. You can go.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질문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불평하는 거, 불만을 이렇게 뿜는 거.
1: Complain.
0: Complain.
1: Yeah.
0: Complain이 동사로 불평하다는 뜻인데요.
1: 네.
0: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둘이 막 뭔가 섭섭하고 그런 거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네. 정말 얄밉게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 어떻게 해요?
0: 불평하는 거 다 맞췄어?
1: 오!
0: 지금 굉장히 뭔가 혐오하는 페이스였는데.
1: 한 방 맞은 것 같은데요?
0: 어떻게 너 불평하는 거 다 마친 상태니?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You are done이 아니라
1: Are you done complaining?
0: 그렇죠.
1: Oh.
0: Hey, are you done complaining?
1: Oh.
0: It's my turn now.
1: 우와.
0: 이러면서 이제 you know
1: 야.
0: 싸울 때는 뭐 젠틀함 없어지죠.
1: 그리고 본인이 그렇죠. 말하기 전에 뭔가 약간 의식처럼
0: That's right.
1: Are you done complaining?
0: 오케이, okay? 나 이제 준비됐다. 자, 한번 가볼게요. I am done using the bathroom.
1: Oh, I'm done using the bathroom.
0: Are you done complaining?
1: Are you done complaining?
0: There you go. 자, 그러면 부정문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이거는 레스토랑 같은 데서 꼭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천천히 먹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0: 근데 그걸 보고 고의로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다 드셨나요? 뭐 플레이트를 치워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0: 저 먹는 거다안 맞췄어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1: I'm not done
0: 그렇죠. I'm done이 아니라 I'm not done eating. I'm not done eating. 이렇게 하면 아, 먹는 거 아직 안 맞췄다. 물론 이제 eating을 안 넣어도 이 문맥상으로는 충분히 통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done 대신에 쓸수 있는 형용사가 또 하나 있죠. 끝났다라고 할
1: 아하,
0: 때
1: finish it.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1: finish
0: 모양이
1: it.
0: 그렇죠. 오, 드디어 드디어
1: 유후!
0: 그렇죠. 아, 예전에는 슬기씨가 그냥 finish에서 끝냈거든요. 그거는 끝내다라는 동사죠.
1: 그쵸.
0: 그래서 다 끝난이라는 거할 때는 형용사로 finished
1: finished.
0: or done.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1: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0: There you
1: July.
0: go. 자, 일부러 사실은 제가 말이 될 수가 있게 in July를 굳이 거기에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잠깐, 우리 8월로 동의한 줄 알았는데, 아, 나 8월
1: 아이고야.
0: 얘기해가지고 서로 이거 동의한 거 아니었어? 약간,
1: 어쩜
0: 아, 마음
1: 좋죠?
0: 아파서.
1: Wait, wait. I thought we agreed on 8월. 자, 나는 생각했어. 이렇게 끊어볼까요? 우리가 동의한 걸로 8월에.
0: 8월로, 8월에 했으면 뭐 in 이런 게 나왔겠죠. 월 앞이니까.
1: 그쵸,
0: 근데 그
1: 그쵸, 그쵸.
0: 8월에 그때 했다 이게 아니라 8월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1: 동의를
0: 했다.
1: 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8월을 또 영어로 쓰면 되는데,
0: That's right.
1: 제 birthday가 8월입니다. 이건 알고
0: Oh, thank
1: 있죠.
0: goodness.
1: 예.
0: 숫자 8 쓰는 거 아니죠?
1: 아유, 왜 그러세요? 칸이 이렇게 긴데.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August.
0: 오케이.
1: 그래도 남으니까 하트 갈게요.
0: 하트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쓰신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1: 네.
0: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August.
0: Perfect. There you
1: You.
0: go. 8월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 지금 보면 동의하다라는 게 하나 나와 있어요. What is
1: 네.
0: it?
1: Agreed.
0: Agree. 이거는 과거형으로 쓴 거기 때문에
1: 네.
0: agreed고요. 기본형은 agree가 되겠죠. 얘는 동의하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1: 네.
0: agree를 문법책이나 뭐 이런 데서 암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1: 예.
0: agree with.
1: 전데요?
0: 맞아요? 오케이. 틀린 거 아니라, 그거는요, agree with someone.
1: 뭐뭐에 동의하다.
0: 누군가와 동의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동의하는 거. 근데 꼭 agree 뒤에 with가 오라는 법이 없어요.
1: 그래요?
0: 오케이? 자, 오늘은 agree with someone, 누군가와 동의하다가 아니고요. 뭔가로 동의하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기로 했다.
1: 할 때는 on이에요?
0: 언을 씁니다. So agree on something 하면 이게 둘의 결론인 거예요. 오케이.
1: 네.
0: 8월? 8월. 오케이. 우리 그때 하자. 그러면 8월로 동의를 하는 거죠. 그것을 쓸 때는 on을 써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1: 그렇군요. 우와.
0: 예를 들어서 그들은 5월로 동의를 했어. 그러니까 서로 뭐 예를 들어 결혼 날짜 같은 거를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들은 동의를 했다. 5월로.
1: They agreed on May.
0: 그렇죠. They agreed on May. Right? 여기서는 월 앞엔 in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거는 5월에 한 거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럼 벽지색 같은 걸로 고민을 하거나 가구 색 같은 거 고민을 하잖아요.
1: 고민 너무 많이 되죠.
0: Right. 자, 이랬을 때, 아, 우리 노란색으로 동의를 했어.
1: We agreed on yellow.
0: 그렇죠. We agreed on yellow.
1: Yellow.
0: Alright, so 여기서 May, yellow가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They agreed on May.
1: They agreed on May.
0: We agreed on yellow.
1: We agreed on yellow.
0: Yes. 자, 그리고 아까 뭐 살짝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필기 안에 해놓으세요. 누군가와 동의하다라고
1: 네.
0: 할 때는
1: 아하.
0: agree, 언이
1: Agree
0: 아니라
1: with.
0: that's right. agree with
1: Yes.
0: someone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Wait,

0: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Okay, 자, 다음 문장 볼게요.
2: 네.
1: 아, 이런.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아, 어떡해.
2: 그쵸, 그쵸. Oh, no.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1: 네.
2: 아, 우리는 아니었네. 같은 페이지에 있었던 게 아니래요.
1: 오늘은 특이한 표현 가져왔습니다.
2: 오, 재밌다.
1: Yes.
2: 오,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이런 급박한 순간에. 예. 네. 그러면 여기에, oh, no. 아, 이런. 그럼 각자 아 확실히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확실히. 그러면은 확실히 absolutely. 어. absolutely.
1: Absolutely.
2: We are not on the same page.
1: 오케이.
2: Yeah.
1: 자, 뭐 absolutely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요.
2: 네.
1: 여기선 살짝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냐면 바로 clearly.
2: clearly.
1: 자, 이 clearly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100%네. 이런 뜻입니다. So, clearly라는 단어는 확실히, 명확히라는 뜻이에요. 이제 뭐, 한국어로, 뭐, 명확히 이러면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2: 네.
1: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100%.
2: 아.
1: 네, 그래서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아, 참고로, clearly 대신에, 요런 단어도
2: 아!
1: 들어보셨나요?
2: 네.
1: 원어민들이 툭하면 쓰는 말이에요.
2: Obviously.
1: Obviously. 이러면서, right? 이것도 명확히 뻔하게 좀 비슷합니다. Right? 그래서 그것은 의심할 게 없다.
2: 네.
1: 자, 오늘 제가 새로 가져온 거 굉장히 특이하죠, 그쵸? 서로 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direction이 딴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2: 서로 잠깐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도착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출발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처음에는 몰랐던 거죠.
2: 거기가 몇 시가 아니지. 그때는 6시에 떨어져야지. 뭐 이러면서.
1: 그랬을 때 이제 영어에서는 우리 같은 페이지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2: 오.
1: 그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야?
2: 예.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아.
1: 오케이. 그래서 on the same page에 있다는 말은 서로 같은 생각을 하거나 같게 이해를 하거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나
2: 네.
1: 그걸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얘는 부정문에서 많이 써요.
2: 오.
1: 그래서 아, 야, 우리 엉뚱한 얘기 서로 하고 있잖아. 다른 거 이해하고 있네. 이렇게 not이 들어갑니다. 보통. 오케이.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Be on the same page. 이게 형용사라고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2: 오, are we on the same page?
1: 그렇죠.
2: Wow.
1: That's it. Are we on the same page? 이렇게. 자, 이번엔 부정문으로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그들은.
2: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1: 그렇죠.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같은 페이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하고 있네, 얘네들.
2: 그러네.
1: 이렇게. 쓸 수 있고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2: Yes.
1: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re we on the same page?
2: Are we on the same page?
1: They're not on the same page.
2: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1: 네. 자, 여기서는 뭔가 쎄함을 느끼면서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읽어볼게요.
2: Oh no, clearly we are not on the same page.
1: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안 되겠다. 여기서 싸우면
2: 그쵸.
1: 의미가 없잖아요.
2: 그쵸.
1: 요금이 이게 항상 바로바로 오르지 않나요? Right? So 요금 오르기 전에 바로 잡자.
2: 네. 아 근데 보통 이런 상황에는 네. 좀 원망하기 마련인데 또 바로 이렇게 정정해주는 친구 좋은데요?
1: 현실적입니다.
2: 네. 네. Let's fix. 우리 고치자.
1: 뭐를요?
2: This. 이걸 고치자.
1: 네.
2: 그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1: Okay.
2: Before go up. 요금이 오르기 전에. 그럼 요금이니까 price 할게요, price.
1: Okay.
2: 가격이 go up 하기 전에.
1: 아, yeah. 맞아요. 하루하루가 다를 수 있다.
2: 그쵸.
1: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o let's fix this before price go up. Hold on. 뭐죠? prices.
2: 또 S가 붙었네요.
1: 왜냐면 이게 만약에 그 price라고 하는 건 엄청 다양하잖아요.
2: 네.
1: 뭐 호텔 price도 있을 거고요. 그쵸? 비행기 뭐 flight 같은 것도 그렇고 뭐 activities.
2: 여러 개네요.
1: Right. Rental cars. 너무 많기 때문에 prices가 go up 하기 전에.
2: 네.
1: Okay. 자, price는 and again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최종 가격을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차이 아세요? Price and cost.
2: 코스트든 비용, 비용이 이제 얼마가 나왔다라고
1: 든다는 거죠.
2: 예, 예 드는 거고 얘는 그냥 가격을.
1: 맞습니다. 예. 비용을 이거는 최종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코스트는 얼마가 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비용이죠 비용. 여기 동사 못 썼어요. 프라이시스가 뭐라고요?
2: 픽스.
1: 아, 프라이시스가
2: go요.
1: go. 어디로요?
2: 업으로.
1: 업이요.
2: 예.
1: 딱 봐도 뭐예요? go up이.
2: 오르는 거예요.
1: 맞아요. 네. 별거 없습니다. 위로 가니까 이게 오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전이나 이런 데 찾으면 rise 이런 거 들어봤어요?
2: rise 알죠.
1: rise가 오르다입니다. 걔도 네. 가능해요. 네. 그래서 news나 이런 데서는 걔를 더 많이 보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격식이거든요. 근데 go up은 회화체에서도 쓰고 약간 formal하게도 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강력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2: 네.
1: 그러면 슬기 씨,
2: 네.
1: go up의 과거형 뭐겠어요?
2: went up.
1: went up.
2: Yep.
1: 이것도 같이 알아야겠죠?
2: Mm-hmm.
1: 자, 한번 가봅니다. 그 가격은, 이건 단수로 쓰셔도 돼요.
2: 네.
1: 그 가격은 빠르게 올랐어.
2: 아~
1: 그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
2: The price goes up.
1: 올랐다.
2: The price went up quickly.
1: Quickly or fast.
2: Fast.
1: Right? 자, how about this? 온도가 뭘까요? 온도.
2: temperature.
1: okay, 그냥 temperature.
2: temperature.
1: temper하고 ture 따로 있는 듯하게 한번 해 보세요.
2: temperature.
1: ture. 다시 한번.
2: temperature.
1: temperature. 지금 보세요. 많은 분들이 temperature 하려고 하거든요.
2: 네.
1: 그렇게 하지 마세요.
2: RA가 중간에 있잖아요.
1: A가 중간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2: temperature.
1: 그냥 temperature. 이거 빠르게.
2: temperature.
1: 한 번 더.
2: temperature.
1: 아직도 raw를 넣고 있습니다.
2: 그렇죠. temperature.
1: temperature. temperature. Okay. So anyway, 그 온도가 올랐어.
2: The temperature went up.
1: Went up. Okay. So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름 같은 때는 온도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2: 아우, 쭉쭉 오르죠.
1: Yes, yes. 읽어보겠습니다. The price went up fast.
2: The price went up fast.
1: The temperature went up.
2: The temperature went up.
1: 여기서 여러분 챌린지 하나 드릴게요.
2: 네.
1: 뭐 대단한 챌린지 아니에요.
2: 예.
1: 그 가격은 방금, 오케이,
2: 네.
1: 방금 내려갔어.
2: 오.
1: 오른 게 아니에요. 내려갔어, 방금. Just.
2: 아, yes. The price
1: just
2: went down.
1: 그렇죠. When go up의 반대, go down. But then, 과거형이니까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Make sense, right?
2: Mm-hmm.
1: 오케이, 자, 마무리 하나만 줄게요. Let's fix this. 이랬어요.
2: 네.
1: Fix 하는 게 뭔데요?
2: 픽스 고치다.
1: 고치는 거
2: 네.
1: 바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2: Yes.
1: 그게. 그런데 나중에 우리 repair도 나오게 될 거거든요.
2: 네.
1: 이 차이 혹시 아시나요?
2: repair는 수리하는 거고 수리하는 거니까 약간 진짜 막 눈에 보이는 거. 근데 픽스는 뭔가 내 심장이 아플 때
1: 뭐예요?
2: 심장도
1: 갑자기.
2: 고치고 병도 이거. 고치고
1: 얘는 다 되는 겁니다.
2: 아... 네,
1: fix가 더 포괄적이고요. repair는 정말 말 그대로 수리하다기 때문에 보통은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기계적인 거를 고치거나
2: 그쵸.
1: 이런 뜻으로 할 때는 자동차 같은 거, right? 뭐 시계 같은 거 repair
2: 네.
1: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뭐 자세, 뭐 태도 이런
2: yeah.
1: 거는 repair 한다고 하지 않죠.
2: 아, 그럼
1: 그냥 fix를 쓰는 거예요.
2: 아...
1: so fix가 더 헷갈린다. fix 쓰는 게 나아요. Okay? So, let's repair this. 그러면 이걸 수리합시다.
2: 아.
1: 한국어로도 이상하죠?
2: 예, 예.
1: 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7월 여행 예약하는 거 다 마쳤어?
2: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1: Ooh, nice and smooth.
2: Yeah.
1: 아, 이런.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2: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1: Woo,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0: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0: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2: Ne,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2: Alright, 자, agree on something. With가 아닙니다. 네. 뭔가로 동의하다. 자, 첫 번째입니다. 걔네는, 그들은 5월로 동의했어.
3: They agreed on May.
2: 그렇죠. on을 써서. 자, 다음. 우린 노란색으로 동의했어.
3: We agreed on yellow.
2: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8월로 동의한 줄 알았는데. 자, 나는 생각했어. 이렇게 해야겠죠.
3: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2: 그렇죠.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They agreed on May. We agreed on yellow.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Alright, 자 다음 볼게요.
3: 네.
2: Go up. 단순하게 뭔가 오르다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오케이, 첫 번째 가겠습니다. 그 가격은 빠르게 올랐어.
3: The price went up quickly.
2: Quickly fast. Or fast.
3: Fast.
2: 괜찮습니다. 오케이. 과거형이니까 went up이죠. 그렇죠? 자, 온도가 올랐어. 그 온도가 올랐어. 과거형으로
3: the temperature went up.
2: That's it. The temperature went up.
3: Yeah.
2: 세 번째입니다. 요금 오르기 전에 바로 잡자. 그걸 고치자. Right?
3: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2: Oh.
3: Yeah.
2: 맞습니다. 와우. Prices go up 하기 전에. 자, 읽어볼까요? The price went up fast. The temperature went up.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하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5: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4: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5: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2: 네,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와우, wow.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0: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3: Huh?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0: Oh,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3: Yeah. Okay? Okay,
0: no,
3: okay.
0: August, not July.
3: Wow.
2: Good job, you guys.
3: 대단하세요.
2: 그러니까 우리 또 저희의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레벨이 다릅니다.
3: 진짜.
2: 파이팅이 넘쳐.
3: 제가 뭔가 분발해야 될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요.
2: 더 열심히 하세요.
3: 네.
2: 오케이.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3: 나한테 그냥 나중에 전화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Just call me later.
2: Got it. Later만 붙이면 되죠.
3: 네.
2: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Be done, 그 다음에 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3: 네.
2: 나 먹는 거 마쳤어. 저 다 먹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3: 네.
2: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3: 좋습니다. 여러 번 문장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네, 틀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3: 그럼요?
2: 도전해주세요.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1: We're talking about online reviews.
0: Online reviews, 인터넷상의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은 뭔가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 is. I'm not sure if I can trust online reviews.
0: Mm-hmm. I'm not sure if I can trust online reviews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상의 후기를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공부할 건데요.
1: Right.
0: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
1: We have Kelsey who's from Australia.
0: 네, 호주에 계시는 Kelsey 씨입니다.
1: Mm-hmm. How about we call her out and listen to her speaking summary?
0: All right.
1: Kelsey 씨, 나와주세요. When it comes to online reviews, I'm not so sure if they're truthful or not. When it comes to online reviews, I'm not so sure if they're truthful or not. When it comes to online reviews, I'm not so sure if they're truthful or not.
0: Truthful이라고 하는 핵심 단어가 나왔는데요. Mm-hmm. 뭐라고 했죠?
1: She said. When it comes to online reviews, I'm not so sure if they're truthful or not.
0: When it comes to online reviews, 그러니까 as for 아니면 mm-hmm. with online reviews, mm-hmm. 인터넷상의 후기와 관련해서는 mm-hmm. I'm not sure, 잘 모르겠다, 확신이 mm-hmm. 없다. If they are truthful or not.
1: Truthful.
0: True는 이게 진실인, 사실인이라는 형용사고요. Mm-hmm. truth가 진실이라는 mm-hmm. 명사. 여기서 다시 형용사로 또 바꾸는 게 이제 ful을 붙인 truthful인데 진실된, 정직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 Mm-hmm.
0: All right.
1: Perfec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3 more times? When it comes to online reviews, I'm not so sure if they're truthful or not. When it comes to online reviews, I'm not so sure if they're truthful or not. When it comes to online reviews, I'm not so sure if they're truthful or not. 네. Let's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네, 인터넷상의 후기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 can't tell if online reviews are accurate or just left by annoying, nitpicky people looking to make a stink. When it comes to reviews, I always look at them from lowest to highest. The low reviews are likely to be more truthful about the product.
0: 네, 첫 번째 글부터 보면요.
1: Kevin says,
0: I can't tell. 여기서 말하는 건 말할 수 없다가 아니고 알수 없다.
1: Yeah, I can't know.
0: Yeah, I can't tell if online reviews are accurate or just left by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상의 후기가 정확한 건지 아니면 just left, 여기서는 are left, leave의 과거 분사예요.
1: Yes.
0: 남겨지는 건지, 누구에 의해서 후기가 남겨지냐면 by annoying,
1: Annoying.
0: 짜증나는, nitpicky, 까다로운 사람들, looking to make a stink. Make a stink는 뭐 예를 들어 make trouble이라든지 make a scene처럼 소란을 피우는 거, 말썽을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1: They just like to make trouble
0: Yeah.
1: or cause drama,
0: 그렇죠.
1: right?
0: 뭔가 갈등 상황을 만드는 거를 여기서는 make a stink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소란을 피우고 싶어 하는, 짜증나는, 그리고 까다로운 사람들이 그냥 남기는 건지 아니면 정확한 건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1: That's right. And next we have one from Debbie.
0: When it comes to reviews, 리뷰, 후기에 관해서는 I always look at them, 후기들을 보는데 from lowest to highest,
1: Yes.
0: 평점 가장 낮은 것부터 본대요. 높은 것 순으로. The low reviews, 평점이 낮은 것들이 are likely to be,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more truthful
1: Truthful.
0: about the product. 그러니까 부정적인 후기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더 진실된 이야기를 할 확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1: Okay, that's an interesting way to
0: I think,
1: view it.
0: yeah, about some products, I think this is true.
1: That's true. Great. Well, the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sitting here with us today. And like always, we'll see you next time.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Bye.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대체조동사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 다루게 될 대체조동사가 과연 무엇일지 다음의 문장 같이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이 문장 큰 소리로 읽어 보도록 할게요. We'd better pay attention to what he says. 자, 찾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의 대체조동사 바로 이거거든요. Had better pay attention. 요 부분에 had better 이라는 그 대체조동사가 숨겨져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 better 이라는 게 더 좋은 이라는 의미로 비교급으로서 또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오, 이게 대체조동사라고요? 하고서 지금 머리에 물음표가 띠디디디딩 이렇게 떠오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대체조동사이니만큼 오늘의 내용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오늘의 주인공 바로 had better입니다. 그 뒤에 동사 원형이 그대로 사용된다는 거 봐주시되, 뜻은요, 무엇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말해보자면 뭐 제안이나 충고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다가 뭐 같이 적어주실 수 있다면 이제 제안이나 충고의 의미만큼이나 경고의 느낌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의미만큼이나 뭐뭐 안 하면 이거 나중에 너 후회할 걸 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기억해 주시되, 이 친구가 조금 특이한 이유는요. 자, 보세요.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 had better 라고 쓰면요, 이게 지금 현재를 뜻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를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 뭐뭐 하는 것이 낫다, 또는 앞으로 뭐뭐 하는 것이 낫다. 둘 다 그냥 had better, 그리고 동사 원형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가장 비슷한 조동사로는 이제 should가 있겠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요 had라는 거, 첫 번째로는 had는 have의 과거형 아니에요? 원래는 had가 have의 과거형인 거 맞아요. 근데 had better라고 쓰일 때는 had를 적었지만 현재, 미래, 과거와 관련 없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고, 그리고 자, 언제나 had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주어가 뭐가 돼도 언제나 had로만 쓰인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셔서 뭐 have better, has better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보게 되는데, 언제나 had better인 거다. 참고로 얘는 또 과거형은 없습니다. 과거형은 없어요. 그러니까 had better로서 현재 또는 미래를 다 표현하게 되고, 과거형은 따로 없다. 그리고 언제나 had다라는 것까지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주실 게 있다면, 이게 줄여지기도 합니다. apostrophe d로 had가 줄여져서 the better, 요렇게 축약돼서 쓰이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예문 몇 개 보도록 할게요. had better의 쓰임을 살펴볼 수 있게 두 개 정도 예문 알아볼 텐데요, 그곳에 사용될 동사들 먼저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들 준비해 왔어요. 첫 번째 동사죠. be careful. 실제로는 이제 동사는 be인 거고 careful은 그냥 형용사인 건데, 이것 자체를 하나의 표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해석해보자면 조심하다 정도의 뜻이 될 거고요. 기억해 놓으세요.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예문 속에서 보게 될 겁니다. 다른 하나 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동사 하나짜리는 아니에요. go to bed. 직역을 하면은 침대로 가다인데, 이게 이제 의역돼서 잠자리에 들다의 뜻으로 활용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개 활용해서, 그리고 had better와 합쳐서 이런 예문들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영어 문장 읽어 볼 텐데, 자, had가 지금 줄여져 있죠. 축약돼 있죠. 이때 여러분들 너무 그
드 발음 세게 해서요. You do better 이라고 읽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조금 세련되게 읽고 싶다고 생각이 되시면요. 요 D 발음을요. 우리나라 말 시옷 받침 정도로만 발음해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You would better. You would better 정도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자면 그래서 You'd better be careful when you drive 정도의 뜻이 되죠. 운전할 때 조심하는 게 좋아, 조심하는 게 낫겠어 정도의 뜻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 경고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운전할 때 조심 안 해서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심하는 게 좋아 정도의 느낌보다는 조심하는 게 좋아 플러스 조심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라는 그 뉘앙스, 헤드베럴 속에서 느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은 어떤가요? 역시나 여기서도 I do better 하지 마시고 I'd better, I'd better 그 시옷 받침 읏처럼 읽어주셔서 I'd better go to bed early tonight 읽어보셨나요? 자, 해석해보자면 내가 잠자리에 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어떻게 근데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Early,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오늘 밤 좋겠어 라는 뜻으로서, 역시나 여기도 내가 오늘 피곤해가지고 일찍 잠자리 들지 않으면 내일 너무 고생할 것 같아, 요런 뉘앙스가 숨겨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봐주실 수가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작 두 문장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말 읽어보겠습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라는 문장을 had better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영작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우리말 자체를 살짝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세요를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정도로 바꿔놓고 그리고 영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어는 그럼 뭘로 해야 되죠? 라고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는 you로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이 뭐뭐 하는 게 좋겠어요. You had better 추약해서 you would better 이렇게 문장 시작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포인트는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잖아요. 그럼 부정을 의미하는 not이 어딘가에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디 들어가냐가 이제 문제죠. 이거 기억해 주세요. You'd better not. better 다음에 not 들어가고 그리고 동사 원형 들어갑니다. 그래서 You'd better not lose 하면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라는 의미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not이 어디 들어가는지를 여기서는 잘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해서 이제 뭘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그래서 그냥 Your phone 마지막에 넣어주면 문장 완성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You'd better not lose your phone. 좋습니다. 한 문장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미팅에 늦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늦기만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럴 때 had better 잘 어울려요. 자, 주어 그녀니까 should better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고요. 역시나 늦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should better not. 그리고 늦다라는 거 이제 동사 비동사 써서 be late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is, are 이런 거 아니라 be late가 맞겠죠. 어디에 늦는 겁니까? 미팅에 넣는 거니까 to the meeting 붙여주면 문장 완성이 됐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he'd better not be late to the meeting.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작 두 문장 함께 해봤고요. 오늘의 문장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We'd better pay attention to what he says 라고 적혀 있죠. We'd better pay attention. Pay attention이 이제 집중하다니까 우리가 좀 집중하는 것이 좋겠어요. 주의를 이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서, 주의를 활용하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쵸? 주의 깊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to what he says 집중하는 것이 좋겠어요 라는 정도로서 문장 해석해 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better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비교급이 아닌 거라는 점 확실히 인지되셨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공부가 마무리되었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도록 해요.

0: Hi guys, let's do the supine hand to toe to stretch out our swollen legs today, okay?
1: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다리 붓기 빼는 스트레칭 같이 해보도록 해요. 일단 영어 표현 먼저 공부하시고 가실게요.
0: I'm thinking of moving to LA. Seriously? That's a great idea. Yeah, I've been thinking of grandma a lot lately, and I think I should be closer to her. I see what you mean.
1: 네, 오늘의 대화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영어 표현이 thinking of, 그리고 thinking about 차이점을 살펴보는 건데요. thinking of, 그리고 thinking about 차이점이 뭔가 하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다루기로 결정을 했는데 thinking of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무언가를 떠올리다, 생각하는 건 맞는데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아니면은 조금 감정적인 느낌이 더 있어요. 누군가를 생각하다, 뭐 할머니를 생각하다, 할머니를 떠올리다 이렇게 할 때 thinking of grandma, 아니면은 뭐뭐를 할까, 혹시 내가 이 계획을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도 thinking of doing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of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I'm thinking of moving to LA 이럽니다. LA로 이사 갈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뭐 할까, 이런 계획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I'm thinking of moving to LA 이럽니다. 그랬더니 seriously? 아 진짜? That's a great idea. 이런데 너무 좋은 생각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yeah, I've been thinking of grandma a lot lately. 이럽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할머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할머니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감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할머니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 생각 많이 하고 최근에 그러고 있어서 and I think I should be closer to her. 내 생각에는 할머니랑 좀 가깝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I see what you mean. 아, 네가 무슨 말인지 나 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thinking of 표현 일단 먼저 살펴봤습니다. thinking about 보러 가실게요.
0: What are you thinking about? I wasn't thinking. I was just zoning out. Oh, I thought you were worried about something. Actually, I was thinking about world peace. Kidding!
1: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Thinking about, think about 이런 표현인데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thinking about?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 뭐 무슨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사실은 what are you thinking of? 라고도 해도 되고 what are you thinking about? 라고 해도 돼요.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what are you thinking about?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I wasn't thinking. 아니야, 나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어. I was just zoning out 이러죠. 그냥 나 멍 때리고 있었어. 멍 때리다는 표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zoning out 이럽니다. I was just zoning out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I thought you were worried about something 이럽니다. 난 네가 무슨 걱정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이 돼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actually I was thinking about world peace 이럽니다. 아니 사실은 내가 I was thinking about world peace 세계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 얘기하죠. kidding, 농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joking, kidding 많이 쓰니까 kidding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담이었대요. 어쨌든 thinking about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다 이 표현 잘 이제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요가 하러 갑시다.
0: Alright, today's pose is going to be the supine hand to toe. You're gonna love it. Let's go. So let's start lying down on the floor.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let's start by lying down on the floor. Good. Now lift your butt briefly to move some flesh out of the way.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lift your butt briefly to move some flesh out of the way. Good. Now take one foot and lift it towards

So that was it. That was the supine hand to toe. But if you want, you can do both feet at the same time. Okay? 네, 우리 오늘 누워서 발잡기 동작 해봤는데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두발다 해서 한꺼번에 두발 같이 해도 괜찮으니까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영어 표현은 우리 thinking of 그리고 thinking about 차이점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thinking of 하면 떠올리다 그리고 감정적인 느낌이 좀더 들어가 있고요. thinking about 말 그대로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thinking of, thinking about 잘 구별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see you so soon, guys. Bye.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Listen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관광객들은 관광객들인데, 어디로 향하는? 즉, 하얀 세계로 향하는 관광객들이 늘상 도달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그 지명을 이야기 끝부분에 들리게 되니까 놓치지 말고 한번 잡아보세요. Listen carefully.
1: At times,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Now, I'm heading south along the Altiplano. There is the Salar de Uyuni, embraced by the highlands. The tourists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always get here. Oruro.
0: Catch 하신 분들, 네, 잘 들으셨네요. 맨 마지막에 Oruro 라고 했어요. 그곳입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그 무모함이요, 여행을 더 가치 있게 만들다. 이런 뜻. 두 번째 listening point.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하얀 세계로 향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릴까요?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었을 때 자, 이런 현상들 자,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At times,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At times,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2. The tourists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always get here, Oruro. The tourists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always get here, Oruro.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At times,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때로는요, 그 무모함이 여행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Okay, 두 번째 문장 주세요. The tourist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always get here a rural. 하얀 세계로 향하는 관광객들은요, 언제나 이곳 오르로에 도착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여러분들 보실 때는, 들으실 때는 자막을 보면서 들어보실 텐데요. 본인이 들었을 때 잘 안 들렸던 부분 있죠? 어디쯤이었는지, 그리고 왜 잘못 들었는지, 그럼 어떻게 들리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At times,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Now, I'm heading south along the Altiplano. There is the Salar de Uyuni, embraced by the highlands. The tourists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always get here. Oruro.
0: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Are you ready for go for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s right. 첫 번째 볼게요.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자, 일단은 더, 뭐 제외한 나머지가 다 내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It's 또 역시 its recklessness rack 발음이 R 소리로 시작되기 때문에 렉이 아니고 여러분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여기서도 worth의 th 발음은 th 이렇게 긁어 주셔야 되거든요. worth 그리고 while이 아니고 while 하면서 제 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혀끝이 윗니 뒤로 붙습니다. worthwhile 이렇게요.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네, 그렇게 천천히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2.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억양도 느끼시면서 가셔야 돼요. 강세에 있는 부분들이 높아지죠. Google Listening 3.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네, 어려운데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At times,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한 번 더. At times, heading. 드 사운드가 거의 안 들리고 모음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드 역시 트 사운드처럼 플랩 현상에 의해서 R 소리 가깝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시면 heading이 아니라 heading. Heading to the world, 월드 아니고 world에서 R 소리, L 소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공존하기 때문에 입 모양을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World 한 다음에 old, world. 그리고 a white가 아니라 아시죠? A whit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Excellen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tourist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always get here, Aruro. 한 번 더. The tourist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always get here, Aruro. Excellent. 자, 그럼 영국식 발음도 잘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3: At times,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At times,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2. The tourists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always get here, Aruro. The tourists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always get here, Aruro.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At times, 때때로, 가끔,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blank입니다. 그 무모함이요, 만들어요. 여행을요, 더 어떠하게요? Worthwhile, 가치 있게,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Now, I'm heading south, blank the altiplano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along, 뭐뭐를 따라 라고 해석이 됐죠. 이제 저는요, 알티플라노를 따라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There is the solar the uni blank by blank 했습니다.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embraced, 둘러싸인이란 뜻이에요. 뭐로 둘러싸인? By something. 이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이 the highlands라고 해서 이 highlands가요, 고지나 고원지대를 뜻하죠. 그래서 고지나 고원지대로 둘러싸인 살라데의 유리로, 살라데 유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The tourist, 관광객들은 관광객들인데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이라고 했어요. 하얀 세계로 향하고 있는 그 관광객들은요, always get here. 여기에 도착합니다. 여기에 도달합니다. 여기 어디? 오르로에 도착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1: At times, its recklessness makes the journey more worthwhile. Now, I'm heading south along the Altiplano. There is the Salar de Uyuni, embraced by the highlands. The tourists heading to the world of white always get here. Aruro.
0: How was the story today? Hope you guys had a lot of fun today. I'll see you guys next time for sure. Oh, don't forget to review them.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Appropriate versus suitable. Appropriate versus suitabl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appropriate 그리고 suitable. 매우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근데 어감 차이는 살짝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어 appropriate부터 발음 연습해 볼게요. 앞부분은 appropriate. appropriate. appropriate. 네, 강세는 pro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appro, 그 다음에 appropriate. 만약에 여기에 8라고 발음하시면 appropriate라고 하면 뜻이 달라집니다.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적절한이라는 의미로는 appropriate. Okay. 어감 차이 볼게요. appropriate는 적절한, 적당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단어는 때와 상황에 뭔가 어울리는, 어울리다 할 때는 appropriate 라고 표현을 합니다. So appropriate refers to something that is suitable or proper for a particular situation or timing.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s this an appropriate amount? That sort of language is inappropriate. I think that's appropriate attire. Appropriate. 적절한. Appropriat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s this an appropriate amount? 이거는 이 금액이 적당한 거야? 예를 들어서 축의금을 내야 되는데 얼마 내야 되나? 이 금액이 적당한 거야? 이렇게 누구한테,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appropriate.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거를 표현할 때는 appropriate. Is this an appropriate amount? Is this an appropriate amount? 네, 같이 해볼게요. Is this an appropriate amount?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at sort of language is inappropriate. 여기에서 inappropriate 나왔죠? 네, 앞에 in은 이거는 접두사인데요.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가졌죠? 네, 뭔가 없다 아니면 아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언어는 부적절해. 뭔가 누가 말을 너무 막 좀 심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that sort of language is inappropriate. 아니면 욕을 하거나 욕할 때는 that sort of language is inappropriat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 뭐 친한 친구들끼리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되지만 이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 That sort of language is inappropriate.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I think that's appropriate attire. 네, 친구가 뭐 옷을 입었는데 나 이 정도 이렇게 입으면 될까? 결혼식 가는데 너무 캐주얼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저것이 적절한 복장인 듯해. 괜찮을 것 같아. I think that's appropriate attire. I think that's appropriate attire.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 think that's appropriate attire. I think that's appropriate attire. 다음은 suitable입니다. Suitable. Okay,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suitable. 네, 여기서는 T 발음이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아요. 거의 진짜 가벼운 T. 그래서 suitable. 혀가 천장에 아주 살짝만 닿다가 바로 able. able. suitable. Okay. suitable 같은 경우는 적합한 그리고 알맞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uitable은 뭔가 사람과 조건에 부합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ppropriate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상황에서 이게 적합한지 얘기할 때는 suitable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문들 한번 볼게요. This is not suitable for children. He's not suitable for the job. This is a suitable venue for our wedding. Suitable, 적합한.

Suitable, suitabl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is not suitable for children. This is not suitable for children. 그래서 뭔가 영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뭐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이것은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사실 appropriate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This is not appropriate for children. 네, 이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여기서는 이것은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요. He's not suitable for the job. 그는 그 일에 적합하지 않아. 네, suitable의 특징은 일단은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suitable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he's not appropriate for the job 하면 어색해요. He's not suitable for the job. He's not suitable for the job. 그 사람은 그 일에 적합하지 않아.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is is a suitable venue for our wedding. 이곳은 우리의 결혼식에 적합한 장소야. 네, 우리하고 잘 맞다. 이런 말이죠. 그럴 때도 suitable. This is a suitable venue for our wedding. 그래서 우리하고 잘 맞고 여기서도 똑같이 this is an appropriate venue for our wedding. 물론 말이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 혹은 사람에 적합한 거라서 suitable가 더 어울립니다. 오케이,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is is a suitable venue for our wedding. This is a suitable venue for our wedding.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appropriate. 이거는 적절한. appropriate. Okay? 이거 같은 경우는, appropriate 같은 경우는 뭔가 상황 혹은 타이밍에 적절할 때 쓰는 단어고요. suitable은 뭔가 사람 혹은 조건에 적합할 때 사용합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Is this an appropriate amount? Is this an appropriate amount? Is this an appropriate amount? Is this an appropriate amount? Is this an appropriate amount? This is not suitable for children. This is not suitable for children. This is not suitable for children. This is not suitable for children. This is not suitable for children.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가 학교 생활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요, 학교 선생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나는,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뭐 임용고시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립고등학교나 사립중학교, 사립학교에 가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죠. 자, 그럼 선생님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영어 표현으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되다 이런 표현부터 뭐 장래희망이 선생님인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 임용고시에 응시하다. 특히 공립학교에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란 걸 응시해야 되는데 임용고시를 영어로 뭐라고 할지 이것도 간단한 단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어렵잖아요. 자, 되게 쉬운 것부터. Become a teacher. A lot of students want to become a teacher. Become a teacher. 자, 직책 주고 앞에 become 주면 그게 되다란 뜻이니까 뭐뭐가 되다의 의미죠. Become a teacher. 먼저 들어볼게요.
1: Become a teacher. Become a teacher.
0: 자, 그 다음에요. 이 장래 희망을 부르는 말이 예를 들어 뭐 future goal, future dream 뭐 이런 말도 괜찮은데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What someone wants to be. 그죠? Want to be가 뭐예요? 뭐뭐이고 싶은 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what으로 붙여가지고 a teacher is what he wants to be. 그러면 선생님이 그 친구의 장래 희망에 이렇게 풀어주기에 되게 좋은 문장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일단 한 번만 들어볼게요. 이 구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영작할 때 상당히 좀 고급스러워지거든요. 들어볼게요.
1: What someone wants to be. What someone wants to be.
0: 오케이. 자, 일단 그러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교원 자격증이라는 걸 일단 취득을 해야 되죠. 사범대를 가거나 뭐 교육대학원 같은 데 가서 이제 교원 자격증을 따고 나서 국가고시에 응시를 하면 공립학교 교사가 될 수 있고 응시 안 하고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state exam이란 게 뭐냐면 국가고시입니다. state가 나라예요. 나라에서 보는 시험. 자, teacher를 붙이면 끝. 임용고사 됩니다. 그래서 take the state teacher exam. 주로 너를 붙여요. Take the state teacher exam. 요게 있으면 뭐 국가가 붙고 안 붙고 차이인데 take the teacher exam 해도 뭐 임용고사인데 state가 붙으면 약간 공신력이 생기겠죠. 국가에서 하는 임용고사를 봐야 된다. 요렇게 이 버전으로 연습을 할게요. 들어보세요.
1: Take the state teacher exam. Take the state teacher exam.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를 봐야 된다. 임용고시 합격을 해야 되죠. 보고 합격을 해야 되니까. To become a teacher. 자,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이 되다. 되기 위해서는, 자, 투부정사. To become a teacher at a public school. 어디에? 사립이 아니라 공립이죠? At a public school. 공립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You have to take the state teacher exam. 우리나라 이제 선생님이 되기 위한 그 과정 설명할 때 중요한 문장이잖아요. 그쵸? You have to take the state teacher exam. You have to take the state teacher exam.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to become a teacher at a public school, you have to take the state teacher exam. 자, 요거 하나하나씩만 잘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들어볼까요?
1: To become a teacher at a public school, you have to take the state teacher exam. To become a teacher at a public school, you have to take the state teacher exam.
0: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도 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학생들 진로 지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업무죠. 특히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교라는 곳은 정말 학생분들이 여러 지식을 얻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인성교육이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 세 가지가 아마 학교의 어떤 중요한 역할 중에 선생님들이 일단 제일 먼저 teach classes. 복수를 붙여가지고 일반화시킨 거예요. Teachers, first of all, teach classes. 자기 과목이 있을 거고, 그죠? They have their own subjects and they teach classes. Teach classes. 이게 뭐예요? 수업을 진행하다. 들어보세요.
1: Teach classes. Teach classes.
0: 자, 그 다음에 이 진로 지도를 뭐라고 하냐면 진로를 뭐라고 그래요? Career라고 하죠? Career. 강세 뒤에 잘 주세요. Career. 오, 거기다 이제 지도가 필요할 텐데 이 지도를 guidance라고 하면 돼요. Guidance는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게 guidance예요. 그러면 career guidance. Career guidance. 무슨 뜻? 진로 지도가 될 거고 그거를 제공하다의 의미로 provide. Provide career guidance. Provide career guidance. 얼마든지 진로 지도하다를 거의 직역한 거지만 영어적으로 어색함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원어민 지필진의 판단입니다. 이거 그대로 쓸게요.
1: Provide career guidance. Provide career guidance.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성교육에 해당하는 단어가 character입니다. 이거 읽어볼게요, 저랑. Character. 다시 한번. Character. 선생님 어디 뭐 만화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그겁니까? 맞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서 character는 무슨 뜻? 인성이란 뜻이에요. Personality는 사람의 성격입니다. 성격과 개성 같은 걸 personality라고 하는 거고 성격을 개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캐릭터는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 인성, 인격을 말하는 거죠. 그냥 good person, 좋은 사람이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인성교육을 해달라는 걸 이렇게 좀 풀어줄 수도 있어요. Help build character. Help하고 build 동사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인성을 인성이 이렇게 발달하게끔 돕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에 그게

0: 뭐예요? 인성 교육을 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성 교육 자체를 character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help build character 이러면서 하나의 덩어리가 나오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1: Help build character. Help build character.
0: 좋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한다. 그렇죠?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진로 지도 하잖아요. Teachers provide career guidance to their students. 이건 문장 어렵지 않죠? 자, 양쪽에 복수를 넣어서 일반화시키세요. Teachers provide career guidance to their students. 여긴 단수로 쓰면 됩니다. 복수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요. 들어볼게요.
1: Teachers provide career guidance to their students. Teachers provide career guidance to their students.
0: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업, 교사라는 직업은 매우 보람이 크죠. 그렇죠? 그 학생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단 가르치고 인성교육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보람이 크지만 만만치 않죠. 힘든 점도 많습니다. 높은 사명감이 또 있어야 돼요. 자, 요 세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Highly rewarding. 아, 참 좋은 형용사입니다. Reward는 상인데 rewarding은 뭐예요? 내가 상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뜻? 보람찬의 뜻입니다. 그래서 큰 보람을 느낄 때 앞에다가 highly 많이 붙여요. Highly rewarding. 들어볼게요.
1: Highly rewarding. Highly rewarding.
0: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 이미. 자, 그 다음에 만만치 않은 애 의미로 demanding. 비슷하죠? 형태가? ing 붙여서 demand는 뭐 요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emanding이란 뭐냐면 아, 선생님이란 직업 자체가 많은 걸 또 이렇게 요구받는 직업이다. 그럴 때 very demanding. 만만치 않다. 그죠? 들어보세요.
1: Very demanding. Very demanding.
0: 사명감은 뭐라고 하냐면요. duty가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sense가 뭔가 좀 감이에요. 감. 그죠? 사명감. sense of duty. 그 앞에다가 strong 붙여볼까요? 높은 사명감.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Okay? A strong sense of duty. 한 번 더요. A strong sense of duty. 한 번 더. A strong sense of duty. 들어볼게요.
1: A strong sense of duty. A strong sense of duty.
0: 문제 해볼게요. 교사라는 직업은 보람이 크지만 동시에 정말 만만치 않은 직업이다. 자, 아까 rewarding과 demanding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사라는 직업, 교사를 하는 것은 being a teacher, okay? 주어를 동명사로 잡았습니다. is a highly rewarding, 그와 동시에 but a very demanding job. 자, 매우 보람은 크지만 그래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힘든 직업이기도 하다. Being a teacher is a highly rewarding, but a very demanding job. 자, 이 문장 그대로 외워서 쓰셔도 됩니다. 들어볼게요.
1: Being a teacher is a highly rewarding, but a very demanding job. Being a teacher is a highly rewarding, but a very demanding job.
0: 좋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학교 선생님이죠. 그래서 국가 임용고시는 state teacher exam 하면 되고 그걸 봐야 되니까 take 붙이면 됩니다. Take the state teacher exam. 국가 임용고시를 응시하다. 들어볼게요.
1: Take the state teacher exam. Take the state teacher exam.
0: 우리 선생님들의 진로 지도 어떻게 합니까? Career 붙여주고 guidance 붙이면 되죠? Provide career guidance. 들어볼게요.
1: Provide career guidance. Provide career guidance.
0: 큰 보람, rewarding. Highly 붙여서 highly rewarding. 들어보겠습니다.
1: Highly rewarding. Highly rewarding.
0: 자, 이렇게 해서 학교 선생님 주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이번 주에 학교생활 관련된 주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고 혹시 방송 놓치셨거나 복습 원하시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희 교환도 그대로 다 올려드렸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질문하고 싶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검색해 보시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대상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야, 너 무슨 일 있었어?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 대상을 사람만 쓸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자전거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너?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차한테 갑자기 뭐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뭐가 찌그러져 있을 때, 저차 사고 났었니? 무슨 일 있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일들 많잖아요.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대상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때는요, What happened? 뒤에 to 대상으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대상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도 다양하게 넣어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라는 문장, What happened to 대상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 것들부터 연습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What happened to 대상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쓰는 것이 바로 happen이란 동사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요? 발생했었습니다라고 과거로 얘기를 하면은 어떠한 사건이 happened,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대상에게 그 특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to 대상을 넣어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사건이 B라는 대상에게 일어났어요. 라는 얘기들을 A happened to B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됐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사건이 뭐가 발생됐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대체 그 대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니?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앞에 여러분 what으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what happened?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고요. 뒤에 to 대상까지 넣으면은, 그렇죠? 그 대상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오늘은 what happened to 대상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 대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한번 물어보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문장이에요. 당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부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그쵸? 당신이라는 대상을 넣어서 What happened to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 What happened to you? 너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쵸? 여러분과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What happened? 요렇게만 얘기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happened to you? 한 번만 더. 시작. What happened to you? 혹은 메이슨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What happened to Mason? 요렇게 얘기를 하면 메이슨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아니, 얼굴이 너왜 그러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의 얼굴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상대방의 얼굴에 어떤 일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거를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바로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당신의 얼굴에 라고 얘기를 해서 What happened to your fac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너 얼굴이 왜 이러니?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happened to your face? 한 번만 더. 시작. What happened to your face? 라고 얘기를 해서 야, 너 얼굴이 왜 그러니? 라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야, 너 손이 왜 이래? 너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What happened? 그쵸? To your hand 혹은 to your hands 라고 얘기를 해서 뒤에 hand 뒤에 s를 붙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야, 너 손이 왜 그래? 너뭐 싸웠어?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happened to your hand? 한 번만 더. 시작. What happened to your hand? 두 손이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to your hands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표현입니다. 야, 너 차가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었어? 뭐 사고 났었니? 라고도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당신의 차에 라고 얘기를 해서 What happened to your ca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happened to your car? 한 번만 더.
시작.

0: What happened to your car? 해서 야, 너 차가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었어? 라는 질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일단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What happened? 그런데 어떤 특정 대상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질문하는 방법으로 What happened to 대상을 넣어서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r face? What happened to your face? What happened to your hand? What happened to your hand? What happened to your car? What happened to your car?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What happened to you? 라는 질문이었었죠. 자,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좀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아니야, 아무리 없었어. 라는 이제 질문 두 개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답변을 하시겠죠. 그럼 아무 일 없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앞에 nothing을 붙여주세요. Nothing happene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 일 없었어. 별거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Nothing happened. 한 번만 더. 시작. Nothing happened. 자, 그러면은 좀 일이 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Nothing 대신에 something을 넣어서 얘기를 하면은 something happened.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혹은 something's come up 해가지고 어떤 일이 좀 발생했다라는 거를 happened 대신에 has come up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무 일 없었습니다. Nothing happened 혹은 그거의 반대로 일이 있었다. Something happened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답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야, 너 차가 왜 이래?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질문으로 그렇죠. What happened to your car? 이라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답변 중에 하나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혹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라는 거 know라는 동사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I don't know what happene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don't know what happened. 한 번만 더. 시작. I don't know what happened.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 I know what happened.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제 여러분 답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을 때저 알아요, 몰라요 라는 답변 혹은 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라는 것들 답변도 할수 있는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일이 발생했었을 때 야, 너 얼굴이 왜 이러니, 손이 왜 이러니, 너 차가 왜 이러니 혹은 야, 너 무슨 일이 있니? 라고 얘기를 해서 특정 대상을 넣어가지고 질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What happened to 대상이었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And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and fantastic to have you back here.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근철입니다.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즐겁고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자, 본인 스스로 도전도 해보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나도 한번 확인해보고 늘어가는 재미도 잡아보고

0: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께서 물론 열심히 즐겁게 하실 경우에만 가능한 거고요. 자, 그래서 시작은요. 이게 맨 처음에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을 보고 내가 이걸 해볼 수 있나? 만약에 다 가능하다? 예, 그러면은 그냥 오늘 프로그램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또 확인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stay with me for the next maybe 10 minutes or 9 minutes. Okay? 자, 함께 해주시고요. 바로 출발합니다. All righ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복잡한 것 같지만 내용은 이겁니다. 누가 예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대신 전화를 해서 그걸 취소해달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핵심은 뭐예요? 뭐뭐 해달라고 이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뭐뭐 해달라고 영어로는 뭐라 할까요? 힌트 드리고 합니다. Do you want me to?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일전에 Do you want to? Do you wanna? 뭐뭐 하고 싶어? 이거는 정리했었죠. 자, 그것의 응용 버전인데요. 실제로 구어체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상대편한테 의향을 물어보는데 그 의향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나한테 뭐뭐 해달라고?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자, 갑니다. Do you want me to? 아니면 빨리 하면 Do you want me to? Do you want me to? 잘못 들으면 미러가 하나야? 거울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Do you want me to? Do you want me to? 그 다음에 동작이 등장합니다. 함께 연습해 볼게요. Okay,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에서는 뭘 합니까? 여러분 전체 10분 동안 딱딱딱딱 맞춰서 나가는 스텝 바이 스텝 프로세스를 한번 느껴보세요. 맨 처음에는 궁금증을 드리고요. 뭐로요? 전체 문장으로. 그 다음에 제가 힌트 하나 드렸죠? 그걸 가지고 4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요걸 네 가지를 하지만 실제로는 한 40가지에서 400가지도 확장 가능할 수 있죠. 자, 내가 전화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전화하기를 바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Do you want me to 다음에, 그렇죠. Call. Do you want me to call? 물론 뒤에 Do you want me to call her? Do you want me to call you? Do you want me to call them? 이것만 바꾸셔도 벌써 몇 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골라달라고 네가 좀 걱정이 돼? 고민이 돼? 내가 골라주는 게 좋겠어? 이거잖아요. 그러면 Do you want me to? 네, choose. Do you want me to choose? 그런데 뭐예요? 대상이 있으니까 it. Do you want me to choose it? Do you want me to choose it? 됐죠? 네. 그걸 처리해달라. 처리하다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Take care of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deal with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 이거 어떠세요, 여러분? handle 이란 단어, 그죠? 우리가 잡는 손잡이도 handle이라고 하지만, 예, 바로, do you want me to handle it? 처리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왜 손으로 잘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hand에서 나온 거죠. do you want me to handle it? handle it? 됐죠? 맨 마지막으로, 내가 그걸 주문해달라고, 주문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order. 그래서, order. do you want me to order it? do you want me to order it?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예, 뭔가 you want to, when you want to order out, 그렇죠? 예, 주문해서 시켜 먹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do you want me to order it? 예, 간단합니다. 자, 네 가지를 가지고 그냥 따라서 읽지 마시고요. 이제 화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Okay, it's not there. 저를 보세요. 아시겠죠? 자, 힌트 드리고 여러분 your turn 직접 해보세요. 어, 내가 전화해 달라고? 자, your turn. 네, do you want me to call? Do you want me to call? 물론 또박또박 더 천천히 교양 있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So, do you want me to call?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영국식이면 So, do you want me to call? Do you want me to call? Do you want me to call you?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각자 취향에 맞게 하세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가 대신 선택해달라고 해서 Do you want me to? 네, your turn. Do you want me to choose it? 자, 세 번째 거는요. 다루다 라고 할 때 뭐였어요? 자, your turn. 네, do you want me to handle it? 내가 처리하다, 다루다. 맨 마지막으로 내가 대신 나보고 주문해 달라고? 미리 주문해 줄까? 너 점심 약간 늦게 올 거야? 미리

주문해줘? 예, 이런 상황인 거죠. 자, your turn. 네, do you want me to order it? Do you want me to order it?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집니다. Coming up, step 2. 내가 전화해서 내가 예매한 표를 취소해달라고? 그걸 원하는 거야? 됐죠? 그럼 앞에 나왔던 do you want me to call? 됐죠? Do you want me to call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취소하다는 영어로 뭐예요? Cancel. 그러니까 전화도 하고 취소도 하는 걸 나한테 해달라는 거잖아요. Do you want me to call and cancel? 그런데 your ticket, 네가 예매한. 항상 우리말에서는 동사 중심이기 때문에 너의 표,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네가 예매한 거, 아니면 내표 해도 되지만, 그래서 your tickets를 내가 예매한 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Do you want me to call and cancel your tickets? Do you want me to call and cancel your tickets?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Next one. 나보러 너를 위해서 색깔을 골라달라고 하는 거야? 이거 뭐겠어요, 당연히. 예, 옷 같은 거 고르거나, 무엇인가 가방 같은 거 고를 때도 다 해당되겠죠? Do you want me to choose? Do you want me to choose? 자, 아까 나왔던 거고요. 색깔은 영어로 뭐예요? 그쵸? The color. 예. So, do you want me to choose the color? And, 그렇죠?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For you? Do you want me to choose the color for you? 맨 마지막 갑니다. 나보러 그 상황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거야? 아까 나왔죠? Do you want me to handle?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뭐예요? The situation. Do you want me to handle the situation?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맨 앞에 나왔던 거두 가지 버전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 Try it again.

What if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겠습니다. 자, 내가 전화를 대신해서 내가 예매했던 표를 그렇게 취소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B의 반응은 뭘까요? 자,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당연히 고맙지 뭐. 완전 좋지란 뜻입니다. 자, 바꿔보면 Do you want me to call and cancel your tickets? 됐죠? 그랬더니 당연히 좋을 텐데 느낌이니까 That would be great if you could. That would be great if you could. 옛날에 나왔던 would도 여기에 다시 한번 응용이 되네요. 벌써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Okay, you did a wonderful job today. If you wanna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here and leave your comments. 자, 후기도 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Okay,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courage,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관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Welcome back to 매시픈 영어 진아킴의 Google Lesson.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긴 시간의 여행이지만 무엇을 하기에는 그렇게 충분한 시간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뭘 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것인지 그 이야기 속에서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very carefully.
1: This is where the train to Salar de Uyuni leaves. It's a long time to travel, but might not even be enough to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The excitement as the train leaves.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And the wondrous nature outside the window.
0: 네, 여러분 좀 길었죠? 그래도 캐치하셨어요? 맞아요. 낭만적인 기차 여행을 온전히 즐길 만할 그럴 충분한 시간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잠시 후에 이야기 읽어 나갈 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Bingo. 여기죠. 온전히 즐기는 낭만적인 기차 여행. 이걸 할 만한 시간이 충분치 못한다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기차 기적 소리로부터의 설렘. 이렇게 한번 자연스럽게 해석해 봤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각각 어떻게 들릴까요? 함께 들어볼게요.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It's a long time to travel, but might not even be enough to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It's a long time to travel, but might not even be enough to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2: 2.
3: The excitement as the train leaves,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and the wondrous nature outside the window. The excitement as the train leaves,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and the wondrous nature outside the window.
0: 네, 잘 들어보셨죠? 자, 음이 팍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t's a long time to travel, but might not even be enough to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여행하기에는 긴 시간이지만 낭만적인 기차 여행을 온전히 즐기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도입 부분에서 잘 캐치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오케이, 충분히 되셨죠? 두 번째 문장 주세요.
4: The excitement as the train leaves,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and the wondrous nature outside the window.
0: 기차가 출발할 때, 기차 기적 소리의 설렘, 이 the excitement는 앞에 공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줄여서 얘기해 봤고요. 그리고 창문 밖에 대단한 자연, 이 문장이라기보다는요, 이렇게 서술적으로 쭉 나열해서 기차 안의 그 모습과 그 기차의 어떤 들리는 소리, 그리고 기차 밖으로 보이는 자연의 풍경을 쭉 나열한 느낌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요. 자, 어려웠던 발음들, 안 들렸던 발음들이 있어요.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is is where the train to Salar de Uyuni leaves. It's a long time to travel, but might not even be enough to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The excitement as the train leaves.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And the wondrous nature outside the window.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0: For the first listing point, that is, fully enjoyed the romantic train trip. 자, 여기서 the를 뺀 나머지 모두 다 내용어인지라 다 강세가 있죠. fully, 윗니로 아랫 입술을 밖에서 안으로 살짝 긁어주시면서 fully enjoy the romantic, 강세 that 이 부분 해주시고요. 우 하면서 romantic, train이라기보다는 t 사운드, r 사운드 같이 있을 때 이렇게 train, 그리고 역시 trip, trip이 아니라 trip. 이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Fully enjoyed the romantic train trip.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2. Fully enjoyed the romantic train trip. Alright. Google Listening 3. Fully enjoyed the romantic train trip. There you go.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t's a long time to travel, but might not even be enough to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한 번 더. It's a long time to travel, but might not even be enough to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ing point, that is,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D from the. 기능어죠. Excitement로 들리지 않고 excitement. T 사운드가 안 들리죠. 중간에 T. Excitement. 그리고 from the. 기능어니까 짧고 약하게 훅. From the. Train. Train 아니고 train. 휘슬이 아니죠, 여러분. Whistle. Whistle. 이렇게 발음하시되 T 사운드 역시 whistle이 아니라 whistle. 그리고 L 발음이 있기 때문에 끝날 때 whistle 하고 혀끝이 윗니 뒤에 붙어줘야 됩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네,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자, 이제 마지막 Google Listening 3.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되셨죠?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 excitement as the train leaves.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And the wondrous nature outside the window.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캐치해 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It's a long time to travel, but might not even be enough to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It's a long time to travel, but might not even be enough to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2. The excitement as the train leaves,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and the wondrous nature outside the window. The excitement as the train leaves,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and the wondrous nature outside the window.
0: 내용 보죠? 빈칸, this is where, 이곳이 어느 곳이다, the blank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 Train to Solade Uni. 자, 이게 뭐냐면요. 살라르데 우유니 행 열차.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열차인데 그 열차가 네, 이곳은 출발하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It's a long time to travel, but might not even be enough to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했죠. 자, 긴 시간의 여행이지만 온전히 그 기차 여행을 로맨틱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Okay. The excitement as the train leaves. 자, 기차가 떠날 때의 그 설렘.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기차의 기적이 울릴 때의 그 설렘. 그리고 빈칸 outside the window 했죠.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the wondrous nature. 이게 바로 대단한 자연. 창밖으로 보이는 그 대단한 자연.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전체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This is where the train to Salar de Uyuni leaves. It's a long time to travel, but might not even be enough to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The excitement as the train leaves.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0: and the wondrous nature outside the window.
1: 네, 오늘도 이야기 잘 유익하게 정보도 캐치하시고 제대로 듣기도 연습하셨겠죠?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반복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See you later. 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confusing and similar words. See versus look. See versus look. Se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ee 그리고 look입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네, 첫 번째 단어 see부터 시작할게요. see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은 see. see. 네, 글자 see 하고 발음 똑같죠? 오케이. 뉘앙스 차이는요. see는 눈으로 보다. 그래서 눈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눈으로 그냥 보다. 보여? 안 보여? 그럴 때 see 많이 써요. 그리고 see는 추가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을 만날 때도 see 정말 많이 씁니다. 오히려 meet라고 생각하시는데 meet는 처음으로 만났을 때 더 많이 쓰고 그냥 나 걔 만났어. 저번에 만났어. 이럴 때는 see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예문도 한번 볼게요. When can I see you? See you soon. I can't see anything. See, 보다, se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hen can I see you? 내가 언제 너를 볼 수 있을까? 네, 여기서는 네, 우리나라 말로도 너 언제 볼 수 있을까? 이것도 비슷한 뉘앙스죠? 그래서 영어로도 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만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When can I see you? 너 언제 볼 수 있어? When can I see you?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See you soon. 무슨 말이에요? 네, 조만간 보자. 조만간 만나. See you soon. 네, 여기서는 정말 이거는 정말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자, 원어민스럽게 좀 발음하고 싶으시면 see you soon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see you를 연결을 시켜 보세요. 그래서 see ya soon. 그래서 you까지 안 하고 그냥 see ya soon. See ya soon. See ya soon. 그래서 see you soon보다 훨씬 더 원어민스럽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I can't see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see는 보이다. 눈으로 뭔가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I can't see anything. 네, 여기서 발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I can 할 수 있다. 그리고 I can't 명확히 이거를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네, can't 라고 할 때는 모음을 좀 더 길게 해주시고 T까지 꼭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 can't see anything. I can't see anything. 네, 다음 단어로 넘어갑시다. 네, look이죠. 발음 연습해 볼게요. look이 아니죠.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으 발음으로 더 가까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look, look. 네, 입술 하나도 안,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look이 아니고 look, book, took. 이 단어들은 다 이런 식으로 발음하셔야 돼요. 네, 바라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들여다보다 할 때 look 혹은 쳐다보다 누구를 아니면 무엇을 쳐다볼 때 look 사용합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Look at that. Take a look at this picture. Did you look at the menu?

look, 바라보다. Look.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Look at that. Wow, look at that. 저거 봐봐. 그래서 누구한테 저거 봐라고 할 때는 see보다는 look를 정말 많이 씁니다. See that보다는 look at that. Look at that. 그래서 look at 뭐뭐라고 합니다. Look at that. 해볼게요. Look at that.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Oh, take a look at this picture. 이 사진을 한번 봐봐. 네, 똑같이 좀 의도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look. Take a look at this picture. 그래서 see this picture 보다는 take a look at this picture. 한번 봐봐. Take a look at this picture. 마지막입니다. 어, 메뉴를 살펴봤어? 뭐라고 하죠? Did you look at the menu? Did you look at the menu?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Did you look at the menu? Did you look at the menu?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see, 이거는 보다. 네, 보다는 뭔가 그냥 눈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죠. 그거는 만나다도 됩니다. 그래서 I'm seeing him on Friday. 나는 그를 금요일 날에 만날 거야. 그 다음에 look, 이거는 바라보다. 좀 더 의도적으로 뭐를 바라보고 쳐다볼 때 look.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When can I see you? When can I see you? When can I see you? When can I see you? When can I see you? Look at that. Look at that. Look at that. Look at that. Look at that. Well done, everyone.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All right, everyone.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때려 막았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 학교 생활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졸업생들끼리 또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서로 간에 연락도 하고 도움도 주고 그러죠? 서로의 근황도 이렇게 살피고 결혼식 때 가고 자 이런 학교 동문회 관련된 얘기도 같이 해보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일단 학교 동문회를 부르는 말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문회에서 모임을 갖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연락이 끊겼는데 또 끊긴 학생들이나 이제

0: 그 동기들의 연락을 또할수 있는 방법이 동문회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교 동문회는 school을 붙이고요. reunion이라고 합니다. school reunion. 자, 동문회 조직 자체는요. 뭐 alumni network 뭐 이런 말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뭐 많이 쓰는 말은 아니니까 그냥 동문회 모임 있죠. 동문회 모임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school reunion. 근데 이 단어는 동문회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다 같이 모이는 걸 reunion이라고 해요. 다시 모이는 거. 가족 간에 오랜만에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명절 때다 모였네? 그게 하나의 family reuni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chool reunion이라고 하면 이거 학교 동문회 모임 자체를 이렇게 부르니까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들어볼게요.
1: School reunion. School reunion.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모임을 갖다. 그럼 이제 동문회 모임인데 그냥 일반적인 모임을 갖다라고 할때 have a get together. have a gathering. 이걸 왜 같이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gathering이나 get together 자체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인데 동문회가 하나의 그런 모임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이다. 나 저기 모임이 있어. 그러면 I have a get together. I have a gathering. 이런 말로 일단 여러분이 동문회 모임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기에 같이 배워봅니다. 들어볼게요.
1: Have a get together. Have a get together.
0: Wonderful.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연락이 끊기다. 이건 왜 넣냐면, 정말 졸업하고 한 10년 뒤에 다 연락이 끊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fall out of touch. 요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연락이 많이 끊겼어. 연락하는 친구 많진 않아. 그러면, fell out of touch. I fell out of touch with many of my high school friends. 그러면 나저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연락이 끊겼다. 그죠? 자, 과거 시제 fail인데, 요건 이제 현재 시제를 연습할게요. fall out of touch. touch가 이렇게 만지는 거 이게 아니라, 그냥 연락이에요, 여기서는요. 들어볼게요.
1: Fall out of touch. Fall out of touch.
0: 자, 그럼 이걸로 문장 만들어 볼까요? 나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거의 다 연락이 끊겼다. 한 10년, 20년 지나면 진짜 많이 연락을 못 하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얘기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과거로 바꿔서 I fell out of touch. 자, 연결 문구 잘 보세요. with예요. with 누구누구 와니까 most of my high school friends. 나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거의 다 most 거의 다 연락이 끊겼어. 그죠? I fell out of touch with most of my high school friends. 들어볼게요.
1: I fell out of touch with most of my high school friends. I fell out of touch with most of my high school friends.
0: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문회 때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오랜만에 이제 동기들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린 이야기를 좀 하고 좋았던 옛 추억을 회상도 해보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근황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네요. 동문회 관련해서 가장 핵심만. 자, catch up with old friends. 자, 요거를 뜻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영어 문구인데 catch up이 뭐냐? 그동안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못한 얘기들이 많아요. 이걸 다 따라잡아야 되죠. 그래서 catch up이에요. 이해되셨죠? So catch up with old friends. 이 old는 오래된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친구들, 즉 오랜 기간 만난 친구들과 아니 그러니까 오래전에 만났었던 친구들이죠. 학교 다닐 때 만났던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과 오랜만에 밀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catch up with old friends. 먼저 catch up with old friends. 들어볼게요.
1: Catch up with old friends. Catch up with old friends.
0: 저는 이거 동문회 관련해서 정말 꼭 기억했으면 하는 표현입니다. 됐죠? 그다음에 좋았던 옛 추억을 되돌아보다. 자, 요것도 일단 되돌아보다 하니까 뒤를 돌아본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back이 들어갔고 reflect란 말 자체가 회상하다는 뜻이에요. reflect가 이제 뭔가 어떤 이미지가 반사될 때도 reflect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reflect한다는 얘기는 뒤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되돌아본다. 그래서 reflect back on the good old days. reflect back on the good old days. The good old days는 뭐냐면 좋았던 옛 추억입니다. 좋았던 옛 시절. 시절이고 추억이죠, 뭐. 그래서 the good old days를 reflect back 해도 되고, 이거 여러분 잘 기억 안 나면 look back 해도 되긴 돼요. 뭐라고요? look back. 되돌아보다. reflect back. 이것도 좋고, look back도 좋고, 뭐에 대해서? the good old days. 옛날에 좋았던 시절. 자, 들어볼게요.
1: Reflect back on the good old days. Reflect back on the good old days.
0: 그 다음에 서로 근황을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talk about what someone is up to.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up to가 뭐냐면 현재 뭐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up to라고 그래요. 자, 요 질문 여러분이 이해하

0: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What are you up to these days? 이해되셨어요? What are you up to these days? 무슨 말이에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talk about 얘기하죠? What someone, 누군가 is up to. 요즘에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얘기하다. 그게 뭐예요? 근황을 얘기하는 거죠. 들어볼게요.
1: Talk about what someone is up to. Talk about what someone is up to.
0: 그 저는 동문에 모여서 이게 다 그냥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딱 하나의 단어가 있지가 않아요. 이건 이제 이렇게 단어의 조합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동문회에서 좋았던 옛 추억을 되돌아봤다. 그대로 가면 돼요. We reflected, 과거시에, we reflected back on the good old days at the school reunion. 동문회 때 옛날에 막 좋았던 시절 얘기도 하고 그랬다. 다시요. We reflected back on the good old days, 강세 주고, good old days at the school reunion. School reunion. 들어볼게요.
1: We reflected back on the good old days at the school reunion. We reflected back on the good old days at the school reunion.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동문을 하고 나면 계속해서 이제 서로 연락하고 지내고 그러잖아요. 단체 채팅방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연락도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를 또 돕고 지냅니다. 자, 요거 keep in touch. 앞에 아까 기억나세요? Fall out of touch가 뭐였어요? 연락이 끊긴 거죠. 근데 동문회 해가지고 다 만나서 연락처 교환하고 서로 연락을 꾸준히 하면서 지낸단 말이에요. Keep in touch. 들어볼게요.
1: Keep in touch. Keep in touch.
0: 개인적 연락도 좋지만 단체로 채팅방을 차면 아무래도 확실하게 더 효율적으로 대화하고 그럴 수 있죠. Group chat room. 한번 더. Group chat room. 그렇죠? 단체 채팅방. 들어볼게요.
1: Group chat room. Group chat room.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를 돕다. 돕다. Help. each other까지는 좋은데 out 꼭 넣어주세요. Help each other. 이것도 돼요. 이게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이게 이제 구동사들이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help each other out. 깔끔합니다. 원어민들은 이걸 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냥 help만 쓰지 않고 help each other out. 여기까지. 서로를 돕다예요. 들어볼게요.
1: Help each other out. Help each other out.
0: 됐습니다.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우리는 전부 연락하고 지내며 서로를 돕고 지낸다. 자, 그냥 뭐 필요가 없어요. 아, 우리도 동문들하고 같이 연락하고 그리고 도우면서 지내. 그러면 우리 모두, 우리는 전부, we all. 자, 이 all이란 건 주어 다음에 나오면 우리 모두 이런 식으로 할 때 we all 그래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알아두면 유용하고 모르면 못 쓰는 겁니다. We all keep in touch. 우리 모두 다 연락해. And help each other out. 서로 도와. 서로 도움 필요할 때 도와줘. We all keep in touch and help each other out. 이렇게 가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We all keep in touch and help each other out. We all keep in touch and help each other out.
0: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동문회가 오늘 테마였었는데 첫째, 연락이 끊긴 친구들과 동문회에서 만나니까 연락 끊기다. Fall out of touch. 이거부터 복습할게요. 들어볼게요.
1: Fall out of touch. Fall out of touch.
0: 자, 동문회에서 이제 동기들을 만나면 옛 추억을 되돌아보다 해서 reflect back on the good old days. 이것도 그대로 외워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Reflect back on the good old days. Reflect back on the good old days.
0: 그 다음에 서로를 돕다 해서 help each other out. 여기까지 꼭 쓰세요. Help each other out. 들어보세요.
1: Help each other out. Help each other out.
0: 좋습니다. 이번 주 학교 생활 주제 어떠셨나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나의 주제에 소주제들 하나하나씩 하면서 단어도 좀 배워보고 영작 연습도 같이 해보고 발음도 해봤습니다. 강세도 연습해봤고요. 아,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교환도 전부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저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들어가셔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놓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제품이나 혹은 어떠한 상품이 대체 뭘로 쓰이는지,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용도인지 그런 거를 물어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모컨이 대체 뭐에 쓰이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물건이 어떻게 쓰인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바로 What is 물건? 하고 나서 Fo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여기 딱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 이 스위치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용도예요? 이런 질문들 있죠. 이걸 바로 What is 물건 for?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오늘은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What is 물건 for?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물건이 뭐예요? 라고 정의를 물어보는 방법은 그쵸? 바로 What is 물건이라고 물어볼 겁니다. What is this? What is that? 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물건이 뭡니까? 라고 그 정의를 물어보죠. 자, 그런데 뒤에 어떠한 것을 사를 붙여주시면은요, 어떠한 용도로 만들어진 건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used for가 돼요. 그래서 what is 물건? 근데 그 물건이 뭐냐면은요, that is used fo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물건이 어떠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까? 라는 의미를 물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used를 많이 흔히들 빼고 what is 물건 for?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떠한 의미가 되겠어요? 그쵸? 그 물건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라고 해서 그 물건이 대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그 물건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키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라고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어떻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What is 물건 fo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 키니까 What is the key for? 이렇게 물어보면, 그쵸? 그 키는 뭐 할 때 쓰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is the key for? 한 번만 더. 시작. What is the key for? 그 키는 뭐에 쓰이는 거예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라는 질문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그 리모컨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라고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리모컨이라는 단어인데요. 리모컨은요, 영어로 remote control 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여기처럼 그냥 remote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리모컨이 아니니까 요거 조금만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리모컨 어떨 때 쓰이는 거예요? 뭐에 쓰이는 건가요? 라는 질문. What is the remote for?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at is the remote for? 한 번만 더. 시작. What is the remote for? 해가지고 그 리모컨은 어디에 쓰이는 건지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이 버튼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라고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혹은 태블릿에 있는 그 앱 같은 것들 많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앱에서 이거 버튼 하면 뭐에 쓰이는 거예요? 이 버튼은 뭐예요?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버튼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What is this button fo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button이라는 발음은요, button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button 해서 은 소리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요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at is this button for? 한 번만 더. 시작. What is this button for? 해서 이 버튼은 뭐 할 때 쓰이는 거예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스위치 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이 스위치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스위치는 정말로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What is this switch for?

0: 이 스위치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뭐 할 때 쓰이는 건가요? What is this switch for?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at is this switch for? 한 번만 더. 시작. What is this switch for? 해서 이 스위치는 뭐 할 때 쓰이는 건가요? 라는 질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물건, 어떠한 사물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What is 물건 for 가지고요. 요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at is the key for? What is the key for? What is the remote for? What is the remote for? What is this button for? What is this button for? What is this switch for? What is this switch for?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모컨 뭐 할 때 쓰이는 거예요? 라는 거 What is the remote for?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물어봤으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에 쓰이는 겁니다. 라는 답변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바로 It is used 하고 나서 for 하고 나서 목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에 쓰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에어컨은 air conditioner 요걸 줄여서 AC라고 줄여져 있는 거 여러분 차에 많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AC가 바로 air conditioner의 줄임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It is used for the AC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우리는 used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숨어져 있다라는 걸. 그러면은 It is for the AC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What is the remote for? 아, 그거 에어컨 할 때 쓰이는 거예요. It is for the AC. It is for the TV.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아, 그거 TV에 쓰이는 겁니다.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It is for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에어컨에 쓰인다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t is for the AC. 한 번만 더. 시작. It is for the AC, air conditioner의 줄임말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그 키는 뭐에 쓰이는 겁니까? 라는 거 What is the key for?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떠한 사물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 건지를 What is 무엇 used for?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쓰이는 용도라는 거를요 다른 걸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물을 누구를 주려고 누구를 위해서 산지를 얘기를 할 때는요 여기 what 대신에 다른 거를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샀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who를 넣어가지고요 who 하고 나서 is 물건 fo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물건 누구 주려고 산 거니? 라는 질문이 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what is 물건 for 얘기 나온 김에 후로 얘기를 하면은 누구를 위해서 산 물건이냐?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히 누구 주려고 산 거야? 라는 예문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o is the key for? 흥분. 혹은 이거를 선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present로. 그러면은 Who is the present for?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o is the present for?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요 어떠한 물건이 있었을 때 그 물건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 쓰임새를 질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What is 물건 for 혹은 물건 used for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It's so wonderful and nice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여러분, Weekly Review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일 10분 영어, 바로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저는 이근철이고요. 함께 다시 해보는 시간을 오늘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는 try again이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나왔던 내용을 대화 중심으로 가보고요. 그 안에 있는 표현들도 한번 응용해보고 아니면 발음도 점검해드리고 예,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만 잡아가셔도 아주 즐겁고 아주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준비되셨으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미션 파서블이에요. 빰빰빠람빰빰 미션 파서블. 네, 먼저 월요일 거 가볼까요? 내가 운동할 시간이 없어. 그랬더니 B가 아, 그래서 내가 매일 자전거로 출근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I have no time, 그렇죠? To exercise. I don't have time 이렇게 써도 되고요. I have no time 써도 상관없습니다. I don't have time to exercise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Hey, that's why. 그래서 이런 거야. 이게 바로 배웠던 표현이죠. That's why I bike to work every day. 만약에 뛰어가신다면, 그렇죠? 예. That's why I run to work every day.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운전해서 가신다면 대중교통 말고요. That's why I drive to work every day.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음 하나는 bike to 해서 bike to라고 안 들리고 bike to, bike to처럼 의소리를 집어넣지 않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은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완벽할 필요는 없어.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이런 대화가 있어요. 그러면 뭐뭐 할 필요는 없다. 기억나시죠? You don't have to be. 들었습니다. You don't have to be perfect to be happy. 실제 그렇고요.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노래도요. 꽤 많이 나옵니다. You don't have to be perfect to be happy. 이런 식의 노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린스라고 하는 이제 that person he probably passed away last year I guess 작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노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You don't have to be rich 이렇게 나오는 노래니까요 됐고요 자 그다음에 나는 그냥 내 최선을 다하는 거야 I'm doing my best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매일 최선을 다하는 거면 I do my best고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면은 I'm doing my best고요. 그걸 강조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야. I'm just doing my best.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구조 have to be에서 don't have to be. don't have to be. 그렇죠? 발음은 perfect 아니고요. perfect. 위치아가 아랫입술에 가서 붙는 거예요. perfect. 됐습니다. That's perfect. 그다음에 수요일은요. 다음 주에 아무 때나 점심 식사를 너 좀 하고 싶니?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점심 대신 저녁 식사는 어때? 그렇다면, 뭐뭐 하는 거 하고 싶어? 이거는 어때? 그래서, do you wanna have lunch sometime next week?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달 언젠가 some 띄고 time이에요. sometimes가 아니고요. sometimes는 종종 때때로라는 한 단어고요. S까지 붙고 얘는 some 띄고 time이라서 언젠가 sometime next month, sometime next year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wanna have lunch? 1, 2는 빨리 하면 1, 2, 1, 2, 2라고 읽히는 경우는 없어요. 발음도 안 되고요. 1, 2 아니면 wanna, W-A-N-N-A처럼 쓰기도 합니다. Do you wanna? 아니, wanna?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죠. Do you wanna have lunch sometime next week? 했더니 How about dinner instead of lunch? 점심 말고 저녁은 어때? 됐죠? 자, 그 다음엔 바로 목요일입니다.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주인이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당연하죠. 그게 법인데. 라고 해서 핵심이 이거죠. 뭐뭐 해주세요. Please. 그러면 줍는 거나 치우는 거 전부 다 pick up 아니면 clean up이라고 그랬죠? Please clean up after your pet. 어렵지 않습니다. 발음도 clean up이 아니고 clean up

처음 들려요. Clean up after your pet. 이거 pet이 아니고요. P-A-T는 툭툭툭 이렇게 이게 pet이고 얘는 pet. 아시겠죠? A 발음이에요. 그랬더니 of course it's the law. 이 발음도 주의하세요. 이걸 법대라고 할 때 우리가 low school 그러면 낮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law school. 이건 law죠. law.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요. 이거 응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뭔가 한 자리는 본인이 알아서 치우세요. 이거 어려울 것 같죠? Please clean up after yourself. 이렇게 쓰시면은 본인 자리는 본인이 어지러워 놓은 것은 알아서 치우세요. 도서관 같은 데 딱, 카페 같은 데 딱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금요일. 너 없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 모르겠어. 그랬더니, 너 그냥 잘 살 거야. 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I don't know how to live. 기억나시죠?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발음은 how to, how to. to 발음은 항상 이렇게 리얼로 변합니다.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live. 그렇죠? My life without you. 그렇죠? 그랬더니 You'll do just fine without me. 나 없이도 잘 살 거면서 뭘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I don't know how to. 모를 땐 모른다고 하는 게 좋겠죠. 뭐 모르면서 아는 체할 필요는 없으니까. 왜? 인간이니까 모든 걸 다 알 필요도 없겠고요. 자, I don't know how to live my life without you.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토요일. 내가 전화를 해서 내가 예매했던 표를 취소하기를 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반응이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훌륭하지 뭐. 자, 뭐라 할까요? Do you want me to?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me가 없으면 do you wanna call? 그러면 네가 직접 전화하고 싶어? 이런 얘기니까 내가 하길 원해? 그러면 me 하나만 집어넣는 거예요. Do you want me to call? Do you want me to call? 그러면 그 남자가 하길 네가 원하는 거야? Do you want him to call? 간단하죠. 너 Tom이 그걸 하길 원해? Do you want Tom to call and cancel your tickets? 했더니 wow, that would be great. 발음이 would be. That would be great if you coul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은 요것만 갖고 미 자리에 딴 것만 붙여도 엄청나게 수십 가지 연습하실 수 있어요. 사람 이름 되기 시작하면 몇만 가지, 몇백만 가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wrap-up 복습 다 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네, 저희가 복습을 하면서 동물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자, 오늘 준비한 today's quote, here we go. 바로 이겁니다. 애완동물도 당연히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듣는지 아는 사람한테만 말이죠. 자,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Pets do speak. 이게 do는 강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말을 합니다. But only to those. 누구한테만 그렇게 speak to those 말을 할까요? Who know? 아는 거죠. 예, how to listen. 어떻게 듣는지 귀를 기울이다 라는 뜻의 listen이에요. 어떻게 귀를 기울이는지 아는 사람한테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애완동물 그러면은 마치 토이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장난감이 아닌 거죠. 예, pets are not toys. Okay? It's not something you can throw away when you get bored. 지루할 때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 맨 처음에 애완동물을 키울 때 그런 책임감도 고려를 다 해서 애완동물을 사주시거나 아이들도 그걸 잘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버려지는 동물들이 더 없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가족의 일원으로서 서로서로 챙기는 그런 하루, 주위 사람들한테 배려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bs.co.kr 오시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Okay, thanks a lot. I'll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대체조동사 조금

조금만 더 마지막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번 내용이 정말 흥미로운 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문장을 보여드릴 텐데 이 문장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 대체 조동사 자체를 찾지 못하실 거라는 점입니다. 대체 조동사인데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대체 조동사인지도 모르고 넘어가 버리기가 쉬운 그런 친구를 제가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자, 문장 곧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You may well want to study English with me. 보이세요? 여기 어떤 대체 조동사가 쓰였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어? 여기 있는 뭐 may는 원래 조동사고 well은 뭐 잘하는 정도의 뭐 부사고 여기 대체 조동사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이 may well이 하나의 대체 조동사라는 거죠. 물론 좀 예외적인 그런 재밌는 친구긴 하지만 요거 몰라버리면 우리가 이 문장 해석을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와, 오늘도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공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 말씀드렸죠? 그래요. may well 자체가 하나의 대체 조동사인 거예요. 사실 may라는 조동사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 조동사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대체 조동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 뜻을 공부해 볼 텐데 뜻이 재밌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도의 뜻이에요. 또는 아마 뭐뭐의 것이다 정도의 뜻으로서 뭔가 추측을 하되 이러할 가능성이 높다의 뉘앙스로서 활용되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 이게 단데, 자, 여기서 진짜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잘 보세요, 여러분. 화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자, 지금은 may well 동사 원형이었죠? 요런 친구가 있어요. may. 또는 might가 이번에는 이 자리에 쓰여도 상관없거든요. may as well 동사 원형. 또는 might as well 동사 원형. 요런 친구가 또 하나 있다는 거죠. 아까 거랑 비교하자면 이제 중간에 as가 추가가 된 건데 요거 추가됐다고 또 뜻이 바뀌어요. 뜻이요.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네,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죠? 그렇죠. 저와 함께 봤어요. had better와 같은 뜻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미리 공부에 안 해놓으면 나중에 뭐 문장을 읽다가 또는 어떤 문장을 듣다가 이런 표현 나와도 이게 대체 조동사인지도 모르고 넘어가 버리기가 참 쉽겠죠. 자, 이런 것들이 먼저 있구나가 파악이 됐으니까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친구들과 친숙해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may well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문장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may well. 뜻이 뭐라고요? 뜻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게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이것과 함께 이 표현 우리 조금 이따가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be angry라는 거. 이제 angry가 화난 정도의 뜻이니까 뭐 화가 나다 라고 합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두 개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She may well be angry at you. may well 자체가 대체 조동사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 동사 원형 be가 그 뒤에 이어서 쓰이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뜻은요 그녀가 당신에게, 너에게 화내는 게 당연해요.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왠지 이 예문 보면 아 그래 이런 말 내가 평소에 좀 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되겠죠? 작년에 대체 조동사 하나가 더 남았잖아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냥 may well이 아니라 may as well. as가 중간에 들어간 것도 아까 우리가 잠깐 봤었죠. 뜻이 어떻게 되죠? 요거 had better와 같은 뜻인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이 낫다. 요건 이제 무엇과 함께 우리가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 거냐면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Stay home.
요즘에 특히나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말이죠. 집에 머물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집에 있다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거 두 개 합쳐서 이런 문제

자,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We may as well stay home for the weekend. For the weekend는 주말 동안의 뜻이니까 우리 주말 동안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겠어요 정도의 뜻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May as well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ad better와 같은 뜻이구나. 요 두 개, 오늘 공부하고 있는 두 개가 좀 모양새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장 연습 두 문장만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말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을 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 텐데 누구 이야기냐? 제 이야기입니다. 아, 어렸을 때는 밤새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좀 있었거든요. 특히나 친구 만나서 놀면서 밤새면서 그렇죠? 아, 요즘은요 뭘 해도 밤을 새고 싶진 않아요. 그 다음날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자, 제 이야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문장은 어쨌거나 만들어 보자고요. 자, 먼저 주어는 그니까 he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 놓고는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해요 라는 의미를 가진 오늘 우리가 공부한 표현이죠. may well을 써주면 되겠는데 근데 우리말 문장을 잘 한번 보세요. 밤을 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not까지 붙여서 he may well not까지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 놓고 want to stay up all night 까지 붙여주시면 완성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tay up이 이제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거고 all night이 밤새라는 의미로서 문장 의미들이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not의 위치 신경 쓰시면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e may well not want to stay up all night. 좋아요. 한 문장 더 해보도록 할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런 말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막 뭔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야 그냥 부탁을 좀 하자. 도와달라고 부탁을 좀 하자. 이런 뉘앙스란 말이죠. 이때 이 문장을 여러분들 영어로 바꿔보세요 라고 하면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는 어디 갔죠? 라는 건데 이때 그냥 편하게 우리, we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정도의 뜻이니까요. 그래놓고 뭐뭐 하는 것이 낫겠어요 라는 거. 물론 이제 had better 써도 되는데 오늘 공부한 거 있잖아요. may as well 또는 might as well 둘 다 뜻은 똑같습니다. 뭐를 쓰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입에 익는 거 하나 골라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we might as well 한 다음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먼저 요청하는 거 그냥 ask라고 하면 되겠고 뭘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니까 for help 붙여서 이렇게 문장 완성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요청하다라는 게 ask for입니다. 생각하시면서 문장 큰 소리로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We might as well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어요 라는 말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문장 속에 사용된 대체 조동사와 함께 뜻이 보이시죠? You may well want to study English with me. May well,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으로서 해석해보자면 여러분이 with me, 저와 함께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해요 라는 제 소망과 함께 요만큼의 허세가 담긴 예문 함께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아까는 처음에는 야 여기 뭐 대체조동사가 쓰였어? 파악도 안 되던 문장이 재밌지 않나요? 이제는 그 뜻까지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말이죠. 이거 모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의 내용, 오늘의 수업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Grandma Said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Hi guys, I hope you are having a great, great day. Today is the last day of stretching out our poor swollen legs, so stay tuned.
1: 네, 우리 오늘 다리 풀어주는 마지막 날입니다. 다리 붓기 빼러 얼른 가요. 일단 영어 공부 먼저 하고 가실게요. Let's go.
2: Mom, am I going to be in trouble?
3: What happened?
2: This button fell off my coat. Oh, baby, it's such an easy fix. Mommy will take care of it.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 우리 오늘 조금 쉬워요. Easy fix라는 표현 같이 배워볼 건데 easy fix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문제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 그거는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거야. 괜찮아, 괜찮을 때 easy fix. 쉽게 고칠 수 있다라는 뜻이죠. Easy fix. 되게 쉽죠? 그렇게 해서 Mom, am I going to be in trouble? 이렇게 물어보면서 대화가 시작이 돼요. 엄마, am I going to be in trouble? 나 지금 공경에 처한 거예요? 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런 뜻으로 쓰이지만 애들이 뭐 am I going to be in trouble?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 혼나요? 이런 뜻이에요. 나 혼날 짓 한 건가요? 나 지금 혼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What happened? 이럽니다. 왜?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This button fell off my coat. 이럽니다. 아, 단추가 코트에서 떨어졌대요. 애들은 그거 갖고 혼날까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하잖아요. This button fell off my coat. 이게 떨어졌는데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Oh, baby. 이럽니다. 아, It's such an easy fix. 오늘의 표현 나왔죠? 그건 문제도 아니야. 엄마 금방 고쳐줄 수 있어요. So, mommy will take care of it. 이럽니다. Take care of something. 우리 예전에 배운 적 있는데 기억하실란가? Mommy will take care of it. 아, 엄마가 고쳐줄게. 엄마가 해결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easy fix 살펴봤습니다. 되게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역시나 두 번째 대화에서도 똑같은 표현 배우러 갑시다.
2: Why aren't you at your Sean's birthday party?
4: I didn't get him a gift. I had no time.
2: That's an easy fix. Get him a gift card from his favorite cafe.
4: Well, I want to get him something more thoughtful.
1: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Why aren't you at your Sean? 입니다. 너의 Sean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귄 사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특별히 여기는 친구거나 그렇게 할 때 your Sean 쓰기도 합니다. 가끔.
2: Why aren't you at your Sean's birthday party?
1: 왜 Sean의 생일 파티에 안 갔어? 왜 지금 왜 거기 없어?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I didn't get him a gift. 입니다. 아, 아직 선물을 내가 못 구했어. 선물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 I had no time. 시간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well, that's an easy fix. 이럽니다. 아유, 그거 해결하기 너무 쉽다. Get him a gift card. 이럽니다. 아, 기프트 카드 있죠. 돈이 이제 현금이 들어있는 카드. From his favorite cafe. 이럽니다. 걔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에서 기프트 카드 준비하면 되지. 그러니까 I want to get him something more thoughtful. 이럽니다. 조금 더 생각이 많이 들어간, 즉 조금 더 정성스러운 선물을 나는 준비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easy fix 이런 표현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그럼 요가 하러 가실게요.
0: Yes. Finally, the last day of exercises for our swollen legs. The last workout or last exercise is going to be leg shake. Ready? So we will start lying flat on the mat. I'll say it one more time. So we will start lying flat on the mat. Good. Now, if you have swollen legs and feet, that's going to be an easy fix with this little workout. I'll say it one more time. So if you have swollen legs and feet, well, that's going to be an easy fix with this little workout. Good. Now put both your feet up in the air. Your legs can be bent as much as you wan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put your feet up in the air and your legs can be bent as much as you want. Good. Now today's workout is

I hope you liked it. It was a little leg shake. Today was the last day of exercises and stretches for our swollen legs. Good job, everybody. There, 우리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 다리 붓기 빼는 동작들, 스트레치와 운동들 좀 해봤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은 easy fix라는 표현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easy fix. 문제도 아니다. 정말 해결이 너무 쉬운 그런 문제. 이런 뜻입니다. 많이 많이 활용해주시고요.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Have the best weekend ever. Okay, guys. Bye.

0: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이번 주 테마는 바로
0: Online Reviews입니다. 네.
1: 인터넷상의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후기를 믿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또 믿어요. 그래서 많이

0: take a look at some more vocabulary words.
1: 네, 그 다음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misleading이란 단어가 쓰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의, 진짜인 또는 진품의라고 하는 genuine, genuine 쓰이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0: Misleading, misleading, misleading. And lastly, we have genuine, genuine, genuine.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Rika'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I would say that I rely quite heavily on online reviews. Pretty much every time before I buy something online, I will check what people have said and compare to other products, read all the reviews, and then make my hopefully more informed decision. I know that this can also be misleading because not all online reviews are actually real, but I think with time you can get some practice on how to sense what is genuine and what isn't. Because the more reviews you read, the more you can sort of tell which ones aren't quite right. I guess I should probably start writing more reviews given that I use them so much.
0: Maybe I'll start writing more as well because I do heavily rely on online reviews as well.
1: Yeah, so this whole week I've been thinking about that as well.
0: Yeah.
1: I read so many reviews, mm-hmm. I rely on so many of them, but then I've never like really left any reviews.
0: How about we do that next time? Let's do it. Let's make a pact.
1: Okay. 하나씩 리뷰를 우리는 또 더 남겨보자라고 다짐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또 시작해볼까요?
0: Sounds great.
2: I would say that I rely quite heavily on online reviews. Pretty much every time before I buy something online, I will check what people have said and compare to other products, read all the reviews.
0: I would say that I rely quite heavily on online reviews.
1: I would say,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라는 거는 I think.
0: I think.
1: 네, 같은 의미예요. 뭐뭐인 것 같아요, 뭐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I would say that I rely quite
0: heavily.
1: 네.
0: Heavily.
1: Rely on, 어떤 것에 의존하다, 의지하다인데 rely a lot on, rely on something quite a lot 이렇게 해도 되는데 heavily 쓸 수 있습니다. 심하게 아주 많이를 뜻하죠.
0: Heavily.
1: Heavily. Mm-hmm. 이걸 heavy가 우리가 당연히 무거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겁게 의존한다라고 번역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0: Of course.
1: 네, 그냥 많이 의존하는 건데.
0: You rely on it a lot.
1: Heavily. What else, what other phrases would you use heavily with? Like, I can think of heavily influenced.
0: Oh, I was about to say heavily involved in a group or something.
1: Heavily influenced 하면은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 heavily involved 하면은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튼 여러 표현과 함께 쓰이고요.
0: That's right.
1: 그 다음 문장.
0: She says, Pretty much every time before I buy something online.
1: Pretty much는 almost.
0: Almost.
1: 네, 거의란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pretty much every time before I buy something online. 인터넷상으로 뭔가를 사기 전에 거의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아서 이어질 텐데.
0: That's right.
1: 참고로 온라인, 이번 주에 이제 온라인 리뷰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상의 정도로 그냥 계속 번역하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한국어로는 온라인과 이제 으로를 같이 쓴단 말이죠.
0: All right.
1: 근데 영어에서는 온라인 앞에 뭘 붙이진 않아요.
0: You don't. Just because it's online already.
1: Yeah.
0: You don't say on online.
1: 네,
0: right? It's online.
1: Yeah. 원래 온라인이라는 말 자체가 on the line. 전화선 위에 있는 거죠.
0: Yeah.
1: Somebody's on the line. 누가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0: Yeah.
1: 전화선을 타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다가온 것처럼 그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그게 합쳐져가지고 온라인 지금 접속 중인이라는 뜻으로 또 바뀌었고 진화를 했고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라는 부사로까지 쓰이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on online, at online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0: Just online
1: 부사입니다. Alright.
0: So what does she do? She says, I will check what people have said and compare to other products, read all the reviews.
1: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서 이제 구매를 생각할 때 I will check what people have said. 사람들이 그동안 뭐라고 말해놨는지 즉, say라고는 했지만 글을 쓴 거죠. What people have written.
0: Written, 네. but we typically say say. 맞아요. Whenever someone shares an opinion, whether it be written or spoken, mm-hmm. we say say.
1: 맞아요. 누군가가
0: we say say.

0: we say say. say라는 말을 한다.
1: We so, use say.
0: Use the word say.
1: Yeah.
0: 의견을 표현할 때 그게 글로 표현했든지 아니면 말로 표현했든지 음성이든 비디오든 다 say라고 하고 yeah. 심지어 적혀 있는 글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도
1: what does it say?
0: say라고 하죠. Mm-hmm. 그래서 say는 그런 어떤 것을 표현한다는 거를 mm-hmm. 가리키는 말로 쓰였고 mm-hmm. I will check what people have said and compare 여기서 생략됐지만 compare the product to other products mm-hmm.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보고 read all the reviews mm-hmm. 후기를 다 읽어봐요.
1: And then what?
2: And then make my hopefully more informed decision. I know that this can also be misleading because not all online reviews are actually real.
1: And then make my hopefully more informed decision.
0: 네, 잘 아는, 많이 아는
1: informed.
0: 아까 소개했지만 information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1: Yeah, you have the information. You're yeah. informed.
0: 네, informed. 자, 예문 하나 볼까요?
1: Yes, for example, you could say he is well informed about the matter.
0: He is well informed about that matter. Mm-hmm.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는 그가 잘 알고 있습니다.
1: Yeah. He knows everything about it, basically. Yeah.
0: 다 안다는 거죠? Mm-hmm. Not maybe everything, okay. but...
1: He knows a lot about it. Enough.
0: Most of the things that you need to ask about.
1: Yes.
0: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and then make my hopefully more informed decision. Hopefully가 이제 사전에서 보면은 바라건대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Mm-hmm. 우리말로 그냥 바라건대 해가지고 넣으면 좀 어색할 때가 많아요. Mm-hmm. 그래서 and then I make my decision. Mm-hmm. 그런데 I hope that decision is more informed.
1: Informed, right?
0: A more informed one.
1: Yeah.
0: 그래서 hopefully를 번역을 해보자면 결정을 내릴 때 좀 더 알고 내리는 결정이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고 mm-hmm. hopefully는 이렇게 좀 유연하게 여기저기 넣는 것 같아요.
1: Oh, for sure. You can say hopefully I can make a decision yeah. or make my hopefully more informed decision 그래서, or hopefully make a more informed decision.
0: 예, 아예 yeah. 다른 문장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면
1: okay.
0: I hope I will do a better job mm-hmm. next time. 다음번에 mm-hmm.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제 I hope를 hopefully I will do a better job.
1: That's true.
0: I will do hopefully a better job next
1: yeah.
0: time.
1: Or next time I will do a better job hopefully.
0: 뒤에 붙일 수도 있고 mm-hmm. 왔다 갔다 합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럼 다음 문장.
1: Mm-hmm. I know that this can also be misleading.
0: I know that this 여기서는 this가 뭘까요?
1: The review.
0: 네, 그렇게 yeah. 하는 거. Mm-hmm. 그 행동 자체가 mm-hmm. this can be misleading. Mm-hmm. 그 읽어보고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Mm-hmm.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다시 한번
1: misleading. Misleading.
0: 어떤 그 정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할 때도 쓰고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할 때도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oh.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Mm-hmm. So you explain something in a way and other people might think differently.
1: They might think differently. Yeah. So your explanation was misleading.
0: Yeah.
1: It led people to think this way but it's actually not.
0: 네. 그래서 아예 잘못됐다라고 할 때도 misleading 쓰고
1: yeah.
0: 오해의 소지가 그냥 있다라고 할 때도 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는?
1: Yes, so why is it misleading or why can it be misleading? Because not all online reviews are actually real.
0: 인터넷상의 후기를 그냥 믿고 제품을 구매하면 mm-hmm.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구매를 할 수도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앞에 misleading의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not all online reviews are actually real. 모든 후기가 다 실제로 진짜 사용자들의 의한 구매자들에 의한 mm-hmm. 후기는 아니니까요.
1: Hmm, okay. True.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 think with time you can get some practice on how to sense what is genuine and what isn't. Because the more reviews you read, the more you can sort of tell which ones aren't quite right. I guess I should probably start writing more reviews given that I use them so much.
1: But I think with time, you can get some practice on how to sense what is genuine and what isn't.
0: 네, 그래서 but I think, 그러니까 mm-hmm. 앞에 나왔던 거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mm-hmm. 잘못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mm-hmm.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With time, mm-hmm. 시간이 지나면서
1: Yes, as time passes by 네. and you get more experience,
0: 네,
1: right?
0: 굳어진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With time, mm-hmm. You can get some practice mm-hmm. on how to sense what is
1: Genuine.
0: Mm-hmm. Genuine 하면은 진짜의 진품이란 뜻인데요. Mm-hmm. 예문 하나 볼게요.
1: For example, you could say, I know it was a genuine mistake.

0: so I'm not upset.
1: 누가 실수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 사실은 실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고, 여기서는 진짜 잘 모르고 한 실수였던 거예요.
0: It was a genuine mistake, a
1: 네.
0: real mistake.
1: A real mistake. 그래서 정말로 실수였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So I'm not upset.
0: I'm not
1: 저는
0: upset.
1: 화가 나지 않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라는 뜻으로 예문을 만들어 봤고요. 다시 문장으로 돌아오면은 practice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는 연습을 할수 있다. You can practice basically sensing what is genuine. 어떤 게 진짜고 what isn't. 마지막에 what isn't 뒤에는 뭐가 생략됐냐면 what
0: What
1: isn't
0: isn't genuine?
1: genuine. 두번쓸 필요가 없어서 하나는 뺐어요. Okay.
0: And she says, why? Because the more reviews you read, the more you can sort of tell which ones aren't quite right.
1: 마지막에 나오는 are not quite right 이거부터 보죠. 사실 not 하면은 아닌 거고 quite 하면은 꽤, 그다음에 right는 옳은 건데요. not quite right
0: It's
1: 하면은
0: not quite right.
1: 옳지 않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보다는
0: There's
1: strange.
0: something strange or weird. Like,
1: 네.
0: wait a minute. It
1: suspicious.
0: seems okay, but it's a little bit suspicious. Like, is this
1: 네. 이것도 관용 표현으로 it's not quite right 하면은 뭔가 이상해.
0: This situation is not quite right.
1: 네.
0: Maybe we should leave this weird place.
1: 그래서 not correct, not accurate 이런 의미가 아니고 not normal.
0: It's not normal. It's
1: Yeah.
0: strange. It's
1: 네.
0: weird. It could be dangerous or misleading.
1: Yeah. Something's fishy.
0: Oh, that's a good one.
1: 네, 다양한
0: It's fishy.
1: 대체 표현들이
0: Is
1: 있습니다.
0: it a scam?
1: 네. 그래서 석연치 않다라고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because the more reviews you read, 후기를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the more you can sort of tell 좀알 수가 있어요. Which ones are not quite right? 아니면 which ones aren't quite right? 이 후기는 좀 이상한데라는 그런 감각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0: And lastly, she says, I guess I should probably start writing more reviews, given that I use them so much.
1: I guess I should probably start. 시작해야겠어요. 아마도 저는 시작해야겠습니다. Writing more reviews. 후기를 더 쓰기 시작해야 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given
0: Given.
1: that. So given is the past participle of to give.
0: To give.
1: 근데 여기서는 주다라는 뜻이 아니고 given that 그냥 이것도 많이 쓰는
0: It's
1: 관용
0: kind of
1: 표현으로
0: because of this thing, right?
1: considering
0: Consider,
1: that.
0: yeah.
1: 네. 어떤 것을 고려했을 때 given that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상황을 받아서 보니까 given
0: Yeah.
1: that I use them so much.
0: True,
1: Yeah,
0: true.
1: considering the fact that I use
0: Right?
1: them so much. 저도 워낙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써야겠어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Alright, perfect. How about we review her clip once again? I would say that I rely quite heavily on online reviews. Pretty much every time before I buy something online, I will check what people have said and compare to other products, read all the reviews, and then make my hopefully more informed decision. I know that this can also be misleading because not all online reviews are actually real, but I think with time you can get some practice on how to sense what is genuine and what isn't. Because the more reviews you read, the more you can sort of tell which ones aren't quite right. I guess I should probably start writing more reviews given that I use them so much.
1: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죠. 첫 번째로는 can tell which, 어떤 게 뭐뭐한지 tell, 알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패턴은 give의 과거 분사인 given 이용해서 given that 하면 앞에 뭐 다른 동사 같은 거 붙지 않고 그냥 given that I 하면은 뭐뭐라는 걸 고려했을 때 주어는 물론 I가 아니더라도 쓸수 있고요. given that. 자,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여드릴게요.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처음으로 소개했던 패턴은 can tell which인데 어떤 게 뭐뭐한지 알수 있다. 첫 번째 문장. 저는 어떤 게 진짜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과거 형태로 가볼게요. I could, can을 이제 could으로 바꿔서 I could tell which one was real.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Repeat after me. I could tell which one was real. One more time. I could tell which one was real.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주어를 이번에는 모두, 모든 사람으로 해서 모두가 어떤 게더 비싼지 알수 있습니다. 딱 보면 알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Everyone can tell which one is more expensive.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Everyone can tell which one is more expensive. One more time. Everyone can tell which one is more expensive.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그다음으로는 given that I, 본문에서는 given that I라고 주어를 썼는데 주어는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뭐라는 걸 고려했을 때.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he로 바꿔서 그 사람으로 바꿔서 그 사람이 의사라는 걸 고려해 보면 그는 아마도 경험이 좀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given that he is a doctor, he probably has some experience.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Given that he is a doctor, he probably has some experience. Given that he is a doctor, he probably has some experience.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뭐뭐라는 걸 고려해 볼 때라고 해서 두 가지 문장 다 아마도라는 거를 넣고 있는데 두 번째 문장은 그녀가 영어 선생님이라는 걸 고려해 보면 즉 영어 선생님이니까 그녀는 아마도 영어를 할줄알 거예요. Given that she is an English teacher, she probably speaks English. 같이 읽어볼까요?
1: Given that she is an English teacher, she probably speaks English. One last time. Given that she's an English teacher, she probably speaks English. Great. Let's take a look at the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2: Say that I rely quite heavily on online reviews. Pretty much every time before I buy something online, I will check what people have said and compare to other products, read all the reviews, and then make my hopefully more informed decision. I know that this can also be misleading because not all online reviews are actually real, but I think with time you can get some practice on how to sense what is genuine and what isn't. Because the more reviews you read, the more you can sort of tell which ones aren't quite right. I guess I should probably start writing more reviews given that I use them so much.
0: 자,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마디는요, 이런
1: Okay.
0: 문장입니다. 가끔 후기 보면 광고성 후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후기인 건지, 리뷰인 건지, 광고인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싶다면.
1: That is, I can't tell if it's a review or an ad.
0: 네. Tell, 계속 강조하고 있죠. 말해주는 게 아니고요. 눈치채는 거, 알아차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can't tell 이렇게 말하면. I can't tell if it's a review or an
1: An
0: ad.
1: ad.
0: 네, 그래서 이게 리뷰인 건지 후기인 건지 광고인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더.
1: I can't tell if it's a review or an ad.
0: 네,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말해주다란 뜻으로 쓰고 싶다면 I can't tell you 같은 걸로
1: You.
0: 붙일 거예요.
1: Yeah, I can't tell you if it's a review or an ad.
0: Yeah.
1: You have to find out later.
0: Yeah. You'll have to tell for yourself.
1: Oh, for sure.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오늘은 현명한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런 후기 리뷰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Seriously, how do people just see an item online and buy it straight away? I look at like 1,000 reviews first, compare prices with other websites, and still look for a voucher code before buying something. Before buying a product online, you can easily access consumer reviews in order to make a smart decision.
0: 네, 첫 번째로는
1: Sam says,
0: seriously, 진짜 뭐
1: Yeah.
0: 여기서는 seriously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궁금해서 말인데요. 이렇게 말할 때도 많이 쓰이죠. Seriously, 진짜 how do people just see an item online? 인터넷상으로 물건을 딱 보고는 buy it straight away. 바로 어떻게 구매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는 거죠? I look at like 1,000 reviews first. 저는 먼저 후기를 1,000개 정도는 읽어본 다음에 compare prices with other websites. 다른 웹사이트들과 가격을 비교해보고 and still look for a voucher code.
1: Code.
0: voucher code라는 거는 쿠폰 코드,
1: It's like a
0: 할인
1: coupon
0: 코드,
1: code. You get a
0: discount.
1: discount.
0: 네,
1: Discount code.
0: 할인 코드를 말해요. before buying something. 그래서 막 찾아보고는 또 할인 코드 어디 없나 찾는데요. Okay.
1: The next one by Marigiri says,
0: before buying a product online, 인터넷상으로 물건, 제품을 사기 전에 you can easily access consumer reviews. 소비자들의 리뷰, 후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볼수 있어요. In order to make a smart decision.
1: Decision.
0: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1: All
0: Which I
1: right.
0: agree with.
1: I agree with that as well. Okay,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I just want to thank you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I have one of your precious chaos creeps imprisoned. 네, 이렇게 무섭게 말을 하는데 내가 당신의 소중한 히어로를 가뒀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토비하고 시노이는 둘 다 이렇게 TV 그 chaos group 뭐 한 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뭐지? 네. 그래서 지금 궁금한 거예요. 좀 이상한 거예요. All right. So, let's continue reading and see what happens. Shinoy and Toby gaped at each other. Was Snare talking to them?
1: The creature with wings is trapped in a temporal prison that I've created in a book. She's confined on page 67. You have until the cease of nutritional gluttony.
2: Shinoy and Toby pulled puzzled faces. Snare sighed.
1: You have until the end of lunchtime. Otherwise, your flying member of the clumsy crew will be trapped forever.
2: Ember? Trapped? But page 67 of which book? Asked Shinoy. Snare faded from view to be replaced with even scarier images of the teaching staff. All right, let's see what's going on.
0: 자, 여기에서 무섭게 말을 하는데
2: The creature with wings is trapped in a temporal prison that I've created in a book.
0: 자, 여기에서 우리 두 번째 단어 to trap가 나오는데 뭐 to trap는 가두다. 여기에서는 to be trapped, 갇히다. 이런 뜻이잖아요.
2: The creature with wings.
0: 자, 우리 히어로 중에 날개 있는 히어로가 누구죠? 네, 엠버이죠. 엠버를 어디 감옥에다가 가뒀대요. 그리고 she's confined on page 67. 자, third vocabulary word, to confine. 이것도 가두다. Page 67, 책에 가뒀어요. 도대체 무슨 이런 상황인지. 네. 그래서 to trap하고 to confine 둘 다 가두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to trap To be trapped는 뭔가 이렇게 함정에 빠진 느낌? 그래서 이 잡혀서 이렇게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to confine는 그야말로 그냥 갇힌 거예요. 어디에 넌? 누가 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친구들 살짝 그 차이점을 기억을 하세요. 자,
1: Snary, you have until the cease of nutritional gluttony.
0: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cease는 그만두다. 그 다음에 nutritional gluttony는 영양분 폭식.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네, 점심시간까지 주겠어.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Amber를 찾아야 돼요. 만약에 찾지 않으면은 she will be trapped forever. 빨리 우리 Amber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 어떤 책? Which book? We don't know. Okay. 자,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2: All right, next time we will continue our story of the baffling books.
0: 이래서 the title, baffling, 당황하게 하는 이 책들.
2: That's why it's baffling books. Ember is trapped in a book. All right. So everyone, take car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3: Spal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He doesn't look okay to me.
1: Hey, Bear, go call the ambulanc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요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억지로 영어 실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즐기면서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해보았습니다. 함께 책을 펼쳐서 책 속에 푹 빠져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그렇죠. 이제 토끼 굴로 들어갑니다. 토끼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 기대가 됩니다. 미리 이 책 전체를 다 읽으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강조를 위해서 영어 어순, 단어의 어순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lice followed the rabbit down into the hole. She never once thought how she would get out again. The rabbit hole suddenly dipped down and became a deep well. Alice began to fall. Down, down, down she went. Alice noticed something odd. The sides of the well were filled with cupboards, bookshelves, and pictures.

0: Suddenly, she came down upon a heap of sticks and dry leaves. With a thump, the fall was over. Alice was not a bit hurt.
1: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이 토끼 구멍 속으로. 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앨리스가 토끼를 한 마리, The White Rabbit, 그렇죠? 흰 토끼를 발견했는데요. 이 앨리스를 지나갈 때 시계를 꺼내서,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서요. 나 좀 늦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달려갔는데 이 울타리 밑에 있는 토끼 굴로, 토끼 구멍으로 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앨리스가 제가 지난 강의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의 선택은 이라고 하면서 1번 따라 들어간다. 2번 토끼 굴을 막는다. 3번 가만히 지켜본다. 기다려본다. 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농담 삼아 보기를 드렸었죠. 과연 앨리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Alice followed the rabbit down into the hole. 아, 정답은 1번. 따라 들어간다였네요. Alice는 follow, 따라갔습니다. The rabbit, 그 토끼를 down into the hole, 그 구멍 아래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She never once thought, 그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How she would get out again. 그러니까 앨리스가 따라 들어가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 어떻게 해서 다시 나와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Thought how she would get out again. 다시 어떻게 그녀가 나올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The rabbit hole suddenly dipped down and became a deep well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토끼 구멍은 suddenly 갑자기 dipped down. 뭔가가 이 움직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토끼굴로 단순히 이렇게 앨리스가 들어가는데 토끼굴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dipped down. 그 토끼굴이 토끼 구멍이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 dipped down 했답니다. dip이라는 것은 아래로 푹 내려가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푹 찍어 먹거나 우리가 이 소스 같은 거 이렇게 뭔가 쿡 찍어 먹거나 혹은 뭔가가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 이게 바로 dip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dipped down이라고 하면 아래로 내려가다 푹 꺼지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토끼 구멍이 아래로 푹 꺼졌고요. And became a deep well. Well이라는 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Well이라고 하면 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우물이라는 의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깊은 우물이 되었습니다. 토끼 구멍이었는데 그걸 따라 내려가 보니까 그게 갑자기 푹 꺼지면서 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Alice began to fall. 앨리스가 아래로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Down, down, down she went.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그녀가 내려갔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보니까 좀 특이한 거 없습니까, 우리 친구들? 원래는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She went down이 옳은 문장 아닙니까? 그런데 down, down, down she went라고 적혀있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강조를 위해서 어순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The queen went down 이라고 해볼까요? 자, the queen 이라고 하면 여왕입니다. 여왕이 went down, 아래로 내려갔다. 그 아래가 뭐 토끼굴일 수도 있고 뭔가 아래가 되겠죠. 어쨌든 the queen went down, 여왕이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말하는 사람이 the queen went down 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down 이라는 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down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아래로 여왕이 내려갔다. 즉, 아래로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다.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 down을 문장 제일 마지막에 둬서 되겠습니까? 아래로를 가장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무언가 강조하고 싶을 때 문장 제일 앞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으로 쭉 옮겨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down the queen went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어순. 우리가 흔히 주어가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정상적인 어순. 그 말의 순서, 단어의 순서를 어겼잖아요. 단순히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을 해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어순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약간의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게 뭐냐면 down 다음에 the queen went라고 그대로 쓰지 않고 이 went와 여기 있는 동

0: 동사와 여기 있는 주어 자리를 샥 바꿔둡니다. 그래서 down went the queen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 아래로 went the queen.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down까지 읽고 어 이거 뭐지? 라고 궁금해하는 순간 뒤에 보니까 went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아 이게 원래는 주어 동사 여기에 the queen went down인데 원래는 주어 동사 어순이었는데 동사 주어가 나오는 걸 보니까 아 down이라는 게 지금 문장의 제일 앞에 있는 이 down이라는 게 강조를 위해서 원래는 다른 곳에 있던 건데 그걸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해 두었구나. 이게 정상적인 어순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 주어를 쓰면서 우리 독자들한테 정상적인 어순이 아니에요. 강조를 위해서 무언가 이동시켜 둔 거예요. 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여기 있는 the queen을 she로 바꿔보겠습니다. the queen은 여왕이잖아요. 여왕은 여성이니까, 여자니까 she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대명사로 바꿔서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다릅니다. she went down. 그녀는 아래로 내려갔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down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down을 그대로 앞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down she went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방금 제가 위에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아 강조를 위해서 뭔가 앞으로 탁 이동을 하면 down 같은 것을 강조를 위해서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하면은 이게 원래의 어순이 아니고 강조를 위해서 이동한 겁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주어 동사 자리를 샥 바꿔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샥 바꾸면은 이렇게 되겠죠. down she went가 되는데요. down went she가 됩니다. down she went가 아니고요. down went she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이게 대명사는 문장 끝에 이렇게 주격이 위치하지 않습니다. 대명사일 때는 원래 있었던 그대로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went she라고 안 하고 down she went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사실은 이게 올바른 문장인 것이죠. down she went라고 해야 되고요. down went she라고 하지 않고 원래 있었던 down she went를 그대로 적어둔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대명사가 아니고 그냥 명사라면은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거 도치라고 하죠. 어순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외도 있고 또 다른 규칙들이 있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Alice followed the rabbit down into the hole. She never once thought how she would get out again. The rabbit hole suddenly dipped down and became a deep well. Alice began to fall. Down, down, down she went.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Alice noticed something odd라고 돼 있네요. Alice는 notice, notice라는 것은 알아챘습니다. 어, 무엇을 알아챘냐면 something,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odd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strange와 유의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상한입니다. 무언가 이상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이런 이야기들은 머릿속에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걸 머릿속에 쭉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앨리스가 원래는 토끼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갑자기 토끼 구멍이 아래로 푹 꺼지더니 우물이 되었다고 그랬죠. 저 우물 안으로 지금 쭉 이렇게 앨리스가 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인데 무엇을 알아챘냐면 The sides of the well were filled with cupboards, bookshelves, and pictures라고 되어 있죠. The side, side라는 것은 옆을 의미하는데요. sides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옆면입니다. 이 우물로 쭉 떨어지고 있는데 그 우물의 옆면, 지금 이게 우물이고요. 제가 막 앨리스가 안으로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 옆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면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옆면, 어디의 옆면이냐 하면 of the well, 그 우물의 옆면들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냐면 were filled with 무언가로 채워져 있었죠. 뭘로 가득하고 채워져 있었냐 하면 cupboard. 자, 이 단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cupboard 들어가면 찬장입니다. 우리가 컵이나 뭐 접시나 여러 가지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용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단어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cup. 그다음에 board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를 cupboard라고 하지 않습니다. cupboard라고 합니다. 즉 P 발음이 묵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cupboard 같지만 이게 cupboard라고 P 발음이 생략이 된다. 묵음이다. silent sound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upboards, bookshelves, 그래서 찬장과 이 책장들과 그 다음에 and pictures, 그 다음에 사진 혹은 그림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Suddenly, 갑자기 she came down upon a heap of sticks and dry leaves. 자, 여기 보니까 come down upon이라고 되어 있죠. 어딘가에 내려앉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녀는 내려앉았습니다. 어딘가에 착지했다.

0: 땅에 닿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디에? A heap of, heap이라는 것은 a heap of는 우리가 유열을 꼽자면 a lot of와 비슷합니다. 즉, 많은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있는 heap은 원래는 이 더미를 의미하거든요. 뭔가 물건을 막 이렇게 쌓아두면 pile, 즉 더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a heap of는 한 더미를 이루고 있는, 즉 많은을 의미합니다. 많은 나무 막대기와 and dry leaves, 이 마른 나뭇잎의 더미 위에다가 그녀가, 앨리스가 착 내려앉았다는 거겠죠. 우물에서 쫙 떨어졌습니다. 이 우물은 어디 있었다고요? 원래는 토끼 구멍이었습니다. With a thump. Thump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Thump. Thump. 왜 thump가 뭐냐 하면 소리에서 온 거예요. 이 무언가가 툭 떨어지면 thump. 이게 뭐냐 하면은 쿵 하는 소리예요. 우리말로는 쿵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이게 영어로 외국인들이, 원어민들이 들을 때는 쿵이 아니라 thump 이렇게 들리나 봐요. 우리말로는 쿵이지만 이게 thump이다. 즉쿵 하는 소리와 함께 the fall was over. 이렇게 떨어지는 것. 앨리스가 쭉 떨어지고 있는 게 끝이 났다. 이제 땅에 닿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lice was not a bit hurt. 앨리스는 조금도, 다행스럽게도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 궁금하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다음 오늘도 단어 정리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넘어가 볼까요?
1: Alice noticed something odd. The sides of the well were filled with cupboards, bookshelves, and pictures. Suddenly, she came down upon a heap of sticks and dry leaves. With a thump, the fall was over. Alice was not a bit hurt.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싹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Dip down. Dip down. The rabbit hole suddenly dipped down and became a deep well. Well. Well. The well was deep and full of clear water. Odd. Odd. She heard an odd noise from the kitchen. Notice. Notice. Alice noticed something odd. Cupboard. Cupboard. She put the plates back in the cupboard.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dip이라는 것인데요. dip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떻게 응용이 되고 의미가 추가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dipped the brush in paint. 그녀는 dip 했습니다. 무엇을 dip 했냐면 the brush, 붓을, 이런 물감이나 페인트 속에다가 dip 했답니다. 그러면 이 붓을, 맞죠? 붓을 페인트나 물감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찍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서 푹 담궈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담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dip, 살짝 뭔가를 담그는 거예요. 액체 속에다가. 자, 그다음 the sun dipped below the mountains라고 돼 있죠. 그러면 dip이라는 것은 무언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 살짝 담그는 거. 담글 때 위로 이렇게 담그진 않잖아요. 액체니까 아래로 이렇게 뭔가를 살짝 담궈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The sun, 태양이, 해가 어떻게 되냐면 dipped. dip 했답니다. Below the mountains. 이렇게 산이 쫙 있는데, 이제 해가 질 때가 되어서 해가 어떻게 됩니까? 쭉 내려가겠죠. 그래서 dip이라는 걸 그대로 사용하자면, 내려갔다. 즉, 산 아래로 내려갔다. 이제 해가 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He ate bread with garlic dip이라고 되어 있죠. 그는 먹었습니다. 무엇을 먹었냐면, 빵을 먹었어요. 무엇과 함께 먹었냐면, 마늘 dip. garlic 하면 마늘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마늘. 마늘 dip. dip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마늘 무언가, 어떤 물건을 의미합니다. 이게 살짝 담그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내려가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어떤 물건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 빵을 먹긴 먹었는데, 마늘 dip. 자, 그럼 dip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기본적인 살짝 담그다, 내려가다의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하면, 우리가 소스를 찍어 먹을 때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뭐 어딘가에 살짝 찍어서, 살짝 담궈서 먹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dip이라는 것은 디핑 소스, 소스 이렇게 살짝 찍어 먹는 그런 소스, 우리가 흔히 디핑 소스라고 하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습니까? 쉽죠. 그래서 그는 빵을 먹었다. 마늘 디핑 소스에 빵을 찍어서 그것과 함께 빵을 먹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의미를 헷갈리지 말고 문맥에 따라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수익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와, 이렇게 또 한 주가 끝나네요.
0: 그러니까요. 또 한 주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깔끔하게 마무리 줘야죠.
1: 여행으로 어떻게 마무리 가능하겠어요?
0: Yes. 예, 여행 영어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내 여행 가방은 농구공이 아니야. 오? Part 1입니다.
1: 아, 막 던지고 튕기고 이랬나 봐요?
0: 맞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런 거가 가끔 영상이 보이는데요.
1: 네.
0: 그 보통 보면은 한국에서 공항에 보면 너무너무너무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잖아요.
1: 예.
0: 그렇죠? 조심스럽게 가방을 다루고. 그런데 해외에 어떤 케이스, 가끔 가다 보면은 막 바쁘니까 던지고 대충 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보인단 말이에요.
1: 아, 그쵸. 그래서 실제로 제 여동생은요,
0: right.
1: 가방 바퀴가 빠지고 망가져서, 예.
0: 그런 경우 있어요.
1: 물어주셨대, 배상을 해주셨대요.
0: 맞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에? 이러고 가면 안 되겠죠. 뭔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
0: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